10만 양병을 하고 또 성을 모다 쌓고 해서 단단히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율곡 선생이 나라에 상소를 올렸는데, 나라에서는 이런 태평성대에 무슨 그런 것이 필요하냐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본에 사신을 보내서 정사와 부사를 보냈는데, 가서 일본이 과연 한국을 침범할 의사가 있나 없나 보고 오라고 보내니까, 두 사람이 가서 과연 그런 위험성이 있고 풍신수기도 그런 야망을 가질 만한 사람이라고 둘다 같이 그렇게 보고 왔었는데, 와서 보고는 여당 하는 사람은 당론으로 풍신수기리는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되고 전혀 한국을 침범할 기색이 없다 이렇게 보고 오고, 야당은 그 반대로 충분히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여당 사람들은 태평성대에 그런 이가 없다고 해가지고 아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1592년에 결국은 임진왜란을 당해가지고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선조대왕은 정승들을 모두 거느리고 의주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서산대사와 사명대사가 나와서 승군을 모집해가지고 적극 왜군을 막고, 이순신 장군은 바다에서 왜병을 무찌르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때 우리나라는 정말 망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어렵게 겨우 막아가지고 사명대사가 일본에 가가지고 강화 조약을 맺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모두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 했으면 여당이 야당이니 노론이 소론이 그런 싸움을 다 그만두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당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경술련 한일 합방할 때까지 300여 년 동안을 더욱 치열하게 노론이 소론이니 하고 서로 자기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피비린내나는 싸움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외놈들이 와가지고 한국을 도와준다 해가지고는 살살 들어와가지고는 한일 합방을 해가지고 완전히 우리 주권을 뺏어버렸던 것입니다. 36년 동안 참 말로서 형언할 수 없는 식민지 정책으로 우리의 주권을 빼앗고, 우리의 언어를 빼앗고, 우리의 글자를 빼앗고, 우리의 성까지 다 빼앗아가지고 창씨 개명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결국은 일부 참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중국으로, 미국으로 가서 독립운동을 했지만은, 국내에는 친일파들이, 이완용이를 비롯한 뭐다 그 친일파들이 서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가진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1945년 을이웃년에 연합군의 승리로 원자탄 덕으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었다고 뭐다 기뻐하고 그랬는데, 해방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해방을 얻은 것은 아니라고는 하지만은, 어떻게 되었든지 해방이 되었으니 우리나라 사람끼리 마음을 합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오래간만에 찾았으니까 나라를 위해서
합시

힘을 해야 할 텐데, 좌익이니 우익이니, 북쪽에서는 북쪽에 정부를 세우고, 남한에서는 남학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6.25 동란을 맞이해서 동족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고, 해방 후에 태어나고, 6.25 동란 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오늘날까지 아직도 남북이 통일을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북한은 남한을 남침하기 위해서 계속 핵 개발을 하고 백성들은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남한은 이북보다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그렇다고는 해도 지금 우리나라는 IMF 불허해서 지금 경제적으로나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서, 그런데도 정치하는 사람들은 여당이니 야당이니 해가지고 진실로 나라를 사랑해가지고 합심해서 자르려고 하는 그런 기색이 보이지를 않고, 직장 기업은 계속 망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퇴출을 당해가지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3.1운동이 1910년에 해가지고 오늘까지 80년이 되었는데, 3.1 기념식을 하면 뭐합니까? 100번 기념식을 해봤자 진실로 각자 자기가 자기 위치에서 나라 사랑하는 그러한 바른 애국심을 갖지 아니하고 자기 당만을 위하고 자기 개인만을 위하고 사리 사욕과 공금 횡령 가진 못된 짓을 하고, 세상은 점점 혼탁해 가지고 밤낮 사람을 죽이고 강도 절도 횡령 이렇게 있으니, 정말 입으로 애국을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 우리 불자는 나서서 그렇다고 해서 데모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애국을 부르짖을 수도 없는 것이고, 천상 이럴 때에 우리는 이뭣고 열심히 해서 한 사람이라도 불법을 투철히 깨달은 서산대사와 같은 사명대사와 같은 그런 도인이 나옴으로 해서 불법도 살려나가고 나라도 살려나가는 그러한 길밖에는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용주사 중앙선언, 또 전주 유봉선언, 또 대전 세등선언, 또 승련사 선언 도반들이 모두 다이 자리에 참석하셨고, 여기저기 공부하신 시민들도 많이 오셨고, 또 용화사 보살선언 시민선언에서 모두 그동안에 정진하신 신도님들도 이 자리에 모두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부귀영화, 인간 살아가는 데는 혹 그런 것이 필요하기도 한 점도 있지만,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한 것이고, 그런 것을 누리고 획득하이라고 지은 죄만 가지고 가게 되고, 다 그거 영원성이 없는 것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세세생생에 꼭 필요한 것은 내가 나를 찾는 이 무엇고, 이 무엇고를 통해서 얻어진 정진력, 그것밖에는 정말 우리가 목숨 바칠 곳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100번, 10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법상에 올라올 때마다 똑같은 소리를 중복을 하게 됩니다. 그것밖에는 내가 도반 여러분들에게 내 자신에게 타이르면서 동시에 여러 도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내가 하는 짓이 딱 출가자 짓을 한 것 같아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조속예불 다 외우고 천수경을 다 외우고 그 외 스님들 경일 듯이 그래 하니까 나는 그냥 어린 아이가 스님이다. 난 출가하는 거다 그냥 그랬지 누가 하라 소리 한 사람도 한 사람이 없어요.

포항 불교사업 연합회가 오는 17일 오전 10시 포항 보경사에서 지역 문화를 빛낸 역대 조사님들을 기리는 제13회 선사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지역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포항 불교사업 연합회 054-285-8516번입니다. 스님들의 옛 산중장터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제16회 팔공산 산중전통장터 승시가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팔공산 동화사에서 열립니다. 이색 단기 출가 108배 챌린지 아시아 4개국 문화체험과 저녁에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복 DJ 파티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서산대사의 호국 애민정

신이 서려 있는 해남 대흥사에서는 오는 10월 16일 제32회 나라사랑 글쓰기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서산대사의 사상과 업적을 선양하고 미래 세대에 널리 전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 전국 초중고 청소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흥사 홈페이지와 종무소 061-534-5502번에서 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0: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바로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회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경수사에서 수도급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만물을 살리는 물불사로 가업과 사업이 번창하고 가족과 자선이 창성하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십시일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도량 여여산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산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의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3: 예수님! 예수님!
4: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0: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1: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곤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랑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임진왜란 을승을병 합동추모제가 10월 17일 은혜사 특설무대에서 마련됩니다. 영천성 수복전투에 참여해 나라에 헌신하고 안타깝게 전사한 을승과 을병들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이번 추모제는 호국도시 영천시의 역사를 전국에 알리고자 개최됩니다. 보화루 앞에서 진행되는 실현의식을 시작으로 특설 무대까지 이동하는 어산취타 행렬, 종사영반 및 어산작법, 그리고 추모제 기념공연이 이어집니다. 기념공연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락밴드들과 함께하는 락콘서트 극락도락이 펼쳐집니다. 다양한 추모제 기념공연과 함께 진행되는 임진왜란 을승을병 합동추모제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나상도 지혁진의 근황 열전.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BTN에서도 인연이 깊죠. 가수 배아연 인사드립니다.
3: 아유, 좋습니다.
4: 말괄량이.
2: 네, 말괄량. 저는 떡잎부터 달랐습니다. 한 3-4살 때부터 집을 나갔어요. 비둘기 잡으러. 20살 초반에는 진짜 그냥 무대에 올라가고 그냥 집. 무대에 올라가고 집. 그냥 집 방 혼자, 방에 혼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도 조금
3: 모르질 않죠, 저희도.
2: 네.
5: 배아연 가수님이 좋아하는 숫자는 몇 번인지 궁금하고요.
2: 항상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그 마이크 번호가 4번이었어요.
3: 우와. 안 쓰였는데 저런 거.
1: 우와. 깜짝이야.
3: 와. 아니.
2: 거짓말하지.
3: 알고 주신 거예요? 아니면.

60년의 세월이 빚어낸 수행과 예술, 두 거장이 전하는 삶의 위로. 서로 다른 길을 걸었으나 결국 하나의 진리에서 만났습니다.

않았습니다. 세상의 소음에 지쳐 잠시 흔들리는 당신에게 바치는 고요한 격려서. 그대가 잠시 흔들리는 동안 출판 토크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제주 서귀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여명청사 여명808 이어캠 판매 기적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808 금탑 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3: 여명808 정말 좋아요
2: 상쾌한 아침 참 좋은
3: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4: 플랜코리아의 긴급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5107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플랜코리아의 긴급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5107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0: 스스로 겸손하여 잘 참는 사람은 마음이 고요하고 행실도 바르다. 좋은 말은 채찍을 받지 않듯이 비난과 모함도 그의 곁을 떠난다.

자, 여러분, 서람사 불교현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불도 차제론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원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60페이지에 이제 밑에 보면은 칠지공량을 이와 같이 설명한 대로 칠지공량을 행한다면은 칠지공량은 화엄경에 보현보살 10종 대원이 있는데 그 중에 뒤에 세 가지는 생략하고 앞에 일곱 가지를 칠지공량해서 우리가 부처님 앞에 일곱 잔을 공양 올릴 때에도 칠지공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경제불은 칭찬공량원 광수공량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애경 부처님한테 절을 올립니다. 애경제불은 칭찬 부처님의 덕을 칭찬합니다. 광수공량 여러 가지 공량 공량을 딱 공량 올리기를 원합니다. 광수공량원 그러고 참회업장은 업자를 참회하기를 원합니다. 수위공덕은 불보살님들과 다른 사람의 잘되기를 따라서 기뻐하는 것. 그리고 청불주세원 세상에 오래 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전법륜은 법을 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일곱 가지가 되죠. 네, 그 뒤에 세 가지는 이제 또 자주 그렇게 돼서 행한다면은 절을 올림으로써 교만이 없어지고 공양물을 올림으로써 아까워하는 마음, 인색한 마음이 없어지며 참회함으로써 삼독을 없애고 수의함으로써 따라서 기뻐함으로써 질투심이 없어지며 법륜을 굴려달라고 권청함으로써 정법에 대하여 쌓았던 죄를 소멸한다. 열반에 들지 말고 세상에 오래 머물러 달라고 권청함으로써 스승들에게 지은 죄를 소멸하고 회향함으로써 화내는 마음이 마음의 치료제로 삼아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자 절을 올리면 부처님의 육계정상을 살상투라고 합니다. 부처님 탱화나 불상을 모시면 보면은 부처님 이 정상 위에 부처님 이 머리 한가운데 상투가 이렇게 솟았어요. 그것은 30 이상 속에 들어가는데 절을 많이 하면 그렇게 생기게 된다. 자 이게 또 안에 내면 부처님 내면에 불씨를 누르는 부처의 몸을 이루면은 그게 차크라가 다 열려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차크라가 정리가 되면서 여기에서 그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걸 표현한 겁니다. 공양물을 올리면 물질적인 부와 수행적 부차적인 수행적인 부를 얻게 된다. 참회하면 번뇌장과 소지장을 닦게 되고 수의하면 누가 보아도 빠짐없이 완벽한 몸을 얻게 된다. 법륜을 굴려달라고 권장하면 감미로운 목소리를 얻게 되며 열반에 드시지 말라고 권장하면 장수할 뿐 아니라 건강신을 얻게 된다. 자, 이게 건강신이 바로 건강살다. 우리가 나눠드린 그 건강살다 바지라사트바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번뇌장과 소지장이 있어요. 대승불교에서 번뇌장, 소지장을 두 가지 장애라 이렇게 해요. 번뇌장은 정서적, 감정적인 장애. 우리를 깨달음을 들지 못하게 계속 공통스럽게 만드는 원인이 우리 내면에 있는데 번뇌장과 소지장이 있다. 번뇌장은 감정적 장애. 화를 잘 내고, 성질을 잘 내고, 짜증을 잘 내고, 분노를 잘하고 그리고 욕심이 많으면 시기 질투가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장애로 우리한테 잠재해있다. 번뇌장이다. 소지장은 세상을 잘못 보게 만든다. 번뇌. 무명과 같은 거예요. 고정관념, 잘못된 신념. 참회를 하면 이것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 그렇게 되고 다음에 발언할 때 바른 동기를 가져야 된다. 발언할 때 우리가 보리심을 발했을 때 바른 동기를 가져야 되는데 자기의 건방사성과 부처님이 둘이 아님을 사유해서 깨우침이 생기도록 발언하는 것이다. 예, 지금 살아계신 스승 아니면 자기가 근본스승 뭐 살아 여러분들이 인연맺은 많은 스님이나 여러 스승이 있다면 그 중에 제일 근본이 되는 스승이 있다면 말하자면 병원에 자주 가는데 거기에 여러 의사들이 있지만 자기가 자주 가는 주치의가 있으면 그분이 바로 근본스승이 된다. 그분이 부처님하고 둘이 아닌 것을
아니라는 것을 자기 사유에서

깨우침이 생기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음에 발언 안 하는 기도문, 우리가 발언했던 보리심의 기운문, 기도문 구절을 알고 있으면 그 내용을 하나씩 외우면서 불보살의 가피가 전부 자기로 전해져서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해주고 잊어버린 것들은 되살아나게 해준다고 믿으면 진심으로 발언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경전이나 제가 나눠진 보리심의 소원 이런 것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의심이 들고 그랬는데 자꾸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독서 백편 어자연이라고 독서를 100번 하면은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 아 그렇구나. 딱 100% 그렇습니다. 개합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 스님들이 흔히 하는 말로 개합됐다. 개합. 내가 스님한테 법문 들은 거하고 경전을 읽었던 것이 기억되어 있다가 어느 날 아 그렇구나 무덤을 딱 치면서 아 그래 맞아 그래 그때가 그때 심정이 개합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개합됐다. 개합될 때가 있어요. 다음에 근본 사상을 찾는 방법 164페이지 샨티대바께서 샨티대바는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날이 있을 겁니다. 샨티대바는 나란다 대학의 위대한 스승이었죠. AD 700년경에 살아계신 스승이었던데 이분이 입보리 행론 보리짜리 아바타를 쓰신 입보리 행론인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인간의 몸의 배에서 고도의 큰 바다를 넘을 수 있다. 이 배는 다시 찾기 어려우니 무지한 자여 잠에 빠지지 말라. 자, 인간이 몸이 이게 배라는 겁니다. 배. 배는 이쪽 언덕에서 강을 건너서 고해를 건너서 저쪽 언덕으로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건너가는 이 고해. 이 고해를 건너가는 이 몸이 배에 돼야 되는데 중간에 고해에 빠지거나 중간에 집을 짓고 배는 건네줘야지 항구에 도달해야지 배에 평생 살고 있으면 안 되겠죠. 배 위에 집을 짓지 말라. 다리 위에서 집을 짓지 말라.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다리 위에 집을 짓지 건너가야 되는데 왜 다리에 집을 짓고 사는 거야. 우리는 이 세상을 건너간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이 언덕에서 저 언덕 건너가니까 도 이를 도자 피안 도 피안이 바로 바람일 바람이타인 거예요. 도 피안이 만약 바람일 지혜로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그래서 피안으로 건너갔다 하면 죽었다 이 말이 아니고 행복의 나라 저 언덕 열반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중간에 뱃사공 같은 분이 스승인데 스승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네, 165페이지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스승이 없어도 경전이나 책을 보고서 할 수 있다고 만족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정한 수행자라면 경전이나 책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의지할 만한 바른 스승을 찾아 속히 귀해야 한다. 야, 요즘같이 인생물이 널리 유포되고 유튜브도 있고 책도 있고 많이 어디든지 막 가면은 가르침이 풍부하니까 아이고 스승은 찾기는 뭘 찾아 근데 혼자 알아서 자 공부하면 되지 이런 사람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뭐 자기 길을 찾을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진정한 스승 자기가 진짜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페셔널한 불자라면은 그래도 따뜻한 입김이 전해지는 온기가 전해지는 스승을 찾아야 된다 이거죠. 특히 티벳 불교 건강상에서는 가르침은 반드시 스승의 따뜻한 입김 속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따뜻한 입김 warm breath 아, 중요해요. 따뜻한 입김 차가운 녹음기나 유튜브나 컴퓨터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실감이 안 나요. 실감이 안 나. 간접정보기 때문에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또 근본스승을 찾아으로서 생기는 이득 근본스승을 찾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자,

66페이지를 한번 넘겨봅시다. 거기에 딱 보자마자 상제 딱두 티벳말로 딱 상제 항상상자 울제자 항상 우는 보살이 있어요. 보살이 항상 우는 보살이 있다는 거라. 왜 그런가? 이게 이제 살타 파륜 보살이라고 하는데 사다 프라루디타라고 어원도 있습니다. 산스크리트. 요게 이제 대지도론 용수보살이 지었던 대지도론인가 또 다른 경전에 대성경제에 나와요. 상제보살 항상 우는 보살. 왜 우는가? 중생의 고통에 빠져있기 때문에 연면심에서 운다. 두 번째, 스카우네 부처님이 돌아가신 무불리 시대에 누가 스승이 될 것인가? 중생들은 고통에 빠져서 스승 찾기가 힘들겠다. 그래서 부처님 없기 때문에 또 울어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그래서 그 상제보살이 무량한 부처님을 배웠지만 완전하게 깨닫지 못한 이유는 자기의와 인연이 있는 근본스승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서 알고서 인연이 있는 스승을 찾기 위해 끝까지 찾아다녔다고 한다. 그래서 금강산까지 온 거예요. 중향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많은 불보살을 배워도 인연 있는 근본스승을 찾지 못하면 깨달음의 길에 이를 수 없으니 우리도 인연 있는 근본스승을 찾아야 한다. 다음에 한편 하사도만 우리가 깨달음의 가는 길을 묻는다면 세 가지가 있다.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가 있다. 하사도는 보심을 바라고 이생과 내생을 윤회를 믿으면서 오계를 지키고 공덕을 쌓는 분은 하사도. 보리심도 안 일으키고 그냥 착하게 사는 거는 하사도도 안 됩니다. 하사도 안 돼요. 중사도는 윤회를 벗어나야 되게 돼가지고 사제, 사성제, 팔정도 입바사나 수행, 마음챙김 수행, 지관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수다운, 사담, 아라함, 아나함 경지를 닦는 것은 중사도. 오늘날 테라바다, 상자부 불교 전부 다 중사도에 속해요. 하여튼 전세계 불교는 거의 중사도에 속한다고 보면 되죠. 상사도는 이제 보살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라한을 넘어서 나는 세세생생 일체용생의 이익을 위해서 부처의 길을 가겠다 꼭 결심한 사람은 상사도예요. 이 세 가지 수준이 있는데 스승도 여기에 따라서 가르침이 다르고 길도 달라요. 한편 하사도만을 아는 스승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하사도까지만 깨우치게 되고 중사도와 상사도까지는 모두 아는 스승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거기까지 이룰 수 있다. 따라서 훌륭한 스승을 만나 열심히 따르고 수행하면 마치 손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물건처럼 보다 쉽게 부처님이 경지에 이를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게 자기 인연에 맞게 다 스승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주위에 다른 불자들을 보면은 어느 분은 근본 불교한다고 위파산 하면 평시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분 인연이 거기 됐기 때문에 그분 끝까지 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배우기를 아 중사도라 해도 그분은 중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다 불교 정통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또 갑니다. 그렇게 각자 인연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 네가 묻는 불교는 잘못되고 네가 가는 불교는 수준이 낮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인연대로 되기 때문에 다 근기대로 가기 때문에 그것도 잘하세요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칭찬해 줘야 되겠지. 그 밑에 또 나가주나 용수존자께서 큰 산에서 바위가 굴러떨어진 것을 보고 이를 역으로 거꾸로 다시 올려보내는 얼마나 좋겠다고 생각하면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사바세계에서 벗어난 일은 그처럼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훌륭한 스승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가능해진다. 여기서 보는 것은 시시포스의 신화가 있죠. 시시포스가 바위를 끝까지 굴리면 언덕까지 올리면 또 거기서 다시 바위가 쿡 떨어져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 시시포스의 신화가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 중생들이
돌을 닦는다는 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왜? 이 세계는 욕계를, 욕계 탐욕으로 이루어졌어요. 탐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욕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욕심을 내야 잘 살아요. 전부 다. 우리 인생도 욕망을 거슬러 가야 된다. 영유, 나에게는 영유도다. 이렇게 했어요. 영유도. 욕계에서 떠난 욕계의 걸음하고 반대로 가야 된다. 그렇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이 영유도를. 근데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데,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가능해진다. 이렇게지. 훌륭한 스승님은 바로 스카모니 부처님이죠.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처음에 설법하기를 망설인 이유는, 나의 깨달음과 나의 가르침은 이 욕계의 흐름하고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누가 나의 말을 듣겠는가. 이게 의심했기 때문에 처음 망설였어요. 영유도. 근데 팔팔이 살아있는 고기들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 물살에 떠밀려 가는 것은 죽은 고기지. 우리들은 다 팔팔이 살아있는 고기 때문에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예. 모두 영유도의 길을 가시도록 하십시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1: 지금 어미 북극곰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석유회사들은 북극의 자연에 무관심한 채 이윤만을 쫓아 이곳에 와 있습니다. 거대한 굴착기, 불안정한 송유관에서 원유는 언제라도 유출될 수 있고 단 한 번의 유출로도 죄 없는 동물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대한 환경 파괴 기업들은 당신도 북극에 무관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화 주세요. 서두르지 않으면 북극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1644-3046으로 전화 또는 문자 북극을 보내시고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감사 선물로 북극곰 배지를 보내드립니다. 북극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2: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장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결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3: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4: 정말요?
3: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5: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4: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6: 안 돼!
7: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4: 설치했어요.
8: 당했다!
9: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0: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4: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11: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0: 코스모스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벌써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될 스님은 호텔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양식 셰프셨고
1: 첫 번째 음식으로는 시래기 된장 덮밥입니다. 4차식 마파두부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깻잎 페스토 파스타입니다.
0: 한중 양식이 다 함께 모여있네요.

0: 사찰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부처님의 법이 녹아있느냐 안 녹아있느냐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사찰 음식이 어떻게 네. 변화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0: 네.
2: 팔공산 은혜사에서 2016 은빛 문화제를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은혜사 경내에서 봉행합니다. 다양한 상설 부스 프로그램과 계산대제 법요식, 초청가수의 축하 공연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화합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에서는 오늘 10월 24일 정릉 봉국사에서 제3회 사찰음식 축제마당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정갈한 사찰음식도 체험해보고 초청가수의 무대 공연으로 아름다운 음악까지 즐겨보세요.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5-224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중양절 7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선방 조상님으로부터 인연 있는 일체 영가와 기일을 모셔드리지 못한 모든 영가님들을 위해 중양절 합동 천도제를 봉행하오니 동참하시어 영가님들의 극락 왕생과 불자님들의 소원 성취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제주 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는 10월 5일 제주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제12회 평화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일상 속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잔잔한 위로와 희망의 울림을 전하는 음악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51-7708번입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오도 140주년을 맞아 공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계산 1381주년을 맞아 계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계산조 자장율사 연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부도 헌달회, 영축삼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회주 지연스님을 전계대화사구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3: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긴급 식수 요청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죽음을 각오하고 마셔야 하는 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균과 먼지, 치명적인 질병으로 가득한 더러운 물. 단 몇 모금만 마셔도 아이들은 참기 힘든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물마저 없다면 아이들은 결국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매일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런 더러운 물을 마시고 사망합니다. 이 아이들을 구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옥스팜에 전화 또는 문자 주세요. 매월 7,000원으로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할 긴급 정수 알약을 제공하고 절망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 없이는 이 아이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1522-8439로 전화 또는 문자 식수를 보내셔서 생명을 살리는 물을 보내주세요.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주지에 경우스님이 재임명됐습니다. 경우스님은 종단과 교구 안정, 대중화합을 최우선 과제로 선운사 교구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불교 리더스 포럼이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취임과 연임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불교 중흥과 선명상 대중화 원력의 동반자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조계종이 현대인의 마음 평안과 K명상의 대중화를 이끌 핵심 지도자 양성에 나섰습니다. 실습 중심의 특화 프로그램인 선명상 지도법사 양성 교육으로 지도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국회 정각회가 쿠무나 이사장 주석스님을 초청해 10월 정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주석스님은 능엄경 속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번뇌를 돌아보고 상생의 지혜를 나누자고 당부했습니다. 전 세계 노년의 삶을 영화로 소통해온 서울국제노인영화제가 이달 27일 개막합니다. 이어짐을 주제로 마련되는 영화제에는 이광기 씨가 홍보대사로 나서 세대 공감의 의미를 전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주지에 경우스님이 재임명됐습니다. 경우스님은 종단과 교구 안정, 대중화합을 최우선 과제로 교구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다짐했는데요. 네팔 구호 성금도 전달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어제 24교구 본사 선운사를 이끌어갈 주지에 경우스님을 임명했습니다. 진우스님은 경우스님의 풍부한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교구와 종단 발전에 다시 한번 헌신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2: 종단과 교구 발전에 더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고 가람소와 또 대중화합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우스님은 먼저 진우스님의 당선과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종단의 안정과 교구화합에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3: 다시 한번 우리 원장스님 당선과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힘을 보탤 수 있다고 그러면은 하여튼 종단 안정과 화합에 이렇게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교구 본말사도 이렇게 잘 안정적으로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 임명식에는 종회의원 스님을 비롯해 선운사 본말사 대중스님과 교구 신도회장 등이 동행해 교구 발전에 대한 다짐과 결속력을 보여줬습니다. 경우스님은 임명식에 앞서 아름다운 동행에 네팔 구호 성금 3천만 원을 전달하며 고통받는 지구촌 이웃과 함께하는 것으로 새로운 주지 임기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0: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38대 총무원 출범에 따른 첫 후속 조치로 37대 집행부 핵심 부실장 스님 6명을 유임하며 종단 운영에 안정과 연속성을 더했습니다. 조계종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총무부장 정문 스님, 기획실장 묘장 스님, 교육부장 유정 스님, 재무부장 여학 스님, 문화부장 성원 스님, 사회부장 진경 스님을 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총무부장 정문 스님은 제17대 중앙종회 의장을 역임한 종단의 대표적 중진이며 기획실장 묘장 스님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했습니다. 운수사 주지를 역임한 유정 스님이 교육부장을, 불영사 주지 출신의 여학 스님이 재무부장을 맡고 미래본부 사무총장을 역임한 성원 스님과 총무원 사서실장을 역임한 진경 스님 역시 각각 문화부장과 사회부장으로 새 집행부를 이끌어갑니다. 이번 인사는 새 집행부 출범 초기에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주요 종책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진우 스님의 실용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회 각계에서 활동하는 제가불자 지도자들의 모임인 불교 리더스 포럼이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취임과 연임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불교 중흥과 선명상 대중화 원력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정관계와 재계, 법조계, 문화계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제가불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불자 지도자 네트워크 불교 리더스 포럼이 어제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취임과 연임을 축하하는 만찬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기흥 리더스 포럼 상임대표는 지난 4년간 종단 안정과 포교 혁신을 이끈 진우 스님의 지도력에 감사를 표하며 38대 집행부의 원력이 꽃피울 수 있도록 포럼의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원장 스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사회의 불자의 리더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삼보를 외호하는 외호 대중으로서의 맡은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이어 단상에 오른 정관계 인사와 주요 신도단체 임원들은 새 집행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6: 불교 리더스 포럼 여러분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한국 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역대보다 회원들도 많고 신행생활도 나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7: 국가안보는 제가 책임지고 스님께서는 온 국민의 그 마음 안보를 위해서 앞으로 한 4년 동안 더 큰 가피를 내려주시기를.
4: 리더스 포럼 총재로서 자리에

0: 함께한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는 각계 지도자들의 정성을 담은 축하 꽃다발과 선물이 전달됐습니다. 진우 스님은 취임 인사를 통해 종단의 미래를 여는 핵심 종책에 제가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선명상을 국민 마음 운동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밝힌 진우 스님은 미래 세대를 이끄는 불교 중흥의 길은 사회 각계 리더들의 전법 원력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 선명상을 여러분도 반드시 매일같이 이렇게 해서 스스로 평화를 찾고 마음 안보를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0: 진우 스님은 이어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선수단장을 맡았던 이상현 문화예술분과 부대표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며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제38대 총무원 집행부의 새로운 출발에 맞춰 한마음으로 뭉친 불자 지도자들은 자비와 평화를 사회 곳곳에 전하는 전법의 주역이 될 것을 서원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 조계종이 현대인의 마음 평안과 K명상의 대중화를 이끌 핵심 지도자 양성에 나섰습니다. 미래본부가 선명상 지도법사 양성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실습 중심의 특화 프로그램으로 현장 지도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사찰과 명상 현장에서 대중의 마음 치유를 이끌어갈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조계종 미래본부가 선명상 프로그램 전문 지도자 육성을 위해 마련한 선명상 지도법사 양성 교육이 지난 6일부터 봉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3박 4일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50여 명의 지도법사 스님들은 3분 선명상으로 마음을 모으며 대중화를 향한 원력을 다졌습니다. 입제 법문에 나선 조계종 선명상 위원장 금강 스님은 고통받는 현대인들을 보듬는 불교의 시대적 자비행을 역설하고 선명상의 본래 가치와 지향점을 규정했습니다.
4: 선명상은 불교의 전통적인 선수행법을 중심으로 명상 등 외부의 다양한 마음수행법을 통합하여서 수행자의 상황과 조건에 맞추어서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향하는 길을 제시하는 수행체계이다.
3: 지도법사 양성교육은 선명상 대중화 전략과 기획, 운영 방안에 대한 전문가 강의로 이어졌습니다. 첫날 세계 명상의 흐름을 주제로 강의에 나선 선명상위원 해주 스님은 지친 현대인들의 명상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전문 지도법사들의 역량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 사람들의 필요는 높아가고 있고요. 요구도 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거를 잘 가르치시는 분들이 이거를 정말 지도를 하셨을 때 그거에 대한 또 다른 반향도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3: 이 밖에도 하도 선명상 실습을 비롯해 자비명상, 호흡명상, 걷기명상은 물론 싱잉볼을 활용한 소리명상과 상담 기법까지 다채로운 강의가 진행되며 선명상 대중화를 위한 지도법사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6: 선명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방법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오늘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3박 4일 동안 유익한 시간이 되어서 실제로 포교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교육 마지막 날에는 월암 스님의 향 법문과 함께 수료식이 진행되며 연수 수료증 발급은 향후 지도법사 인증 과정과도 연계될 예정입니다. K선명상이 대중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배출될 지도법사들이 선명상 대중화의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2: 치열한 정쟁과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마음의 쉼표를 찍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국회 정각회가 쿠무다 이사장 주석 스님을 초청해 10월 정기법회를 봉행했는데요. 주석 스님은 능엄경 속 가르침을 통해 현대인들이 겪는 마음의 번뇌를 돌아보고 상생의 지혜를 나누자고 당부했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7: 정치 1번지 국회 내 마음 쉼터인 정각 선원.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온갖 잡념과 번뇌로 요동치던 마음속 스위치를 잠시 꺼봅니다. 국회 정각회는 어제 쿠무다 문화재단 이사장 주석 스님의 특별 명상 지도와 함께 10월 정기법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급변하는 정치 환경 속 국회의원들과 직원들이 평상심을 찾고 상생과 통합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운 겁니다. 달리기만 하면 과부하가 걸린다며 마음을 기계에 빗댄 스님은 중심을 잡으려면 일상 속 수행으로 마음의 스위치를 한 번씩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 마음은 모든 것을 만들었다가 모든 것을 사라지게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일곱 가지 감정에 깊이 함몰되려고 하지 마시고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목구 하시면서.
7: 스님은 특히 대승경전 가운데서도 불교의 이치와 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담은 능엄경을 소개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제자 안한의 문답 형식으로 이루어진 능엄경은 말법 시대를 살아가는 중생들에게 깊은 가르침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공주 동학사에선 카이스트 과학자들과 연구원들이 능엄경을 공부하기도 하는데 마음의 작용이 과학적 이치와도 맞닿아 있음이 드러나는 능엄경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치밀한 지혜가 담겨 있다는 평가입니다.
8: 능엄경 속에는 우리 지금 보니까 칠처징심이라서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몸 안에 있고 몸 밖에 있고 감각기관에 있고 어느 곳에 문제가 생기면 질병이 생겨난다라는 것까지 능엄경에 적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과학자들이 와서 이 능엄경 공부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7: 스님은 뇌과학과 일상언어의 힘을 들며 칭찬과 비방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격려와 칭찬은 뇌를 활발하게 하지만 비난과 험담은 뇌와 마음을 쪼그라들게 한다며 서로의 마음에 불을 밝히는 명등의 소임을 다하자고 당부했습니다.
8: 명등이 되어서 나의 마음에 등불을 켜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의 이 마음에 등불을 켜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줘야 되겠고 그럴 때 우리 뇌가 움직이고 그럴 때 멋지고 좀 폼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7: 갈등과 분열의 정치 현장에서 능엄경의 가르침과 명상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서로의 등을 켜준 정각회 10월 정기법회. 국회 불자들은 상생과 평화의 마음의 씨앗이 국회를 거쳐 나라 전역으로 환하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2: 사진으로 한국불교의 근현대사를 되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태고종은 어제 서울 인사동 라메르 갤러리에서 2016 한국불교 역사 문화사진전을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전시에서 스님들의 근현대 수행과 전법의 현장을 담은 60여 점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특히 옛 스님들의 복식 변천사와 종단의 다채로운 활동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 후학들에게 소중한 역사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후학들에게 한국 불교의 역사를 알리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사진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 종단 역사와 활동을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중의 아픔을 달래고 애환을 풀어내준 스님들의 발자취를 볼 수 있는 사진전은 오는 12일까지 이어집니다. 교수, 철학자, 사상가로 알려진 도올 김용옥 선생이 동국대를 찾아 인문학과 불교를 주제로 가게 됐습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은 어제 동국대 고순청 세미나실에서 AI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문학과 불교를 주제로 단상에 섰습니다. 도올 선생은 AI로 인해 정직하게 학문하는 시대가 찾아왔다며 거짓말 없는 종교 불교의 시대가 앞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윤재용 총장은 건학 120주년 기념 편찬 사업으로 발간한 석전 전서 7권을 도올 선생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번 강연은 불교학술원 동국역경원이 주최하고 전통문화연구회가 협력했으며 15주간 진행되는 AI와 협업하는 불교문화 큐레이션 특별강좌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서울 봉은사가 49일간의 생전예수제 기도를 봉행하고 있는 가운데 명부세계에서 사용하는 금은전을 점안하는 의식을 봉행했습니다. 봉은사는 어제 법왕로에서 주지 원명 스님을 증명법사로 생전예수제 어장 법안스님 집전으로 생전예수제 택전 점안의식을 봉행했습니다. 대중스님들은 황색으로 물들인 한지와 흰색 한지를 털어 금 은전을 만들고 사부대중은 이운 개송과 다라니 독송으로 사후 심판을 받는 명부세계에 금 은전을 점안하며 사후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봉행되는 생전예수제 기도는 오는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회향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 노년의 삶을 영화로 소통해온 서울국제노인영화제가 이달 27일 개막합니다. 이어짐을 주제로 마련되는 올해 영화제에는 배우 이광기 씨가 홍보대사로 나서 세대 공감의 의미를 전하는데요.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9: 노년의 삶을 스크린에 담고 세대와 세대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서울국제노인영화제. 올해로 18회를 맞은 영화제는 이어짐을 주제로 서로 다른 세대가 영화를 통해 삶을 바라보고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개막을 앞두고 지난 6일 배우 이광기 씨가 올해 영화제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사극과 현대극을 오가며 다양한 시대와 세대의 이야기를 연기해온 이광기 씨는 영화제가 노년을 바라보는 자리가 아닌 자신의 미래를 만나보는 공간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10: 그 노인 영화제가 노인을 바라보는 영화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래의 나를 만나보는 영화제가 됐으면 한 바람이고요.
9: 올해 주제 이어짐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넘어 서로 다른 세대가 각자의 삶을 들여다보고 이해한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특히 노인을 영화 속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직접 작품을 만드는 창작자이자 영화제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인 선배 시민으로 조명합니다.
11: 어르신들과 젊은 세대의 이어짐, 다른 문화와 문화의 이어짐, 그 속에서의 소통,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9: 이번 영화제에는 국내외에서 모두 530편이 출품됐고 25편이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됐습니다. 국내 작품에선 세대 간 관계와 소통을 향한 관심이 높아졌고 해외 작품에선 치매를 무겁고 우울하게만 다루기보다 유쾌하게 풀어내는 등 노년을 표현하는 방식이 한층 다양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올해 고전 영화전은 한국 영화사의 굵직한 발자취를 남긴 고 이순재 배우를 기리는 추모전으로 마련됩니다. 이순재 배우의 영화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세 편의 작품을 선보이며 한 배우가 오랜 시간 스크린에 남긴 삶과 발자취를 되짚습니다. 영화제는 작품에 담긴 이야기가 가족 사이 미처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꺼내고 서로의 삶을 조금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11: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가족에게 전하지 못한 얘기를 영상을 통해서 알게 하고 전하는 게 얼마나 깊이 있고 쉬운지 와서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9: 오는 27일 서울영화센터에서 개막하는 제18회 서울국제노인영화제는 나흘간 진행됩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2: 울산 백양사가 운영하는 태화 복합문화공간 만디에서 수완 스님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태화 복합문화공간 만디는 지난 6일 1층 로비에서 주지 지선 스님을 비롯한 4부대 중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맑고 천진난만한 필체와 특유의 해악으로 잘 알려진 수완 스님의 작품을 한 곳에서 관람할 수 있는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주지 지선 스님은 세계적인 선화 대가이신 수완 스님의 작품들을 만디에서 전시하게 돼 매우 영광이라며 선화 작품을 통해 많은 분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양사 주지 지선 스님이 직접 지은 시에 수완 스님이 시구를 쓰고 그림을 더한 협업 선화도 함께 공개된 이번 전시는 만디 제1, 2 전시관에서 오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을 주제로 제주에서 평화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와 원불교로 구성된 사단법인 제주 종교 지도자 협의회가 지난 5일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제12회 평화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평화를 마음에 새기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메시지를 담은 제주 종교인들의 무대는 객석을 메운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물했습니다. 행사에는 이사장 박병혜 목사와 제주 종교 지도자들, 위성곤 제주지사와 송영훈 의장, 고이숙 교육감 등이 참석했습니다. 경기 광주 열린법당 관음사가 마을 안녕 산신대제 및 사찰음식 나눔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관음사는 지난 4일 경내에서 산신대제를 봉행하고 각자의 소망을 담은 종이약 소원지를 태우며 한 해의 안녕을 발언했습니다.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 퇴촌면에 백미 1,000kg을 기탁하며 자비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서광사 회주 수명스님은 자신과 가족, 이웃과 나라를 지키고 보살필 수 있도록 꾸준히 기도와 수행을 이어가길 당부했습니다. 주지 범진 스님은 정성껏 마련한 공양은 지극한 마음으로 산신 기도를 올린 불자님들의 정성을 회양하는 결실이라며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했습니다. 이날 합창단 공연과 어린이 단타, 열린 노래자랑 등이 펼쳐지며 기도와 나눔, 문화가 어우러진 한마당을 만들었습니다. 10월 둘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청년밥심 사업의 지역사찰 확대 운영 소식, 그리고 원행스님의 나눔의 집 신임 대표이사 선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청년밥심 사업이 서울 대학가를 넘어 대전과 청주 지역 사찰로 확대됐습니다. 2024년 서울 연화사, 개운사, 홍대선원, 상도선원에서 시작한 청년밥심은 9월부터 대전 광재사와 청주 용화사, 계양사에서도 운영되며 청년들에게 한 끼 공양과 쉼을 제공하고 지역 청년 포교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식사를 계기로 청년들은 자연스럽게 사찰과 불교 문화를 접할 수 있는데요. 식사와 사찰 예절 체험에 만족하고 편안하게 소통했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사업 참여 이후 연등 제작과 사찰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청년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앞으로 해당 사업의 전국 확대를 목표로 청년들의 참여 경험을 콘텐츠화하고 지역 사찰과 청년을 연결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입니다. 전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9월 30일 나눔의 집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됐습니다. 원행스님은 과거 18년간 상임이사로 활동하며 피해 할머니들과 꾸준히 인연을 이어왔는데요. 앞으로도 할머니들의 뜻을 계승하고 추모와 역사 교육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할머니들의 삶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역사를 미래 세대에 알리고 같은 고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게 나눔의 집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행스님은 나눔의 집이 단순한 생활시설을 넘어 추모와 역사 교육의 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할머니들을 기리는 공간을 마련하고 나눔의 집 본연의 기능을 살리는 데 힘쓰겠다는 계획입니다. 10월 8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선 태조의 명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수륙제가 봉행된 도량 진관사.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극락 왕생을 빌는 기도의 잔입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백품의 잔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잔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잔입니다. 온누리의 한이로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제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몬 헌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2: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3: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3: 후원 문의 080-856-9559.
2: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3: 지금 전화 주세요. 080-856-9559.
4: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5: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 소리샘.
6: 저희 어머니가 매일 연불을 들으시는데요. 연결이 안 된다고 매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불 소리샘을 놔드렸습니다.
5: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 소리샘.

중 주견 무진신 변제 삼보전 이리

삼보대 성야 종인 영예 흥내미온 미신 현시안 보시노나 삼천세계 무법설보 세법우와 팔만진노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지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안무종약 신담인월 시

충성 금정 총립 모모사 총립 내중노소

능사팔 연등기도 성지 참배동 참의자 능각기 다급생 내외 소유지업장 실계 소멸불법 문중

제망중중 무진삼보자존웅건작법안기묘원자우보기 설명이항의에 청종옹의에 수제제체 수미

삼지신봉축 유아 대한민국 국운융창남북 평화통일속성치 국태민안 우순풍조 만민안락 천하태평불일정의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 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소작지 제업실계소멸 불법문종 신심경고발보리심영불태전속성정각 광도인천지대원시의합원 각기 각각 등복이 부모사 창건일의 지우금일 제대선지시 역대조사 강령 부모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부모사 참배인연 공덕으로 부모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추리왕환상봉길경 불봉제 관제구설삼재팔란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3: 저는 걱정이 많아서 새벽까지 쉽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자기 전에 틀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5: 저는 매일 아침 사경을 합니다. 조용히 글만 썼는데요. 지금은 연불소리샘을 틀어놓고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사경이 더 즐거워졌어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6: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7: 방송포교 후원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6: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7: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6: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653년 신라 진덕여왕 시절 자장 스님은 설악산의 험준한 산세 속에 절을 창건하고 향성사라 이름 붙였습니다. 높이 솟은 9층 사리탑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며 영원한 불법의 융성을 기원했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698년 거센 화마가 산사를 덮쳐 절은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의상대사가 잿더미가 된 터 위에 다시 절을 세우고 선정사라 부르며 깨달음을 구하는 맑은 도량으로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 동안 굳건히 자리를 지키던 선정사 역시 1642년 또 한 번의 끔찍한 화재로 인해 무참히 폐허가 되고 맙니다. 거듭되는 재앙 앞에 모두가 절망할 때 1644년 영석, 연옥, 혜원 세 스님이 잿더미 속에서 다시 절을 일으켜 세우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신비로운 빛이 내리쬐더니 세 스님의 꿈속에 한 신인이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1: 이 터는 만대에 이르러 삼재가 침범하지 못할 것이요
2: 널리 굴복을 편 보량이 되리라.
0: 신인은 붉은 화마가 닿지 않을 새로운 절터를 점지해 준 뒤 아침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세 스님은 신인의 가르침에 따라 곧바로 불사를 시작했고 1647년 마침내 웅장하고 아름다운 사찰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신선이 점지하여 흥하게 한 절이라는 뜻을 담아 그 이름을 신흥사라 불렀습니다. 두 번의 거센 화마도 끝내 꺾지 못했던 스님들의 간절한 발언, 그 신성한 염원 위에 신흥사는 오늘날까지 단 한 번의 재앙도 없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설악산의 푸른 바람과 어우러진 신흥사의 고즈넉한 종소리는 잿더미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았던 불멸의 서사를 조용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3: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4: 이 분위기?
5: 고수익에 원금까진 보장된다고?
4: 그렇다니까.
6: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7: 이분 위기.
8: 뭐야 이거?
7: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9: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의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0: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몬 헌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9: 조선 왕실의 인연을 품고 고귀한 효의 정신을 이어온 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수도사에서는 오늘 10월 17일 순원화구 효위령문화제를 봉행합니다. 장엄하고 정갈한 의식으로 순원화구의 넋을 위로하고 전통체험과 노래자랑 대회, 문화공연으로 소통과 화합의 장도 마련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62-5595번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 불교의식대학이 제28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학장 해공 스님이 사찰과 포교원 등에서 실제 상용하는 의식 위주로 집중 지도합니다. 상주 권공, 49제, 천도제 등 연불 불공 기초부터 전문 범폐의식 전반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신청 바랍니다. 수강 문의는 010-5765-8604번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제2대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의 중흥을 이끌었던 대충대종사의 제33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10월 13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대종사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3-423-7100번입니다. 무한 봉불사 명상 심리상담센터 쉼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명상 심리 전문가 지호 스님과 함께하는 사별가족 치유 7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청 문의는 010-4115-2303번과 모바일 QR코드로 가능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5

0: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여명천사, 여명808, 미역햄 판매 기자, 한국표준협회, 한국웰니스지수, 22년 연속 1위 수상, 슬기를 수출하는 여명808, 금탑 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2: 여명808, 정말 좋아요.
1: 상쾌한 아침, 참 좋은.
2: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3: 플랜코리아의 긴급 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5107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플랜코리아의 긴급 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5107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산신경절엔 신주야 신정주가신 주.

마시라선 무상서왕 아자비신바수밀비실지라그사행원자지존여정세장 대천안조조제세안 마삼바이안조야시엔 보덕정광주야시엔 회목관찰중생시엔 보구중생요덕시

지방삼세부처님과 84,000금법보아 보살성문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벼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혼갑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호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쓰리 같이 음황계율 틀끝인들 범하리까 점잖은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팔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렴만겸의심 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까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과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

가기 나쁜 곳엔 광명 넣고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여 흉내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어 끓는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 산날생 갈날 영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금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BTN 붓다웨이와 함께하는 수능 100일 기도.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일념으로 노력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얻어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용기와 불보살림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입 수능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불자 가정에 발언이 이루어지도록 BTN 붓다회가 함께합니다.

부정업주 옴바게타나마사바 옴바게타나마사바 옴바게타나마사바 문수보살 옷자지나나라파짜나라파짜나라파짜나 문수보살 대의력심주 오마미라흠 가자라 오마미라흠 가자라 오마미라흠 가자라 관세음보살 금강저수진안 옴바라니 바라니따야 사바 옴바라니 바라니따야 사바 옴바라니 바라니따야 사바 예원성치진안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대야 시베음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대야 시베음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대야 시베음

능력 시험을 맞이하여 수험생들이 불보살림전에 백일농창 기조를 올리고 지극히 정성으로 합장하고 발언합니다.

그동안 시험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온 불자에게 뜻하는 바대로 원하는 결과를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도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신심이 안정되어 지혜가 총명하고 성격이 일취월장하여 수험 당일 평소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고득점을 획득으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원만하게 합격하도록 진심으로 일심정성 다하여 발언합니다. 또한 마음의 일체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없게 하시어 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여한 없이 시험을 보게 하는 등 수험에 방해하는 일체 장애가 모두 사라지게 하소서. 거룩하신 불보살님,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에게 문수보살의 밝은 지혜와 보현보살의 크신 행운과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으로 밝고 청명한 눈을 떠 시험에 집중하게 하소서. 바라옵건대 금일수능시험 백일동창기도 발언제자와 모든 불자님들이 불보살님의 깊은 가피에 힘을 입어 각기 사회와 각 분야에서 뜻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0: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긴급 식수 요청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죽음을 각오하고 마셔야 하는 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균과 먼지, 치명적인 질병으로 가득한 더러운 물. 단 몇 모금만 마셔도 아이들은 참기 힘든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물마저 없다면 아이들은 결국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매일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런 더러운 물을 마시고 사망합니다. 이 아이들을 구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옥스팜에 전화 또는 문자 주세요. 매월 7,000원으로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할 긴급 정수 알약을 제공하고 절망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 없이는 이 아이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1522-8439로 전화 또는 문자 식수를 보내셔서 생명을 살리는 물을 보내주세요.
1: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몬 헌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2: 일심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불교대학, 어린이,

0: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성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만 눈물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배경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파림 산책.
1: 방문 서운함, 통도사 서운함을 방문하다. 영축 보궁 방신광, 영축산 정멸 보궁에 신령한 광명 비치고, 서운 쌍지 영천운, 서운함 두 개의 연못에는 하늘 구름이 비치네. 수중 걸작 암각화, 물속에는 성파 종정 큰 스님 그린 암각화가 걸작이고, 산야 노하 심추운, 산과 들의 갈대 곳으로 가을의 운치가 깊어가네.
0: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0: 국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1: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2: 안산 불교연합회에서는 세계불교문화축제 영산대제를 오는 10월 11일 안산 문화광장에서 개최합니다. 영산제 불교음악회,
3: 다도체험 사찰음식문화체험을 비롯해
2: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여법하게 진행됩니다.
3: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2: 유네스코 세계유산 법주사에서는 속리산 단풍과 함께하는 2016 가을 국화 향연축제를 10월 9일부터 법주사 경내에서 개최합니다. 계산대제와 사찰음식 체험 등 행사에 동참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아름다운 국화와 다채로운 음악회도 함께 즐겨보세요. 문의는 043-543-3615번입니다.
4: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5: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4: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5: 후원 문의 080-856-9559.
4: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5: 지금 전화 주세요. 080-856-9559.

내가 하는 짓이 딱 출가자 짓을 한 것 같아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조속예불 다 외우고 천수경을 다 외우고 그 외 스님들 경일 뜻이 그래 하니까 나는 그냥 어린 아이가 스님이다. 난 출가하는 거다 그냥 그랬지 누가 하라 소리 한 사람도 한 사람이 없어요.

0: 스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스님. 스님,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봉령사, 수원 봉령사 성가대학에 오랫동안 주석하면서 학인 스님들을 지도하고 있는 석자 교수로 있는 도혜 스님입니다.
0: 네, 스님. 스님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스님, 제가 이렇게 봉령사로 와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절인데요. 네. 이 봉령사가 실제로 어떤 절인지 소개도 좀 부탁드려요.
1: 네, 봉령사는 1208년에 원각 국사가 창건을 했고, 조선 예조 원년 1469년에 해각 국사가 중수를 하고, 그 다음에 봉령사라고 이름을 지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0: 네.
1: 그 뒤에 이제 1971년에 묘전 스님께서 여기 주지로 부임을 하시면서 봉령사가 아주 새로운 전기를 맡게 됩니다. 그 스님이 오셔서 요사를 수리를 하고 선당을 신축을 하고 1979년에 이 묘음 스님이 주지와 학장을 겸임하면서 성가대학으로 개칭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이 묘음 스님이 이제 큰 불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당시 봉령사는 어느 정도로 조그만한 절이었느냐면은 세 칸짜리 사무실 하나인데 거기에 또 이제 비가 새서 천막을 덮어놓고 또 대웅전은 아주 조그만한 한 40평 정도의 대웅전이고 약사전은 그보다 아주 적은 그것이 다인 봉령사였어요. 그런데
0: 네.
1: 이제 묘전 스님이 오셔서 그 선방을 짓고 요사를 짓고 하시는데 그때만 해도 너무 열악했어요. 경제가 너무 열악하고 해서 이런 뭐 한식 건물이 아니고 벽돌로 그렇게 지어서 이제 지내시다가 이제 나중에 우리 묘음 스님이 불사를 한 20년을 두고 큰 불사를 일으키셔서 지금의 이 봉령사가 이렇게 이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그 불사하시는 우리 묘자엄자 스승님이 나무 하나 심고 풀 하나 심는 것까지 다 신경 쓰셔서 산에 그때 당시 이제 산에 소나무를 이렇게 떠서 소나무는 그냥 옮기면 죽는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떠서 이렇게 해놨다가 3년 후에 그 소나무를 옮겨 심어서 지금 도량에 있는 소나무가 그렇게 옮겨 심은 소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소나무를 만약 사서 심는다고 하면 이제 돈도 많이 들지만 땅이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소나무가 심어져 있던 땅하고 여기 땅하고가 맞지가 않으면 잘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여기다 나무를 심고 하나하나 정말 신경 쓰셔서 불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아름답고 아주 그냥 누구든지 오면 환희심을 내는 그런 도량으로 바꿔준 거였죠.

0: 이 봉영사는 사실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승가대학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네. 1년 동안에 교육도 많이 하시고 수행도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고 행사도 많이 일어나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네. 어떤 특별한 행사들이 있을까요?
1: 네, 우리가 이제 팔관재계도 하고 있고 여성출가학교도 하고 있고 학인 스님 가족 템플스테이. 네. 이게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0: 학인 스님들의 가족들을 초대해서
1: 가족들만 다른 사람들은 낄 자격이 없어요. 오. 네, 그래서 이제 학인 스님들의 가족들만 템플스테이를 따로 합니다. 네. 따로 하면 그 이제 부모들이 처음 이 스님들이 출가할 때 소리 없이 연락 없이 출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출가하고 나면 그 부모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가고 나면 섭섭하고 원망스럽고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가슴에 막 이렇게 맺혀 있는 그런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들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학인 스님은 어머니가 그 출가를 했어요. 그리고 딸까지 또 출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승가대학에 와 있거든요.
0: 어머니랑 따님이 같이요?
1: 아니요. 어머니는 옛날에 출가를 네네. 했는데 또 딸을 출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가슴에 이렇게 맺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절이라고 하면 막 펄쩍 뛰고 쳐다도 안 보려고 그러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템플스테이를 몇 년 참가하면서 스님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또 와서 딸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마음이 많이 풀려서 올해는 오면서 수박을 잔뜩 사가지고 와서 공양하고 그러셨어요.
0: 세상에. 너무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1: 예, 그래서 이제 이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일반 템플스테이와는 프로그램이 달라요. 네. 이제 스님과 부모가 같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인사를 네. 하고 하는 그런 그 마음 나누기. 예,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 출가를 시키고 난 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출가한 스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런 마음 나누기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게 아주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0: 네, 너무 좋습니다. 그 말고도 또 재미있는 행사 또 있을까요?
1: 예, 있죠. 네. 그것 말고도 우리가 이제 일요법회도 하고 불교 네. 학교를 하는데 초급반 네. 또 불교대학 경전반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제 사찰 음식 특별 그 특강이 있고 또 학인쌤들은 봄나물 솜씨자랑 같은 것 또는 가을에는 이제 사찰 음식 대향년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아주 크게 합니다. 올해도 10월 9일, 10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거든요. 네.

0: 또 여성 출가 학교도 6년째 하고 계시죠?
1: 예, 그런데 이제 이 여성 출가 학교가 여성만 따로 해서 비구니 사찰에서 하는 건 우리가 처음 시작한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기부터 쭉 지금까지 기수마다 이 출가 대상이 한 명 내지 두 명씩은 꼭꼭 나왔어요.
0: 출가자가 된 거예요?
1: 출가자가, 예. 그래서 2기 때 출가한 사람이 지금 우리 승가대학의 2학년으로 지금 재학 중이고 지금 올여름에 두 사람이 이제 출가를 하게 됐는데 이야. 한 사람은 지금 행자로 있고 한 사람은 다른 데서 지금 행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와. 그래서 그동안 기수마다 꼭 출가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0: 네. 네. 특별히 봉영사에서 여성 출가 학교를 하면서 출가하게 되는 계기는 무엇일까요?
1: 물론 이제 이 단기 출가라는 게 세속의 그 일상의 몸과 마음이 아주 힘들었던 그런 것을 이제 잠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면서 성가의 일원이 되어서 이제 생활해보는 그런 네.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게 되면 3기 5계를 먼저 수지를 하고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게 되니까 바로공양 또는 조성예불 또는 울력 이런 거를 스님들의 생활과 똑같이 경험하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자비수참 기도 삼보일배 그런 프로그램을 중간중간 넣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고 아 나도 이런 생활을 좀 해보고 싶다 좀 특별한 그 체험이니까 이런 생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특별하지 않나 다른 데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0: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봉영사에 계시는 스님들께서 보여주시는 모습 그 자체에서 아 나도 저 모습을 닮고 싶다라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1: 맞습니다. 여기가 승가대학이라서 네. 우리 학인 스님들을 공부하는 모습 또 우리가 여기에서 생활하는 모든 이 소임자 스님들의 모습 이런 것을 직접 보면서 같이 체험을 하게 되니까 아마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까.
0: 네. 스님의 미소만 봐도 출가하고 싶다는 생각 할 것 같습니다.
1: 아이고 그렇게 말씀해 줘서 고맙습니다.

0: 근데 스님께서도 절에 어렸을 때부터 함께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9살 때 절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하셨다고요.
1: 예, 저는 이제 그 삼촌이 비구 스님이세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팔남매신데 제일 맏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좀 일찍 좀 몸이 안 좋으셔서 한 3년을 앓다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8살에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 집안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이제 나하고 언니하고 두 형제인데 두 자매인데 언니는 나이가 좀 있고 나는 9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구스님 절에서 자라도 별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나는 몇 년만 키워준다라고 의논이 된것 같습니다. 나는 어려서 몰랐죠. 그냥 그래서 할머니가 더 놀다 가라 그래가지고 놀다 간다고 있었는데 날 데리러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데리러 오길
0: 그때
1: 기다렸는데.
0: 마음이 어떠셨어요?
1: 아니, 처음에는 자꾸 기다렸는데 안 오는 겁니다.
0: 네.
1: 그러니까 안 오나 보다. 그냥 그랬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린 마음에 어디로 갈 수가 있습니까? 뭐 그때 당시 혼자 갈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도회지 같으면 뭐 혼자 어디로 찾아간다고 하지만 산중인데 길도 모르고.
0: 9살 어린 아이가. 네.
1: 그래서 이제 한 1년 정도 이제 그냥 있게 됐는데
0: 네.

0: 처음에는 이 스님이 나를 출가시킬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1: 아.
0: 왜냐하면 새속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염불도 안 가르치고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동봉선선 명심보감 뭐 이런 것만 뭐 심심풀이로 말하자면 그렇게 오. 하시고 그냥 놀게 내버려 두셨어요.
1: 네.
0: 그런데 내가 하는 짓이 딱 출가자 짓을 한 것 같아요.
1: 어떤 행동이?
0: 그러니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조속예불 다 외우고 천수경을 다 외우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또 그냥 외운 게 아니라 쭉쭉 곡을 넣어서 빼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다가 책을 읽으라고 책을 주면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 왜 스님들 경읽 듯이
1: 네.
0: 뭐 수보리야 어이 운나오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게 누가 아무도 안 가르쳤었어요. 근데 그렇게 읽고 하는 행동이 딱 이 스님 하는 행동만 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그 다음 해인 게 10살 때쯤 된 것 같아요. 10살 때쯤 여름에 저녁 공양을 하고 이제 스님하고 불목하고 불목 처사님하고 공양주 보살하고 마루에 쭉 이렇게 앉아서 이제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바람을 쐬고 계시다가 공양주 보살이 이제 나를 가르치면서 아무개가 염불 잘하는데 시켜보라고 스님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스님이 해보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마당에 걸 뺑뺑 돌면서 개향부터 개향 이렇게 뽑아서 조속예불 다 하고 천수경 다 그 내가 외운 데까지 다 하고 그러고 축대에 올라서 마루에 올라서는데 스님이 나를 머리 끝서부터 발끝까지 탁 쳐다보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저런 눈으로 바라보시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난 올라갔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들어가셔서 바로 그 다음 날 배울 내가 외운 그 뒷부분을 써가지고 나오셔서 그때부터 나를 염불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염불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새벽 3시부터 저녁 9시까지 스케줄을 짜서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1: 와.
0: 그러니까 나는 뭐 스님이 출가를 이는 해라 안 해라 한마디도 하신 적 없어요. 그래 하니까 나는 그냥 어린 애가 스님이다. 난 출가하는 거다 그냥 그랬지 누가 하라 소리 한 사람도 한 사람이 없어요.
1: 근데 이렇게 출가를 하고자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0: 그냥 계기고도 없고 그냥 그렇게 연부를 가르치고 교육을 하니까 그냥 나는 스님이 되는 거다 했지 누가 뭐 하라 생각도 아니고 근데 이상하게 전생에 아마 출가를 했던 사람인지 어쩐지 그렇게 회색 옷이 좋더라고요. 회색 옷이 좋아서 심부름을 보내면 스님들이 입다가 냈던지 헌옷 주워다가 입고 심부름 가고 하도 회색 옷을 좋아하니까 우리 할머니가 광목을 회색으로 물들여서 치마를 만들어주고 그러셨어요.

0: 그러다가 이제 15살에는 성남사로 가시게 된 거죠.
1: 왜냐하면 비구심절에서 출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스승을 정해서 이제 그 계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 삼촌 스님이 그때 그 가사 편수셨어요. 그때는 이제 지금은 가사원이 생기고 또 바느질 집에서 가사를 많이 만들고 했지만 그때는 다 사찰에서 가사 불사를 했습니다. 사찰마다 이제 가사를 신도들한테 시주를 받아서 그걸로 광목을 사서 물을 드리고 틀질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절에서 그걸 마름질을 해서 가사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이제 재단하는 분이 이제 편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국으로 다니시니까 비구니 사찰도 많이 가시고 또 가사불사를 하게 되면 비구니 스님이 오셔서 바느질을 많이 도와주고 하는 해서 비구니 스님을 많이 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스승이 될 사람을 당신이 이제

0: 네.
1: 거기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0: 근데 우리 삼촌 스님이 원체 나를 그냥 철저하게 가르치셔서 성남사 가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힘들지가 않았어요. 아무 힘들거나 어렵지 않았습니다.
1: 이야.
0: 그 성남사 보낼 때도 이제 스님이 성남사는 가면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 그렇지만 중도로서는 확실하게 할수 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면 사상적으로는 좀 불실하고 중도로서는 확보할 수 없지만 몸으로는 편하다. 그리고 네가 학교도 갈수 있다. 어떤 걸 택할래? 나보고 택하라 하셨어요.
1: 네.
0: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뭐 이왕 출가를 해서 저기 출가를 하는데 중도로서 제대로 하는 데 가야지. 그래서 내가 성남사를 택해서 간 거예요.

0: 그렇게 해서 성남사에서 지내시면서 성남사에서 뭐 재밌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1: 성남사는 재밌는 에피소드는 없어요. 어렵고 힘든 것만 있었지. 왜냐하면 이제 내가 성남사에 갔을 때 성남사도 완전히 불사전이었습니다. 가서 보름이 지났는데 불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남사 들어가는 그 입구가 지금은 이제 누각 밑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옛날에는 일주문도 없었고 그때 당시만 해도 6.25 전쟁 끝나서 성남사가 많이 불타고 그야말로 대웅전 뼈대만 남아 있고 사무실체도 시커멓게 끌려 있는 상태, 큰 방도 전부 다 그 끌려 있는 상태고 다른 부분은 거의 다 타고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참 절집도 어려웠고 이 세속도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무슨 보시가 넉넉하거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이 일꾼들이 기술적인 것은 일꾼들이 하지만 그 외에는 전부 다 대중이 거의 다 하는 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흙을 이기는 것도 대중이 전부 다 직접 진흙 이겨서 기와 올리는데 흙을 기와의 지붕까지 올리는 것도 대중이 다 올리고 그러면 이제 사닥다리 중간에 서서 올리는 건 다 내 차례예요. 내가 나이가 어리고 몸이 가볍다고.
0: 네.
1: 거기서 흙 받아서 중간에 흙 받아서 올리고 올리고는 또 이제 기와 대모도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난 기와도 일 줄 압니다. 나도 그때 운력을 많이 해서.
0: 이야. 그때 선생님 사실 사춘기잖아요. 요새 말로 하면.
1: 절집에 어려서 살면서 사춘기 그런 거 물론 왔죠. 왔지만 뭐 내가 사춘기다 요즘 사춘기를 하지 옛날에 누가 사춘기다 어쩌다 하나요? 혼자 많이 겪었죠. 혼자 그 과정을 이제 내 감정이니까 뭐 슬프고 기쁘고 뭐 하는 그런 변덕스러운 감정이 일어났지만 그것을 그냥 이기지 뭐 그걸 누구한테 뭐 내가 이렇다 저렇다 그럴 상황이 아니었죠.
0: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수계도 받으시고 네. 출가자가 되었을 때는 느낌이 어떠셨어요?
1: 지금은 수계를 받으면 지금처럼 뭐 행자 교육을 해서 저렇게 법답게 받았잖아요. 그때는 큰 스님 오신 날이 우리 수계 받는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일하다가 큰 스님 오셨으니까 난 수계를 받는지 어쩐지도 몰라. 어른 스님들이 입던 장삼 입혀서 법당에 가라 그래서 가면 그날이
0: 수계 받는 날.
1: 그러니까 그런 뭐 수계를 받는다고 해서 뭐 큰 감정을 느끼거나 이런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수계를 받으니까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0: 그러면 성남사에 계시다가 은사스님인 묘경스님은 언제 만나게 되셨어요?
1: 그때 당시 이제 내가 은사를

0: 를 정할 때는 우리 연사스님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셨고 소임은 이제 입성을 보시는 그런 위치였는데였고 지금 이제 뭐 성남사 계시는 그 노스님들은 전부 다 30대 30대 뭐 백조르스님 불필스님 뭐 이런 모든 분들은 30대였어요. 그리고 큰 스님한테 성철 큰 스님한테 법문을 들어서 한참 신심이 돈발해서 공부한다고 막 쪼여 붙일 때예요. 그러니까 상자를 두게 되면 내가 항상 맏상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공부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어린 상자를 두면 신경 써야 되잖아요. 아무도 상자를 안 한대요. 아무도 안 한다고 자꾸 버티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연사 스님이 이제 은사가 되셨죠. 당신이 자원을 하셨어요. 젊은 사람들이 다안 한다 하니까 그럼 내가 천상해 줄 수밖에 없다 이래 갖고 하셨는데 정말 이제 우리 그 삼촌 스님이 항상 그러셨거든요. 자비로운 스님을 만나야 된다. 뭐 학식이 있고 없고 뭐 이게 다 떠나서 어린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을 만나야지. 그런데 그 원력대로 우리 연사 스님을 진짜 자비로운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새 속에서 어머니에게 받을 사랑을 우리 연사 스님이 다 주셨어요.
1: 와,
0: 예, 그만큼.
1: 어떻게 사랑을 받으셨어요? 그 어려운 성남사에서
0: 그 어려운 성남사에서
1: 고생스러운데.
0: 제가 성남사에서 나이 16살에 채공을 살았어요. 채공을 사는데 이 부엉이 일은 진짜 이게 젬병인 거예요. 일이 많으면 뭘뭐 해야 될지 전혀 이해 안 되는 거야. 일이 많아지면 뭘 할지 몰라서 벽에 가서 붙어 서 있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옆에 사람이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이 저녁에 밤에 아무도 몰래 국거리를 다 장만해서
1: 와.
0: 가마솥에다가 딱 앉혀서 불만 떼면 되도록 그렇게 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가서 나는 이제 갱도하면 불만 떼면 국이 되도록
1: 와. 와.
0: 이렇게 그 해주시고 그때만 해도 전부 다 광목이지 이런 천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입으면 이 무릎이 바지 무릎이 뻥뻥 뚫어지는 게 그것도 새 옷을 주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어른들 입으시던 행자들은 헹궈주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입으면 몇달안 입으면 얘가 뻥 뚫어지고 뻥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한철 지나면 우리 스님이 내 보따리를 다 가져가셔요. 가져가셔서 싹 바느질해서 끼워서
1: 세상에.
0: 버릴 거는 다 버리고 입을 거는 새로 만들고 해서 입고 벗고 두 벌에 한벌더 보태서 속옷까지 다 정비를 해서 딱 갖다 놔주십니다. 철마다.
1: 와, 정말 어머니같이 보살펴
0: 그것뿐만
1: 주셨네요. 찐
0: 아니에요.
1: 사랑인 것
0: 예, 그것뿐만 아니라
1: 같습니다. 네.
0: 내가 방학 때가 되면 우리 스님은 담너머 내가 오나 이렇게 넘겨다 보시고 나는 방학을 기다리면 기다려서 얼른 우리 연사스님한테
1: 우와.
0: 쫓아가야지. 늘 그러고 이렇게 하고 이제 담너머 내다보면 대중이 다 아무개 오는가 보고 계신다고 막 놀리고 그러셨대요.
1: 세상에.
0: 연사스님은 상대방을 함부로 하지 않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굉장히 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그 성남사가 그 울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불사 중이라서. 어느 정도는 이제 스님들이 다 감당을 하고 하다 보니까 농사 짓는 부분이라든가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 뭐 콩을 거두어서 타작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은 손이 많이 미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울력이 많이 밀려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연사 스님은 대중이 다 잠든 후에 혼자 나가서 밤새도록 그 울력을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대중이 일어나기 전에 살짝 돌아서 주무신 척 하시고 그 대중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이 참 우리가 뒤에 후배들이 본받아야 할 일이 아닌가. 참 그런 것을 말로 가르치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셔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 누구도 말로는 할수 있지만 행동으로 그렇게 보여줄 수는 없거든요.

0: 아니 근데 진짜 성남사 계시다가 네. 운문사로 가셨잖아요. 네. 운문사 가시려고 1년을 기도하셨다면서요.
1: 아, 예. 그게 왜냐하면 네. 성남사는 원래 이 선방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이 교육 체계가 기본 교육 있고 뭐 이런 체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남사는 출가를 해도 강원에 안 보냈습니다. 다 그 자리에서 돌려앉혔어요. 네. 돌려앉힌다는 건 수계만 받으면 바로 선방에 들어가게끔. 그런데 이제 내가 그때 다각소임을 사니까 이제 뭐 차를 갖다 드리고 물도 갖다 드리고 이렇게 심부름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른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쟤는 나이가 어려서 선방에 바로 돌려앉히기가 너무 좀 뭣도 모르는 애를 그렇게 앉히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강원에는 보내야 되겠는데 아무데나 보내면 사상이 나빠져서 보낼 수가 없고 묘음 스님이 운문사에 강사로 오시면 그때 보내야 되겠는데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저는 묘음 스님이 어떻게 생긴 분인지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아 내가 공부를 하러 가려면 묘음 스님이 운문사로 오셔야만 내가 갈 수 있겠구나. 오. 내 마음에. 네. 그리고 나는 이제 삼촌 밑에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배우다가 왔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습니다. 네. 공부는 하고 싶은데 전혀 그게 지금 상황이 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헐떡거리는 거지. 그럼 강원에 가면 체계적으로 잘 배우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초성력을 할 때마다 내가 마음으로 부처님께 부처님 묘음스님이요 운문사 강사로 오게 해주십시오. 이야. 그래서 이제 1년 후에 1년 한 6개월 후에 강사로 오셨어요. 그래갖고 운문사 가게 됐는데 우와.
0: 그렇게 해서 평생에 스승님을 만나게 되셨네요.
1: 그렇죠.

0: 혹시 그러면은 그 운문사에 계실 때 묘엄 스님과의 특별한 이야기, 인연의 이야기가 있을까요?
1: 특별한 이야기는 이제 내가 처음 가서 이제 그때 간 시기가 가을쯤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철 방을 짜는데 네. 누구든지 저거 하겠습니다 하면 뭐 아랫반이든 후반이든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임을 짜는데 무슨 소임을 부르면 이제 본인들이 자원을 하는 게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금방 부전을 뽑는데 아무도 자원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자꾸 여러 번 어른 선생님이 하라고 누가 하겠냐 돌아보고 몇 번이나 하는데도 한참 기다려도 아무도 안 해. 금방 부전이 나는 뭘 하는 건지도 몰랐어요. 네. 모르니까 아마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알아서 아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뭔지는 몰라. 모르지만 하도 안 나오니까 내가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진짜 마음으로 묘엄스님을 굉장히 1년 얼마만큼
0: 맞아, 기도하고 만드는
1: 생각하고 네. 간 사람이라서 어른님들이 저렇게 애를 태우는데 안 나오는 게 내가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냥 뭉텅대고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자원을 했죠.
0: 진짜 향심으로 하신 거네요.
1: 네.

0: 그런데 하고 보니까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겨울철이니까 새벽 예불을 대웅전에 가서 하지 않고 큰 방에서 예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때는 대웅전에 가서 대중이 예불을 하니까 큰 방 부전은 목탁을 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겨울철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방에서 예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는 예불을 끝나고 나서 대중이 전체가 천수경을 치고 그 뒤에 발언문을, 발언문 한 기억은 없는데 천수경을 치고 기도를 좀 하고 끝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천수경을 치는데 저는 성남서 살았기 때문에 천수 목탁을 못 치는 거예요. 그냥 뚝뚝뚝 치는 건 치지만 대중 스님들에 맞춰서 치는 거. 그러니까 세 번 진언을 하고 세 번 끝에 목탁으로 신호를 주고 시작하고 이게 있잖아요. 그걸 전혀 못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예불 시작해서 하루인가 이틀이 지나고 나서 이제 강사 스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천수 목탁을 그래 안 쳐봤냐고 하시더라고. 저는 성남사에서 있어서 한 번도 쳐보질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탁을 가져오래요. 그래서 목탁을 가지고 갔죠. 그때만 해도 얼마나 어려운지, 강사 선생님이 어려운지 얼굴도 못 쳐다보고 그야말로 고개만 숙이고 이제 손만 쳐다보고. 근데 이제 내가 제대로 못 치니까 강사 선생님이 이제 다가오셔가지고 내 손을 잡고 이렇게 이렇게 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딱딱딱 치다가 세 번 진언 마지막에 딱 쳐서 맞춰주고 새로 시작할 땐 딱 쳐서 대중에 신호를 줘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전을 살게 됐죠. 그런데 그 겨울 부전이 참 어렵기는 어렵더라고요. 목탁만 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전기 코드만 누르면 불이 오잖아요. 옛날 그때만 해도 기름으로 하는 호야불. 호야불을 방이 크니까 큰 방에 호야불을 아침에 12개를 켜야 돼요. 그거를 대중이 다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다 켜서 이제 큰 방에 켜놔야 대중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깜깜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중보다 근 한 시간 전에 미리 일어나서 호야를 다 미리 이제 하루 전날 다 닦아서 기름 다 채워놨다가 그 전 아침에 불을 다 켜서 금방 하판에 네 개, 상판에 네 개, 뭐 하여튼 바깥에 또 마루에 달아야 되고 해서 하여튼 12개인가 14개인가를 켜서 달고 이런 것들이 겨울철에는 더더욱이 이제 힘든 이제 과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한철을 그렇게 살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좀
1: 편안한 걸로 하셨어요?
0: 아니죠. 원문사 6년 생활 동안 3년을 부전을 살았어요.
1: 그때 공덕도 많이 지으시고 좋은 스승님도 많이 만나셨네요.
0: 공덕을 지었다기보다 이제 내가 어려서부터 목성이 좀 좋았어요. 음성이 좀 좋아서 지금은 나이가 드니까 이 음성이 꺽꺽하고 연보를 하다가도 꽉 막히고 그런데 옛날에는 음성이 좋아서 아무리 소리를 내서 하루 종일 연불을 해도 목성이 이렇게 탁해지거나 목이 쉬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목신 사람이 얼마나 부럽던지 나도 목이 좀 쉬어서 캐캐 부리면 어른들이 아이고 아무개 목 쉬었구나 이러면 좋을 텐데. 네. 그때는 목이 쉬지를 않아.
1: 아니, 근데 스님 말씀 들어보면 타고나신 것 같습니다. 출가자로서. 정말 인연이 출가를 하셨어야 되는 인연인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이렇게 스스로 내 자신을 뒤돌아 봤을 때 내가 전생에 출가자는 출가자인데 좀 시원찮은 출가를 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은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아니고 밥이 없어서 출가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무엇을 위해서 출가했느냐? 생사대사를 해결하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출가한 거다. 그것을 향해서 매진하고 돌진하고 그래야만 된다라는 거죠.

0: 지금 어미 북극곰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석유회사들은 북극의 자연에 무관심한 채 이윤만을 쫓아 이곳에 와 있습니다. 거대한 굴착기, 불안정한 송유관에서 원유는 언제라도 유출될 수 있고 단 한 번의 유출로도 죄 없는 동물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대한 환경 파괴 기업들은 당신도 북극에 무관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화 주세요. 서두르지 않으면 북극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1644-3046으로 전화 또는 문자 북극을 보내시고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감사 선물로 북극곰 패치를 보내드립니다. 북극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1: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2: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3: 우리 민족의 포국 순결을 이어온 대표 전통문화축제 2026 8관회가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펼쳐집니다. 어린이를 위한 마정수기법회부터 화려한 백희감옥 그리고 호국영령 위령제와 팔관제계 수기법회까지 다채로운 재현행사가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산사를 배경으로 현대인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호국 불교의 정수를 이어가는 자리 2026 8관회에 부산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생각 하나를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상처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스스로를 몰아세우며 살아갑니다. 가까워지고 싶어서 다가가지만 가까워질수록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사랑을 원하면서도 두려워하고 행복을 원하면서도 불안해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육계라고 부릅니다. 욕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집착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육계는 아름답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괴로움은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너무나 단순하지만 인간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미움보다 사랑을 원하고 외로움보다 따뜻함을 원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욕계에서의 자비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연민이 아니라 같이 아파해주는 마음입니다. 왜 그렇게 살았느냐고 묻기보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고 말해주는 마음입니다. 사실 가장 먼저 자비가 필요한 사람은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실수하는 나, 흔들리는 나, 집착하는 나, 상처받는 나를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탐욕을 경계하셨지만 탐욕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성냄을 경계하셨지만 성냄에 사로잡힌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괴로움을 먼저 보셨기 때문입니다. 욕계에서의 자비는 완전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고 너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거친 말 뒤에는 상처가 숨어 있고 누군가의 집착 뒤에는 버려질까 하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분노 뒤에는 외로움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덜 미워하게 되고 조금 더 이해하게 됩니다.
1: 염불 최고 영인 스님, 염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염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염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2: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3: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1: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염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0: 예,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일 부산 연수암 영인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1: 스님들의 옛 산중장터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제16회 팔공산 산중 전통장터 승시가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팔공산 동화사에서 열립니다. 이색 단기 출가 108배 챌린지, 아시아 4개국 문화 체험과 저녁에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복 DJ 파티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선학원에서는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17일 성북동 정법사에서 풍류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한국 전통 성악과 프랑스 코르시카 전통 폴리포니가 한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2-774번입니다.
1: 봉은사에서는 개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발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 한복체험, 전통 민속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 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60년의 세월이 빚어낸 수행과 예술, 두 거장이 전하는 삶의 위로. 서로 다른 길을 걸었으나 결국 하나의 진리에서 만났습니다. 세상의 소음에 지쳐 잠시 흔들리는 당신에게 바치는 고요한 격려서. 그대가 잠시 흔들리는 동안 출판 토크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제주 서귀포 정방사에서 함께합니다. 문의는 제주 서귀포 정방사 064-762-2775번입니다.

0: 지나온 20년의 감사를 나누고 더 찬란한 미래를 다짐하는 사회복지법인 함께 걸음 기념 공연, 그 기쁜 축제의 막을 힘차게 올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함께 걸음 설립 20주년을 맞아 환영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함께 걸음 최도수 대표이사님을 큰 박수와 함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1: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법인 함께걸음 대표이사 최도수입니다. 또한 대한불교 조계종 전성상 용주사 주지 성남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우리 법인의 수모도를 맞이하여 함께하신 내빈 여러분들과 우리의 울타리가 되고 버텀목이 되어주셨던 혼자 여러분들과 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법인 가족 여러분, 반갑고 고맙고 정말로 기쁜 날입니다. 오늘 20주년을 맞이해서는 제가 좀 무리하게 이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30주년에는 이 자리에 못 설 것 같아요. 10년을 더 살겠습니까? 자, 그때는 고부랑 할아버지가 돼서는 이 자리에 못 설 것 같아요. 조금 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귀한 걸음 하셨던 여러분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버텀목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줬던 우리 봉사자들과 후원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사 여러분들은 이새끼에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저 혼자만 이걸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땀과 눈물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젖먹었던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장애 비장인 구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작은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장애와 비장애인 우리 부처님 세상에는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나의 작은 꿈입니다. 만약에 다음 생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한다면 꼭 이 소원을 실천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또 참 하고 싶은 말은 참 많습니다만은, 예,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게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이래보고 저래보고 해도 여러분들에게 해줄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은혜, 저는 부처님 전에 기도로서 보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다음은 사람 사는 세상 함께 잘 사는 기회를 위해 늘 애쓰시는 정용두 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예,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함께 잘 사는 김해, 김해시장 정영두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그 최도수 대표님께서 10년 뒤에 이 자리에 있겠나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10년 뒤에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래에 김해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은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시지만 2층, 3층을 이렇게 가득 채우고 사실 밖에 돌아가신 분도 상당히 많은데 아마 10년 뒤에는 김해 운동장을 빌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 오늘 우리 함께 그럼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또 후원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 분은 우리 성남 스님 그 최도수 대표님이십니다. 아마 우리 이 성남 스님의 원력과 또 땀과 눈물이 없었더라면 오늘 20주년도 없었을 거고 이런 성대한 자리도 아마 불가능했다고 싶은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앞에 서고 보니까 정말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다들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20년, 30년 더 우리 함께 걸음을 더욱더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해시도 차별이,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그런 사회, 정말 사람 사는 세상, 함께 잘 사는 김해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다음은 조종현 김해시의회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조종현 의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장 조종현입니다. 의장이 되고 나서 이 자리에 처음 섭니다. 이렇게 많은 우리 시민들이 모이니까 약간 떨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큰 행사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것은 정말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여러모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취미나 동호회를 통해서 많이 설교로 개최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특히 이 음악회를 통해서 이렇게 교양도 갖추고 품격도 높이고 즐기는 모습에 제가 인사말을 분위기 따라 하는데 오늘은 철저히 인사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사회복지법인 20주년 함께 걸음 그 기획공연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항상 늘 복지증진과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많이 활동하시는 우리 최도수 성남스님 정말 존경합니다. 저도 불자로서 자주 이래 만나 뵈면서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저희 새기면서 살아가는데 많은 지포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이 어울림의 선율 속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지난 20년간 서로 노고를 지하하고 또 격려하면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 함께 걸음으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누구나 차별 없이 존중받는 사회, 사랑과 배려와 나눔을 통해서 서로가 이익과 뭐 권력에 벗어나서 자유롭게 자기 마음을 영위할 수 있고 마음을 내어놓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회를 위해서 우리 김해시의회도 항상 앞장서서 나아가겠습니다. 특히 최도수 우리 이사장님 말씀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김해시 그런 지역을 만드는데 우리 김해시가

0: 앞장 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든든한 후원자로 우리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진짜 오늘 함께 걸으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뜻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1: 자, 그럼 이제 따뜻한 축사의 마음에 이어 이번에는 아주 특별하고 감동적인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무대는 사회복지법인 함께 걸음 산하시설인 도림원, 함께하는 일터, 그리고 도란의 이용자와 종사자들이 함께 결성한 수호 공연팀, 손끝으로 피어내는 우리의 무대입니다. 법인의 20주년을 맞아 각자의 자리에서 피어낸 따뜻한 마음들을 손끝 하나하나에 모았습니다. 넓은 바다를 자신만의 속도로 헤엄치는 흰수염 고래처럼 우리가 걸어온 시간과 다가올 내일을 아름다운 수호로 그려냅니다. 손끝으로 전하는 감동의 울림, 흰수염 고래 무대를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2: 안녕하세요. 저희의 수호와 아름다운 선율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감동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0: 가장 솔직하고 아름다운 언어로 감동을 전해준 손끝으로 피어내는 우리 팀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걸음 20주년을 축하하며 마음을 울리는 특별한 무대를 마련해 주셨는데요. 자명 스님의 무대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1: 오늘 김해는 별의 바다가 됐습니다.

네, 그럼 마음의 여운을 안고 이번에는 여러 사람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희망의 무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모니 합창단이 선사하는 감동의 무대, 여러분 따뜻한 응원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음악으로 세상의 편견을 넘어 자립과 희망의 선율을 만들어가는 희망 이름 오케스트라 무대입니다. 경상남도 지정 전문 예술법인이자 사회적 기업인 희망 이름 오케스트라는 장애인 예술인들이 전문 연주자로서 당당히 자립하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창단됐습니다. 단순한 취미나 재활을 넘어 체계적인 전문 교육과 무대 경험을 통해 음악적 역량을 꽃피우며 전문 연주단체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가고 있는데요. 특히 창원 한마음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현재 30명의 정단원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전문 연주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모여 빚어내는 완벽한 하나의 하모니. 관객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과 위로를 선사할 희망이름 오케스트라. 여러분, 뜨거운 환영의 박수와 함께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쉽게도 어느덧 오늘 20주년 기념 공연의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공연의 대미를 장식할 순서는 앞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출연진 여러분이 함께 무대로 올라와 하나의 목소리로 부르는 특별한 무대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함께 걸음이 만들어온 아름다운 동행의 길,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갖고 갈 희망찬 내일을 담아 아름다운 나라를 다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0: 플랜코리아의 긴급 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5107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플랜코리아의 긴급 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5107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1: 자비의 선율, 화합의 울림. 제22회 경기북부 음악예술제가 10월 24일 토요일 북한강 물길 위에 피어난 가평의 보석 자라섬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름다운 선율에 담아 전하는 경기북부 불교연합 합창단. 불자들의 마음과 마음을 잇는 웅장한 합창이 아름다운 거품으로 물들입니다. 감미로운 목소리의 성리, 현역가왕의 빛나는 목소리 전유진, 맑고 깊은 울림의 소프라노 최미영, 진심을 노래하는 가수 현진우의 특별한 무대, 상월 비보이단 E8 크루의 열정적인 공연과 스님과 함께 신명나게 즐기는 수리수리 마하수리 댄스단도 함께합니다. 노래로 전하는 자비, 하모니로 하나 되는 우리. 2026년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 자비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불자들의 마음이 하나 되는 시간. 가을 자라섬에서 함께하세요.

포항불교사업연합회가 오는 17일 오전 10시 포항 보경사에서 지역 문화를 빛낸 역대 조사님들을 기리는 제13회 선사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지역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포항불교사업연합회 054-285-8516번입니다. 스님들의 옛 산중장터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제16회 팔공산 산중전통장터 승시가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팔공산 동화사에서 열립니다. 이색 단기 출가 108배 챌린지 아시아 4개국 문화체험과 저녁에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복 DJ 파티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서산대사의 호국 애민 정신이 서려있는 해남 대흥사에서는 오는 10월 16일 제32회 나라사랑 글쓰기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서산대사의 사상과 업적을 선양하고 미래 세대에 널리 전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 전국 초중고 청소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흥사 홈페이지와 종무소 061-534-5502번에서 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0: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인연영가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경수사에서 수도급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만물을 살리는 물불사로 가업과 사업이 번창하고 가족과 자선이 창성하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십시일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원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0: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1: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0: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 탐묘를 왕생 탐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 좋네. 좋아.
1: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0: 제사까지도?
1: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제 엉망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0: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체온의 유출로도 죄 없는 동물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대한 환경 파괴 기업들은 당신도 북극에 무관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화주세요. 서두르지 않으면 북극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1644-3046으로 전화 또는 문자 북극을 보내시고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감사 선물로 북극곰 배지를 보내드립니다. 북극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화해주세요.

지금 어미 북극곰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석유회사들은 북극의 자연에 무관심한 채 이윤만을 쫓아 이곳에 와 있습니다. 거대한 굴착기, 불안정한 송유관에서 원유는 언제라도 유출될 수 있고

0: 피어나는 모든 꽃은 언젠가 집니다. 그런데 이곳에 생화와 달리 지지 않는 꽃이 있습니다. 바로 전통 종이꽃 지화인데요. 이런 특별한 꽃을 40년 넘게 만들어왔다는 오늘의 주인공, 경기도 무형유산 63호 지화장 석영 스님입니다. 지금까지 스님이 만든 지화만 해도 10만 송이가 넘는데요. 스님이 이토록 많은 꽃을 만들어 온 이유는 단 하나. 가장 아름다운 꽃을 정성껏 만들어 부처님께 올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을 향한 마음을 꽃 한 송이에 담아내는 석영 스님.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울산 정족산 자락에 위치한 용암사, 석영 스님이 주지로 있는 도량인데요.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도량 한편이 소란스럽습니다. 창고 안에서 무언가 분주하게 준비하는데요.
1: 스님, 뭐, 또 뭐 하시려고요?
2: 아이고, 좀 풀 좀 뵐까 하고요.
0: 도량 앞마당에 무성하게 자란 풀을 베어낼 예정이랍니다. 작업에 앞서 보호면을 눌러쓰고 어깨에 예초기를 둘러맨 석영 스님. 이 순간만큼은 지화장도 주지도 않은 영락없는 일꾼의 모습인데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예초 작업. 능숙하게 예초기를 움직이며 도량 구석구석을 정리해 나가는데요. 한여름 뙤약볕에 승복은 땀으로 젖었지만 쉬어갈 기색조차 없는 석영 스님. 평소라면 조금 미뤄도 될 일이지만 오늘만큼은 서둘러 마쳐야 할 이유가 있답니다.
3: 내일이 백중날이라 오늘 이제 예초기 작업을 하고 있어요. 풀이 너무 지저분해서 손님들을 마주 오는데 좀 지저분하고 그래서 도량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0: 불교의 큰 명절 가운데 하나인 백중. 해마다 음력 7월 보름이면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과 조상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살아있는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뜻깊은 날인데요. 백중을 하루 앞두고 도량 앞마당을 깔끔하게 정리한 스님. 이제 한숨 돌릴 법도 한데 법당을 분주하게 꾸미기 시작합니다.
4: 이제 부처님의 청정보신 비로자불 원만보신 노선아불 천백억하신 사가오니 부처님 이렇게 부처님 명호를 예, 지금 도량 장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0: 부처님과 보살의 명호가 적힌 번을 걸고 지화와 장식물로 법회가 열릴 도량을 꾸미는 일. 이것을 장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장엄과 스님이 인연을 맺게 된 건 한 분의 스승 덕분이었다는데요.
4: 정산제 50호의 정지왕 스님이 이제 장엄 보호자 스님이었었는데 그 스님한테 87년도에 오셔가지고 장엄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배우게 돼서 하나하나 배우게 되고 90년도에 들어서가지고 제가 장엄을 더 맡아서 이제 93년도에 장엄을 설치하게 되고 그 계기로 인해서 계속 이제 끝없이 장엄을 하게 됐죠.
0: 스님에게 장엄을 가르쳐준 이는 바로 지광 스님. 평생 도량을 장엄하는 일에 힘썼고 국가 무형유산 제50호 영산제 도량 장엄 보유자로 지정됐는데요. 그 곁에서 장엄의 기술과 정신을 하나씩 보고 배운 석영 스님은 전국의 크고 작은 법회를 오가며 장엄을 이어온 지도 어느덧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5: 더 놔주고 놓고 더 놓고 땡겨 땡기고 놓고 당기고 이 놓고 나 사놔주고 놔주고 놔주고 당겨.
0: 스님은 스승에게 배운 그대로 장엄물 하나도 허투루 다루지 않는데요. 장엄에 이토록 정성을 들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답니다.
6: 행사 때 하지 않으면은 많은 분들이 이 행사가 있나 할 정도이기 때문에 도량 장엄을 멋있게 또 부처의 명호를 걸고 장엄하게 해놓으면은 그 도량에 모든 우주 법계에 있는 모든 부처님이 다 옹호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갖춰지기 때문에 이 도량을 엄숙하게 만들어주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경배를 하면서 또한 마음가짐을 또 가라앉히면서 연괄천도 한다든가 아니면 나의 기도를 제대로 한다든가 할 때 그런 도량 장엄들이 엄청나게 보호할 수 있고 부처님을 갖다가 보호할 수 있는 중생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울타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0: 백중을 하루 앞두고 용암사 법당 장엄이 시작됐습니다. 법당 곳곳에 놓이는 것은 스님이 직접 만든 지화인데요. 부처님께 올리는 꽃인 만큼 한 송이도 허투루 꽂지 않습니다. 조금 어긋나면 다시 옮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꽂고 법당과 꽃이 가장 잘 어울리는 자리를 찾을 때까지 몇 번이고 손을 봅니다.
3: 가운데 놓는 걸 만들어 놨었는데 조금 이제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좀 틀어놨습니다.
0: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부처님 앞에 절을 올리는 석영 스님. 내일 이곳을 찾을 이들이 그리운 사람을 마음 편히 떠올리고 간절한 기도를 올릴 수 있길 바라납니다.

0: 다음 날 백중을 맞은 용암사. 이른 아침부터 도량 곳곳이 분주한데요. 일찌감치 법당에 자리를 잡은 석영스님. 그 주변에는 제철 과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요.
1: 오늘 백중 행사를 위해서 부처님 과일 공양 올리려고 예고 있습니다.
0: 부처님 전에 올릴 공양물인 만큼 과일 고르는 것은 물론 쌓는 과정에도 정성을 다하는데요. 모양과 크기를 맞춰 하나씩 자리 잡고 흐트러지지 않게 층층이 쌓는 일. 혼자서는 쉽지 않기에 오늘은 든든한 도반들이 함께합니다.
2: 스님 소개 좀 해주시.
1: 네, 여기 우리 저 스님은 지금 여기 용암사에 많이 도와주시고 하시는 고담 스님. 이쪽에 우리 저 빨간 스님은 네팔 스님이신데 왕다라마 스님이십니다.
3: 여기 그 큰 스님하고 이제 열반하셨지만 30년 동안 인연 돼가지고
4: 이 세계는 하나라고 부처님의 인연법에서 다 만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0: 서로 손발을 맞춰 차곡차곡 공양물을 쌓는데요.
3: 테이프 주세요.
0: 그런데 그때 도반 스님이 갑자기 테이프를 찾습니다. 층층이 쌓은 과일이 무너지지 않도록 한 단씩 돌려가며 단단히 고정하기 위함인데요.

0: 그런데 이 테이프를 감는 일에도 석영수님만의 요령이 있답니다.
1: 똑바로
2: 똑바로 안 돼요. 이런 저 밑에 이거 할 적에 이거 저 테이프를 돌릴 적에 그냥 돌리면 안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돌릴 적에 이렇게 딱 해놓고 난 다음에 이걸 마지막 거를 한번 돌려가지고 반대로 돌리면서 이게 이제 팽팽해져가지고 저 단단해지게 단단해지. 처음에 이제 그 저 80년대 초에 이제 그 행사 때 갔더니 과일 안 개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과일을 뭐 아침에 뭐 빨리 이게 요지를 찔러가지고 이제 보통 개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막 갑자기 막 행사는 다가오고 그래가지고 테이프 가지고 이렇게 발랐던 것이 그때가 아마 80년대 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행사에 테이프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
3: 이대로 자꾸 내려가요.
0: 급한 상황에서 찾아낸 방법이 40년 가까이 이어온 장엄의 노하우가 됐습니다.
4: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 손은 여기다 올리고.
0: 오랜 인연을 이어온 도반들과 손을 맞춰 준비한 과일 공약물. 이번에는 부처님께 올릴 수박을 준비하는데요.
6: 스님, 수박으로 뭐 해주시려고요?
7: 수박으로요? 아유, 부처님께 꽃을 올려드리지 않겠어요?
8: 내가 만드는 건 만다라와요, 만다라. 만자 해가지고. 만자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잖아요. 절만자.
7: 멋진 꽃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0: 먼저 초록 껍질을 얇게 도려내고 컴퍼스로 중심을 잡으면 준비는 끝! 한지로 지화를 피워낸 것처럼 칼끝으로 수박 위에 꽃잎을 새겨나가는데요. 밑그림도 도안도 없습니다. 글이라는 꽃은 이미 스님의 손이 전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 꽃 중의 왕은 모란꽃이기 때문에 부처님께는 이제 최고 귀한 꽃을 공양 올리는 것. 그냥 수박을 그냥 올리는 것보다는 꽃을 만들어서 올리게 되면은 더 사람들이 더 아름답고 또 보기 좋고 또 꽃을 보니까 즐겁고.
0: 과일 하나도 그대로 올리지 않고 한 번 더 정성스러운 손길을 보태 아름다운 공양물로 만드는 석영스님. 부처님께는 공경을 다하고 사찰을 찾는 이들에게는 보는 기쁨을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게 완성된 세상에 하나뿐인 꽃 한 송이. 수박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데요.
7: 과일 공양 정성대로 올려가지고
6: 올리면
7: 그 공양물을 갖다가 다시 이제 하다 내려가지고 영가님들이 잘 먹고 극락세계 왕상하게 기원하고 주원하고 또 행복하길 또 바랄 뿐이죠.
0: 정성껏 새긴 수박도 다른 과일과 함께 부처님 전에 올립니다. 풀을 베고 번을 걸고 지화와 과일을 공양 올리기까지 준비만 하루 넘게 걸렸지만 이곳을 찾을 사람들을 위해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는 스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잠시 후 백중법회가 열릴 시간이 가까워지자 신도들이 하나둘 찾아오는데요. 신도들의 두 손에 들린 건 저마다 준비해온 공양물들. 정성껏 마련해온 떡과 음식을 부처님 전에 올리는데요. 그리고 부처님 앞에 몸을 낮춰 공손히 예를 갖추며 절을 올립니다.
9: 일단은 오면 마음 편해요. 다른 집에서 혼자 그냥 있을 때보다 불안한 마음도 없어지고 편해요. 편했습니다.
10: 1년에 한 번씩 제사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 뭐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아 1년에 한 번씩 참도제를 꼭 한 번씩 이제 해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고 지금 한 20년 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0: 부처님 전에 향을 피워올리고 두 손을 모으는 신도들. 차분히 마음을 가다듬으며 곧 시작될 백중법회를 기다리는데요. 그러다 눈길이 머문 곳은

0: 하나님전에 놓인 지화. 생화처럼 곱게 피어난 꽃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고서야 한지로 만든 꽃인 걸 알아차는데요. 그 정성에 감탄하며 다시 한번 절을 올립니다.
1: 연꽃도 금방만 피어나는 거 같고 일일이 한지를 염색을 들여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꽂아주셔가지고 오늘 영가님들도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2: 삼보 부처님과 지자 보살님께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0: 마침내 시작된 백중법회. 공손하게 예를 갖추고 힘차게 법고를 울리는데요.

0: 뜬구름처럼 왔다가 흩어지는 것이 삶이라지만 함께했던 기억과 그리움은 남은 이들의 마음에 오래 머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 그리운 얼굴을 마음에 품고 있을 텐데요. 곁에 있을 때 다 하지 못한 말,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있던 마음을 기도에 담아 전합니다.
1: 마음이 경건해지고 마음이 좀 편해지죠. 네, 주사님께 그래도 뭔가를 조금 해드렸다는 그런 마음이 좀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2: 그러니까 신도들 하시니까 좋은 데 가서 잘 지내고 내년에 또 와서 다시 만나자고. 내년에 또 만나겠지.
0: 그렇게 올해의 백중도 저물어 갑니다. 다시 찾은 경기도 이천의 작업실. 그런데 오늘은 작업실이 여느 때보다 북적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스님과 인연을 이어온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모두 지화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3: 지금 꽃을 지금 몇 년째 배우고 있고 앞에 두 분은 지금 곧 지금 배우는 중이고 그래서 꽃을 사랑해가지고 배우고 있는 중인 아주 착실한 제자들입니다.
0: 스님은 뜻을 함께하는 제자들과 한국 전통 지화 보존 연구회를 이끌고 있는데요. 사라져가는 전통 지화를 되살리고 제자들과 제작 기술을 나누며 지화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 스님 어떠세요? 이거 제가 만든 건데 이렇게 꽃이 예쁘게 만들어졌나요? 한번 봐주세요.
5: 잘 만드셨어요.
4: 천천히 잘 봐주세요.
5: 잘 만드셨어요. 옆에서 땡기 진짜 이렇게 땡기시면 되지. 얘가 확 땡기면 뜨 찢어지기 때문에 안에 부분만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달라진 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다 펴졌다는 거죠.
4: 아, 네.
5: 이거는 전체적으로 하면서 땡기면서 나중에 이제 맞춘 부분이
0: 전통을 제대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작은 기술 하나도 정확히 익혀야 한다는데요. 스님은 제자들이 만든 꽃을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은 직접 고쳐주며 제대로 익힐 때까지 몇 번이고 방법을 알려줍니다.
6: 옛 꽃을 복원하고 그걸 또 후대에 전승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책임감이 막중하시다는 그 말.

0: 불교인으로서 수행자로서 아 이건 정말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 꽃을 배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1: 스님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지화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화에 담긴 불교 의미와 우리 전통 가치도 함께 전하고 있는데요. 오랜 세월 지화와 함께해온 석영 스님. 스님에게 한지로 꽃을 만드는 일은 단순한 작업이 아닙니다. 어느덧 삶의 일부이자 가장 큰 기쁨이 되었는데요.
2: 지화는 불하여 이제 심하다를 이제 지화는 부처님의 꽃이고 마음으로 피운 꽃이다라고 이렇게 또 옛날에 심우성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참으로 석영 스님은 행복하군요라고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꽃이 피우지 않으면 아름다운 꽃이 되지 않는다 저는 생각됩니다.
1: 한지를 만지고 꽃을 피우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석영 스님. 그 꽃에는 부처님을 향한 정성과 전통을 지켜내려는 마음이 함께 담겨 있는데요. 오늘도 스님은 그 마음을 담아 묵묵히 한 송이의 꽃을 피워냅니다.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2: 도시민이 함께하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창건 1217주년 계산대제를 기념해 천년고찰 미타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혜사에서 열리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천년의 역사를 지닌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도시민의 힐링축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은혜사의 가을 하늘밤을 아름답게 장식할 은빛 음아크에는 박서진, 손비나, 성리, 그리고 미스트로포 탑세븐 4명과 함께합니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10월 17일 토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이틀간 펼쳐지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3: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5: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6: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잇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0: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승려연수 인증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4: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5: 이분 위기.
6: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나상도 지혁진의 근황 열전.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BTN에서도 인연이 깊죠. 가수 배아연 인사드립니다.
5: 아유, 말괄량이.
4: 네, 말괄량. 저는 떡잎부터 달랐습니다. 한 3-4살 때부터 집을 나갔어요. 비둘기 잡으러. 20살 초반에는 진짜 그냥 무대에 올라가고 그냥 집. 무대에 올라가고 집. 그냥 집 방 혼자, 방에 혼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울증도 조금
5: 모르질 않죠, 저희도.
4: 네. 네.
6: 배아연 가수님이 좋아하는 숫자는 몇 번인지 궁금하고요.
4: 항상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그 마이크 번호가 4번이었어요.
5: 우와. 안쓰는데 저런 거.
3: 우와. 깜짝이야.
5: 우와.
3: 아니.
4: 거짓말하지.
3: 알고 주신 거예요? 아니면?

자, 오늘 경북 영천까지 내려왔습니다. 와, 여기 코스모스가 이렇게 피어 있는 거 보니까 작년에 12월 시작해서 이제 가을이 이제 왔네요. 또 가을 하면 또 사찰 음식이 계절 아니겠습니까? 오늘 만나 뵙게 될 스님은 저랑 속가에서의 삶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뭐 호텔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기업에서 근무하셨고 그다음에 강의도 하셨고 양식 셰프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하고 사찰 음식 세계를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정말 궁금증이 큰 스님입니다. 만나 뵈러 가보시죠.

0: 하우스. 스님. 스님 안녕하세요.
1: 예.
0: 여기가 경북 영천의 승가사가 맞나요?
1: 예, 그렇습니다.
0: 입구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예.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혹시 스님께서 우일리 스님이신지?
1: 아니, 저는 도현입니다.
0: 아, 죄송합니다. 여기 텃밭에서 일하고 계신데 혹시 우일리 스님 만나뵈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1: 우일리 스님은
0: 여기 안 계신가요?
1: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0: 어딘지 모르세요? 예. 그럼 텃밭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1: 지금 여름 채소 가꾸고 있어요.
0: 아, 여름 채소? 이 열무 맞죠?
1: 아, 이건 배추요.
0: 아, 배추예요? 배추. 여기서 직접 텃밭에서 가꾸시고 음식도 하시고. 일단 저쪽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1: 선생님은 아마 이 밖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0: 네네네.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아, 저기 또 스님 한 분이 계시긴 한데. 아, 여기도 넓은 텃밭이 있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우일 스님을 찾아뵈러 왔는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어가지고 예. 우일 스님 만나뵈러 왔는데 예. 우일 스님은 어떤 분이신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몰래 좀 말씀해 주십시오.
2: 네, 우리가 음식을 따지면은 네. 청국장 같은 사람, 뭐 또 다른 음식을 비유하던 사골, 곰탕. 우리면 우리스로 그 깊이도 있고 변하지 않고. 아주 괜찮은 스님이.
0: 그럼 오늘 제가 사찰 음식 배우러 영천까지 내려왔는데 너무 선택을 잘했네요.
2: 아, 잘했습니다.
0: 아, 너무 궁금합니다. 우일 스님 한번 찾으러 저 우쪽으로 한번 제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2: 네, 올라가 보십시오.
0: 네, 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아, 이분이 스님일 것 같은 예감이 100% 듭니다. 스님!

0: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고객입니다.
1: 깻잎을 직접 따고 계신가요?
0: 예, 오늘 요리 재료에 사용할 깻잎입니다. 와. 깻잎으로 만드는 깻잎 페스토 파스타를 만들 예정입니다.
1: 아니, 오다 보니까 네. 이 깻잎을 보는 순간 네. 이걸로 스님께서 네. 뭔가 이렇게 갈아서 만드실 것 같은 예, 느낌이 예, 확 들었어요. 네, 네, 네. 보통 그 저도 이제 사찰을 많이 다녀보니까 네. 숙소에 있을 때는 대부분 이제 주문해서 쓰는데 대부분 네. 작게라도 이렇게 텃밭을 네. 만드시고 이렇게 직접 키우시더라고요.
0: 네.
1: 그런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0: 저희 불교에서 보면은 공양계라는 게 있습니다. 공양계에서 보면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맞아요, 구절이 맞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식재료가 처음에 땅에서부터 어떻게 저희 식탁 앞까지 오는지 그 과정을 갖다가 보실 수 있고 그걸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1: 깻잎을 직접 따니까
0: 네.
1: 향기도 되게 좋네요.
0: 네. 바로 사용하니까 향도 좋고 그다음 재료가 신선해서 좋습니다.

0: 오늘 올라오다 보니까 네. 이 사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간단하게 이 사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1: 네. 증축된 지는 지금 8년째고요.
0: 8년이요?
1: 네. 노스님들을 모시려고 저희 은사스님께서 만드신 사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한 오래됐죠. 강산이 한 세 번 바뀐 것 같은데 오일 수사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제가 만났으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출가하자고 제가 꼬드겼죠. 우리가 딱 세 가지 이야기하더라고. 그게 뭐냐. 스님 생활 잘하게끔 지도 잘해주고 두 번째는 사찰 음식은 자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밖에 음식을 이제 할 때니까 그 다음에 자기 좋아하는 것 해가지고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 먹는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를 허락해 줘야 출가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아, 저야 좋죠. 상작해 주는 또 특별한 음식도 먹게도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칭찬도 많이 듣고 이런 뭐 사람들을 쾌활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또 저한테 와서 상자 잘 줬다고 또 잘 두었다고 또 자랑할 때 또 속으로 뿌듯하지요. 자,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0: 이제 다 이 정도 따면 됐나요?
1: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0: 자, 그럼 이제 네. 본격적으로
1: 네.
3: 양식 셰프 출신 스님의 특별함보다 텃밭에서 소박하게 어울리며 작물을 보살피는 소탈하고 평화로운 모습에 먼저 깊은 울림을 받았다. 정성껏 수확한 싱그러운 재료를 손에 쥐는 순간 이미 단순한 조리를 넘어 마음을 닦는 수행의 길에 들어섰음을 깨달았다.
1: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마음을 나누는 공양입니다. 절밥 한 끼가 전하는 따뜻한 마음처럼 여러분의 작은 정성도 방송 포교의 소중한 인연이 됩니다. 060-800-7000번 BTN 불교TV ARS 후원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0: 자, 스님 드디어 자리가 완성됐습니다.
1: 네.
0: 그 양식 셰프님 출신이 출가를 하셔가지고 사찰 음식을 어떻게 표현을 하실까 네. 너무 궁금해가지고
1: 네.
0: 오늘 이 자리가 너무 저는 기대가 큽니다.
1: 네.
0: 오늘 만들어주실 사찰 음식 총 세 가지죠?
1: 네, 세 가지입니다.
0: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 음식으로는 시래기 된장 덮밥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깻잎 페스토 파스타입니다.
0: 깻잎 페스토 파스타.
1: 세 번째 음식으로는 사찰식 마파두부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0: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한중 양식이 다
1: 네.
0: 함께 모여있네요.
1: 일부러 오늘 좀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0: 아, 이 한중 양식의 사찰 음식이 어떻게 네. 변화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1: 네.
0: 일단 시작해 주시죠.
1: 네. 시래기 덮밥을 제가 준비한 거는 저희 은사스님께서 시래기 된장 지짐을 상당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특징 같은 경우에는 시래기니까 영양분도 충분하고
0: 맞아요.
1: 그다음 겨울에 날 수 있는 충분히 영양하는 비타민이라든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래기를 갖다가 말린 시래기를 미리 하루 전날 불려가지고
0: 네.
1: 뒤에 섬유를 다 제거한 상태에서 이렇게 짧게 잘랐습니다. 너무 길게 자르지 말고 좀 짧게 잘라주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버섯은 저희가 사찰 음식에는 감칠맛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감칠맛을 올릴 수 있는 버섯들을 준비해 주는데 버섯은 꼭 오늘은 느타리 버섯하고 새송이 버섯을 준비했는데 원하시는 대로 넣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그냥 곱게만 찢어주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가닥씩 찢어주시면 됩니다.
0: 네. 찢겠습니다.
1: 네. 네.
0: 손질을 다
1: 네.
0: 와, 여기 약간 고기 같은 느낌이
1: 네. 나네요. 기름을 넣어주시고요.
0: 네. 제가 좀 볶을까요?
1: 네, 기름을 주신 다음에 된장을 살짝만 볶아주세요.
0: 아, 된장을 먼저 볶으면

0: 예, 된장을 살짝 볶아주시면은 그 된장 특유의 꿉꿉한 맛이 좀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된장을 볶아주시면, 살짝만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 선생님, 요 된장은 뭐, 예, 어떤 된장이에요?
0: 저희가 집에서 만든 된장에다가 보살님들이 저희한테 많이 보시를 해주세요. 그거를 따로따로 먹으면 맛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네, 다 같이 합쳐가지고 묵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지 않게끔 해서 두 가지 채소를 넣습니다. 하나는 채소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끓인 채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쌀뜨물입니다. 쌀뜨물 사용하시면 되고요.
1: 채소랑 쌀뜨물 두 가지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0: 된장국에는 쌀뜨물이 잘 어울립니다. 전분이 약간 들어가면 훨씬 더 구수한 맛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매콤한 맛을 내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제 청양고추를 저는 사용을 합니다. 청양고추를 사용하실 때는 곱게 다지셔도 되고 아니면, 네, 아주 얇게 썰으셔가지고 취향에 맞게끔 매콤한 맛을 여기서 취향에 맞게끔 넣어주시면 됩니다.
1: 스님은 매콤한 걸 잘 드시나요?
0: 아닙니다.
1: 아, 잘 못 드세요?
0: 요즘 속가말로 맵찔입니다. 그래서 된장이 끓으면 이제 시래기를 넣으신데요. 의외로 시래기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와. 지금 좀 국물이 좀 부족한, 네, 정도로 시래기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자작하게 거의.
0: 그다음에 이제 버섯 넣어주셔서 익혀만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요 고추장을 넣는데 된장에 고추장이 들어가면은 감칠맛이나 아니면 맛이 더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고추장은 많이 넣지 마시고요 한 스푼 정도만 넣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매콤한 맛도 올라오지만 더 충분히 감칠맛들이 올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아, 된장이랑 고추장을 살짝, 네, 섞어서. 네. 확실히 재래식 된장이라서 그런지 향이, 네, 깊이가 있고 좋습니다.
0: 네. 이 상태에서 거의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다가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쌀가루나 전분으로 해서, 네네, 살짝만 농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늘 덮밥이기 때문에 살짝 농도가 있어야
1: 되겠죠.
0: 채소라든가 그런 걸 사용하셔가지고 조금씩 부어서 농도만 맞춰주세요.
1: 보통 이제 양식을 하다 보면, 네, 이 재료에 볶는 순서랑, 네, 그 뭔가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되게 오랫동안 끓이고 막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찰 음식을 배우면서 느낀 건데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게 조리를 하더라고요.
0: 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사찰 음식에서 가장 조리 시간이 길다라고 따지는 거는 채소 내는 시간만, 맞아요, 외에는 바로바로 하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저희 우리나라 사찰 음식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가공하지 않은, 약간 어떻게 보면 투박한,
1: 맞아요,
0: 그거를 강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료 손질이나 그런 것들 필요 없이 바로바로 사용할 수, 따서 바로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마지막에 이제 참기름이나 들기름으로 원하시는 기름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 마지막에
0: 향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1: 지금 이게 완성이 됐나요?
0: 네,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1: 한번 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된장을 볶고 간장을 넣고 했는데도, 네, 시래기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네, 전혀 짜지 않아요.
0: 아, 그러세요?
1: 그 간장이랑 된장의 맛을 시래기의 향이 다 덮어줬어요. 네. 그러니까 시래기 향이 엄청 강하게 나요.
0: 네. 그래서 여기 포인트는 시래기를 갖다 충분히, 네네, 많이 넣어주셔야지, 네, 맛있습니다.
1: 되게 간단하게 된장 시래기 덮밥.
0: 네. 저희 은사 스님께서 좋아하시는 시래기 된장 덮밥이 완성되었습니다.

0: 된장을 기름에 볶고 간장으로 포양하여 시래기의 소박함 속에 깊은 풍미를 끌어내는 과정이 경이로웠다. 채소와 쌀뜨물만으로 묵직한 구수함을 완성해내는 손길에서 절제의 미학을 배웠다. 은사 스님을 떠올리며 마음을 담아내는 따뜻한 태도는 그동안 자극적인 맛만 됐던 나의 지난 날을 겸허히 돌아보게 한다.
1: 자, 이제 두 번째 네. 요리. 이번에는 이제 직접 깻잎을 저희가 이제 따왔잖아요. 네. 그래서 깻잎을 따와서 드디어 네. 파스타를 네. 제가 사찰 음식 하면서 저도 방송 나오면서 파스타를 사찰 음식을 해봤었고 네. 양식 셰프 출신 스님께서 만드시는 네. 이 파스타가 너무 궁금하고 네. 요 파스타를 선택하게 된 이유?
2: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국수 종류잖아요.
1: 맞아요.
2: 어떻게 보면 서양 국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네, 네, 네. 스님들께서는 국수를 아주 좋아하십니다.
1: 많이 드시죠.
2: 하나의 별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님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맛있는 거 좋아하세요.
1: 아, 그래요?
2: 네.
1: 아.
2: 그러니까 맛있는 거 좋아하시니까 네, 네. 그 국수에는 저희 승가에서 불리는 다른 별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승소라고 합니다.
1: 승소요?
2: 예, 스님 승자에다가 미소 소자 써가지고 아, 승소라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스님들이 맨날 밥만 드시다가 국수에 별미로 드시니까 맛있는 거 드시니까 입이 올라가시면서 웃는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아. 승소라는 그 별칭이 따로 있고요. 특히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국수 중에서도 또 하나의 또 특식이 되다 보니까 네네. 아주 좋아하십니다.
1: 아무래도 이제 파스타가 이제 식감이 국수랑은 좀 다르잖아요. 네. 씹는 식감도 좀 네. 있으니까 접해보시지 못한 스님들께서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2: 네.
1: 너무 기대가 되고요.
2: 네.
1: 파스타 한번 만들어
2: 네, 알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실 거는 물 끓인 다음에 면 먼저 삶으실 거예요.
1: 네.
2: 면은 약 그 재료에 따라서 한 7-8분 아니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스님들 같은 경우는 조금 한 9분 내지 10분 정도 삶으세요. 조금 더 삶으셔야 돼요.
1: 맞아요, 맞아요.
2: 양식 셰프님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되실 때지만
1: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고 보통 이제 저희 레스토랑에서는 네. 한 3분 50초 정도 삶고 네. 뭐 면에 따라서 다르긴 네, 하지만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남은 잔열로 이제 좀 더 익혀지고 네, 네, 네, 네. 팬에서 한번 익혀지기 때문에 네. 한 3분 50초에서 4분 정도 익히는데 네. 한 8분 9분 익히면 푹 삶는
2: 네.
1: 거예요.
2: 네. 저희도 그래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에 소금만 넣으시고요. 그래서 펼쳐서 해서 삶아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청양을 좀 저어 주세요.
1: 네.
2: 저희가 이제 세척한 네, 네. 깻잎 근데 뭐 꼭 깻잎 사용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 같은 원래는 양식에선 바질 사용하시잖아요.
1: 바질 많이 사용하죠.
2: 네, 근데 저희는 이제 바질이 없다 보니까 바질 같은 말고 참나물이나 아니면 계절에 나오는 향이 있는 채소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1: 재료 들어가는 게 되게 궁금해요. 네. 보통은 이제 저희 양식할 때 네. 잔 넣고 네. 파마산 치즈 넣고 네. 뭐 마늘 넣고 네. 좋은 올리브오일 넣는데 네. 어떤 거를 이제
2: 저희는
1: 넣으시죠?
2: 견과류 같은 경우는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뭐 잣 같은 경우 비싼 고가의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이제 캐슈넛 같은 경우 사용하는
1: 맛이죠. 네. 네.
2: 캐슈넛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강하기 때문에 살짝 구워서
1: 예,
2: 살짝 구워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지금 이거는 구워진 상태인가요?
2: 네, 구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캐슈넛 넣어주고요.
1: 넣고
2: 올리브오일
1: 제일 중요하죠.
2: 네. 파마산 치즈 넣어주시는데요. 곱게 갈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올리브오일 네. 조금만 둘러서 면을 갖다가 둘러주세요. 살짝만 볶아주시면 됩니다.

0: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 프라젠 돌리는 것 때문에 조금 어른스님들한테 혼나는 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버릇이 나오더라고요. 속바에 습이 자연스럽게 맞아요. 올려나오니까 어른스님들께서는 싫어하세요.
1: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속바에 있을 때는 음식을 빨리 해야 되고 네. 대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이 손이 흔들리잖아요.
0: 네. 그래서 파스타 면이 살짝 볶아진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깻잎 페스토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 깻잎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서양 요리

0: 지만 외국인들이 못 드시는 서양 요리가 되실 수 있어요. 맞아요, 깻잎은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만 거의 맞아요, 맞아요. 섭취가 되고 외국인들은 깻잎을 낯설어 하시기 때문에 그 향이 은근히 좀 강하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1: 그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는 네. 유럽은 음식의 맛을 이 조미료가 아닌 네. 이 자연에서 나는 풀 같은 거 향신료로 네. 많이 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깻잎으로 만든 향이 강한 파스타들을 접해보지 못했으니까 네. 훨씬 더 좋아하는 네. 경향이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이제 소금으로만 간해주시면 됩니다.
1: 소금 살짝.
0: 네. 쭈꾸미도 살짝 넣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1: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붓진 않네요. 네. 살짝 페스토랑 비벼주는 예. 정도.
0: 페스토는 원래 차게 먹으셔도 맞아요. 맞아요. 샌드위치 맞아요. 같은 데 발라 먹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게 하니까 굳이 오래 볶지 않으시고 살짝만. 그래서 페스토랑 어우러질 정도, 면이 어울릴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약간 콜드 파스타처럼 차게 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네.
0: 면 삶으셔가지고 충분히 좀 삶으셔가지고 네네. 소스랑 버무려가지고 바로 차게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릇에 담으신 다음에요.
1: 네.
0: 그 다음에 강판으로.
1: 강판. 네. 좋은 강판.
0: 그래서 경절치즈.
1: 네.
0: 경절치즈는 원하시는 양만큼 네. 위에다 데코레이션으로 뿌려주면 됩니다.
1: 아.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해드리면 엄청 좋아하실 것
0: 네.
1: 같아요.
0: 어르신들 앞에서 일부러 이렇게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좋아들 하세요. 이건 또 뭐야 하시면서 아주 좋아하십니다.
1: 나 사회에 있을 때 이런 거 했습니다. 딱 자랑하시듯이 하시는 거죠?
0: 자랑보다는 되게 신기해하세요.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신기해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파슬리 가루 같은 거 있으시면은 네네. 파슬리 같은 거 조금만 뿌려주시고요. 자, 네, 여기서 깻잎 페스토 파스타가 완성되었습니다.

0: 스님들의 미소를 담은 승소를 양식 파스타로 재해석하여 사찰 음식의 새로운 지평을 보여준 창의성에 감탄했다. 깻잎과 견과류만으로 기품 있는 풍미의 페스토를 빚어낸 손길이 다정했다. 텃밭에서 직접 수확한 재료를 다루며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를 고민하는 요리사의 참된 자세를 깨달은 음식이다.
1: 네, 벌써 마지막 세 번째 요리. 이 마파두부가 사찰식으로 탄생이 되면 어떻게 바뀔지 너무 궁금하고요.
2: 데친 두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간이 맞을까요?
1: 완벽합니다.
2: 네,
1: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완벽합니다.
2: 마파두부에는 양파, 그다음에 마늘 같은 오신채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다 보니까 맛이 상대적으로 좀 순한 맛, 담백한 맛을 좀 강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거는 맛에는 정답이 없다고 봅니다. 부처님의 법이 들어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만든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만들든지 사찰 음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지금 어미 북극곰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석유회사들은 북극의 자연에 무관심한 채 이윤만을 쫓아 이곳에 와 있습니다. 거대한 굴착기, 불안정한 송유관에서 원유는 언제라도 유출될 수 있고 단 한 번의 유출로도 죄 없는 동물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대한 환경 파괴 기업들은 당신도 북극에 무관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화주세요. 서두르지 않으면 북극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1644-3046으로 전화 또는 문자 북극을 보내시고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감사 선물로 북극곰 패치를 보내드립니다. 북극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화해주세요.
1: 여명 천사, 여명 808, 리어캔 판매 기저, 한국표준협회, 한국웰리스지수, 22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 808, 금탑 산업훈장 순 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2: 여명 808 정말 좋아요.
1: 상쾌한 아침 참 좋은
2: 여명 천사 정말 좋아요.

부동산 은혜사에서 2016 은빛 문화제를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은혜사 경내에서 봉행합니다. 다양한 상설 부스 프로그램과 계산대제 법요식,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화합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에서는 오늘 10월 24일 정릉 봉국사에서 제3회 사찰음식 축제마당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정갈한 사찰음식도 체험해보고 초청가수의 무대 공연으로 아름다운 음악까지 즐겨보세요.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5-224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중양절 7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선방 조상님으로부터 인연 있는 일체 영가와 기일을 모셔드리지 못한 모든 영가님들을 위해 중양절 합동 천도제를 봉행하오니 동참하시어 영가님들의 극락 왕생과 불자님들의 소원 성취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제주 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는 10월 5일 제주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제12회 평화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일상 속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잔잔한 위로와 희망의 울림을 전하는 음악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51-7708번입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오도 140주년을 맞아 공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계산 1381주년을 맞아 계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계산조 자장율사 연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부도 헌달회, 영축선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0: 관음서 회주 지연 스님을 전계 대화사구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으로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정읍 보림사에 있는 스님이에요. 오늘 제가 그 법문을 준비한 것은 삶을 좀 더 자각적으로 살아보자. 예요. 저는 출가를 하게 된 게 제가 90년대 초반에 러시아 유학을 갔어요. 저도 이제 속칭 말해서 스님이지만 운동권 출신인데, 그래서 러시아가 와 폭상 망했을까를 알고 싶어서 갔어요. 보니까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충격 받았던 게 이제 러시아의 공산당 간부들이 이제 마피아로 변신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저는 이제 이전에 속과 있을 때 사회제도를 잘 바꾸면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선량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사회제도가 바뀌도 사람은 꼭 선량해지는 것도 꼭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학 시절에 고민을 했어요. 야,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선량해지고 행복해지지? 그렇게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그 다양한 사상을 공부했는데 알고 보니까 유물론만 공부해가지고 경제가

어떻게 되고 사회는 어떻게 바꾸는가 하는 공부는 온갖 것을 다 했는데, 인간은 무엇이고 인간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는 것은 질문을 드니까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깜깜무소식이더라고. 그러면은 인간 마음이 무엇이고 인간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 있을까 고민을 하니까 그게 불교에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불교 학생을 해봤으니까 인간과 인간의 마음에 대한 것은 그 정보가 불교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유학에서 돌아오자마자 좀 있다가 출가를 했거든요. 출가를 해서 선운사 도소람에 출가를 했는데, 그때부터 제 관심은 그거였어요. 어떻게 인간의 마음이 행복해지는가?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선량해지는가? 그렇게 인간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게 제, 어떻게 보면 하두였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행자 생활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개도 받고, 그러다가 어떻게 어찌 하다 보니까 첫 소임을 또 조계사에서 살게 됐네요, 제가요. 조계사 부전을 이제 첫 소임을 살게 됐는데, 그때 조계사 대웅전에는 그한 50년씩 조계사에 다니신 노부살님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뒤쪽에 쭉 줄을 서가 계신 거예요. 저를 서가 계시다가 저처럼 신빙스님 오면 또 가르치세요. 오셔갖고, 스님 그러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염불도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축원도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저한테 일일이 가르치시더라고. 아, 예. 그 다음에 또 그분들이 뒤쪽에 있다가 그, 저리 오시는 보살님들 뭐 치마가 짜리다 뭐 길다 그러면서 또 혼을 탁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우시더라고. 그때 보니까 야,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 생각을 야, 절에 50년 다녔는데 굉장히 좀 사납다. 사납고 강하다 이 느낌을 받았어요. 그럼 절에 50년 다니면은 저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불교에 제가 입문하고 출가를 한 것은 변화하는 거거든요. 속가에 살 때는 좀 성질이 더러워도 절에 들어왔을 때는 좀 부드러워지고 그죠? 속가에 있을 때는 욕심을 많이 내도 절에 와서는 좀 욕심도 덜 내고 이렇게 돼야 우리가 변하는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당연히 출가를 하다 보니까 또 제가 많은 스님들을 봤어요. 스님들을 봤는데 제가 선방에도 가고 공부도 하고 이제 스님들 가는데 제가 그 선방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아주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선배 스님한테 가서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하래요. 그러니까 많은 선배 스님들한테 물었는데 그냥 열심히 하래요, 다들. 그러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열심히 하라는 말잘안 하시고 딱 그냥 열심히 하라는 말씀만.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당혹했어요. 어떻게 참선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은 없구나. 그냥 뭐 가보자 열심히 털어라 아주 열심히 해라는 말을 하는데. 내가 어떠어떠한 체험을 했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으면 그런 건다 이자삐리도 된다. 아니, 이자뿌려도 왜 이자뿌려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야죠, 그죠? 구체성이 없더라고. 그래서 참 한국 불교에 대해서 제가 수행에 대해서 고민됐던 것은 정말 친절하지 못하다. 좀 사람들의 마음을 이끄는데 좀 친절해야 되는데 친절하지 못하다가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수행을 하고 내가 수행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변한 것이 있다면은 이 변한 것을 좀 친절하게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선방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왔는데

저는 수행은 변화해야 된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변화해야 된다는 이야기 했는데, 저한테 아주 친한 도반이 한 분 계셨어요. 저하고 행자 생활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된 분인데, 그분이 행자 생활을 할 때 이제 저는 대학 중퇴를 했어요. 그분은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그 저한테 맨날 자기는 석사라고 이야기를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 나는 중퇴다.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저는 중앙선과대를 가고, 그분은 해인선과대학을 갔는데, 이제 우리 불교에서 해인선과대학이 참 이렇게 명성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저 만나면 해인사선과대학 자랑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선방을 오래 다니 가셔가지고, 그 만날 때마다 자기를 만날 때 수자가 어떻고, 맨날 수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떤 큰절에서 소임을 살고 있는데, 그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큰절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를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 큰절이 분성하라고. 그래서, 절은 놔두고 니 기도나 해라. 뭐 절은 절대로 잘 되는데 뭐 절 기도를 니가 하노? 니는 니 기도나 해라. 저는 그랬죠. 그래서 그 스님께서 기도를 일주일 기도를 하신대요. 그 3일 기도하더만은 저한테 뛰쳐와가지고 나 기도 못하고 가겠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공양주가 그 마지를 30분을 늦게 갖고 왔대요. 내가 이 큰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금방지게 공양주가 말이야 마지를 30분이나 늦게 오고 그래서 열받아서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라, 이 큰절은 스님만 있는 거 아니고 많은 스님들이 있는데 스님이 기도를 시작했다가 그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아니래,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대. 내가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을 높이 받들지는 못할 망정.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이 이제 어쨌든 떠나셨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때가 그분이 한 스님 되신 지 한 15년 되셨을 때인데, 사실은 제가 그분한테 느낀 것은 15년 동안 티끌만큼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석사하다가 해인선과대학 하다가 수자하다가 그 뭐냐 자기 잘났다는 거죠. 그죠? 제가 갖는 고민은 그거였어요. 그분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불교에 입문했다면은 그분이 불자이건 스님이거든 불교를 통해서 변화해야 되거든요. 티끌만큼이라도 변화해야 돼요. 근데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은 똑같다면은 집에서 맨날 남편 구박하고 아한테는 집착하고, 그죠? 신도들 볼 때는 다 고개 숙이고, 제가 서울에서, 구로에서 월세를 한 5년간 살았어요. 그 월세 사는 그 주인이 자기가 어떤 절의 신도회장이래요. 어떤 절의 신도회장이라는데, 그거는 상관없이 제가 월세 5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을 딱 그날 되면 무조건 받으러 오세요. 그러니까 뭐 문을 깡깡깡깡깡 치세요. 깡깡깡 치세요. 그리고 뭐 전기세 수도세 한 2만 원도 그것도 막 제가 문을 안 열면 깡깡깡깡 치셔가지고 받아가세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돈을 며칠 미루면은 바로 이제 우리가 쌍욕을 하시죠.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절의 신도회장이라며 무슨 절의 신도회장이라며 내가 그래도 스님인데 너무 하는 거 아이가. 그죠?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자기 절에서 신도분들이나 스님들 앞에서는 아주 뭐 거룩한 척 하다가 또 막상 돈 버는 때 가면은 그죠? 아주 사납게 하고. 그렇다면은 사실 좀 문제 있는 거죠, 그죠? 일관돼야 되거든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힘이 있는 사람이든 힘이 작은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나이가 적은 사람이든, 내가 일관돼야 되는데 다른 거죠.

그 다르다는 것은 사실은 한편으로 위선이고 한편으로 겉과 속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변화한 것이 아니죠. 저는 제가 출가해서 한 30년 동안 거의 명상을 했고 명상 지도를 시작한 지는 한 15년 된것 같아요. 제가 그 템플스테이를 많이 담당했는데 선운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면은 희한하게도 어떤 날은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쭉 와요. 어떤 날은 병원이라든가 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병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쭉 와요. 그리고 어떤 날은 뭐 심리치료사, 상담사 이런 사람들만 쭉 와요. 골라받은 것도 아닌데, 골라받았던 것도 아닌데 인연 따라 모인다고 그죠? 끼리끼리 모인다고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들이 어떠냐 하는 분들이 하면은 심리치료사 상담사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그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상담해 주다가 자기들이 마음이 힘들고 우울해지고 상황에 따라서는 자살도 한대요. 전에 세월호인가 그 가족들을 상담해 주던 상담사 한 분이 자살을 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이 힘든 것을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다가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다가 자신들이 정신적으로 데미지를 입더라고요. 그리고 의사분들, 간호사분들도 정신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우울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분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수행을 하면서 제가 마음이 괴로워도 수행을 한두 시간 하고 나면은 사실은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항시 했거든요. 또 화가 났더라도 또 한두 시간 명상하고 나면은 또 마음이 좀그 화가 가라앉고 상대를 미워하기보다는 다시 이해도 하게 되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기 치유와 정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담사들이 자기 치유와 정화를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2011년에 서울에 올라와서 보리 명상회라고 해가지고 자기 치유와 상담사와 치료사들한테 전문적으로 명상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보리 명상회를 만들고 그리고 저도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서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고 그 이후로 제가 한 2019년까지 계속 서울에서 그러한 심리사들을 위해서 명상 학교를 운영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들어주다가 그 고통을 전가받았었는데 스스로는 치유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담사들을 제가 도와주면은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위해서 제가 그분들을 위한 이제 그 수행을 가르쳤던 거죠. 그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교에서 수행을 하고 깨달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사실은 고통스러운 마음이 행복한 마음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괴롭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절에 와서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거나 명상을 하면은 이 고통스러운 마음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마음이 안락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가진 이제 우리가 이제 잠시의 마음, 잠시의 고통스러운 마음이 안락한 마음으로 변하는 것은 또 조금 쉬운데 성질 있잖아요, 성질, 성격. 그건 또더잘안 변하죠, 그죠? 보면은 절에 다니도 잘안 변하죠. 스님들도 보면 다지 성질대로 살더라고. 그 급한 분들은 급한 대로 살고 느긋한 분들은 느긋한 대로 살고 그렇게 다 살더라고. 근데 이제 그 여기에서 이제 성질, 성격까지 좀 변해야 되거든.
그거는 뭐냐면,

는 성질 성격은 말 그대로 우리가 업이고 섭이거든요. 굉장히 습관화된 에너지거든. 그러니까 일시적인 마음의 상태가 괴로운 상태에서 행복한 상태로 변해야 되고, 또 아주 습관화되어 있는 아주 굳건한, 어떻게 보면은 고정되어 있는 성질과 성격까지도 바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명상을 해보면은 바닷물에도 깊이가 있잖아요. 바닷물에도 깊이가 있듯이 마음에도 깊이가 있어요. 마음에도. 마음에도 표면이 있고 심층이 있는데, 마음의 심층, 우리가 이제 그걸 이야기할 때 그냥 육식도 이야기하고 말라식도 이야기하고 아랴식도 이야기하거든요. 말라식은 이제 애고식이고 아랴식은 우리가 이제 업이나 습이나 그런 게 지장되어 있는 곳인데, 아랴식 정도의 심층에 들어가면은 정말 우리의 성격이나 업이나 습관조차도 마치 말랑말랑한 두부처럼 느껴져요. 딱딱한 가구 같은 것이 아니고, 성격은 정말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의식의 심층에 들어가면은 말랑말랑한 정말 두부 같아. 내가 딱 손에만 쥐면은 부스러질 정도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이 진실로 깊어지게 되면은 성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내가 진짜 변해지는 거죠. 불교는 실제로 이 단계까지 가야 돼요. 잠시의 기분만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 가치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업까지도 소멸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근데 가능해요. 가능해요. 우리가 여기 명상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그 명상이 뭐냐고 묻는다면은 사실은 되게 간단한데, 우리가 평상시에 숨을 쉬잖아요, 그죠? 숨을 쉬는데 내가 숨을 쉰다고 못 느끼잖아. 숨 쉰다, 숨 내뱉는다, 이래 하나? 안 하죠. 그냥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명상은 딴게 아니고 마음의 초점과 주의력을 맞춰서 자기가 숨 쉬는 것을 느끼면 돼요. 자기가 숨 쉬는 것을 평상시에는 못 느껴. 왜? 우리가 마음의 초점이 거기 안 맞춰져 있으니까. 마음의 초점이 맞춰지면은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게 느껴져. 그냥 이게 출발점이에요. 결국에는 마음의 초점과 주의를 맞추는 게거든요. 마음의 초점이 안 맞춰지면 무의식적이라. 우리가 느끼지 못해. 자각하지 못해. 사실 우리 일상의 삶은 거의 다 무의식적이죠, 그죠? 숨 쉬는 것도 모르고, 걷는 것도 내가 오른발 걷는다, 왼발 걷는다, 그거 안 걷잖아, 그죠? 안 그래요? 발바닥에 느낌 없잖아. 그냥 걷잖아. 그것만 아니고 말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와, 내가 그때 와, 그말왜 했었고? 그럴 때 없어요. 그 말은 하지 말아야 했어도 되는데. 그죠? 하도 내고 나서 그러죠. 아, 그때 조금만 참을걸. 그런 적 없어요. 조금만 참을 걸. 그게 뭐냐면은 일단 저질러지는 거잖아. 그게 무의식적으로 되는 게거든. 습관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명상을 해서 우리가 마음의 주의와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느낀다는 것, 그게 깨어 있는 게거든. 그것이 깨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자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일상의 삶은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그래. 근데 마음의 초점을 맞출 수 있다면은, 거기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면은 그것이 알아차림이라. 그것이 깨어 있음이라. 그것이 자각이에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아는 것이에요. 자각할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스스로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를 스스로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각인데 그 자각의 출발점이 아까 말한 대로 주의력이라. 주의력. 마음의 초점을 맞추는 거라. 딱 그 두 가지 차이예요. 내가 마음을 맞추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라. 수레바퀴 굴러듯이. 어떻게 이야기하면은 프로그래밍 된 로봇과도 비슷해요. 로봇도 그렇잖아. 그냥 뭐 프로그램 하잖아. 그냥 그러면 그렇게 굴러가잖아. 지가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 된 대로 굴러가는 거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숨 쉬는 것도, 걷는 것도, 심장 뛰는 것도 다 프로그래밍 된 대로 움직이는 거라 그냥.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보면은 내 생각대로 사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 안 해요. 내가 보고 들었던 것을 그냥 나는 습관적으로 따라하지. 요새는 좀 다른데 이전에는 우리 뭐 결혼 그냥 나이 들으니까 다 해락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이전에는 결혼하는 게 당연했죠, 그죠? 애 놓는 것도 당연했고. 왜? 그것이 사회적인 흐름이니까. 근데 요새는 좀 달라졌죠, 젊은이들이. 뭐 환경이 어려워서도 있지만은 결혼도 진지하게 고민해갖고 선택하고 아기 놓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해갖고 선택하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무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갖고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 과거에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어른들이 그래 하라고 한 거예요. 뭐 마마 보이는 것처럼 우리 엄마가 그래 하라고 그래요. 어떤 또 귀가 얇은 사람들은 친구가 그러더라고, 그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하면서. 이게 이제 사실은 무의식적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사유와 선택의 과정이 없는 거예요. 불교의 수행의 깨달음은 먼저 자기 스스로의 주체적인 선택과 결정의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 따라하는 것은. 제가 이전에 서울에 있으면서 그런데 이제 보살님들하고 자식 기르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뭐 이야기도 하게 되고 그런데, 그래서 아니 뭐 그렇게 꼭 돈을 많이 써야 됩니까? 적당히 하시죠. 그러면은 딱 그 보살님들 하면 스님 요새는 그래요. 아, 정말 똑같더라고요. 요새는 그래요 그러더라고. 그 뭐요? 사실은 자기 가정과 자기 자식과 자기 형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남들이 그리 하니까 나도 안기잖아요. 그죠? 근데 수행을 한다는 것은, 자각한다는 것은 자기가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남들이 어찌하든 시류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친구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부모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에게 맞게 진지하고 고민하고 선택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자기 삶을 자기가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또 한국 사회가 또 좀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님도 잘 모시고 또 자식은 내가 책임져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특히 부모들은 자식의 삶을 아예 대신 살아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자식 삶 대신 살아주는 사람들 뭐 보면은 그 결혼 비용 한다고 집 팔아서 결혼 비용 뭐 살았고 돈 주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 형편이 안 좋아서 자식 몸키는데 손자 다 키워주고 손자 키우다가 골뱅 들었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죠?

뭔가 이렇게 가들이 힘든 거는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고 내가 이제 엄마가 좀 힘들어서 못 나갔다 그러면 자식들이 아 엄마 서운해 어떻게 가족끼리 그럴 수 있냐고. 이놈의 새끼들이 부모 골뱅을 그제 부모가

부모가 자식을 대신하는 거 아니에요. 지는 지 삶을 살아야지. 부모는 부모대로 삶이 있고 자식은 자식대로 삶이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면은 부모가 자식의 부모 욕구를 대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공부만 하신 게 너는 공부 잘해야 되고, 내가 낮은 지 있으니까 너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그 전에 제가 이제 제가 상담을 전공을 했으니까 그 곧 대학생 한 명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 그 아이하고 상담을 하는데 제가 10시간 동안 상담하는데 10시간 동안 저한테 하는 말이 몰라요만 하는 거라. 아, 이건 어떤 거 몰라요, 저건 어떤 거 몰라요, 10시간 동안 몰라요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 와 그러노? 그러니까 자기는 엄마가 모든 걸 다 결정해 줬대요. 대학을 가는 것도 어떤 과를 가는 것도 모든 것을 엄마가 다 결정해 줬대. 그런데 하여튼 그쪽에 그때 이제 저하고 상담소 소장님하고 둘이서 열심히 해갖고 그 아이를 조금 스스로 움직이게 했어. 그래갖고 스스로 군대도 갔네. 군대로 갔는데 저거 엄마가 군대에 지휘관한테 전화해갖고 우리 아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돌봐주세요 이러한 거라. 가하가 군대에서 좀 잘하다가 또 고문관이 돼버린 거야. 그건 뭐예요, 그죠? 사실은 엄마가 자식을 망친 거죠. 그죠? 대신하려고 하고 또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면서 자식의 자율성을 막아버린 거죠. 또 그 못지않게 또 우리가 어르신들이 너무 자식한테 의존하려고해서도 안 돼. 저는 시골에 살거든요. 시골에 사니까 이제 그런 분들 계세요. 어르신들이 자식은 도시에 있고 자기는 시골에 있는데 조금 아프면은 택시 타고 가도 되는데 야야 내가 병원에 가는데 네가 좀 와줘야 되겠다. 어디 가는데도 그 멀리 있는 아한테 꼭 전화해갖고 네가 좀 내려와서 네가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멀리서 일하건 고 힘들고 또 가정을 지어야 힘든 건데도 조금만 아파도 또 일일이 그런 분들 부모도 계세요. 근데 그것도 좀 답답하더라고. 그것도. 그래서 아픈 부모님 건사하다가 자기 가정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자식들도 봤어요. 그러면은 자식을 대신해서도 안 되지만은 또 내 문제를 자식한테 전가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이건 자식이든 적정한 때가 되면 자기 삶을 살아야 되거든. 제가 이야기를 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수행을 하잖아요. 또 불자가 됐고 깨달음의 길을 간다 그러는데 깨달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누구에게 기생해서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생하게 만들어서도 안 돼요. 이 말이 이해 가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의 자주성과 스스로의 독립성을 먼저 지녀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신을 봐서 깨달음을 하는 거라. 내가 맨날 너한테 의지하고 살면서 또 다른 사람이 돈 번 데서 내가 그에 살면서 그러면서 나는 탁 절에 와가지고는 폼 나거나 멋지고 그래갖고 욕심도 없고 있나 우리가 사람들한테도 잘해야 되고 택도 없는 소리지. 아, 자기 삶부터 똑바로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독립성이에요. 독립성. 서로 협력하고 배려한다는 것과 누군가에게 의존한다는 건 다른 거예요. 그죠? 또 내가 의존해서도 안 되지만은 누군가가 자기 스스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내한테 의존해서만 살게 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요. 그것 또한 그 사람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소한의 출발점이 있어야 진정한 수행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리를 가야 되는 거라.
자기가 자기 자신

이 먼저 돼야 되고. 그렇게 될 때 내가 진정한 수행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지점을 꼭 그어야 되는 것은, 제가 수행을 해보니까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이 진실해야 된다는 것은 나는 내가 진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들은 이야기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언론한테 어떤 데는 듣고, 우리가 속해 있다 보니까 친구 말 듣고, 또 부모 말 듣고, 또 이러다 보니까 왜곡되는 정보들이 많아요. 최근에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는 동티벳을 가고 올해는 서티벳에 라싸하고 가일라스를 갔었어요. 그때 제가 동티벳을 갔을 때 그 야크라는 게 있어요. 4000m 이상의 살은 검은 소가 있거든요. 블랙 야크라고 하는데, 그때 그 야크 한 마리가 800만, 그 가이드가 800만 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와, 그래서 티벳 사람들은 장가를 가려고 하면은 그 처갓집에 소 야크 10마리를 줘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야 장가를 갈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티벳을 가니까 가이드가 야크가 6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헷갈리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떤 스님을 만나서, 야, 티벳 가니까 야크가 800만 원, 600만 원 억수로 비싸더라고.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인터넷을 다다다닥 디디가 보더라고요. 스님, 내한테 거짓말 했네. 150만 원인데? 그러는 거예요. 저는 거짓말할 의사가 없었어요. 그는 있는 그대로 들었지. 그런데 제가 들은 정보가 진실하지 않다는 거지, 그제? 그렇듯이 우리가 들은 정보 자체가 진짜가 아닐 수가 있어. 그죠? 그래서 내가 정말 알고 있는 것이 진실인가 생각을 해야 돼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고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잘못 알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의 이야기도 진실인가 내가 확인해야 되고, 또내 자신이 단 한마디에도 진실해야 돼요.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진리를 체득할 수 없어요. 내 스스로 진실하지 않는 사람이 진리를 체득해서 깨달음을 얻겠다? 안 되겠죠. 진리를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기억이 틀릴 수도 있고, 그죠? 내가 하던 것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래요, 솔직하게. 야, 그때 내가 그래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다. 좀 스님이 좀 비겁하죠. 아니, 근데 이제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아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가진 정보가 진실인지 내가 확인해야 돼요. 정말 이것은 진실인가요? 정말 나는 진실을 알고 있는가? 그다음에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아는 한 팩트, 사실, 진실을 이야기하는가?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해야 우리가 마음이 청정해지고, 그 청정해진 마음이 기반해서 깨달음의 길에 갈수 있어요. 오늘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두서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신도분들, 또 우리 불자분들, 다들 행복하시고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어미 북극곰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석유회사들은 북극의 자연에 무관심한 채 이윤만을 쫓아 이곳에 와 있습니다. 거대한 굴착기, 불안정한 송유관에서 원유는 언제라도 유출될 수 있고 단 한 번의 유출로도 죄 없는 동물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대한 환경 파괴 기업들은 당신도 북극에 무관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화주세요. 서두르지 않으면 북극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1644-3046으로 전화 또는 문자 북극을 보내시고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감사 선물로 북극곰 패치를 보내드립니다. 북극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화해주세요.
1: 여명 천사, 여명 808, 이어팬 판매 기적, 한국표준협회, 한국웰리스지수, 22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 808 금탑 산업훈장 순 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2: 여명 808 정말 좋아요.
1: 상쾌한 아침 참 좋은
2: 여명 천사 정말 좋아요.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3: 조선 왕실의 인연을 품고 고귀한 효애 정신을 이어온 도량

0: 대한불교조계종 수도사에서는 오늘 10월 17일 순원화구 효위령문화재를 봉해갑니다. 장엄하고 정갈한 일식으로 순원화구의 넋을 위로하고 전통체험과 노래자랑대회, 문화공연으로 소통과 화합회장도 마련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62-5595번입니다.
1: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 불교의식대학이 제28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합장 해공 스님이 사찰과 포교원 등에서 실제 상용하는 의식 위주로 집중 지도합니다. 상주 권공, 49제, 천도제 등 연불 불공 기초부터 전문 범폐의식 전반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신청 바랍니다. 수강 문의는 010-5765-8604번입니다.
0: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제2대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의 중흥을 이끌었던 대충대종사의 제33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10월 13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대종사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3-423-7100번입니다. 무한 봉불사 명상심리상담센터 쉼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명상심리 전문가 지호 스님과 함께하는 사별가족 치유 7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청 문의는 010-4115-2303번과 모바일 QR코드로 가능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려.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3: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4: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2: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5: 신라 경덕왕 때였습니다. 가난한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소년 대성은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어머니를 지극히 모시며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흑륜사의 점계 스님이 마을회와 보시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6: 하나를 보시하면 만배의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5: 그 말을 들은 대성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0: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것은 지난 생에 복을 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하지 않으면 다음 생에도 가난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1: 어머니는 생계를 이어가던 작은 밥마저 기꺼이 부처님께 보시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대성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무렵 신라의 재상 김물량의 집에는
2: 모량리의 대성이 이 집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1: 라는 하늘의 소리가 울려 퍼졌고 얼마 뒤 태어난 아이는 손바닥에 대성이라 적힌 금패를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전생의 대성이 다시 태어난 것이라 믿었고 아이의 이름도 다시 김대성이라 지었습니다. 김물량은 전생의 어머니까지 모셔 함께 봉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김대성은 토함산에서 곰을 잡은 뒤 꿈속에서 원망하는 곰을 만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는 곰을 위해 절을 세우고 다시는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서원을 세웠습니다.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불국사를,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석굴암을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석굴암을 짓던 중 천장의 큰 돌이 세 조각으로 갈라지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룻밤 사이 하늘의 신들이 다시 이어놓았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마침내 불국사와 석굴암은 완성되었습니다. 두 생에 걸쳐 부모의 은혜를 갚고자 했던 김대성의 효심은 천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불국사와 석굴암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을 찾는 사람들은 찬란한 문화유산뿐 아니라 부모를 향한 사랑과 감사라는 변치 않는 가치를 함께 만나게 됩니다.

0: 임진왜란 을승을병 합동추모제가 10월 17일 은혜사 특설무대에서 마련됩니다. 영천성 수복전투에 참여해 나라에 헌신하고 안타깝게 전사한 을승과 을병들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이번 추모제는 호국도시 영천시의 역사를 전국에 알리고자 개최됩니다. 보화루 앞에서 진행되는 실현의식을 시작으로 특설 무대까지 이동하는 어산취타 행렬, 종사영반 및 어산작법, 그리고 추모제 기념공연이 이어집니다. 기념공연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락밴드들과 함께하는 락콘서트 극락도락이 펼쳐집니다. 다양한 추모제 기념공연과 함께 진행되는 임진왜란 을승을병 합동추모제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위로. 서로 다른 길을 걸었으나 결국 하나의 진리에서 만났습니다. 세상의 소음에 지쳐 잠시 흔들리는 당신에게 바치는 고요한 격려서. 그대가 잠시 흔들리는 동안 출판 토크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제주 서귀포 정방사에서 함께합니다. 문의는 제주 서귀포 정방사 064-762-2775번입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3: 플랜코리아의 긴급 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5107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플랜코리아의 긴급 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5107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 삼마삼부타사
1: 삼마삼부타사
0: 숙기오뚜 시청하는 부부님들 행복하십시오.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 열반경을 진행하는 부타빠라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A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으로 포교의 길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BCE 386년 부처님 임매일 후 100년 뒤 외사리 강엄성 대림정사에서 발생한 상자부와 대중부의 근본 분열 1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자부와 대중부의 근본 분열 1을 BTN 불교TV를 시청하는 법우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자부와 대중부가 분열하는 그 장면을 전하는 율장 소품을 같이 보죠. 세종께서 완전한 열반에 드신 후 100년이 되었을 때 외사리에서 왓지족의 비구들이 10가지 사항, 즉 14를 제기했다. 상자부와 대중부가 분열을 하게 되는 그 원인이 되는 10가지 계율에 대한 새로운 해석, 요 문제를 율장 소품에서는 저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BCE 486년 음력 4월 보름에 꾸시나가라 사라상수 아래서 임매를 하셨으니까 율장에서는 100년 뒤에 외사리 강엄성에서 14비법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했으니 BCE 386년 음력 4월 달 정도, 양력으로는 5월 중순 무렵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 그 외사리 지역에 살고 있던 스님들이 새로운 계율을 제정을 하기도 하고 기존의 계율을 새롭게 해석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가장 쟁점이 되는 게 10가지 사항인데 그 10가지 사항을 하문으로 번역을 할 적에 14라고 했습니다. 이 10가지 쟁점 사항이 부처님이 제정한 계율, 율장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정법과 비법 또는 정법과 사법의 논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간행에 대해서 부처님이 제정한 계율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스님들과 부처님이 제정한 계율에도 위반될 뿐더러 부처님이 제정하지 않은 새로운 계율을 후세 스님들이 자율적으로 제정해서 써서는 안 된다라고 원칙주의자 스님들이 첨예하게 부딪혔던 사건이었습니다. 요 10가지 쟁점 사항, 그것은 저번 시간에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큰 주제가 뭐였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그 10가지 쟁점 사항이 발생을 하고 난 다음 교단이 분열을 하게 되는데, 그 교단이 분열을 하면서 한 판은 많은 대중이 우리를 지지합니다라는 의미로 대중부라는 이름을 쓰게 됐고, 또한 판은 우리가 부처님의 전통과 역사성을 지키고 있습니다라는 의미로 상자부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두 번째 쟁점은, 그러면 부처님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교단을 후세 유럽인들이 보수파라고 규정을 했고, 부처님이 제정한 계율을 자신들에게 편리하게 해석을 해도 된다라는 그룹을 진보파라고 했는데, 그게 과연 타당한 분류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 7,000명의 700명의 스님들이 8개월 동안 논의를 하면서 양파에서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위원을 각각 4명씩 선출을 해서 마지막에 8명이 함께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정을 끝냈는데, 그 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스님들은 그 조정을 수용을 하고 받아들였고, 어떤 스님들은 그 조정을 불복을 하고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요 분쟁의 핵심 논쟁은 스님들이 제가자로부터서 돈을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의 문제였는데, 이게 이후에 종교 비즈니스의 문을 활짝 열어버린 게 아닌가. 이네 가지 쟁점을 BTN 불교TV를 시청하는 법우님들과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단의 명칭의 문제죠. 어떤 단체를 우리가 보면, 그 단체의 명칭만 봐도 그 단체가 뭘 하는 단체인지를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까? 대개 우리가 단체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이름을 애매하게 짓지 않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가장 직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단어로 사용해서 단체의 이름을 짓죠. 그러면 부처님 임멸하시고 최초로 교단이 분열할 때한 판은 테라와다라고 이름을 정했고, 다른 판은 마하상기까라고 이름을 정했는데, 테라바다라고 이름을 정한 걸 그대로 화문으로 번역을 하면 장로파가 되고, 마하상기까라고 이름을 정한 걸 그대로 화문으로 번역을 하면 대중부가 되죠. 그러면 대중부라는 말은 우리가 얼핏 듣기로는 많은 대중들이 모여 있다라는 이미지가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외사리 강음성이라는 지역을 놓고 보면 대중부를 구성하는 인원들이 다수인 것처럼 보이는데, 자료를 놓고 보면 인도 전역을 살펴보면 극히 지역에 있는 하나의 동아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중부라는 단어만 탁 놓고 보면 저 단어가 인도 전역을 대표하는 단어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데 한발 물러나서 보면 고 외살이라는 지역으로 국한 놓고 보면 다수파일 수 있지만 인도 전역을 놓고 보면 극히 한 지역에 있는 동아리에 불교화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간과를 해버리고 그 단어에 매몰돼 버린 측면이 너무나 강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상자부 또는 대중부라고 했을 때 요즘은 이런 규정이 한 3, 40년 전부터는 거의 폐기하고 안 씁니다. 그런데 아직은 한국에서 불교개론이나 불교사 책을 펼쳐보면 상자부는 보수파, 대중부는 진보파, 이렇게 구분하는 걸볼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구분이 됐을까? 원전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는 19세기에, 그러니까 1800년대 중반에 유럽에 있는 불교 학자들이 이 사건을 규정을 할 때, 그 당시 유럽의 사상의 흐름에 따라서 전통을 지키려는 사람은 보수파, 전통을 파괴하고 새로운 전통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유주의 또는 진보파, 이런 흐름을 가지고 불교사를 평가를 하다 보니 부처님이 제정해 놓은 계율이나 부처님의 정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원칙주의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보수파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부처님의 정법을 파괴하거나 부처님이 제정해 놓은 계율을 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편하게 좀 생활합시다라고 했던 이 그룹들을 진보파라고 평가를 해빈 거예요. 이거는 진보파가 아니라 정법의 파괴자거나 아니면 현실 타협주의자라고 포엔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르게 평가되는 사항을 유럽의 19세기 중반 유럽의 불교학자들이 유럽의 정치 용어를 그대로 불교사를 평가하는데 도입을 해서 써버렸고 그것이 일본으로 와서 일본 학자들이 한문으로 번역을

라면서 진보파 보수파로 번역을 했고 그것이 100년 전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그 흐름이 지금까지 답습이 돼 왔던 겁니다. 그러나 그 원전 저 사건을 기록해 놓은 율장 소품을 보면 절대로 보수파, 진보파로 구분할 수 없고 부처님의 정법을 지키려는 원칙주의자와 부처님의 정법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타협주의자 또는 계량주의자들의 충돌이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사건을 전하는 율장 소품의 전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매우 황당한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포사라는 장소 가운데 동으로 만든 바루를 놓아두고서 포살에 참석한 남자 신도들에게 "보시어, 비구 상가의 돈을 보시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밤에 참석한 스님들이 나누어서 가지겠습니다. 율장 소품에 그대로 기록이 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살에 참석을 했던 야사 깔린다까 붓다라는 스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벗들이여, 비구 상가의 돈으로 보시하지 마십시오. 사문 사키야의 아들들, 즉 출가한 불교 스님들은 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그 현장에서 문제 제기를 해버립니다. 아마 거기에 참석했던 남자 신도들이 스님들에게 돈을 공양 올리는 것이 아마 자연스러웠겠죠. 아니면 좀 새로웠겠거나. 그런데 돈으로 공양 올리자고 주장을 하이 거기에 참석했던 스님 한 분이 내부 고발자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이래의 스님들은 탁발을 해서 하루 음식을 조달하고 신도들이 스님들이 필요한 약품이라든지 가사라든지 바루 같은 것은 공양을 올려도 되지만 돈으로 공양을 올리는 것은 부처님이 결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찰에 시주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많이 시주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스님 개인에게는 돈으로 시주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 다음 장면을 보면 그날 밤 왓치족의 비구들은 금이나 은화를 비구들의 숫자에 따라서 몫을 나누고 분배했다. 그리고 야사 깔린다까 붓다의 몫도 나누어 주었다. 그러자 야사 스님은 그것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불전함에 여어놓은 돈을 스님들이 끄집어내 갖고 N분의 1방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고는 그 문제 제기를 했던 스님 목도 주니까 그 스님이 "아, 저는 안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받았던 스님들이 이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해먹는다고
불전에 놔놨던 돈을 나눠서 가지는데 그 스님 목도 떼어갖고 주니까 그 스님이 나는 안 받습니다 라고 하니까 돈을 받았던 스님들이 그 스님이 불법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모함을 합니다. 그러고는 돈을 받은 우리를 신도들 앞에서 모욕을 줬다고. 그대가 나를 모욕을 했어.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불법을 저지른 스님들이 정법을 지키려고 하는 스님에게 징계 조치를 내립니다. 벗들이여, 여기 야사 깔린 까따 붙다는 신심 있고 청정한 믿음이 있는 최가의 남자 신도들을 꾸짖고 모욕하고 불신을 조장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모욕한 야사 스님에게 참회 조치를 하자. 이래가지고는 자신들의 불법을 저지르는데 동참하지 않았다고 정법을 지키고자 하는 스님에게 참회 조치를 내리니까 그 야사 스님이 그 부당함에 대해 가지고 항의를 하면서 십사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논쟁이 시작이 되니까 불법을 저지렸던 스님들이 이런 포옹을 합니다. 이 논쟁은 가혹하고 곤욕스러울 거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편을 많이 얻으면 이 쟁사에서 더욱 큰 힘을 얻고 무사히 우리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을 겁니다 하고 이제 자신들을 동조해줄 스님들을 찾아다니는데 문제는 말로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뇌물을 싸갖고 다니면서 뇌물을 주면서 동지를 규합을 합니다. 율장 소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존자들이여, 장로께서는 비구들의 필수품인 바루, 어복, 자구, 침통, 허리띠, 여간왕, 물병 여가기를 받아주세요 하고, 저는 물건을 사가지고, 불법을 저지르는 걸 부처님의 정법이라고 인정을 해달라고 로비를 하러 다닙니다. 저게 율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이제 그렇게 싸가지고 물건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로비를 하이 어떤 스님이 어이 벗이여 그만두세요. 나에게는 바루와 어복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런 뇌물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율장에 그대로 기술이 돼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보고서 어떻게 부처님이 제정해 놓은 계율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고치고자 하는 스님들이 이게 진보주의자고 자유주의자인가? 원칙의 파괴자들이고, 부처님이 제정해 놓은 정법을 오염시켜 버리는 그런 행위들이죠. 그래서 저 장면을 전하는 율장 소품 원전을 보면 우리가 늘상 이야기했던 진보파 대중부라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처님이 제정했던 계율, 그걸
그대로 지키자는 원칙주의자들과 그걸 좀 완화시키고 개량하고 필요한 것은 새롭게만 재정을 해서 사용하자라고 했던 개량주의자들이 아 이거는 수행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죠. 이게 첨예하게 부딪히게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 대중부에서도 4명의 평의원을 선출을 하고 상자부에서도 4명의 평의원을 선출을 해서 8명의 평의원이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합니다. 율장 소품에 보면 동쪽 왓지국에서 온 비구 4명, 사빠가민, 살하, 꾸짜소비, 바사빠까미까 이름이 쭉 나오고 이 사람들은 이 스님들은 부처님이 제정한 계율을 개정을 하거나 새로운 계율을 제정해서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파에서 추대한 평의원들이고 그리고 북쪽 빠빠에서 온 이 빠빠는 외사리하고 구시나가라하고의 중간 지점입니다. 빠빠에서 온 비구 4명 즉 레바타, 삼부타 사나빠신, 야사 깔린다까뿌타, 수마나 등인데 이 4명의 평의원들은 어떤 경우든 부처님이 제정해 놓은 계율은 손을 대서는 안 되며 전통적으로 해석되는 대로 해석을 해야 되고 새로운 계율을 제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굉장히 8분이 모여가지고 10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BTN 불교TV로 시청하는 법은인들과 함께 살펴봤던 10가지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사항을 제정한 부처님의 의도와 그리고 현재 외사리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현실을 비교를 하면서 이게 부처님이 제정한 계율과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의견을 다 물었을 때 10가지 의견을 다 묻고 통합해갖고 투표를 한 게 아니고 한 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투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율을 개정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합시다라고 주장했던 그 대표들조차도 만장일치로 이게 부처님이 제정해 놓은 계율하고는 입에 댄 겁니다 라고 판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14 비법이라고 규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마 불교사나 불교개론을 보면 외사리에서 일어났던 제2결집의 내용은 14 비법 논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추대해 놓은 평의원들조차도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다릅니다 하고 깔끔하게 그 사건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 사는 게 깔끔하게 말로서 해결됐다고 해결이 될 일 같으면 처음부터서 문제가 될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게 해결이 되고 목탁 세 번 치고 잘 끝났다 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났는데 문제는 그렇게 결론이 난 것에 대해서 수용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수용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부처님 이래에 145년 동안 지켜줘오던 단일 교단에서
떨어져 나가 갖고 새로운 교단을 세우

분들이 마하 상기카, 즉 대중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부는 자신들의 대표들이 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을 했는데도 우리는

실체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편리한 생활에 길들여졌던 삶을 이전의 원칙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했을 때 그 불편함을 나는 수용하기가 싫어. 부처님의 정법을 지키려고 하면 암만 해도 조금은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정법은 정법이고 나의 이 편리한 삶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했던 분들이 떨어져 나간 것이 이 14 논쟁의 핵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종교 비즈니스가 시작된 지점이 아닐까 불교에 관해서 스님들은 돈을 벌려고 출가하지를 안 했죠. 그러나 스님들이나 제가자들이 모여있는 불교 교단은 돈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임멸하시고 나서 100년 뒤에 외사리 강음성에서 스님들이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신도들에게 스님 개인한테 시주를 하세요. 그것도 돈으로. 그렇게 되면서 사찰에 시주하는 것 말고 스님 개인에게 시주를 그것도 돈으로 하면서 결국 수행이 비즈니스화 되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해버렸죠. 이렇게 일단 문이 한번 열리고 나니까 18개 부파가 200년 동안 우후죽순으로 확산이 되고 그거로 인해서 불교는 발전됐는지 몰라도 부처님의 정신은 상당히 오염되는 결과를 초래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부처님 전통 교단을 지키던 분들은 대중부가 떨어져 나가버리고 나니까 자기들은 그냥 근본 교단이라고 했으면 될 텐데 내공이 부족을 했는지 아니면 부처님의 전통성과 역사성을 우리 교단이 물려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자신들의 성단의 이름을 테라바다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면 테라라는 말은 장로들의 장로들이라는 말이고 바다라는 말이 가르침이거든요. 장로들의 가르침 이걸 남아있는 교단이 이름을 이렇게 정해버린 거예요. 저도 제 스승을 포함을 해서 한국에 있는 수많은 조사스님들 그리고 남방에 있는 많은 아라한 스님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찬탄합니다만 저의 영원한 스승은 부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름을 지을 것 같으면 장로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짓든지 아니면 새로운 이름을 짓지 말든지 그런데 떨어져 나가고 나니까 남아있는 분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역사성과 정통성을 강조한다고 테라바다 상자부라고 지었는데 이름을 짓고 조직이 만들어지고 나면 필연적으로 조직 이기주의 좌파 이기주의에 매몰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부처님 이래에 145년 동안 지켜줘던 근본 교단은 부처님이 임멸하시고 부처님으로부터서 가르침을 받았던 직계 제자들이 이 땅에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는

0: 인매로 100년 뒤에 교단이 분열을 해버리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부처님 인매로 100년 뒤 외사리 강엄성 대림정사에서 발생한 테라바다 상자부와 마하상기파 대중부의 근본 분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이어서 인도의 부파불교와 중국의 종파불교가 중국과 한국에서의 종파불교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살아갔는지를 살펴보고 다시 대반열반경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의 부타파라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 공정과 정의, 이해와 배려, 관용과 포용, 공존과 어울림으로 해양되기 바란합니다.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부땅 푸제미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담망 푸제미

0: 행복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만 열방행을 진행하는 부타빠라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공덕이 첫 번째입니다. 보시 공덕은 좋은 인연은 맺게 해주고 나쁜 인연은 빚게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 불교 TV에 여러분들의 작은 보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화 해주시면 영상으로 포교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이 길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플랜코리아의 긴급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5107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플랜코리아의 긴급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5107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0: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1: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0: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 탐묘를 왕생 탐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 좋네. 좋아.
1: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0: 제사까지도?
1: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제 엉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0: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1: 고맙습니다.

스님들의 옛 산중장터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제16회 팔공산 산중 전통장터 승시가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팔공산 동화사에서 열립니다. 이색 단기 출가 108배 챌린지, 아시아 4개국 문화체험과 저녁에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복 DJ 파티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선학원에서는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17일 성북동 정법사에서 풍류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한국 전통 성악과 프랑스 코르시카 전통 폴리포니가 한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2-774번입니다. 봉은사에서는 개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발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 한복체험, 전통 민속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0: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양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1: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 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굴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

0: 1800-3300번입니다.
1: 지금 어미 북극 곰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석유회사들은 북극의 자연에 무관심한 채 이윤만을 쫓아 이곳에 와 있습니다. 거대한 굴착기, 불안정한 송유관에서 원유는 언제라도 유출될 수 있고 단 한 번의 유출로도 죄 없는 동물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대한 환경 파괴 기업들은 당신도 북극에 무관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화주세요. 서두르지 않으면 북극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1644-3046으로 전화 또는 문자 북극을 보내시고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감사 선물로 북극곰 패치를 보내드립니다. 북극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화해주세요.
0: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명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2: 난 공자를 내려놓고 갈 테니 넌 부처를 내려놓고 와라. 아니요, 난 부처를 타고 가겠습니다. 주상은 공자를 타고 오십시오. 임금 노릇 30년에 겨우 책 한 권 남았네. 복숭아 속에 씨가 몇 개인지는 누구나 알지만 그 씨 속에 복숭아가 몇 개 들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업무는 다가올 세상을 위해 주상께서 새기신 8만 대장경입니다. 지금이야 공자를 담고 부처를 담지만 먼 훗날 또 다른 성인이 나신다면 그분의 말과 뜻도 담아 전하게 될 것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0: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워낙에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은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1: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0: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1: 네.
0: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수 있습니다.
1: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 준다는 거죠.
0: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0: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1: 네.
0: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 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0: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이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1: 네.
0: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0: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 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아,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1이에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불편하신지 네.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그 한 15년 됐다 가는데 수술했는데
0: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 주는 수술을 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0: 네.
2: 예.
0: 네.
2: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0: 네네네네.
2: 수술했는 자리가
0: 네.
2: 연골이고 그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그가 네.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예.
2: 네,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0: 네.
2: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네.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네.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네.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1: 그러니까요.
0: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2: 예. 네.
0: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을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3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1: 네.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언니 힘내세요.
1: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네.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 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1: 네.
0: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 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볼 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치료가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주사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주사라는 것은요. 무릎관절이든 어깨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1: 네.
0: 그 증식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 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거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 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

0: 가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1: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랑은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애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땅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 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1: 네,
0: 이분도 그러신
1: 맞습니다.
0: 경우 같아요.
1: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구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0: 네.
1: 연골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게 뼈가
0: 벗겨졌어.
1: 드러난 부분들이 보입니다.
0: 네.
1: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0: 네.
1: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0: 네.
2: 49년생.
1: 49년생.
0: 49년생이시고,
1: 네.
0: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1: 네,
2: 네.
1: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1: 네.
2: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1: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네.
2: 아니, 저기, 뭐야, 무릎을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1: 네 번을요?
2: 네. 아니, 두
1: 아이고,
2: 번은 다뤄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1: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1: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1: 안
2: 수술을
1: 아프고,
2: 안 아픈데,
1: 네.
2: 이쪽 다리가,
1: 반대쪽 다리가, 네.
2: 아파요. 그래가지고.
1: 이게 이제 수술을
2: 아직
1: 여러 번,
2: 병원에는
1: 네.
2: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1: 네.
2: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0: 가벼운
2: 맞고
0: 치료만 받고 계신
2: 물도
0: 상황이고,
2: 빼고 물도
0: 네.
2: 빼고 저기 여기 영양제를
1: 네.
2: 저기
1: 주사를
2: 일주일에 한
1: 맞으세요?
2: 번씩 맞는 거
1: 네.
2: 그거 맞고요.
1: 네. 어때요?
2: 그리고는
1: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1: 아, 한
0: 네, 한
1: 달은.
0: 달.
2: 네.
1: 한
0: 좀
1: 달은
0: 짧은 것
1: 조금 너무
0: 같아요.
1: 짧은 것 같은데, 이게
2: 네.
1: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수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

0: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선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1: 네. 그러지 않아도, 아유,
0: 네.
1: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 예.
1: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0: 네.
1: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0: 아,
1: 이번에도,
0: 예.
2: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1: 네.
2: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0: 네,
2: 다양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2: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것을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2: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0: 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 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 아니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오늘 제가 듣기로는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까?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자,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1: 네.
2: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0: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1: 네.
0: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2: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주사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2: 그렇죠.
1: 주사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2: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참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1: 네.
0: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 차단수를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 성형수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

0: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2: 네네.
1: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2: 50년 528여.
1: 50년생이시고.
2: 네네.
1: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2: 저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3: 안녕하세요, 어머니.
2: 네네.
3: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2: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3: 아, 네. 혹시
2: 서서 일을 할 때도
3: 네네.
2: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3: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2: 네네.
3: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2: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3: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2: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3: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2: 네.
3: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2: 네네네. 좀 있다가.
3: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2: 네네.
3: 협착증이나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2: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3: 네.
2: 허리가 이렇게 뭐 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S자로.
3: 네네네네.
2: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3: 네.
2: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3: 어머님 혹시 정밀검사 받아보셨어요?
2: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3: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2: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금년 요맘때 같아요.
3: 아, 1년쯤 되셨네요. 네, 어머니 네, 그 네.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2: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그러니까 없어서
3: 네.
2: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3: 네.
2: 그런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1: 네.
2: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근육을 키워라.
3: 네네네.
2: 그런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3: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니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 네.
3: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1: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4: 많이 답답하죠.
1: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3: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도 힘들어하실 때,
1: 네,

0: 추가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1: 자, 방금 우리 김국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수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네.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 우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0: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사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2: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1: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2: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0: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2: 네.
1: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적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2: 네.
0: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2: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2: 네, 연세가 수술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3: 예.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3: 저요?
1: 네.
3: 67이요.
1: 어허.
2: 60대 후반.
1: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3: 네.
1: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3: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2: 오, 네. 39살에.
3: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1: 어허.
3: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1: 야.
2: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0: 안녕하세요, 어머님.
3: 예, 안녕하세요.
0: 혹시 걸으실 때

0: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1: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이 엉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지나가거든요.
0: 네.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1: 예, 앉아 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아. 걷기가 힘들고.
0: 네네.
1: 있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0: 네.
1: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2: 보조기 채우시고. 네.
1: 네. 예,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0: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1: 예, 예. 그 전에 제가 3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0: 네.
2: 시술을요?
1: 예, 예.
0: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1: 예, 5분도 못 걸어요.
0: 예.
1: 어,
0: 아이고.
2: 너무 젊으신데.
0: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1: 예, 예.
0: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1: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0: 아, 왜 안 하셨어요?
1: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2: 아, 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0: 예, 그렇죠.
1: 네.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0: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1: 예.
0: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니.
2: 그러니까요, 네.
1: 예, 예.
0: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1: 예.
0: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치료를 예.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1: 예.
0: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예. 좀 찾아가셔서요.
1: 예.
0: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1: 예.
0: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1: 예.
0: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1: 예.
0: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1: 예.
0: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1: 예.
0: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1: 근데 그때 원장님,
0: 네.
1: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2: 아, 수술 없어요.
1: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2: 그러니까요.
0: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1: 네.
0: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1: 예.
0: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2: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3: 감사합니다.

대면이나 이런 쪽으로서는 포교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구 어느 곳이든지 다 부처님의 그 좋은 사상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스님의 100명 몫으로 포교를 할 수 있다고 해봅니다.

0: 플랜코리아의 긴급 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5107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플랜코리아의 긴급 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5107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1: 여명 천사, 여명 808, 이어팬 판매 기적, 한국표준협회, 한국웰리스지수, 22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소출하는 여명 808, 금탑 산업훈장 순 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2: 여명 808, 정말 좋아요.
1: 상쾌한 아침, 참 좋은
2: 여명 천사, 정말 좋아요.
3: 일심 청정의 관음 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 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 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4: 불교사업연합회가 오는 17일 오전 10시 포항 보경사에서 지역 문화를 빛낸 역대 조사님들을 기리는 제13회 선사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지역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포항 불교사업연합회 054-285-8516번입니다. 스님들의 옛 산중장터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제16회 팔공산 산중전통장터 승시가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팔공산 동화사에서 열립니다. 이색 단기 출가 108배 챌린지, 아시아 4개국 문화체험과 저녁에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복 DJ 파티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서산대사의 호국 애민 정신이 서려있는 해남 대흥사에서는 오는 10월 16일 제32회 나라사랑 글쓰기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서산대사의 사상과 업적을 선양하고 미래 세대에 널리 전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 전국 초중고 청소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흥사 홈페이지와 종무소 061-534-5502번에서 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경과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보게 갑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보게 가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경수사에서 수도급수 불사를 봉해 갑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만물을 살리는 물불사로 가업과 사업이 번창하고 가족과 자선이 창성하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십시일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00번입니다.

0: 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에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2: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1: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2: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3: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선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린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꽂혔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양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양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양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영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영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영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영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장례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

0: 어머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1: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염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4: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긴급 식수 요청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죽음을 각오하고 마셔야 하는 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균과 먼지, 치명적인 질병으로 가득한 더러운 물. 단 몇 모금만 마셔도 아이들은 참기 힘든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물마저 없다면 아이들은 결국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매일 천 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런 더러운 물을 마시고 사망합니다. 이 아이들을 구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옥스팜에 전화 또는 문자 주세요. 매월 7,000원으로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할 긴급 정수 알약을 제공하고 절망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 없이는 이 아이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1522-8439로 전화 또는 문자 식수를 보내셔서 생명을 살리는 물을 보내주세요.
5: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6: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염불소리샘.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분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부 대중은 과거 천년 이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 원력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공운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승 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 문의 080-856-9559.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 주세요. 080-856-9559.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3: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복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0: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 오늘의 한글이 있기까지 한국 불교에 큰 공헌이 있었습니다. 한자, 원나라의 파스파 문자, 티베트 문자, 범자와 실담자까지 불교 음운학에 능통했던 신미대사. 모든 소리는 물론 정확한 외국어 발음과 표기를 가능하게 하는 훈민정음 창제에 힘을 보탠 신미대사. 훈민정음 반포 이후 한글의 보급을 위해 만들어진 부처님의 생애가 담긴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구. 한글로 쓰여진 부처님 일대기를 통해 대중들의 삶 속에 불법이 녹아들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신미대사에게 내린 법보. 선교종 도총법, 밀전청법, 비지쌍은, 우국이세, 원흉리, 개각종자. 나라를 돕고 세상을 이롭게 한 신미대사. 한국 불교의 위상과 자부심을 온 세상에 전합니다.
1: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서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2: 안산 불교연합회에서는 세계 불교문화축제 영산대제를 오는 10월 11일 안산 문화광장에서 개최합니다. 영산제 불교음악회,
3: 다도체험 사찰 음식 문화체험

0: 수업을 비롯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여법하게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법주사에서는 속리산 단풍과 함께하는 2016 가을 국화 향연축제를 10월 9일부터 법주사 경내에서 개최합니다. 계산대제와 사찰 음식 체험 등 행사에 동참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아름다운 국화와 다채로운 음악회도 함께 즐겨보세요. 문의는 043-543-3615번입니다.
1: 나상도 지혁진의 그럼 열전.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BTN에서도 인연이 깊죠. 가수 배아연 인사드립니다.
3: 말괄량이.
2: 네, 말괄량. 저는 떡잎부터 달랐습니다. 한 3-4살 때부터 집을 나갔어요. 비둘기 잡으러. 20살 초반에는 진짜 그냥 무대에 올라가고 그냥 집. 무대에 올라가고 집. 그냥 집 방에 혼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울증도 조금
4: 모르질 않죠, 저희도.
2: 네.
5: 배아연 가수님이 좋아하는 숫자는 몇 번인지 궁금하고요.
2: 항상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그 마이크 번호가 4번이었어요.
4: 우와. 안 쓰였는데 저런 거.
1: 우와. 깜짝이야.
6: 아니, 거짓말하지 알고 주신 거예요? 아니면?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24교 구본사 선운사 주지에 경호스님이 재임명됐습니다. 경호스님은 종단과 교구 안정, 대중화합을 최우선 과제로 선운사 교구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불교 리더스 포럼이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취임과 연임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불교 중흥과 선명상 대중화 원력의 동반자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조계종이 현대인의 마음 평안과 K명상의 대중화를 이끌 핵심 지도자 양성에 나섰습니다. 실습 중심의 특화 프로그램인 선명상 지도법사 양성 교육으로 지도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국회 정각회가 쿠무나 이사장 주석스님을 초청해 10월 정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주석스님은 능엄경 속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번뇌를 돌아보고 상생의 지혜를 나누자고 당부했습니다. 전 세계 노년의 삶을 영화로 소통해온 서울국제노인영화제가 이달 27일 개막합니다. 이어짐을 주제로 마련되는 영화제에는 이광기 씨가 홍보대사로 나서 세대 공감의 의미를 전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24교 구본사 선운사 주지에 경호스님이 재임명됐습니다. 경호스님은 종단과 교구 안정, 대중화합을 최우선 과제로 교구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다짐했는데요. 네팔 구호 성금도 전달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어제 24교 구본사 선운사를 이끌어갈 주지에 경호스님을 임명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경호 스님의 풍부한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교구와 종단 발전에 다시 한번 헌신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2: 종단과 교구 발전에 더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고 가람소와 또 대중화합에 최선을 좀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1: 경호 스님은 먼저 진우 스님의 당선과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종단의 안정과 교구 화합에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3: 다시 한번 우리 원장 스님 당선과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0: 제가 힘을 보탤 수 있다 그러면은 하여튼 종단 안전과 화합에 이렇게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교구 본말사도 이렇게 잘 안정적으로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 임명식에는 종회의원 스님을 비롯해 선운사 본말사 대중스님과 교구 신도회장 등이 동행해 교구 발전에 대한 다짐과 결속력을 보여줬습니다. 경우 스님은 임명식에 앞서 아름다운 동행에 네팔 구호 성금 3천만 원을 전달하며 고통받는 지구촌 이웃과 함께하는 것으로 새로운 주지 임기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2: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38대 총무원 출범에 따른 첫 후속 조치로 37대 집행부 핵심 부실장 스님 6명을 유임하며 종단 운영에 안정과 연속성을 더했습니다. 조계종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총무부장 정문 스님, 기획실장 묘장 스님, 교육부장 유정 스님, 재무부장 여학 스님, 문화부장 성원 스님, 사회부장 진경 스님을 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총무부장 정문 스님은 제17대 중앙종회 의장을 역임한 종단의 대표적 중진이며 기획실장 묘장 스님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했습니다. 운수사 주지를 역임한 유정 스님이 교육부장을, 불영사 주지 출신의 여학 스님이 재무부장을 맡고 미래본부 사무총장을 역임한 성원 스님과 총무원 사서실장을 역임한 진경 스님 역시 각각 문화부장과 사회부장으로 새 집행부를 이끌어갑니다. 이번 인사는 새 집행부 출범 초기에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주요 종책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진우 스님의 실용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회 각계에서 활동하는 제가불자 지도자들의 모임인 불교 리더스 포럼이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취임과 연임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불교 중흥과 선명상 대중화 원력에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정관계와 재계, 법조계, 문화계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제가불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불자 지도자 네트워크 불교 리더스 포럼이 어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취임과 연임을 축하하는 만찬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기흥 리더스 포럼 상임대표는 지난 4년간 종단 안정과 포교 혁신을 이끈 진우 스님의 지도력에 감사를 표하며 38대 집행부의 원력이 꽃피울 수 있도록 포럼의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원장 스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사회 불자의 리더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삼보를 외호하는 외호 대중으로서의 맡은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이어 단상에 오른 정관계 인사와 주요 신도단체 임원들은 새 집행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5: 불교 리더스 포럼 여러분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한국 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6: 그 어느 때보다 역대보다 회원들도 많고 신행생활도 나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7: 국가안보는 제가 책임지고 스님께서는 온 국민의 그 마음 안보를 위해서 앞으로 한 4년 동안 더 큰 가피를 내려주시기를.
3: 리더스 포럼 총재로서 자리에 함께한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는 각계 지도자들의 정성을 담은 축하 꽃다발과 선물이 전달됐습니다. 진우 스님은 취임 인사를 통해 종단의 미래를 여는 핵심 종책에 제가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선명상을 국민 마음 운동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밝힌 진우 스님은 미래 세대를 이끄는 불교 중흥의 길은 사회 각계 리더들의 전법 원력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8: 선명상을 여러분도 반드시 매일같이 이렇게 해서 스스로 평화를 찾고 마음 안보를
3: 진우 스님은 이어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선수단장을 맡았던 이상현 문화예술분과 부대표에게 복로패를 수여하며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제38대 총무원 집행부의 새로운 출발에 맞춰 한마음으로 뭉친 불자 지도자들은 자비와 평화를 사회 곳곳에 전하는 전법의 주역이 될 것을 서원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 조계종이 현대인의 마음 평안과 K 명상의 대중화를 이끌 핵심 지도자 양

0: 형성에 나섰습니다. 미래본부가 선명상 지도법사 양성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실습 중심의 특화 프로그램으로 현장 지도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사찰과 명상 현장에서 대중의 마음 치유를 이끌어갈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조계종 미래본부가 선명상 프로그램 전문 지도자 육성을 위해 마련한 선명상 지도법사 양성 교육이 지난 6일부터 동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3박 4일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50여 명의 지도법사 스님들은 3분 선명상으로 마음을 모으며 대중화를 향한 원력을 다졌습니다. 입제 법문에 나선 조계종 선명상 위원장 금강 스님은 고통받는 현대인들을 보듬는 불교의 시대적 자비행을 역설하고 선명상의 본래 가치와 지향점을 규정했습니다.
2: 선명상은 불교의 전통적인 선수행법을 중심으로 명상 등 외부의 다양한 마음 수행법을 통합하여서 수행자의 상황과 조건에 맞추어서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향하는 길을 제시하는 수행 체계이다.
1: 지도법사 양성 교육은 선명상 대중화 전략과 기획, 운영 방안에 대한 전문가 강의로 이어졌습니다. 첫날 세계 명상의 흐름을 주제로 강의에 나선 선명상 위원 해주 스님은 지친 현대인들의 명상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전문 지도법사들의 역량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사람들의 필요는 높아가고 있고요. 요구도 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거를 잘 가르치시는 분들이 이거를 정말 지도를 하셨을 때 그거에 대한 또 다른 반향도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1: 이 밖에도 하도 선명상 실습을 비롯해 자비명상, 호흡명상, 걷기 명상은 물론 싱잉볼을 활용한 소리 명상과 상담 기법까지 다채로운 강의가 진행되며 선명상 대중화를 위한 지도법사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4: 선명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방법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오늘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3박 4일 동안 유익한 시간이 되어서 실제로 포교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교육 마지막 날에는 월암 스님의 향 법문과 함께 수료식이 진행되며 연수 수료증 발급은 향후 지도법사 인증 과정과도 연계될 예정입니다. K선명상이 대중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배출될 지도법사들이 선명상 대중화의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0: 치열한 정쟁과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마음의 쉼표를 찍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국회 정각회가 쿠무다 이사장 주석 스님을 초청해 10월 정기법회를 봉행했는데요. 주석 스님은 능엄경속 가르침을 통해 현대인들이 겪는 마음의 번뇌를 돌아보고 상생의 지혜를 나누자고 당부했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5: 정치 1번지 국회 내 마음 쉼터인 정각 선원.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온갖 잡념과 번뇌로 요동치던 마음속 스위치를 잠시 꺼봅니다. 국회 정각회는 어제 쿠무다 문화재단 이사장 주석 스님의 특별 명상 지도와 함께 10월 정기법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급변하는 정치 환경 속 국회의원들과 직원들이 평상심을 찾고 상생과 통합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운 겁니다. 달리기만 하면 과부하가 걸린다며 마음을 기계에 빗댄 스님은 중심을 잡으려면 일상 속 수행으로 마음의 스위치를 한 번씩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 마음은 모든 것을 만들었다가 모든 것을 사라지게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일곱 가지 감정에 깊이 함몰되려고 하지 마시고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목구 하시면서 그래서
5: 스님은 특히 대승경전 가운데서도 불교의 이치와 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담은 능엄경을 소개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제자 안한의 문답 형식으로 이루어진 능엄경은 말법 시대를 살아가는 중생들에게 깊은 가르침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공주 동학사에선 카이스트 과학자들과 연구원들이 능엄경을 공부하기도 하는데 마음의 작용이 과학적 이치와도 맞닿아 있음이 드러나는 능엄경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치밀한 지혜가 담겨 있다는 평가입니다.
6: 능엄경 속에는 우리 지금 보니까 칠처징심이라서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몸 안에 있고 몸 밖에 있고 감각기관에 있고 어느 곳에 문제가 생기면 질병이 생겨난다라는 것까지 능엄경에 적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과학자들이 와서 이 능엄경 공부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5: 스님은 뇌과학과 일상 언어의 힘을

0: 들며 칭찬과 비방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격려와 칭찬은 뇌를 활발하게 하지만 비난과 험담은 뇌와 마음을 쪼그라들게 한다며 서로의 마음에 불을 밝히는 명등의 소임을 다하자고 당부했습니다.
1: 명등이 되어서 나의 마음에 등불을 켜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의 이 마음에 등불을 켜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줘야 되겠고 그럴 때 우리 내가 움직이고 그럴 때 멋지고 좀 폼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0: 갈등과 분열의 정치 현장에서 능엄경의 가르침과 명상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서로의 등을 켜준 정각회 10월 정기법회. 국회 불자들은 상생과 평화의 마음의 씨앗이 국회를 거쳐 나라 전역으로 환하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2: 사진으로 한국불교의 근현대사를 되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태고종은 어제 서울 인사동 라베르 갤러리에서 2016 한국불교 역사 문화사진전을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만든 전시에서 스님들의 근현대 수행과 전법의 현장을 담은 60여 점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특히 옛 스님들의 복식 변천사와 종단의 다채로운 활동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 후학들에게 소중한 역사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후학들에게 한국 불교의 역사를 알리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사진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 종단 역사와 활동을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중의 아픔을 달래고 애환을 풀어내준 스님들의 발자취를 볼 수 있는 사진전은 오는 12일까지 이어집니다. 교수, 철학자, 사상가로 알려진 도올 김용옥 선생이 동국대를 찾아 인문학과 불교를 주제로 가게 됐습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은 어제 동국대 고순청 세미나실에서 AI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문학과 불교를 주제로 단상에 섰습니다. 도올 선생은 AI로 인해 정직하게 학문하는 시대가 찾아왔다며 거짓말 없는 종교, 불교의 시대가 앞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윤재웅 총장은 건학 120주년 기념 편찬 사업으로 발간한 석전 전서 7권을 도올 선생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번 강연은 불교학술원 동국역경원이 주최하고 전통문화연구회가 협력했으며 15주간 진행되는 AI와 협업하는 불교문화 큐레이션 특별강좌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서울 봉은사가 49일간의 생전 예수제 기도를 봉행하고 있는 가운데 명부세계에서 사용하는 금은전을 점안하는 의식을 봉행했습니다. 봉은사는 어제 법왕로에서 주지 원명 스님을 증명법사로 생전예수제 어장 법안스님 집전으로 생전예수제 택전 점안의식을 봉행했습니다. 대중스님들은 황색으로 물들인 한지와 흰색 한지를 털어 금은전을 만들고 사부대중은 이운개송과 다라니 독송으로 사후 심판을 받는 명부세계에 금은전을 점안하며 사후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봉행되는 생전 예수제 기도는 오는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회향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 노년의 삶을 영화로 소통해온 서울국제노인영화제가 이달 27일 개막합니다. 이어짐을 주제로 마련되는 올해 영화제에는 배우 이광기 씨가 홍보대사로 나서 세대 공감의 의미를 전하는데요.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노년의 삶을 스크린에 담고 세대와 세대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서울국제노인영화제. 올해로 18회를 맞은 영화제는 이어짐을 주제로 서로 다른 세대가 영화를 통해 삶을 바라보고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개막을 앞두고 지난 6일 배우 이광기 씨가 올해 영화제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사극과 현대극을 오가며 다양한 시대와 세대의 이야기를 연기해온 이광기 씨는 영화제가 노년을 바라보는 자리가 아닌 자신의 미래를 만나보는 공간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4: 그 노인 영화제가 노인을 바라보는 영화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래의 나를 만나보는 영화제가 됐으면 한 바람이고요.
3: 올해 주제 이어짐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넘어 서로 다른 세대가 각자의 삶을 들여다보고 이해한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특히 노인을 영화 속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직접 작품을 만드는 창작자이자 영화제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인 선배 시민으로 조명합니다.
5: 어르신들과 젊은 세대의 이어짐, 다른 문화와 문화의 이어짐, 그 속에서의 소통,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 이번 영화제에는 국내외에서 모두 530편이 출품됐고 25편이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됐습니다.

0: 있습니다. 국내 작품에선 세대 간 관계와 소통을 향한 관심이 높아졌고 해외 작품에선 치매를 무겁고 우울하게만 다루기보다 유쾌하게 풀어내는 등 노년을 표현하는 방식이 한층 다양해졌단 평가입니다. 올해 고전영화전은 한국 영화사의 굵직한 발자취를 남긴 고 이순재 배우를 기리는 추모전으로 마련됩니다. 이순재 배우의 영화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세 편의 작품을 선보이며 한 배우가 오랜 시간 스크린에 남긴 삶과 발자취를 되짚습니다. 영화제는 작품에 담긴 이야기가 가족 사이 미처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꺼내고 서로의 삶을 조금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1: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가족에게 전하지 못한 얘기를 영상을 통해서 알게 하고 전하는 게 얼마나 깊이 있고 쉬운지 와서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0: 오는 27일 서울영화센터에서 개막하는 제18회 서울국제노인영화제는 나흘간 진행됩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2: 울산 백양사가 운영하는 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에서 수완스님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는 지난 6일 1층 로비에서 주지 지선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 중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맑고 천진난만한 필체와 특유의 해악으로 잘 알려진 수완 스님의 작품을 한 곳에서 관람할 수 있는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주지 지선 스님은 세계적인 선화 대가이신 수완 스님의 작품들을 만디에서 전시하게 돼 매우 영광이라며 선화 작품을 통해 많은 분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양사 주지 지선 스님이 직접 지은 시에 수완 스님이 시구를 쓰고 그림을 더한 협업 선화도 함께 공개된 이번 전시는 만디 제1, 2 전시관에서 오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을 주제로 제주에서 평화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와 원불교로 구성된 사단법인 제주 종교 지도자 협의회가 지난 5일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제12회 평화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평화를 마음에 새기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메시지를 담은 제주 종교인들의 무대는 객석을 메운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물했습니다. 행사에는 이사장 박병애 목사와 제주 종교 지도자들, 위성곤 제주지사와 송영훈 의장, 고이수 교육감 등이 참석했습니다. 경기 광주 열린법당 관음사가 마을 안녕 산신대제 및 사찰음식 나눔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관음사는 지난 4일 경내에서 산신대제를 봉행하고 각자의 소망을 담은 종이약 소원지를 태우며 한 해의 안녕을 발언했습니다.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 퇴촌면에 백미 1000kg을 기탁하며 자비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서광사 회주 수명스님은 자신과 가족, 이웃과 나라를 지키고 보살필 수 있도록 꾸준히 기도와 수행을 이어가길 당부했습니다. 주지 범진 스님은 정성껏 마련한 공양은 지극한 마음으로 산신 기도를 올린 불자님들의 정성을 회양하는 결실이라며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했습니다. 이날 합창단 공연과 어린이 단타, 열린 노래자랑 등이 펼쳐지며 기도와 나눔, 문화가 어우러진 한마당을 만들었습니다. 10월 둘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청년밥심사업의 지역사찰 확대 운영 소식, 그리고 원행스님의 나눔의 집 신임 대표이사 선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청년밥심사업이 서울 대학가를 넘어 대전과 청주 지역 사찰로 확대됐습니다. 2024년 서울 연화사, 개운사, 홍대선원, 상도선원에서 시작한 청년밥심은 9월부터 대전 광재사와 청주 용화사, 계양사에서도 운영되며 청년들에게 한 끼 공양과 쉼을 제공하고 지역 청년 포교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식사를 계기로 청년들은 자연스럽게 사찰과 불교 문화를 접할 수 있는데요. 식사와 사찰 예절 체험에 만족하고 편안하게 소통했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사업 참여 이후 연등 제작과 사찰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청년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앞으로 해당 사업의 전국 확대를 목표로 청년들의 참여 경험을 콘텐츠화하고 지역 사찰과 청년을 연결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입니다. 전 총무원장 워댕스님이 9월 30일 나눔의 집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됐습니다.

원행스님은 과거 18년간 상임이사로 활동하며 피해 할머니들과 꾸준히 인연을 이어왔는데요. 앞으로도 할머니들의 뜻을 계승하고 추모와 역사 교육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할머니들의 삶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역사를 미래 세대에 알리고 같은 고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게 나눔의 집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행스님은 나눔의 집이 단순한 생활시설을 넘어 추모와 역사 교육의 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할머니들을 기리는 공간을 마련하고 나눔의 집 본연의 기능을 살리는 데 힘쓰겠다는 계획입니다. 10월 8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조선 태조의 명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수륙제가 봉행된 도량 진관사.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극락왕생을 빌는 기도의 잔입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백품의 잔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잔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잔입니다. 온누리의 한이로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제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조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

0: 승복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제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시공산 은혜사에서 2016 은빛 문화제를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은혜사 경내에서 봉행합니다. 다양한 상설 부스 프로그램과 계산대제 법요식,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화합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에서는 오늘 10월 24일 정릉 봉국사에서 제3회 사찰음식 축제마당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정갈한 사찰음식도 체험해보고 초청가수의 무대공연으로 아름다운 음악까지 즐겨보세요.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5-224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중양절 7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선방 조상님으로부터 인연 있는 일체 영가와 기일을 모셔드리지 못한 모든 영가님들을 위해 중양절 합동 천도제를 봉행하오니 동참하시어 영가님들의 극락 왕생과 불자님들의 소원 성취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제주 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는 10월 5일 제주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제12회 평화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일상 속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잔잔한 위로와 희망의 울림을 전하는 음악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51-7708번입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오도 140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계산 1381주년을 맞아 계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계산조 자장율사 연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부도 헌달회, 영축산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 회주 지연 스님을 전계 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 2개 5개 수개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

0: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1: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0: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푸도 탄묘를 왕생 탄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 좋네. 좋아.
1: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0: 제사까지도?
1: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제 엉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0: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1: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우아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소나무를 통해서 수많은 분들에게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셨던 인연법, 다른 말로 인과법이라고도 하죠. 인연법, 인과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한 이 인연법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행복과 불행이 다 우리가 지은 원인과 결과의 흐름들이다. 내가 지은 업이 좋은 업이건 나쁜 업이건 내가 지은 업을 내 스스로 받으면서 살아가는 내가 지은 원인과 결과의 세계, 이 인과법,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인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념법, 인과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념법하고 인과법하고 그냥 같은 뜻이다라고 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불교 교리를 공부할 때 뭐 이념법, 인과법, 연기법 뭐 이런 단어를 선택할 때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도 굵직굵직한 그 뜻의 흐름은 이념법이라고 하든 인과법이라고 하든 결국 같은 뜻의 흐름이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이 순간이 지금 내 삶의 흐름이 몹시도 괴롭고 힘들다면 지금 이런 상황도 내가 지은 업의 결과라며 나쁜 업의 결과라며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이 나쁜 업의 에너지를 소위 말하는 업장, 이 나쁜 업보를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더 소멸하고 어떻게 해야 더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좋은 인연을 심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항상 세 가지를 말씀드리죠. 첫째, 염불해라, 기도해라. 둘째,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셋째,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마음심자, 마음을 잘 써라, 마음을 잘 닦아라. 이 세 가지를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부처님께 의지해라, 불보살님께 의지해라, 염불해라,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소나무에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기도, 그 기도라는 기도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기도라는 말이 우리 팔만대장경에 기구라는 말도 있고요, 기청이라는 말도 있어요. 기자가 바랄기, 바랄도, 바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불교에서 기도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그건 딴 종교에서 쓰는 말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한문으로 된 팔만대장경을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기도라는 단어가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찾아봤을 때 옛 스님들도 기도라는 단어를 쓰셨던 흔적이 있고요, 바라는 거, 그리고 한문 경전에도 기구, 바랄기, 구할구, 바랄구, 기구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기청, 바랄기, 바랄청, 청할청, 바랄청, 원할청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단어가 불교에서는 써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자체도 그것도 좀 편협된 생각입니다. 기도와 비슷한 단어들, 무언가를 바란다라는 뜻의 기도와 비슷한 여러 단어들, 대표적인 게 기구, 뭐 기청, 기원 이런 뜻들이 우리 한문으로 된 팔만대장경에도 옛날 큰 스님들이 사용하셨던 분명한 문헌학적인 그런 증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새는 이제 우리 현대인들이 기도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저희도 현대인들 눈높이에 맞춰서 기도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만약에 지금 현대인들이 기구라는 말을 더 사용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기구합시다 이런 표현을 썼겠죠. 만약에 지금 현대인들이 기청이라는 표현을 더 사용을 많이 한다면 여러분 우리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청합시다 라고도 표현을 했겠죠. 근데 지금은 현대인들이 기도라는 단어를 더 쉽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분 우리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라고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합니다.

설명을 해주는 거죠. 결국 언어라는 것은, 말이라는 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을 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교에는 수많은 기도법이 있어요. 수많은 기도법이 있습니다. 2600년 동안 불교가 내려오면서 또한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성향이 다르다는 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수많은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불교 수행은 크게 둘로 나누자면 자력 수행, 타력 수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자력은 자기 스스로의 힘, 자력,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수행하는 것을 자력 수행이라고 합니다. 참선 혹은 사마타 윗바사나 같은 명상법, 불교 명상법, 이게 순수하게 자기 마음을 비춰보거나 자기 마음을 닦아가지고 자기 힘으로 스스로 닦는 수행법, 참선이나 명상 같은 수행법이 자력 수행에 들어갑니다. 기도는 타력 수행입니다. 남, 타, 힘, 력, 남에게, 다른 존재에게 힘을 받는 겁니다. 다른 존재에게 힘을 빌리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존재, 남은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불교에서는 부처님, 불보살님을 뜻하는 겁니다. 불보살님의 힘을 빌린다. 불보살님의 에너지를 받는다. 이게 바로 타력 수행입니다. 너무나 우리 중생들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번뇌, 망상, 욕망, 너무나 우리 중생들은 힘이 약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업장이 두터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저 위대한 불보살님, 부처님과 수많은 거룩한 보살님들께 힘을 받아서 불보살님의 도움으로 수행을 한다. 이게 타력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결국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핵심은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부처님과 중생 둘이 아니기 때문에 중생이 부처님께 힘을 빌린다는 것 자체가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결국 내가 내 스스로 힘을 빌린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깊이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고요.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우주에 충만해 계시는 거룩한 불보살님께 그 에너지, 불보살님의 자비한 그 지혜와 자비의 힘을 받아서 우리 중생들이 불보살님의 도움을 얻어서 수행을 하는 것, 이게 타력 수행이 됩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자력 수행이 맞는 분도 있고 타력 수행이 맞는 분도 있습니다. 동쪽에서 흐르는 강물과 서쪽에서 흐르는 강물이 가는 방향이 달라도 결국 바다에서 서로 만나듯이 자력 수행이건 타력 수행이건 과정은 좀 다르게 느낄지 몰라도 결국 마지막 산 정상에서 깨달음의 봉우리에서 언젠가는 서로 만나게 된다 라고 큰 스님들이 법문을 하십니다. 자, 우리는 어렵고 막 수준 높은 그런 아주 묘한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당장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친근하게, 그리고 당장 힘들고 괴로움에 빠진 중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부처님의 자비와 인연을 맺게 해드린다는 것, 그것이 우리 이 소나무,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라는 방송의 컨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력수행, 기도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타력수행,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수많은 기도가 있지만 크게 4대 기도법이란 게 있습니다. 불교의 4대 기도법,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 수 없는

시간 동안 소나무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오늘 한번 우리가 정리해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자. 기도의 핵심이란 무엇인가?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불교의 4대 기도법이 무엇이냐? 첫째, 염불. 둘째, 경전. 셋째, 주력, 주문, 진언.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주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주력.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오체투지, 절 수행법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오체투지, 절 수행법. 그래서 염불, 경전, 주력, 오체투지, 절. 이 네 가지 4대 기도법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가장 보편적인 불교의 기도법이 염불일 겁니다. 염불. 생각할 염, 부처불. 부처님을 생각하라.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부처님의 이름을 그냥 입으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부르는 거는 그냥 기본이고요. 염불이라는 기도, 염불이라는 수행의 진정한 의미는 생각, 생각마다 늘 부처님을 생각해라. 생각할 염, 부처불, 부처님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불자분들이 스님, 기도할 때 소리를 내는 게 좋아요? 소리를 안 내도 돼요? 염불할 때 소리를 내야만 효과가 있나요? 소리를 안 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소리를 내는 거는 소리를 내는 것만의 장점이 있고요. 소리를 내지 않는 거는 또 소리 낼 수 없는 곳에서 기도할 때 또 장점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소리를 내도 당연히 효험이 있고 소리를 내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 왜냐? 소리를 내냐 안 내냐, 염불할 때 소리를 내냐 안 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마음을 간절하게 집중하냐,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막 딴 생각하면서 입으로는 아미타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하는 사람이 있고 입으로 소리는 내지 않더라도 마음을 집중해서 아미타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더 기도에 집중하는 걸까요? 딴 생각하면서 소리 내는 사람일까요? 소리는 내지 않더라도 마음을 염불, 생각 생각마다 생각마다 염불에 집중하는 게 더 올바른 기도일까요? 당연히 소리를 내냐 내지 않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얼만큼 집중하느냐, 얼만큼 그 간절하게 부처님을, 간절하게 부처님을 생각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염불이 가장 대중적인 기도법, 수행법이라는 것이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알아요. 그죠? 사실 절에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은 천수경이 뭔지 금강경이 뭔지 잘 모르거든요. 절에 안 다녀본 사람들조차도, 불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단어는 알아요. 그만큼 염불이라는 게 대중적인 수행법이라는 거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건, 약사열애불을 부르건,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중요한 거는 불보살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아미타불 염불에서 효험을 보신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약사열애불, 약사부처님 이름을 불러서 효험을 보신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효험을 보신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지장보살을 불러서 효험을 보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기도가피를 체험한 수많은 분들을 만나봤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처님 이

이름을 부르는 게 최고일까요? 결국 아미타 부처님이 주인공인 경전에서는 아미타불 부르는 게 최고라고 해요. 관세음 보살님이 주인공인 경전에서는요, 관세음 보살 부르는 게 최고라고 해요. 지장 보살이 주인공인 경전에서는 지장 보살이 최고라고 해요. 결국 가장 스스로 가장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가장 친하게 친근하게 느껴지는 불보살님을 선택하고 간절하게 그 이름에 집중하는 게 염불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신도들끼리 불자님들끼리 싸울 필요가 없어요. 야 관세음 보살이 더 나, 야 지장 보살이 더 나,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불자님들께 법문할 때마다 가끔씩 드리는 이야기인데 관세음 보살님은 지장보살 염불 열심히 하는 불자님들을 좋아하세요. 지장경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님에게 지장보살을 믿고 따르고 지장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불자들을 그들을 옹호해라, 지장보살님을 도와드려라,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관세음보살님은 지장보살 염불 열심히 하는 불자님들을 좋아라 하세요. 지장보살님은 관세음보살 염불 열심히 하는 불자님들을 좋아하세요. 관세음보살님하고 지장보살님하고 엄청 친하세요, 둘이. 그래서 둘이 신도가 관세음보살 불렀다고 지장보살이 삐지지 않고요. 신도가 지장보살 불렀다고 관세음보살이 삐지고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건 다 중생들이 이렇게 망상이에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 엄청 친하세요. 불자님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부처님은, 수많은 보살님들은 어떤 부처님, 어떤 보살님의 이름을 부르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하십니다. 그게 불보살님의 자비심이에요. 착하다, 착하다, 선제로다, 선제로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거룩한 보살들의 이름을 부른 이 공덕으로 저 불자가 깨달음의 인연을 심었구나. 착하다 착하다 하시지 너 왜 내 이름 안 부르고 다른 부처님 이름 불러, 너 왜 내 이름 안 부르고 다른 보살님 이름 불러,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과 그런 이상한 망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불교 공부를 헛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불보살님은 너무나 거룩한 대자대비심, 자비심을 갖춘 분이기 때문에 어느 부처님 이름을 부르고 어느 보살님의 이름을 불러도 진심으로 다 함께 기뻐하신다. 이게 제가 경종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해한 우리 불보살님들의 모습이에요. 불보살님들은 질투, 시기, 당연히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불보살님은 집착이란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저 한 명의 중생이라도 제도할까? 어떻게 해야 저 괴로움에 빠진 중생들을 다 구제할까? 오직 대자대비, 자비심만 있으신 분들이지. 그래서 어느 불보살님의 이름을 불러도 결국 하나로 통하게 된다. 그래서 불자님들이 스님 관세음보살 부르다 보면 지장보살이 땡기고 지장보살 부르다 보면 관세음보살 땡기고 또 스님 법문 듣다 보면 나무아미타불 염불하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한 달이나 100일이나 6개월이나 1년씩 시간에 딱딱 정해서 기도를 해보라고 해요. 염불을. 뭐 예를 들어 100일이면 처음 100일 기도는 관세음보살 염불해보고 그 다음 100일 기도는 지장보살 염불해보고 그렇게 골고루 100일이나 6개월이나 1년씩 끊어가지고 자꾸 염불하다 보면 가장 집중이 잘 되고 가장 마음이 친근하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염불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분을 내 스승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염불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스님, 저는 꼭

극락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극락세계 태어나고 싶습니다.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불자님들이 계시다면 아무래도 나무 아미타불 염불해주면 또 더 깊은 인연을 맺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불보살님을 이름을 부르건 부처님을 향한 내 간절한 마음의 에너지는 하나로 통하게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전. 경전 기도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입으로 소리내는 기도. 천수경처럼 정구업진원 수리수리 금강경처럼 여시아문 일시불 제사위구 이런 식으로 경전을 소리내서 읽는 것은 독경이라고 불러요. 독경, 독송이라고도 하고요. 독경이라고도 해요. 이게 독경기도. 두 번째, 손으로 베끼는 거. 우리 불자님들도 사경, 베낄사, 경전의 내용을 베낀다 해서 베낄사, 사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경을 하셔가지고 또 가피 받으신 분들 많잖아요. 법화경 사경에서 가피 받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손으로 글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베끼는 것은 사경. 그 다음에 소리를 내거나 손으로 베껴 쓰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부처님께서 이 경전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근본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마음에 부처님 경전 이 경전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근본 뜻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경전의 내용을 꼼꼼하게 꿰뚫어보는 것을 강경이라고 불러요. 강경, 볼간자를 써서 강경. 그래서 독경은 소리내면서 쭉쭉 읽어나가는 게 독경이고요. 손으로 베껴 쓰는 것은 사경이고요. 이 경전에서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실한 뜻은 무엇인가? 무상심심 미묘법 패천만건안조 아금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원컨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알고자 바라옵니다 하면서 마치 종이가 내 눈빛에 종이가 뚫리듯이 그 경전을 꼼꼼하게 이렇게 내가 사유를 하면서 그 경전을 읽는 것에 강경이라고 불러요. 강경. 그래서 우리 일반 불자님들은 입으로 외우는 독경, 손으로 베껴 쓰는 사경, 그리고 자꾸 입으로 외우고 자꾸 부처님의 경전을 사경하다 보면 나중에 저절로 강경이 돼요. 부처님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처님 경전의 말씀이 아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하나씩 하나씩 이해되는 과정이 바로 강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내서 경전을 읽는 독경, 손으로 베껴 쓰는 사경, 그리고 부처님의 진실한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마음으로 부처님의 경전을 비추어보는 강경.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스님, 어떤 경을 읽고 사경해야 더 효험이 좋아요? 여러분들 이미 답이 아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수경으로 효과 보신 분은 신도들한테 천수경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금강경으로 효과 보신 분은 불자들한테 금강경하라고 가르쳐요. 지장경으로 효과 보신 분은 사람들한테 지장경하라고 가르쳐요. 법화경으로 효과 보신 분은 사람들한테 법화경하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저는 한번 골고루 해봐라 라고 해요. 어떤 분은 법화경이 너무 좋아서 오랫동안 법화경 사경하시다가 마지막에는 금강경 독송으로 다 회향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평생 금강경을 독송하시다가 법화경 가르침에 푹 빠지셔서 말년에는 법화경에 귀의하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불자님은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지장경을 읽고 큰 가피를 체험한 뒤에
저는 평생 지장보살 은혜 갚는 마음으로 지장

지장경을 독송하겠습니다 하셔가지고 평생 지장경 독송하신 분이 있고, 스님 저는 천수경이 너무 좋아요 해서 평생 천수경 독송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번 골고루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력은 말 그대로 주문이에요. 주문의 힘. 근데 불교에서는 주문이란 표현보다는 진언이라고 해요. 참진자, 말씀원자, 진언. 그리고 짧은 주문을 진언이라고 하고요. 좀 긴 주문을 우리가 다라니라고도 해요. 다라니. 저 음절이 길면 다라니. 신묘장구 대다라니, 친부다라니, 뭐 사다라니, 능엄다라니, 뭐 다라니라는 표현이 맞죠. 수구성취진언, 뭐 수구성취다라니라고도 부르고요. 온만이 반매음이나 광명진언처럼 조금 짧으면 진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 어차피 그냥 뭐 우리가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니까 진언이라고 하든 다란이라고 하든 만트라, 산스크리트어로 만트라라고 하든 그 주문, 어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그 언어로 이루어진 그 주문을 외움으로써 불보살님의 신묘한 가피와 에너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우는 주문, 불교 주문, 진언, 다란이가 사실 다 인도의 산스크리트어예요. 산스크리트어.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를 깊이 연구하신 분들이 불교의 다라니, 진언을 다 해석하신 분들이 있어요. 인터넷에 가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다 무슨 뜻인지 해석한 분들도 있고요. 또 능엄주, 그 긴 능엄주도 단어 단어가 다 무슨 뜻인지 다 해석해 놓은 게 인터넷에도 있고 불교 서점에서도 책으로 출판된 게 있어요. 근데 학자들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내용이 함축적이다 보니까 그걸 해석하신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다를 때가 있지만 전체적인 뜻은 좀 비슷해요. 그런데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옛 큰 스님들은 진언, 다라니, 불교 주문을 해석하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굳이 해석할 필요 없다. 왜냐? 주문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경전,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 경전은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떤 가르침을 설하셨는가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만 주문, 다른 말로 진언, 다라니, 만트라에는 그 소리 자체에 불보살님의 핵심 에너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굳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마음을 집중하고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 주문을 외워도 반드시 불보살님의 신묘한 에너지, 가피, 그런 마음의 깊은 선정, 삼매를 체험할 수가 있다라고 큰 스님들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소리, 음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현대 불교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한국과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주문의 발음이 인도 원문하고 비교해 보면 많이 틀렸어요. 인도의 발음이 중국 발음으로 넘어오고 중국의 발음이 한국 발음으로 넘어오면서 원래 주문의 소리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주문의 소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묘장구 대다라니만 하더라도 우리 남모라 단나따라야야 남마깔야 이렇게 우리 발음하잖아요. 완전 엉터리예요. 인도 발음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대 불교학자들이 신묘장구 다란이의 정확한 발음, 음절 이런 것 다 뭐 책으로도 나왔고 인터넷으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큰 스님들의 가르침을 들은 바에 의하면 주문은 정확한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왜냐? 주문은 불보살님과 주파수를 하나로 맞추는 불보살님과 불보살님의 에너지와 하나가 되는 그 주파수를 맞추는 하나의 방편법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기가 엄마를 부를 때 엄마 하면 엄마가 딱 왜 아기야 왜 하고 쳐다보잖아요. 근데 아기가 발음이 틀려서 엄마한테 엠마 엠마 하면 엄마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엄마 부르는구나. 왜 엄마는 알잖아요. 얌마 해도 엄마는 알잖아요. 맘마 해도 엄마는 알잖아요. 아기가 엄마라는 발음을 잘 못해서 맴마 해도 엄마는 다 알잖아요. 엄마조차도 아기의 틀린 발음을 듣고 아 아기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엄마를 부르는구나 엄마조차도 아는데 거룩하신 위대한 불보살님이 불자들 발음이 좀 틀렸다고 그걸 못 알아듣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 불교에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해서 깨달음을 얻거나 가피를 얻으신 큰 스님들이 많으세요. 기록에 의하면 의상대사께서도 대비주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하셨다는 기록이 있고 고려시대 때에도 신묘장구 다라니를 독송하셨던 큰 스님들이 많고 조선시대에도 많고 지금도 수많은 스님들과 수많은 불자님들이 신묘장구 다라니를 독송해서 엄청난 가피를 체험하신 분들이 수없이 많으신데 발음이 엉터리고 발음이 엉터리라서 효험이 없다면 왜 우리나라에 혹은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에 인도의 발음과 틀린 신묘장구 다라니를 외웠는데도 왜 가피 받은 분들이 왜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왜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아,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아기가 발음이 서툴려서 엄마의 이름을 잘못 불러도 엄마는 아기의 엉터리 발음을 듣고서도 아기가 엄마를 부르는구나 라는 걸 엄마도 알듯이 거룩하신 위대한 불보살님들도 불자들이 인도에서 전해진 원래 발음하고 좀 다르다 하더라도 불보살님은 다 꿰뚫어보고 아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옴마니 밤매움 옴마니 반메훔이 옴마니 반메훔 산스크리트어 발음으로는 옴마니 빠드메훔이래요. 옴마니 빠드메훔 근데 빨리 발음하면 옴마니 빤메훔 옴마니 빤메훔 이렇게 된대요. 티베트는 옴마니 뱀메훔 옴마니 뱀메훔 뱀메훔 한대요. 한국 발음은 옴마니 반메훔 옴마니 빠드메훔이라고 하든 옴마니 뱀메훔이라고 하든 옴마니 반메훔이라고 하든 인도 발음을 했건 중국 발음을 했건 티베트 발음을 했건 한국 발음을 했건 너무나 깨달음을 얻거나 가피를 체험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부처님을 향한 그 신비의 소리 옴마니 반메움이라고 하든 옴 자레줄의 준제 사바하 부림이라고 하든 옴 아리다라 사바하라고 하든 옴 아로늦게 사바하라고 하든 그 불보살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진언을 만트라 다라니를 외울 때 불보살님의 신비한 에너지와

0: 주파수가 하나로 딱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간절한 마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한국 불교는 그 성철 스님 이후로 수십 년 전에 가야산의 호랑이라고 불리우셨던 한국 불교의 큰 족적을 남기신 성철 큰 스님의 그 영향으로 삼천배 붐이 크게 일어났죠. 그 어른들이 그러신데 그 전에도 절을 하는 불자들이 많기는 많았는데 이 정도였지는 않았대요. 근데 성철 스님 이후로 성철 스님께서 나를 만나려면 삼천배를 해라. 내가 잘나서 삼천배 하라는 게 아니다. 부처님께 한 번이라도 절을 한 번이라도 더 올리면 업장이 소멸하게 된다. 우리 불자들이, 우리 중생들이 절을 할 때마다 내 업장이 소멸하는 걸 두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절을 안 할 사람이 없을 거다.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어서 나 만나려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다면 부처님께 먼저 삼천배를 해라. 부처님께 간절히 절을 하다 보면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이다. 내가 잘나서 삼천배 하라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잖아요. 그래서 지난 과거에 소나무 방송을 통해서 오체투지, 절 수행법의 참으로 신비로운 가피에 대해서 제가 자주자주 엄청 많이 말씀을 드리셨어요. 매일매일 108배를 하거나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삼천배를 하면서 힘들고 괴롭고 온갖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생한 부처님의 가피를 체험하고 삶의 놀라운 기적을 체득하신 그런 불자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절수행법, 염불, 경전, 주력, 절, 이걸 4대 기도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스님, 무엇이 제일 좋습니까? 염불은 염불대로 좋고, 경전은 경전대로 좋고, 주력은 주력대로 좋고, 절은 절대로 좋다. 이 모든 기도법의 핵심은 하나더라. 제가 어떻게 해야 기도바를 빨리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바를 크게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제가 큰 스님들 책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큰 스님들 기도 법문도 저도 엄청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큰 스님으로 존경받았던 수행이 깊으신 큰 스님들께서 기도바를 빨리 받고 싶냐? 기도바를 크게 받고 싶냐? 핵심은 딱 하나라고 했어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핵심은 하나라고 했어요. 간절함. 간절함.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간절함이라고도 표현하셨고 신심, 믿음, 믿는 마음. 신심이라고도 표현하셨고 지성, 지극한 정성, 지성이라고도 표현하셨고 공경, 그 부처님을 향한 공경. 이라고도 표현을 하셨는데 결국 이 모든 거의 핵심은 한결같은 그 큰 스님들이 말씀하신 핵심은 따라해 보세요. 일심. 일심이다. 한마음이다. 한마음. 그 부처님을 향한 한마음으로 염불하고 경전을 독경하고 사경하고 주문, 진언, 만트라 나란히를 외우고 그 한마음으로 부처님을 향해서 절을 올릴 때 부처님과 불보살님과 하나 되는 미묘한 가피의 문이 열리게 된다라고 큰 스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소나무에서 했던 얘기니까 여러분들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외우고 계시죠?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골고루 해보세요. 염불도 좀 해보고요. 독경, 사경도 좀 해보고요. 진언, 다란이도 좀 외워보시고 부처님께 절도 좀 많이 해보시고 하다 보면 나한테 딱 맞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나만의 기도법이 딱 체계적으로 중심이 딱 세워지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일심, 한 마음으로 꾸준히 꾸준히 닦아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꾸준히 꾸준히 닦으면서 불보살님의 가피를 생생하게, 부처님의 가피를 듬뿍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팔공산 갑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 문의 080-856-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주세요. 080-856-9595.
3: 여명천사, 여명808, 이어팬 판매 기적, 한국표준협회, 한국웰리스지수, 22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808 금탑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4: 여명808 정말 좋아요.
3: 상쾌한 아침 참 좋은
4: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5: 조선 왕실의 인연을 품고 고귀한 효의 정신을 이어온 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수도사에서는 오늘 10월 17일 순원화구 효위령문화제를 봉해갑니다. 장엄하고 정갈한 일식으로 순원화구의 넋을 위로하고 전통체험과 노래자랑 대회, 문화공연으로 소통과 화합회장도 마련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62-5595번입니다. 역사와 전통

0: 성과를 자랑하는 광주 불교의식대학이 제28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합장 해공 스님이 사찰과 포교원 등에서 실제 상용하는 의식 위주로 집중 지도합니다. 상주 권공, 49제, 천도제 등 염불 불공 기초부터 전문 범폐의식 전반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신청 바랍니다. 수강 문의는 010-5765-8604번입니다.
1: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제2대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의 중흥을 이끌었던 대충대종사의 제33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10월 13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대종사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3-423-7100번입니다. 무한 봉불사 명상 심리상담센터 쉼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명상 심리 전문가 지호 스님과 함께하는 사별가족 치유 7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청 문의는 010-4115-2303번과 모바일 QR코드로 가능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여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여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의처가 될 것입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 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1: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2: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0: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3: 우리 민족의 호국숭별을 이어온 대표 전통문화축제 2026 8관회가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펼쳐집니다. 어린이를 위한 마정수기법회부터 화려한 백희가무 그리고 호국영령 위령제와 팔관제계 수기법회까지 다채로운 재연행사가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산사를 배경으로 현대인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호국 불교의 정수를 이어가는 자리 2026 8관회에 부산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의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4: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6: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상.

0: 영역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0: 저는 항상 아바마마가 정하신 한계 안에 머물렀어요. 한 번도 명령을 어긴 적도 없어요. 아바마마, 저는 이제 아바마마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를 샤카 연합국의 왕으로 만들겠다고 하셨나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직접 체험하는 게 남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카운다냐 현자는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왕은 백성의 마음을 알고 그를 다스리는 사람이라고요.
1: 스타르트.
2: 아무래도 폐하, 태자의 뜻이 너무 강경한 것 같습니다. 폐하, 태자의 청을 허락하시지요.

어째서 모두가 나한테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걸까? 왜? 그럼 알아내야지 방법을. 반란! 그 누구한테? 모두한테. 그들은 널 하찮게 생각해.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마. 그건 안 돼. 내 아버지.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해? 아들을 자신이 정한 한계 안에 가두고 너를 전사로 만들고 싶어 하면서도 용기를 못 내게 막는 사람? 너 자신을 생각해봐, 시타르타. 그렇게 이런저런 제안에 구속돼서야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어? 나는 왕이 되고

0: 싶지 않아. 나한텐 왕국도 필요 없어. 잊지 마. 명성은 사람이 죽은 후에도 계속된다. 명성은 효도에서도 오지. 새는 날개가 자라면 곧장 둥지를 떠나 하늘로 솟아오른다. 동물은 숲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그런데 인간이 돼서 그리 매어 살아? 모든 족쇄 벗어버려! 그렇게 날 수 없어. 말하건대 분노는 무슨 짓이든 해. 안돼, 난 못해.
1: 달아나! 날 봐!
0: 안돼,
1: 달아나! 날 봐! 날 보라고!
0: 안돼,
1: 달아나란 말이야!
0: 안돼,
1: 날 보라니까! 날 봐! 날 봐! 날 보라니까!

0: 아바마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시타르타를 현실과 백성들로부터 언제까지 분리시킬 수 있겠습니까? 허락을 해주십시오.
1: 대왕이 무슨 수를 쓴다 해도 아드님은 성자가 될 겁니다.
2: 네가 아시타 성인의 예언을 몰라서 그런다. 알았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거다.
0: 저도 압니다. 어머니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2: 그렇다면 방법을 말해보거라. 어떻게? 바차스파티 구루가 말하기를 시타르타의 별자리에 의하면 성정이 세심하다고 한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민감하게 느낀다는 거지. 고통으로 인해 수도자의 길로 들어선다고 했지. 수도자.
0: 그건 사실이겠죠. 지금까지는 혼자 몸이었지만 이젠 제가 함께 있습니다. 절 한번 믿어보세요. 아내의 본분은 남편을 모든 고통과 걱정과 슬픔에서 멀리 떼어놓는 거니까요. 배아, 며느라기 고파의 말이 맞습니다. 그인 지금껏 혼자였지만 이젠 고파와 함께입니다. 또한 고파가 시타르타의 감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니 고파를 믿어보십시다. 며느리한테 맡기시지요. 용맹한 왕을 세우려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좋아요. 며느라기 너를 믿어보겠다. 시타르타하고 네가 여행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0: 태자!
1: 태자 마마!
0: 태자! 잔나!
1: 예?
0: 마차를 세워. 태자! 태자! 태자!
2: 무슨 일이야, 고파?
0: 당신이야말로 갑자기 모든 걸 뒤로하고 여기로 왔잖아. 찬나하고 계속 찾아다녔어.
2: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나 자신과 싸움을 하느라. 큰 걸 원한 것도 아니고 단지 샤카 영토를 돌아보겠다는 것뿐이었는데 아바마마는...
0: 부왕은 허락을 하셨어.
2: 허락하셨어?
0: 어...
3: 맞아요, 태자마마.

0: 그리고 또 말씀하시길.
1: 뭐라고 하셨는데?
0: 시타르타는 샤카 영토 어디든 원하는 대로 가도 좋다고 하셨지.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겠다. 단 하나, 아내를 데리고 가야 한다. 그렇다면 난 반대하지 않겠다.
1: 농담하는 거 아니지?
0: 사실이야.
1: 그 말은 내가 지난 세월 동안의 제안에서 마침내 자유를 얻은 거네?
0: 맞아, 태자.
1: 참나. 이제 구속도 없고 반대도 없고 제안도 제약도 없어. 지평선 끝까지 가자.
0: 그래.
1: 내 눈에 보이는 저 끝까지.
2: 예.
1: 머나 먼 길. 돌아가는 모퉁이도 없는 길. 그 길을 내 마음대로 쉬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거지.
0: 왜 그래, 태자?
1: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 고파. 변화의 바람이 분다고. 가자. 찬나, 샤카 영토의 모든 곳을 구석구석 다 가보고 싶어. 흙도 만져볼 거야.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체험은 다 할 거야. 마찰 더 빨리 몰아, 찬나. 말한테 바람처럼 달리라고 해. 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고 모든 도시를 빠짐없이 다 볼 거야. 그래, 그들의 음악, 언어, 모든 걸 다 말이야.
3: 헤나의 식후 궁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된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0: 찬나, 마찰 세워.
1: 왜 그래, 고파? 어디로 가는데?
0: 저기,

0: 베일에 헤나가 묻었네요. 갈아입으셔야겠어요. 가시죠.
1: 이건 내가 헤나 의식을 할 때 입었던 그 베일이야. 이 베일을 어디서 찾았나요?
2: 제 건데요.
3: 사실대로 말하세요.
2: 아니에요. 저쪽에 가면 오두막이 있어요. 불이 나서 잿더미로 변한. 이건 그곳 덤불에서 주운 거예요. 찢어져서 제가 꿰매 쓰고 있어요. 그 밖엔 아는 게 없어요.
3: 불이 난 오두막.

0: 여긴 잿더미밖에 없네요, 태자마마. 이런 곳에 뭐가 남아있겠어요?
1: 분명 뭔가 있어. 안 그러면 그 베일을 어떻게 발견했겠어? 다시 말해, 칸치니가 여기 왔었다는 거야?
0: 아직 생각일 뿐이죠.
1: 카운다냐 스승님이 말씀하셨어. 답을 찾는 사람한텐 그것이 다가온다고 말이야.
2: 하지만 여기엔 당신 질문에 답을 해줄 사람이 없잖아. 잿더미뿐인데 잿더미는 말을 해줄 수가 없어. 이제 갈까? 궁에서 다들 걱정하고 계실 거야. 태자!

0: 때론 잿더미가 말을 하기도 하지. 그리고 잿더미가 지금 말하고 있어. 이 목걸이가 형 거라고. 형! 형! 형 어디 있어 타무카? 어딨냐고! 형!
1: 무슨 일이냐? 왜 소린 지르고 그래?
0: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묻자!

0: 왜 그러니 태자?
1: 이거 형 목걸이에서 떨어진 거 맞지?
2: 맞는데 왜?
1: 그러니까 칸친이가 어디 있는지 안다는 거네. 칸친이 대 알고 있잖아.
0: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태자? 그리고 이 조각은, 이 조각은 어디서 찾은 거야?
1: 고파의 베일을 찾은 바로 그 잿더미에서요. 그날 밤 칸치니가 세탁하겠다고 가져간 베일이죠. 알잖아 형! 칸치니가 어디 있는지 형은 알지?
2: 아니, 난 아무것도 몰라.
1: 그럼 목걸이 조각이 어쩌다 거기에 가 있는 걸까?
2: 이미 말했듯이 난 모르는 일이야.
1: 내 결혼식이 열리던 날 밤 형은 궁에 있지 않았어. 다음날 아침에야 돌아왔지. 숙모님이 걱정하셨고.
2: 하고 싶은 말이 뭐냐?
1: 난 형한테 물어보고 싶어. 이게 어떻게 거기 있는 건지. 간친이를 또다시 강제로 압박했던 거 아니야? 그러다 거절을 당하니까 죽여버린 거고!
2: 아니! 그럴 마음만 있었다면 여기서 그녀를 죽여버렸을 거야. 그런 짓 버리려고 다른 데로 갈 필요가 없어. 나는 도대체 어떤 목걸이 조각을 말하는 거냐 시타르타. 봐! 여길 보라고! 몇 개나 원해! 말해봐! 네가 하녀와 하인들한테 네 장신구를 나누어주는 것처럼 나 역시 이 목걸이를 칸치니한테 주었는지도 모르지! 그리고 그래! 야소다라의 베일도 거기서 발견됐다고? 그렇다면 야소다라한테 암살죄를 물어야겠군.
0: 대자! 대받았다! 대자 놔라! 대받았다!
3: 그만!
0: 대야!
3: 대받았단 말이 사실이다 시타르타. 대바다타는 그 기녀를 죽이지 않았다. 짐의 첩자들 보고에 의하면 타르닉의 시체가 칸친이 옆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1: 타르닉이 누군데요?
3: 칸친이의 연인이지. 향락궁으로 칸친이를 자주 만나러 오곤 했다 한다. 두 사람은 그날 밤 함께 달아나려고 했었는데 타르닉한테 적이 많아서 누군가 두 사람을 살해했다는구나.
0: 보세요, 폐하. 보세요. 우리 대바다타가 좀 못된 구석은 있어도 살인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너. 너는 형을 살인자라고 불렀다. 살인자!
3: 미안하오, 망갈라. 시타르타, 형한테 사과하라. 사과하라니까!

0: 내 느낌에는 여전히 형이 범인이야.
1: 시타르타, 내가 칸친이를 죽였다는 건 신이 오셔도 증명할 수 없다.
2: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시타르타. 하지만 한 가지만은 잊지 마라. 내가 네 형이라는 것. 형이란 말이다, 알겠어?

0: 눈물이 쉴 새 없이 흐르고 있어.
1: 그냥 그렇게 돼 고파. 슬픔과 아픔이 가득하니까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날 때는 눈물이 멈춰지지가 않아.
0: 이전에도 말했지만 다시 한번 말할게. 삶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그럼 짐처럼 느껴지잖아.
1: 짐이라 부르든 의문이라 부르든 나한텐 똑같아. 왜 나한텐 항상 그런 일이 생길까? 도처의 갈등과 충돌이야. 연합군 영토에서는 견해의 충돌, 형하고는 이상의 충돌, 아바마마와는 장벽을 부수느라 충돌하고, 전쟁에서는 충돌에 대한 두려움, 죽음의 공포에 대한 갈등. 이런 갈등들 때문에 나는 때로 자제력을 잃어. 아니면 깊은 명상에 들어가. 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 오늘도 봐. 숙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잖아.
0: 이 모든 갈등이 하나의 답으로 해결될 순 없어. 당신 주변의 상황을 바꾸면 어때? 우선 당신부터 시작하자. 샤카 왕국을 일주하는 게 당신 뜻이잖아. 폐하께서도 허락을 하셨고. 그런데 왜 아직 여기 있는 거야? 새로운 곳으로 가면 좋잖아. 새로운 곳,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각.
1: 아, 그래 고파. 슬픔이 없는 그런 곳으로. 그래 좋아.

0: 안녕히 계세요, 아버님. 아버님의 허락이 저한텐 축복입니다. 건강하시고요. 말씀하신 모든 걸 잊지 않겠습니다. 태자를 행복하게 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할게요.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저희 걱정은 하시지 않겠다고요. 그래, 알았다. 왕비 마마를 잘 살펴주세요. 너도 네 몸과 시따르따를 잘 보살펴야 한다. 예, 그리고 성스러운 시각이 끝나기 전에 어서 떠나렴.
1: 예페야, 시타르타의 여행 준비는 철저히 했겠지?
2: 당연하지요, 페야. 병사들을 미리 보내뒀습니다. 일부는 왕자 부부를 지키기 위해 같이 가고요. 호위 무사들도 변장하고 따라가니까 왕자는 그들의 존재를 모를 겁니다. 태자의 여행에는 아무런 장애도 없을 겁니다.
3: 태자 마마, 오늘 머무르실 장소에는 인근에 꽃이 만발한 계곡이 있어요. 공주님이 좋아하시는 꽃도 있다고 해요. 봐! 저기 공작 두 마리가 있어. 마차를 세워 쳤나?

어째서 뒷걸음질을 치는가? 그저 질문을 하고자 할 뿐 아무 일도 없을 건데. 왜 뒤에 공작 깃털을 묶고 있는 거지? 이건 어떤 의식용인가 전통인가?

0: 그건 아닙니다.
1: 이유가 무엇인가? 단지 몸을 장식하기 위함인가? 또는 의복의 일부인가?
0: 아닙니다, 대장마마. 이건 장식도 아니고 의복의 일부도 아닙니다. 저희는 불가촉 천민입니다.
2: 태자마마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니 어서 말씀하세요.
3: 그저 이곳의 전통입니다. 저희가 닿으면 토양이 불결해지기 때문에 발자국을 깃털로 지우며 걷는 겁니다. 브라만이나 전사들이 그 위를 밟지 않도록 하려고요. 모든 불가촉 천민은 뒤에 이 깃털을 달고 다닙니다. 예.
1: 이건 무슨 전통인가? 이 인간을 이리도 모욕하다니.
0: 외로움 되오나 대자마마, 저희는 가야 합니다. 늦으면 매를 맞습니다.
3: 예, 가야 해요. 예, 예.

0: 저희가 바라는 건 단 하나입니다, 폐하.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러 프라세나짓은 전쟁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샤카 왕들한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프라세나짓은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태자도 궁을 떠난 상황이잖아요.
1: 우리나라 국권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전쟁에 충당할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요, 폐하. 그리고 현재 재정 상황은 비상에 쓰일 재원조차 남아있지 않아요.
2: 걱정 마시오. 우디아인 대신을 만나서 필요한 재물을 가져가세요. 시타르타 왕자가 돌아오는 대로 프라세나짓한테 말하겠소.
1: 질문 있습니다, 수토다나 대왕. 만약 프라세나짓이 비용 지불을 거절하다면 어찌하실 겁니까?
2: 그럼 마하코살 대왕한테 말씀드려야죠. 대왕은 정의로우시니 프라세나짓 부왕의 말씀을 거역하진 못할 거요.
3: 무슨 소리 못 들었어, 고파?
4: 무슨?
3: 아이 우는 소리 같은데?
4: 맞아. 여봐라. 누가 우는지 알아보라.
5: 네. 어린 소년입니다.
3: 무슨 일 있니? 넌 누구야? 울고 있구나. 이름이 뭐니?
4: 전 다룬이에요. 저한테 제 가족 형이 있어요.
3: 그래. 형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4: 병사들이 잡아갔어요.
3: 병사들? 병사들이 뭐 때문에 잡아갔지?
4: 형이 홍역에 걸려서요.
3: 그렇다면 의사한테 데리고 간 거겠지?
4: 아니요. 형을 신도시로 데려간댔어요.
3: 신도시?
6: 만약 태자가 신도시에 대해서 알게 되는 날엔 정말 큰일인데.
3: 아이가 무서워하는 것 같아. 부모한테 데려다 줘야겠어. 집은 어디니?
4: 저기요. 따라올래요?
3: 그럼 가자. 어서.
7: 하지만 이런 늦은 시간에 잘 모르는 숲속으로 가는 건 안 좋습니다.
6: 오늘 밤엔 다룬한테 음식을 먹이고 여기에서 재우면 어떨까? 내일 아침에 우리가 집에 데려다 줄게. 그럼 괜찮겠지?
4: 네, 알았어요.
3: 갈까?

어서 오세요, 대자마마. 잘 오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마마.

보잘것없지만 저희한테 남아있는 음식입니다. 태자마마가 드셔주시면 저희의 행복입니다.

0: 어떻게 다섯 식구가 이토록 적은 밥으로 살아간단 말인가?
1: 어쩌겠습니까?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지만 이보다 더 많이 벌 수는 없어요. 마을 사람들이 인심이 좋아 항상 서로 도우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어쩔 도리가 없어요. 전쟁이 있었으니 그들도 방도가 없지요.
0: 다룬이 말하기를 병사들이 형을 어딘가 신도시로 데려갔다고 하던데.
1: 신도시요? 아니요, 대자마마. 자연치유를 말씀드린 게지요. 병자들이 치료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훌륭하신 의사들이 진료한다고요. 제 큰아들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친척과 함께 보낸 겁니다, 대자마마.
0: 형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울었고.
1: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네요.

0: 그럼 시타르타 태자 마마신가요?
1: 그래.
0: 마마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1: 그렇단다. 그러려고 노력을 하지.

0: 아버지. 저분이 태자마마예요.
1: 아니, 신이시다.

갈등이 또 생겼어, 고파. 그 사람은 너무나 가난해서 먹을 음식이 한 조각도 없는 상황이야. 또 다른 사람은 너무나 부자라서 숭배의식 때 금을 브라만한테 받지.

0: 동물을 희생시켜 재단에 올리고.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나지? 왜? 꼬파, 우리는 궁에 살아. 좋은 음식을 먹고. 그런 우리가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겠어? 어머니 말씀이 신은 모든 존재에 깃들어 있다 하셨어. 그렇다면 인간의 발이 닿았다 해서 신이 어떻게 불결해질 수가 있어?
1: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 점점 추워지는데 안으로 들어갈까?

0: 공주마마, 태자께서 이걸 마시면 추위가 좀 덜해질 겁니다.
1: 밤에는 찬물로 목욕하지 말라고 내가 당부했었잖아. 그런데 태자는 말을 듣지 않아.
2: 난 괜찮아. 놀리지 마, 고파.
0: 공주마마, 걱정 마세요. 날씨가 변하면 누구나 다 추위를 느껴요. 하지만 몸이 곧 추위에 익숙해지죠. 그리고 어쨌든 태자마만 추운 지방으로 생전 처음 오신 거잖아요.

0: 로시카, 설마 태자에게 무슨 일은 없겠지?
1: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고파. 혹 무슨 일이 생기면 나도 신도시로 가면 되지. 다른 아버진 말에 의하면 거기 가면 다 치료를 해준다니까. 그곳에 좋은 의사들이 있으니 나한텐 아무 일도 없을 거야.
0: 공주 마마, 태자 마마의 발톱이 점점 창백해집니다. 오직 마마만이 필요한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선 몸의 열을 주는 게 최선입니다. 찬나.

0: 설아, 어디 가는 거냐?
1: 대자마마를 만나려고.
0: 그건 안 된다.
1: 마마께서 제 말을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0: 만날 수 없다고 했잖니. 고집 그만 부려.
2: 얘야, 그분들은 며칠 다른 곳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며칠 후에 오렴, 알았지? 어서 가. 이 아이가 다시는 태자를 못 만나게 하거라. 아이의 말도 전해선 안 돼.
0: 본부대로 하죠.
2: 아이가 태자한테 신도시 얘기를 했다. 태자가 신도시에 대해 진상을 아는 날엔 우리 목이 다 달아난다.

0: 아, 태자맘만 어떠세요? 좀 나으셨어요?
1: 일출을 보겠다고 아침 일찍 나갔어.
0: 그 말씀은 채혈 치료법이 성공적이었다는 거군요. 이게 뭐예요, 공주 마마?
1: 무슨 일인데?
0: 팔목에 있던 실

0: 실팔지요. 무슨 실팔지? 구루께서 이 실팔찌를 너에게 주셨다. 아기를 회임하라고. 아기가 잘 들어서면 이 실팔찌가 저절로 끊어지게 된단다.
1: 실이 끊어졌어요. 사실이에요? 시타르타 마마도 이 사실을 아세요? 그럼 언제 말씀드릴 거예요?
0: 내가 말하면 안 돼. 우선 왕비 마마께 말씀드리고 그 다음 마마께서 알려야.
1: 현명한 생각이에요.
0: 루시카?
1: 네?
0: 루시카가 전에 시타르타의 유모였다고 들었어. 이제 시타르타의 아기한테도 유모가 돼줄래?

0: 가자 고파. 찬나가 눈 쌓인 산 꼭대기까지 우리를 데려다 주겠대.
1: 하지만 난 오늘 사원에 가고 싶은데 태자.
0: 왜 고파? 어째서 갑자기 신을 뵙고 싶어?
1: 마음이 생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지. 그냥 그러고 싶어.
0: 좋아. 찬나, 지금부터 우리들은 신을 뵈러 사원으로 간다.

0: 나한테 말하고 싶지 않으면 뭐 좋아. 하지만 분명 무슨 일이 있어. 당신 얼굴이 이렇게 빛나고 있잖아.
1: 그렇지. 당신 열이 내려가서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야.
2: 대자마마! 대자마마!
0: 다룬? 멈춰, 찬나.
2: 대자마마!
0: 왜 그래, 다룬? 왜 우는 거니?
2: 어젯밤에 우리 형이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분명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말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형을 강가로 데려갔어요. 대자마마 저랑 같이 가요.
3: 다론, 가서 형 곁에 있어라. 다론, 대자마마께서 사원에 가셨다가 네 집에 가실 거야.
2: 아니, 어서 함께 가요.
1: 다룬, 우리는 산에 있는 사원에 가야 해. 늦을까 걱정이구나.
2: 안 돼요, 대자마마. 어서요.
0: 사원이 어딘가 다른 데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
1: 어떻게 그렇게 무신론자 같은 말을.
0: 사람들은 다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지. 그럼 세상에 왜 그리 슬픔이 가득한 거지? 이 아이의 눈에는 왜 눈물이 있는 거지? 난 우선 이 문제부터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해. 가자, 다룬.
4: 자, 어서 시체를 들어서 물에 띄우자. 대왕의 명령을 다들 알잖아. 태자 앞에는 어떤 슬픈 사건도 있어서는 안 돼.
5: 아들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볼게요.
4: 들어라, 어서.
0: 멈춰라.

0: 앞으로 당신의 상속자라는 이름으로 불릴 사람.
1: 방금 뭐라고 했어, 고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이야?
2: 태자는 파자 파티가 자기를 낳지 않았다는 사실을 드디어 알게 되는 거라고요.
3: 순간순간 저는 두려워져요. 언젠가 우리 아이가 사실을 알고 나서도 우리를 용서해 줄까요?
4: 태자, 태자가 돌아왔어.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이제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스님들의 옛 산중장터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제16회 팔공산 산중 전통장터 승시가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팔공산 동화사에서 열립니다. 이색 단기 출가 108배 챌린지, 아시아 4개국 문화체험과 저녁에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복 DJ 파티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선악원에서는 한불수교 14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17일 성북동 정법사에서 풍류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한국 전통 성악과 프랑스 코르시카 전통 폴리포니가 한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2-774번입니다. 봉은사에서는 개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발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 한복체험, 전통 민속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매 그리운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3: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긴급 식수 요청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죽음을 각오하고 마셔야 하는 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균과 먼지, 치명적인 질병으로 가득한 더러운 물. 단 몇 모금만 마셔도 아이들은 참기 힘든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물마저 없다면 아이들은 결국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매일 천 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런 더러운 물을 마시고 사망합니다. 이 아이들을 구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옥스팜에 전화 또는 문자 주세요. 매월 7,000원으로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할 긴급 정수 알약을 제공하고 절망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 없이는 이 아이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1522-8439로 전화 또는 문자 식수를 보내셔서 생명을 살리는 물을 보내주세요.

전국에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서람사 불교인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불도 차제론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원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60페이지에 이제 밑에 보면은 칠지공양을 이와 같이 설명한 대로 칠지공양을 행한다면은 칠지공양은 화엄경에 보현 10분 보현보살 10종 대원이 있는데 그 중에 뒤에 세 가지는 생략하고 앞에 일곱 가지를 칠지공양해서 우리가 부처님 앞에 일곱 잔을 공양 올릴 때에도 칠지공양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경제불은 칭찬공양은 광수 공양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경 부처님한테 절을 올립니다. 예경 제불은 칭찬 부처님의 덕을 칭찬합니다. 광수 공양 여러 가지 공양 공양을 딱 공양 올리기를 원합니다. 광수 공양원 그러고 참회 업장은 업장을 참회하기를 원합니다. 수위 공덕은 불보살님들과 다른 사람의 잘 되기를 따라서 기뻐하는 것. 그리고 청불 주세원 세상에 오래 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전법륜은 법을 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일곱 가지가 되죠. 네, 그 뒤에 세 가지는 이제 또 찾아. 그렇게 돼서 행한다면은 절을 올림으로써 교만이 없어지고 공양물을 올림으로써 아까워하는 마음, 인색한 마음이 없어지며 참회함으로써 삼독을 없애고 수의함으로써 따라서 기뻐함으로써 질투심이 없어지며 법륜을 굴려달라고 권청함으로써 정법에 대하여 쌓았던 죄를 소멸한다. 열반에 들지 말고 세상에 오래 머물러 달라고 권청함으로써 스승들에게 지은 죄를 소멸하고 회향함으로써 화내는 마음의 치료제로 삼아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자 절을 올리면 부처님의 육계정상을 살상투라고 합니다. 부처님 탱화나 불상을 보면은 부처님 이 정상 위에 부처님 이 머리 한가운데 상투가 이렇게 솟았어요. 그것은 30 이상 속에 들어가는데 절을 많이 하면 그렇게 생기게 된다. 자 이게 또 안에 내면 부처님

그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걸 표현한 겁니다. 공양물 올리면 물질적인 부와 수행적 부차적인 수행적인 부를 얻게 된다. 참회하면 번뇌장과 소지장을 닦게 되고 수행하면 누가 보아도 빠짐없이 완벽한 몸을 얻게 된다. 법면을 굴려달라고 권장하면 감미로운 목소리를 얻게 되며 열반에 드시지 말라고 권장하면 장수할 뿐 아니라 건강신을 얻게 된다. 자, 이게 건강신이 바로 건강살타. 우리가 나눠드린 그 건강살타 바지라사트바의 이미지하고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번뇌장과 소지장이 있어요. 대승불교에서 번뇌장, 소지장을 두 가지 장애라 이렇게 해요. 번뇌장은 정서적, 감정적인 장애. 우리를 깨달음을 들지 못하게 계속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인이 우리 내면에 있는데 번뇌장과 소지장이 있다. 번뇌장은 감정적 장애. 화를 잘 내고, 성질을 잘 내고, 짜증을 잘 내고, 분노를 잘하고, 그리고 욕심이 많으면 시기 질투가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장애로 우리한테 잠재해 있다. 번뇌장이다. 소지장은 세상을 잘못 보게 만든다. 번뇌, 무명과 같은 거예요. 고정관념, 잘못된 신념. 참회를 하면 이것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 그렇게 되고, 다음에 발언할 때 바른 동기를 가져야 된다. 발언할 때 우리가 보리심을 발했을 때 바른 동기를 가져야 되는데, 자기의 근본성과 부처님이 둘이 아님을 사유해서 깨우침이 생기도록 발언하는 것이다. 예, 지금 살아계신 스승 아니면 자기가 근본스승, 뭐 살아 여러분들이 인연맺은 많은 스님이나 여러 스승이 있다면 그 중에 제일 근본이 되는 스승이 있다면, 말하자면 병원에 자주 가는데 거기에 여러 의사들이 있지만 자기가 자주 가는 주치의가 있으면 그분이 바로 근본스승이 된다. 그분이 부처님하고 둘이 아닌 것을, 아니라는 것을 자기 사유에서 깨우침이 생기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음에 발언하는 기도문, 우리가 발언했던 보리심의 기운문, 기도문 구절을 알고 있으면 그 내용을 하나씩 외우면서 불보살의 가피가 전부 자기로 전해져서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해주고 잊어버린 것들은 되살아나게 해준다고 믿으면 진심으로 발언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경전이나 제가 나눠진 보리심의 소원 이런 것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의심이 들고 그랬는데 자꾸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독서백편 어자연이라고, 독서를 100번 하면은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 아, 그렇구나. 딱 100%. 그렇습니다. 개합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 스님들이 흔히 하는 말로 개합됐다. 개합. 내가 스님한테 법문 들은 거하고 경전을 읽었던 것이 기억되어 있다가 어느 날, 아, 그렇구나. 무덤을 딱 치면서, 아, 그래, 맞아. 그래, 그때 심정이 개합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개합됐다. 개합될 때가 있어요. 다음에 근본스승을 찾는 방법 164페이지 샨티대바께서, 샨티대바는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날이 있을 겁니다. 샨티대바는 나란다 대학의 위대한 스승이었죠. AD 700년경에 살아계신 스승이었던데, 이분이 입보리 행론, 보리짜리 아바타를 쓰신 입보리 행론인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인간의 몸의 배에서 고도의 큰 바다를 넘을 수 있다. 이 배는 다시 찾기 어려우니 무지한 자여 잠에 빠지지 말라. 자, 인간이 몸이 이게 배라는 겁니다. 배. 배는 이쪽 언덕에서 강을 건너서 고해를 건너서 저쪽 언덕으로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건너가는 이 고해를 건너가는 이 몸이 배에 돼야 되는데, 중간에 고해에 빠지거나 중간에 집을 짓고, 배는 건네줘야지, 항구에 도달해야지, 배에 평생 살고 있으면 안 되겠죠. 배 위에 집을 짓지 말라. 다리 위에서 집을 짓지 말라.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다리 위에 집을 짓지 말라. 건너가야 되는데 왜 다리에 집을 짓고 사는 거야? 우리는 이 세상을 건너간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이 언덕에서 저 언덕 건너가니까 도, 이를 도자 피안, 도 피안이 바로 바람일,

바라미타인가요? 도피아니. 만약 바라밀 지혜로 전도로 건너간다. 그래서 피안, 피안으로 건너갔다 하면 죽었다 이 말이 아니고 행복의 나라 저 언덕 열반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중간에 뱃사공 같은 분이 스승인데 스승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네, 165페이지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부터 어떤 사람들은 스승이 없어도 경전이나 책을 보고서 할 수 있다고 만족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정한 수행자라면 경전이나 책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의지할 만한 바른 스승을 찾아 속히 귀해야 한다. 야, 오전같이, 요즘같이 인생물이 널리 유포되고 유튜브도 있고 책도 있고 많이 어디든지 막 가면은 가르침이 풍부하니까 아이고 스승은 찾기는 뭘 찾아. 근데 혼자 알아서 자 공부하면 되지. 이런 사람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뭐 자기 길을 찾을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진정한 스승 자기가 진짜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페셔널한 불자라면은 그래도 따뜻한 입김이 전해지는 온기가 전해지는 스승을 찾아야 된다 이거죠. 특히 티벳 불교 금강성에서는 가르침은 반드시 스승의 따뜻한 입김 속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따뜻한 입김, warm breath 아주 중요해요. 따뜻한 입김, 차가운 녹음기나 유튜브나 컴퓨터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실감이 안 나요. 실감이 안 나. 간접정보기 때문에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또 근본스승을 찾아으로서 생기는 이득, 근본스승을 찾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자 166페이지를 한번 넘겨봅시다. 거기에 딱 보자마자 상제 딱두 티벳말로 딱 상제 항상 상자 울제자 항상 우는 보살이 있어요. 보살이 항상 우는 보살이 있다는 거라. 왜 그런가? 이게 이제 살파파륜 보살이라고 하는데 사다프라루디타라고 어원도 있습니다. 산스크리트. 요게 이제 대지도론 용수보살이 지었던 대지도론인가 또 다른 경전에 대승경전에 나와요. 상제보살 항상 우는 보살. 왜 우는가? 중생의 고통에 빠져있기 때문에 연면심에서 운다. 두 번째, 스카무니 부처님이 돌아가신 무불리 시대에 누가 스승이 될 것인가? 중생들은 고통에 빠져서 스승 찾기가 힘들겠다. 그래서 부처님 없기 때문에 또 울어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그래서 그 상제 보살이 무량한 부처님을 배웠지만 완전하게 깨닫지 못한 이유는 자기의와 인연이 있는 근본 스승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서 알고서 인연이란 스승을 찾기 위해 끝까지 찾아다녔다고 한다. 그래서 금강산까지 온 거예요. 중양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많은 불보살을 배워도 인연 있는 근본 스승을 찾지 못하면 깨달음의 길에 이를 수 없으니 우리도 인연 있는 근본 스승을 찾아야 한다. 다음에 한편 하사도만 우리가 깨달음에 가는 길을 묻는다면 세 가지가 있다.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가 있다. 하사도는 보리심을 바라고 이생과 내생을 윤회를 믿으면서 오계를 지키고 공덕을 쌓는 분은 하사도. 보리심도 안 일으키고 그냥 착하게 사는 것은 하사도도 안 됩니다. 하사도 안 돼요. 중사도는 윤회를 벗어나야 되게 돼가지고 사제, 사성제, 팔정도 입바사다 수행, 마음챙김 수행, 지관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수다운, 사담, 아라함, 아나함 경지를 닦는 것은 중사도. 오늘날 테라바다 상자부 불교 전부 다 중사도에 속해요. 하여튼 전세계 불교는 거의 중사도에 속한다고 보면 되죠. 상사도는 이제 보살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라함을 넘어서 나는 세세생생 일체용생의 이익을 위해서 부처의 길을 가겠다. 곧 결심한 사람은 상사도예요.
이 세 가지 수준이

있는데 서정도 여기에 따라서 가르침이 다르고 길도 달라요. 한편 하사도만을 아는 서성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하사도까지만 깨우치게 되고 중사도와 상사도까지는 모두 아는 서성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거기까지 이룰 수 있다. 따라서 훌륭한 서성을 만나 열심히 따르고 수행하면 마치 손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물건처럼 보다 쉽게 부처님의 경지에 이를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게 자기 인연에 맞게 다 스승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주위에 다른 불자들을 보면은 어느 분은 근본불교한다고 윗바산하면 평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분이 인연이 거기 됐기 때문에 그분 끝까지 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배우기는 아 중사도라 해도 그분은 중사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다 불교 정통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또 갑니다. 그렇게 각자 인연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 네가 묻는 불교는 잘못되고 네가 가는 불교는 수준이 낮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인연대로 되기 때문에 다 근기대로 가기 때문에 그것도 잘하세요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칭찬해 줘야 되겠지. 그 밑에 또 나가주나 용수존자께서 큰 산에서 바위가 굴러떨어진 것을 보고 이를 역으로 거꾸로 다시 올려보내는 얼마나 좋겠다고 생각하면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사바세계에서 벗어난 일은 그처럼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훌륭한 세상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가능해진다. 여기서 보는 것은 시시퍼스의 신화가 있죠. 시시퍼스가 바위를 끝까지 굴리면 언덕까지 올리면은 또 거기서 다시 바위가 콕 떨어져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 시시퍼스의 신화가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 중생들이 도를 닦는다는 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왜? 이 세계는 욕계 탐욕으로 이루어졌어요. 탐욕을 해줬기 때문에 욕망을 해줬기 때문에 욕심을 내야 잘 살아요. 전부 다. 우리 인생도 욕망을 거슬러 가야 된다. 나에게는 영유도다 이렇게 했어요. 영유도. 욕계에서 떠난 욕계의 흐름하고 반대로 가야 된다. 그렇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이 영유도를. 근데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데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가능해진다. 이렇게지. 훌륭한 스승님은 바로 스카모니 부처님이죠.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처음에 설법하기를 망설인 이유는 나의 깨달음과 나의 가르침은 이 욕계의 흐름하고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누가 나의 말을 듣겠는가. 이게 의심했기 때문에 처음 망설였어요. 영유도. 근데 팔팔이 살아있는 고기들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 물살에 떠밀려 가는 것은 죽은 고기지. 우리들은 다 팔팔이 살아있는 고기 때문에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예. 모두 영유도의 길을 가시도록 하십시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코스모스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벌써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될 스님은 호텔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양식 셰프셨고
1: 첫 번째 음식으로는 시래기 된장 덮밥입니다. 4차식 마파두부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깻잎 페스토 파스타입니다.
0: 한중 양식이 다 함께 모여있네요.

0: 사찰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부처님의 법이 녹아있느냐 안 녹아있느냐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사찰 음식이 어떻게 네. 변화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0: 네.
2: 난 공자를 내려놓고 갈 테니 넌 부처를 내려놓고 와라. 아니요, 난 부처를 타고 가겠습니다. 주상은 공자를 타고 오십시오. 임금 노릇 30년에 겨우 책 한 권 남았네. 복숭아 속에 씨가 몇 개인지는 누구나 알지만 그 씨 속에 복숭아가 몇 개 들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업무는 다가올 세상을 위해 주상께서 새기신 8만 대장경입니다. 지금이야 공자를 닮고 부처를 닮지만 먼 훗날 또 다른 성인이 나신다면 그분의 말과 뜻도 담아 전하게 될 것입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1995년 개국한 한국 최초의 불교 텔레비전 BTN 불교 TV는 24시간 명상과 산사의 풍경 그리고 큰 스님들의 법문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평안과 지혜를 밝히는 진리의 방송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송포교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쉽고 간편한 ARS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전할 수 있습니다. 후원전화 060-800-7000번 ARS 한 통화의 보시 공덕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큰 복덕과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0: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남의 일하지 않음을 체크하지 말라.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일이다.
1: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2: 정말요?
1: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3: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2: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2: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7: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2: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8: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 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고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안산 불교연합회에서는 세계불교문화축제 영산대제를 오는 10월 11일 안산 문화광장에서 개최합니다. 영산제 불교음악회,
1: 다도체험, 사찰음식문화체험을 비롯해
0: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여법하게 진행됩니다.
1: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법주사에서는 속리산 단풍과 함께하는 2016 가을 국화 향연축제를 10월 9일부터 법주사 경내에서 개최합니다. 계산대제와 사찰음식 체험 등 행사에 동참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아름다운 국화와 다채로운 음악회도 함께 즐겨보세요. 문의는 043-543-3615번입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24교 구본사 선운사 주지에 경호스님이 재임명됐습니다. 경호스님은 종단과 교구 안정, 대중화합을 최우선 과제로 선운사 교구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불교 리더스 포럼이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취임과 연임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불교 중흥과 선명상 대중화 원력의 동반자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조계종이 현대인의 마음 평안과 K명상의 대중화를 이끌 핵심 지도자 양성에 나섰습니다. 실습 중심의 특화 프로그램인 선명상 지도법사 양성 교육으로 지도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국회 정각회가 쿠무나 이사장 주석스님을 초청해 10월 정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주석스님은 능엄경 속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번뇌를 돌아보고 상생의 지혜를 나누자고 당부했습니다. 전 세계 노년의 삶을 영화로 소통해온 서울국제노인영화제가 이달 27일 개막합니다. 이어짐을 주제로 마련되는 영화제에는 이광기 씨가 홍보대사로 나서 세대 공감의 의미를 전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24교 구본사 선운사 주지에 경호스님이 재임명됐습니다. 경호스님은 종단과 교구 안정, 대중화합을 최우선 과제로 교구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다짐했는데요. 네팔 구호 성금도 전달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어제 24교 구본사 선운사를 이끌어갈 주지에 경호스님을 임명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경호 스님의 풍부한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교구와 종단 발전에 다시 한번 헌신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2: 종단과 교구 발전에 더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고 가람소와 또 대중화합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호 스님은 먼저 진우 스님의 당선과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종단의 안정과 교구 화합에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3: 다시 한번 우리 원장 스님 당선과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힘을 보탤 수 있다 그러면은 하여튼 종단 안정과 화합에 이렇게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교구 본말사도 이렇게 잘 안정적으로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 임명식에는 종회의원 스님을 비롯해 선운사 본말사 대중스님과 교구 신도회장 등이 동행해 교구 발전에 대한 다짐과 결속력을 보여줬습니다. 경호 스님은 임명식에 앞서 아름다운 동행에 네팔 구호 성금 3천만 원을 전달하며 고통받는 지구촌 이웃과 함께하는 것으로 새로운 주지 임기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0: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38대 총무원 출범에 따른 첫 후속 조치로 37대 집행부 핵심 부실장 스님 6명을 유임하며 종단 운영에 안정과 연속성을 더했습니다. 조계종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총무부장 정문 스님, 기획실장 묘장 스님, 교육부장 유정 스님, 재무부장 여학 스님, 문화부장 성원 스님, 사회부장 진경 스님을 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총무부장 정문 스님은 제17대 중앙종회 의장을 역임한 종단의 대표적 중진이며 기획실장 묘장 스님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했습니다. 운수사 주지를 역임한 유정 스님이 교육부장을, 불영사 주지 출신의 여학 스님이 재무부장을 맡고 미래본부 사무총장을 역임한 성원 스님과 총무원 사서실장을 역임한 진경 스님 역시 각각 문화부장과 사회부장으로 새 집행부를 이끌어갑니다. 이번 인사는 새 집행부 출범 초기에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주요 종책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진우 스님의 실용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회 각계에서 활동하는 제가불자 지도자들의 모임인 불교 리더스 포럼이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취임과 연임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불교 중흥과 선명상 대중화 원력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정관계와 재계, 법조계, 문화계 등 우리 사회 곳곳에

0: 에서 활동하는 제가불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불자 지도자 네트워크 불교 리더스 포럼이 어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취임과 연임을 축하하는 만찬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기흥 리더스 포럼 상임대표는 지난 4년간 종단 안정과 포교 혁신을 이끈 진우 스님의 지도력에 감사를 표하며 38대 집행부의 원력이 꽃피울 수 있도록 포럼의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원장 스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사회 불자의 리더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삼보를 외호하는 외호 대중으로서의 맡은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 이어 단상에 오른 정관계 인사와 주요 신도단체 임원들은 새 집행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2: 불교 리더스 포럼 여러분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한국 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3: 그 어느 때보다 역대보다 회원들도 많고 신행생활도 나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4: 국가안보는 제가 책임지고 스님께서는 온 국민의 그 마음 안보를 위해서 앞으로 한 4년 동안 더 큰 가피를 내려주시기를.
0: 리더스 포럼 총재로서 자리에 함께한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는 각계 지도자들의 정성을 담은 축하 꽃다발과 선물이 전달됐습니다. 진우 스님은 취임 인사를 통해 종단의 미래를 여는 핵심 종책에 제가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선명상을 국민 마음 운동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밝힌 진우 스님은 미래 세대를 이끄는 불교 중흥의 길은 사회 각계 리더들의 전법 원력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5: 선명상을 여러분도 반드시 매일같이 이렇게 해서 스스로 평화를 찾고 마음 안보를
0: 진우 스님은 이어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선수단장을 맡았던 이상현 문화예술분과 부대표에게 복로패를 수여하며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제38대 총무원 집행부의 새로운 출발에 맞춰 한마음으로 뭉친 불자 지도자들은 자비와 평화를 사회 곳곳에 전하는 전법의 주역이 될 것을 서원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6: 조계종이 현대인의 마음 평안과 K명상의 대중화를 이끌 핵심 지도자 양성에 나섰습니다. 미래본부가 선명상 지도법사 양성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실습 중심의 특화 프로그램으로 현장 지도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사찰과 명상 현장에서 대중의 마음 치유를 이끌어갈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조계종 미래본부가 선명상 프로그램 전문 지도자 육성을 위해 마련한 선명상 지도법사 양성 교육이 지난 6일부터 봉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3박 4일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50여 명의 지도법사 스님들은 3분 선명상으로 마음을 모으며 대중화를 향한 원력을 다졌습니다. 입제 법문에 나선 조계종 선명상 위원장 금강 스님은 고통받는 현대인들을 보듬는 불교의 시대적 자비행을 역설하고 선명상의 본래 가치와 지향점을 규정했습니다.
8: 선명상은 불교의 전통적인 선수행법을 중심으로 명상 등 외부의 다양한 마음수행법을 통합하여서 수행자의 상황과 조건에 맞추어서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향하는 길을 제시하는 수행체계이다.
7: 지도법사 양성 교육은 선명상 대중화 전략과 기획, 운영 방안에 대한 전문가 강의로 이어졌습니다. 첫날 세계 명상의 흐름을 주제로 강의에 나선 선명상위원 해주 스님은 지친 현대인들의 명상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전문 지도법사들의 역량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9: 사람들의 필요는 높아가고 있고요. 요구도 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거를 잘 가르치시는 분들이 이거를 정말 지도를 하셨을 때 그거에 대한 또 다른 반향도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7: 이 밖에도 하도 선명상 실습을 비롯해 자비명상, 호흡명상, 걷기명상은 물론 싱잉볼을 활용한 소리명상과 상담 기법까지 다채로운 강의가 진행되며 선명상 대중화를 위한 지도법사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10: 선명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방법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오늘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3박 4일 동안 유익한 시간이

0: 그래서 실제로 포교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교육 마지막 날에는 월암스님의 향 법문과 함께 수료식이 진행되며 연수 수료증 발급은 향후 지도업사 인증 과정과도 연계될 예정입니다. K선명상이 대중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배출될 지도법사들이 선명상 대중화의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2: 치열한 정쟁과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마음의 쉼표를 찍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국회 정각회가 쿠무다 이사장 주석 스님을 초청해 10월 정기법회를 봉행했는데요. 주석 스님은 능엄경 속 가르침을 통해 현대인들이 겪는 마음의 번뇌를 돌아보고 상생의 지혜를 나누자고 당부했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3: 정치 1번지 국회 내 마음 쉼터인 정각 선원.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온갖 잡념과 번뇌로 요동치던 마음속 스위치를 잠시 꺼봅니다. 국회 정각회는 어제 쿠무다 문화재단 이사장 주석 스님의 특별 명상 지도와 함께 10월 정기법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급변하는 정치 환경 속 국회의원들과 직원들이 평상심을 찾고 상생과 통합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운 겁니다. 달리기만 하면 과부하가 걸린다며 마음을 기계에 빗댄 스님은 중심을 잡으려면 일상 속 수행으로 마음의 스위치를 한 번씩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마음은 모든 것을 만들었다가 모든 것을 사라지게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일곱 가지 감정에 깊이 함몰되려고 하지 마시고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목구 하시면서
3: 스님은 특히 대승경전 가운데서도 불교의 이치와 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담은 능엄경을 소개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제자 안한의 문답 형식으로 이루어진 능엄경은 말법 시대를 살아가는 중생들에게 깊은 가르침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공주 동학사에선 카이스트 과학자들과 연구원들이 능엄경을 공부하기도 하는데 마음의 작용이 과학적 이치와도 맞닿아 있음이 드러나는 능엄경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치밀한 지혜가 담겨 있다는 평가입니다.
4: 능엄경 속에는 우리 지금 보니까 칠처징심이라서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몸 안에 있고 몸 밖에 있고 감각기관에 있고 어느 곳에 문제가 생기면 질병이 생겨난다라는 것까지 능엄경에 적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과학자들이 와서 이 능엄경 공부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3: 스님은 뇌과학과 일상언어의 힘을 들며 칭찬과 비방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격려와 칭찬은 뇌를 활발하게 하지만 비난과 험담은 뇌와 마음을 쪼그라들게 한다며 서로의 마음에 불을 밝히는 명등의 소임을 다하자고 당부했습니다.
4: 명등이 되어서 나의 마음에 등불을 켜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의 이 마음에 등불을 켜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줘야 되겠고 그럴 때 우리 뇌가 움직이고 그럴 때 멋지고 좀 폼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3: 갈등과 분열의 정치 현장에서 능엄경의 가르침과 명상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서로의 등을 켜준 정각회 10월 정기법회. 국회 불자들은 상생과 평화의 마음의 씨앗이 국회를 거쳐 나라 전역으로 환하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2: 사진으로 한국불교의 근현대사를 되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태고종은 어제 서울 인사동 라메르 갤러리에서 2016 한국불교 역사 문화사진전을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전시에서 스님들의 근현대 수행과 전법의 현장을 담은 60여 점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특히 옛 스님들의 복식 변천사와 종단의 다채로운 활동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 후학들에게 소중한 역사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후학들에게 한국 불교의 역사를 알리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사진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 종단 역사와 활동을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중의 아픔을 달래고 애환을 풀어내준 스님들의 발자취를 볼 수 있는 사진전은 오는 12일까지 이어집니다. 교수, 철학자, 사상가로 알려진 도올 김용옥 선생이 동국대를 찾아 인문학과 불교를 주제로 가게 됐습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은 어제 동국대 고순청 세미나실에서 AI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문학과 불교를 주제로 단상에 섰습니다. 도올 선생은 AI로 인해 정직하게 학문하는 시대가 찾아왔다며 거짓말 없는 종교 불교의 시대가 앞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윤재용 총장은 건학 120주년 기념

0: 편찬 사업으로 발간한 석전 전서 7권을 도울 선생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번 강연은 불교학술원 동국역경원이 주최하고 전통문화연구회가 협력했으며 15주간 진행되는 AI와 협업하는 불교문화 큐레이션 특별강좌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서울 봉은사가 49일간의 생전 예수제 기도를 봉행하고 있는 가운데 명부세계에서 사용하는 금은전을 점안하는 의식을 봉행했습니다. 봉은사는 어제 법왕로에서 주지 원명스님을 증명법사로 생전예수제 어장 법안스님 집전으로 생전예수제 택전 점안의식을 봉행했습니다. 대중스님들은 황색으로 물들인 한지와 흰색 한지를 털어 금은전을 만들고 사부대중은 이운개송과 다라니 독송으로 사후 심판을 받는 명부세계에 금은전을 점안하며 사후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봉행되는 생전 예수제 기도는 오는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회향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 노년의 삶을 영화로 소통해온 서울국제노인영화제가 이달 27일 개막합니다. 이어짐을 주제로 마련되는 올해 영화제에는 배우 이광기 씨가 홍보대사로 나서 세대 공감의 의미를 전하는데요.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노년의 삶을 스크린에 담고 세대와 세대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서울국제노인영화제. 올해로 18회를 맞은 영화제는 이어짐을 주제로 서로 다른 세대가 영화를 통해 삶을 바라보고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개막을 앞두고 지난 6일 배우 이광기 씨가 올해 영화제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사극과 현대극을 오가며 다양한 시대와 세대의 이야기를 연기해온 이광기 씨는 영화제가 노년을 바라보는 자리가 아닌 자신의 미래를 만나보는 공간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2: 그 노인 영화제가 노인을 바라보는 영화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래의 나를 만나보는 영화제가 됐으면 한 바람이고요.
1: 올해 주제 이어짐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넘어 서로 다른 세대가 각자의 삶을 들여다보고 이해한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특히 노인을 영화 속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직접 작품을 만드는 창작자이자 영화제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인 선배 시민으로 조명합니다.
3: 어르신들과 젊은 세대의 이어짐, 다른 문화와 문화의 이어짐, 그 속에서의 소통,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이번 영화제에는 국내외에서 모두 530편이 출품됐고 25편이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됐습니다. 국내 작품에선 세대 간 관계와 소통을 향한 관심이 높아졌고 해외 작품에선 치매를 무겁고 우울하게만 다루기보다 유쾌하게 풀어내는 등 노년을 표현하는 방식이 한층 다양해졌단 평가입니다. 올해 고전 영화전은 한국 영화사의 굵직한 발자취를 남긴 고 이순재 배우를 기리는 추모전으로 마련됩니다. 이순재 배우의 영화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세 편의 작품을 선보이며 한 배우가 오랜 시간 스크린에 남긴 삶과 발자취를 되짚습니다. 영화제는 작품에 담긴 이야기가 가족 사이 미처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꺼내고 서로의 삶을 조금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3: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가족에게 전하지 못한 얘기를 영상을 통해서 알게 하고 전하는 게 얼마나 깊이 있고 쉬운지 와서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1: 오는 27일 서울영화센터에서 개막하는 제18회 서울국제노인영화제는 나흘간 진행됩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0: 울산 백양사가 운영하는 태화 복합문화공간 만디에서 수완스님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태화 복합문화공간 만디는 지난 6일 1층 로비에서 주지 지선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맑고 천진난만한 필체와 특유의 해악으로 잘 알려진 수완 스님의 작품을 한 곳에서 관람할 수 있는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주지 지선 스님은 세계적인 선화 대가이신 수완 스님의 작품들을 만디에서 전시하게 돼 매우 영광이라며 선화 작품을 통해 많은 분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양사 주지 지선 스님이 직접 지은 시에 수완 스님이 시구를 쓰고 그림을 더한 협업 선화도 함께 공개된 이번 전시는 만디 제1, 2 전시관에서 오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을 주제로 제주에서 평화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와 원불교로 구성된 사단법인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가 지난 5일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제12회 평화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평화를 마음에 새기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메시지를 담은 제주 종교인들의 무대는 객석을 메운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물했습니다. 행사에는 이사장 박병애 목사와 제주 종교 지도자들, 위성곤 제주지사와 송영훈 의장, 고이숙 교육감 등이 참석했습니다. 경기 광주 열린법당 관음사가 마을 안녕 산신대제 및 사찰음식 나눔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관음사는 지난 4일 경내에서 산신대제를 봉행하고 각자의 소망을 담은 종이약 소원지를 태우며 한 해의 안녕을 발언했습니다.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 퇴촌면에 백미 1,000kg을 기탁하며 자비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서광사 회주 수명스님은 자신과 가족, 이웃과 나라를 지키고 보살필 수 있도록 꾸준히 기도와 수행을 이어가길 당부했습니다. 주지 범진 스님은 정성껏 마련한 공양은 지극한 마음으로 산신 기도를 올린 불자님들의 정성을 회양하는 결실이라며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했습니다. 이날 합창단 공연과 어린이 단타, 열린 노래자랑 등이 펼쳐지며 기도와 나눔, 문화가 어우러진 한마당을 만들었습니다. 10월 둘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청년밥심 사업의 지역사찰 확대 운영 소식, 그리고 원행스님의 나눔의 집 신임 대표이사 선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청년밥심 사업이 서울 대학가를 넘어 대전과 청주 지역 사찰로 확대됐습니다. 2024년 서울 연화사, 개운사, 홍대선원, 상도선원에서 시작한 청년밥심은 9월부터 대전 광재사와 청주 용화사, 계양사에서도 운영되며 청년들에게 한 끼 공양과 쉼을 제공하고 지역 청년 포교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식사를 계기로 청년들은 자연스럽게 사찰과 불교 문화를 접할 수 있는데요. 식사와 사찰 예절 체험에 만족하고 편안하게 소통했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사업 참여 이후 연등 제작과 사찰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청년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앞으로 해당 사업의 전국 확대를 목표로 청년들의 참여 경험을 콘텐츠화하고 지역 사찰과 청년을 연결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입니다. 전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9월 30일 나눔의 집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됐습니다. 원행스님은 과거 18년간 상임이사로 활동하며 피해 할머니들과 꾸준히 인연을 이어왔는데요. 앞으로도 할머니들의 뜻을 계승하고 추모와 역사 교육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할머니들의 삶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역사를 미래 세대에 알리고 같은 고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게 나눔의 집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행스님은 나눔의 집이 단순한 생활시설을 넘어 추모와 역사 교육의 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할머니들을 기리는 공간을 마련하고 나눔의 집 본연의 기능을 살리는 데 힘쓰겠다는 계획입니다. 10월 8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탁해.

포항불교사업연합회가 오는 17일 오전 10시 포항 보경사에서 지역 문화를 빛낸 역대 조사님들을 기리는 제13회 선사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지역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포항불교사업연합회 054-285-8516번입니다. 스님들의 옛 산중장터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제16회 팔공산 산

한중 전통장터 승시가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팔공산 동화사에서 열립니다. 이색 단기 출가 108배 챌린지, 아시아 4개국 문화체험과 저녁에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복 DJ 파티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서산대사의 호국 애민 정신이 서려있는 해남 대흥사에서는 오는 10월 16일 제32회 나라사랑 글쓰기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서산대사의 사상과 업적을 선양하고 미래 세대에 널리 전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 전국 초중고 청소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흥사 홈페이지와 종무소 061-534-5502번에서 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바로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회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경수사에서 수도급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만물을 살리는 물불사로 가업과 사업이 번창하고 가족과 자선이 창성하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십시일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 오늘의 한글이 있기까지 한국 불교에 큰 공헌이 있었습니다. 한자, 원나라의 파스파 문자, 티베트 문자, 범자와 실담자까지 불교 음운학에 능통했던 신미대사. 모든 소리는 물론 정확한 외국어 발음과 표기를 가능하게 하는 훈민정음 창제에 힘을 보탠 신미대사. 훈민정음 반포 이후 한글의 보급을 위해 만들어진 부처님의 생애가 담긴 석보삼절 월인청강지고. 한글로 쓰여진 부처님 일대기를 통해 대중들의 삶 속에 불법이 녹아들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신미대사에게 내린 법보, 선교종 도총법, 밀전정법, 비지쌍은, 우구기세, 원흉리, 개각종자. 나라를 돕고 세상을 이롭게 한 신미대사. 한국 불교의 위상과 자부심을 온 세상에 전합니다.

내가 하는 짓이 딱 출가자 짓을 한 것 같아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조속예불 다 외우고 천수경을 다 외우고 그 외 우리 스님들 경일 뜻이 그래 하니까 나는 그냥 어린 아이가 스님이다. 난 출가하는 거다 그냥 그랬지 누가 하라 소리 한 사람도 한 사람이 없어요.

0: 스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스님. 스님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봉령사 수원 봉령사 성가대학에 오랫동안 주석하면서 학인 스님들을 지도하고 있는 석좌 교수로 있는 도혜 스님입니다.
0: 네, 스님. 스님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스님, 제가 이렇게 봉령사로 와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절인데요. 네. 이 봉령사가 실제로 어떤 절인지 소개도 좀 부탁드려요.
1: 네, 봉령사는 1208년에 원각 국사가 창건을 했고 조선 예조 원년 1469년에 해각 국사가 중수를 하고 그 다음에 봉령사라고 이름을 지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0: 네.
1: 그 뒤에 이제 1971년에 묘전 스님께서 여기 주지로 부임을 하시면서 봉령사가 아주 새로운 전기를 맡게 됩니다. 그 스님이 오셔서 요사를 수리를 하고 선당을 신축을 하고 1900

79년에 이 묘엄 스님이 주지와 학장을 겸임하면서 성가대학으로 개칭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이 묘엄 스님이 이제 큰 불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당시 봉령사는 어느 정도로 조그만한 절이었느냐면은 세 칸짜리

0: 어떤 스님이 오셔서 그 선빵을 짓고 요사를 짓고 하시는데 그때만 해도 너무 열악했어요. 경제가 너무 열악하고 해서 이런 뭐 한식 건물이 아니고 벽돌로 그렇게 지어서 이제 지내시다가 이제 나중에 우리 묘엄 스님이 불사를 한 20년을 두고 큰 불사를 일으키셔서 지금의 이 봉령사가 이렇게 이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그 불사하시는 우리 묘자엄자 스승님이 나무 하나 심고 풀 하나 심는 것까지 다 신경 쓰셔서 산에 그때 당시 이제 산에 소나무를 이렇게 떠서 소나무는 그냥 옮기면 죽는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떠서 이렇게 해놨다가 3년 후에 그 소나무를 옮겨 심어서 지금 도량에 있는 소나무가 그렇게 옮겨 심은 소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소나무를 만약 사서 심는다고 하면 이제 돈도 많이 들지만 땅이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소나무가 심어져 있던 땅하고 여기 땅하고가 맞지가 않으면 잘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여기다 나무를 심고 하나하나 정말 신경 쓰셔서 불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아름답고 아주 그냥 누구든지 오면 환희심을 내는 그런 도량으로 바꿔준 거였죠.

0: 그렇지. 이 복령사는 사실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승가대학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네. 1년 동안에 교육도 많이 하시고 수행도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고 행사도 많이 일어나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네. 어떤 특별한 행사들이 있을까요?
1: 네, 우리가 이제 팔관재계도 하고 있고 여성출가학교도 하고 있고 학인 스님 가족 템플스테이. 네. 이게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0: 학인 스님들의 가족들을 초대해서
1: 가족들만 다른 사람들은 낄 자격이 없어요. 오. 네, 그래서 이제 학인 스님들의 가족들만 템플스테이를 따로 합니다. 네. 따로 하면 그 이제 부모들이 처음 이 스님들이 출가할 때 소리 없이 연락 없이 출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출가하고 나면 그 부모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가고 나면 섭섭하고 원망스럽고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가슴에 막 이렇게 맺혀 있는 그런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들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학인 스님은 어머니가 그 출가를 했어요. 그리고 딸까지 또 출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승가대학에 와 있거든요.
0: 어머니랑 따님이 같이요?
1: 아니요. 어머니는 옛날에 출가를 네네. 했는데 또 딸을 출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가슴에 이렇게 맺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절이라고 하면 막 펄쩍 뛰고 쳐다도 안 보려고 그러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템플스테이를 몇 년 참가하면서 스님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또 와서 딸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마음이 많이 풀려서 올해는 오면서 수박을 잔뜩 사가지고 와서 공양하고 그러셨어요.
0: 세상에. 너무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1: 예, 그래서 이제 이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일반 템플스테이와는 프로그램이 달라요. 네. 이제 스님과 부모가 같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인사를 네. 하고 하는 그런 그 마음 나누기. 예,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 출가를 시키고 난 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출가한 스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런 마음 나누기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게 아주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0: 네, 너무 좋습니다. 그 말고도 또 재미있는 행사 또 있을까요?
1: 예, 있죠. 네. 그것 말고도 우리가 이제 이료법회도 하고 불교 네. 학교를 하는데 초급반 네. 또 불교대학 경전반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제 사찰 음식 특별 그 특강이 있고

또 학인쌤들은 봄나물 솜씨자랑 같은 것 또는 가을에는 이제 사찰 음식 대향년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아주 크게 합니다. 올해도 10월 9일, 10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거든요. 네.

0: 여성 출가 학교도 6년째 하고 계시죠?
1: 예, 그런데 이제 이 여성 출가 학교가 여성만 따로 해서 비구니 사찰에서 하는 건 우리가 처음 시작한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기부터 쭉 지금까지 기수마다 이 출가 대상이 한 명 내지 두 명씩은 꼭꼭 나왔어요.
0: 출가자가 된 거예요?
1: 출가자가, 예. 그래서 2기 때 출가한 사람이 지금 우리 승가대학의 2학년으로 지금 재학 중이고 지금 올여름에 두 사람이 이제 출가를 하게 됐는데 이야. 한 사람은 지금 행자로 있고 한 사람은 다른 데서 지금 행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와. 그래서 그동안 기수마다 꼭 출가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0: 네. 네. 특별히 봉령사에서 여성 출가 학교를 하면서 출가하게 되는 계기는 무엇일까요?
1: 물론 이제 이 단기 출가라는 게 세속의 그 일상의 몸과 마음이 아주 힘들었던 그런 것을 이제 잠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면서 성가의 일원이 되어서 이제 생활해 보는 그런 네.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게 되면 3기 5계를 먼저 수지를 하고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게 되니까 바로공양 또는 조성예불 또는 울력 이런 거를 스님들의 생활과 똑같이 경험하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자비수참 기도 삼보일배 그런 프로그램을 중간중간 넣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고 아 나도 이런 생활을 좀 해보고 싶다 좀 특별한 그 체험이니까 이런 생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특별하지 않나 다른 데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0: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봉령사에 계시는 스님들께서 보여주시는 모습 그 자체에서 아 나도 저 모습을 닮고 싶다라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1: 맞습니다. 여기가 승가대학이라서 네. 우리 학인 스님들을 공부하는 모습 또 우리가 여기에서 생활하는 모든 이 소임자 스님들의 모습 이런 것을 직접 보면서 같이 체험을 하게 되니까 아마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까.
0: 네. 스님의 미소만 봐도 출가하고 싶다는 생각 할 것 같습니다.
1: 아이고 그렇게 말씀해 줘서 고맙습니다.

0: 근데 스님께서도 절에 어렸을 때부터 함께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9살 때 절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하셨다고요.
1: 예, 저는 이제 그 삼촌이 비구 스님이세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팔남매신데 제일 맏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좀 일찍 좀 몸이 안 좋으셔서 한 3년을 앓다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8살에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 집안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이제 나하고 언니하고 두 형제인데 두 자매인데 언니는 나이가 좀 있고 나는 9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구 스님 절에서 자라도 별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나는 몇 년만 키워준다라고 의논이 된것 같습니다. 나는 어려서 몰랐죠. 그냥 그래서 할머니가 더 놀다 가라 그래가지고 놀다 간다고 있었는데 날 데리러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데리러 오길
0: 그때
1: 기다렸는데.
0: 마음이 어떠셨어요?
1: 아니, 처음에는 자꾸 기다렸는데 안 오는 겁니다.
0: 네.
1: 그러니까 안 오나 보다. 그냥 그랬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린 마음에 어디로 갈 수가 있습니까? 뭐 그때 당시 혼자 갈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도회지 같으면 뭐 혼자 어디로 찾아간다고 하지만 산중인데 길도 모르고.
0: 9살 어린 아이가. 네.
1: 그래서 이제 한 1년 정도 이제 그냥 있게 됐는데
0: 네.
1: 처음에는 이 스님이 나를 출가시킬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속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염불도 안 가르치고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동몽선선 명심보감 뭐 이런 것만 뭐 심심풀이로 말하자면 그렇게 하시고 그냥 놀게 내버려 두셨어요.
0: 네.
1: 그런데 내가 하는 짓이 딱 출가자 짓을 한것 같아요.
0: 어떤 행동이?
1: 그러니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조속예불 다 외우고 천수경을 다 외우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또 그냥 외운 게 아니라 쭉쭉 그걸 넣어서 빼가지고 염불을 했어요. 그런데다가 책을 읽으라고 책을 주면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왜 스님들 경 읽듯이
0: 네.
1: 뭐 수보리야 어이 운나오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게 누가 아무도 안 가르쳤었어요. 근데 그렇게 읽고 하는 행동이 딱이 스님 하는 행동만 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 이게 10살 때쯤 된것 같아요. 10살 때쯤 여름에 저녁 공양을 하고 이제 스님하고 불목하고 불목 처사님하고 공양주 보살하고 마루에 쭉 이렇게 앉아서 이제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바람을 쐬고 계시다가 공양주 보살이 이제 나를 가르치면서 아무개가 염불 잘하는데 시켜보라고 스님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스님이 해보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마당에 걸 뺑뺑 돌면서 개향부터 개향 이렇게 뽑아서 조속예불 다 하고 천수경 다, 그 내가 외운 데까지 다 하고, 그러고 축대에 올라서 마루에 올라서는데, 스님이 나를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탁 쳐다보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저런 눈으로 바라보시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난 올라갔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들어가셔서 바로 그 다음날 배울, 내가 외운 그 뒷부분을 써가지고 나오셔서 그때부터 나를 염불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염불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새벽 3시부터 저녁 9시까지 스케줄을 짜서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0: 와.
1: 그러니까 나는 뭐 스님이 출가를 니는 해라, 안 해라, 한마디도 하신 적 없어요. 그래 하니까 나는 그냥 어린아이가 스님이다. 난 출가하는 거다. 그냥 그랬지. 누가 하라 소리 한 사람도 한 사람이 없어요.
0: 근데 이렇게 출가를 하고자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1: 그냥
0: 나는.
1: 계기고도 없고, 그냥 그렇게 염불을 가르치고 교육을 하니까 그냥 나는 스님이 되는 거다 했지. 누가 뭐 하라 생각도 아니고. 근데 이상하게 전생에 아마 출가를 했던 사람인지 어쩐지 그렇게 이 회색 옷이 좋더라고요. 회색 옷이 좋아서 심부름을 보내면 스님들이 입다가 냈던진 헌옷 주워다가 입고 심부름 가고 하도 회색 옷을 좋아하니까 우리 할머니가 광목을 회색으로 물들여서 치마를 만들어주고 그러셨어요.

0: 그러다가 이제 15살에는 성남사로 가시게 된 거죠.
1: 왜냐하면 비구 심절에서 출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스승을 네. 정해서. 네.

0: 이제 그 계를 받아야 되는데 네. 이제 우리 삼촌 스님이 그때 그 가사 편수셨어요. 네. 그때는 이제 지금은 가사원이 생기고 또 바느질 집에서 가사를 많이 만들고 했지만 그때는 다 사찰에서 가사 불사를 했습니다. 사찰마다 이제 가사를 신도들한테 시주를 받아서 그걸로 광목을 사서 물을 드리고 틀질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절에서 그걸 마름질을 해서 가사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이제 재단하는 분이 이제 편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국으로 다니시니까 비구니 사찰도 많이 가시고 또 가사불사를 하게 되면 비구니 스님이 오셔서 바느질을 많이 도와주고 하는 해서 비구니 스님을 많이 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스승이 될 사람을 당신이 이제 말은 안 하지만 잘 이렇게 살펴보신 것 네. 같아요. 근데 당신 눈에 스승 될 만한 사람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천상 이제 나중에 성남사에 그냥 보내게 됐죠.
1: 근데 성남사에 그 무섭다는 인홍 교수님께서 계셨잖아요. 가지사 호랑이라는 별명이 있으셨는데요. 네. 거기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0: 근데 우리 삼촌 스님이 원체 나를 그냥 철저하게 가르치셔서 성남사 가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힘들지가 않았어요. 아무 힘들거나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야. 그 성남사 보낼 때도 이제 스님이 성남사는 가면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 그렇지만 중노로서는 확실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면 사상적으로는 좀 불실하고 중노로서는 확보할 수 없지만 몸으로는 편하다. 그리고 네가 학교도 갈 수 있다. 어떤 걸 택할래? 나보고 택하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뭐 이왕 출가를 해서 출가를 하는데 중노릇을 제대로 하는데 가야지. 그래서 내가 성남사를 택해서 간 거예요.

0: 그렇게 해서 성남사에서 지내시면서 성남사에서 뭐 재밌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1: 성남사는 재밌는 에피소드는 없어요. 어렵고 힘든 것만 있었지. 왜냐하면 이제 내가 성남사에 갔을 때 성남사도 완전히 불사전이었습니다. 가서 보름이 지났는데 불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남사 들어가는 그 입구가 지금은 이제 누각 밑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옛날에는 일주문도 없었고 그때 당시만 해도 6.25 전쟁 끝나서 성남사가 많이 불타고 그야말로 대웅전 뼈대만 남아 있고 사무실체도 시커멓게 끓어 있는 상태, 큰 방도 전부 다그 끓어 있는 상태고 다른 부분은 거의 다 타고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참 절집도 어려웠고 이 세속도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무슨 보시가 넉넉하거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이 일꾼들이 기술적인 것은 일꾼들이 하지만 그 외에는 전부 다 대중이 거의 다 하는 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흙을 이기는 것도 대중이 전부 다 직접 진흙 이겨서 기와 올리는데 흙을 기와에 지붕까지 올리는 것도 대중이 다 올리고 그러면 이제 사닥다리 중간에 서서 올리는 건다내 차례예요. 내가 나이가 어리고 몸이 가볍다고.
0: 네.
1: 거기서 흙 받아서 중간에 흙 받아서 올리고 올리고는 또 이제 기와 대모도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난 기와도 일줄 압니다. 나도 그때 운력을 많이 해서.
0: 그때 선생님 사실 사춘기잖아요. 요새 말로 하면.
1: 절집에 어려서 살면서 사춘기 그런 거, 물론

0: 왔죠. 왔지만 뭐 내가 사춘기다, 요즘 사춘기라 하지 옛날에 누가 사춘기다 어쩌다 하나요? 혼자 많이 겪었죠. 혼자 그 과정을 이제 내 감정이니까 아, 뭐 슬프고 기쁘고 뭐 하는 그런 변덕스러운 감정이 일어났지만 그것을 그냥 이기지 뭐 그걸 누구한테 뭐 내가 이렇다 저렇다 그럴 상황이 아니었죠.
1: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수계도 받으시고 네. 출가자가 되었을 때는 느낌이 어떠셨어요?
0: 지금은 수계를 받으면 지금처럼 뭐 행자 교육을 해서 저렇게 법답게 받았잖아요. 그때는 큰 스님 오신 날이 우리 수계 받는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일하다가 큰 스님 오셨으니까 난 수계를 받는지 어쩐지도 몰라. 어른 스님들이 입던 장삼 입혀서 법당에 가라 그래서 가면 그날이
1: 수계 받는 날.
0: 그러니까 그런 뭐 수계를 받는다고 해서 뭐 큰 감정을 느끼거나 이런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수계를 받으니까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1: 그러면 성남사에 계시다가 은사스님인 묘경스님은 언제 만나게 되셨어요?
0: 그때 당시 이제 내가 은사를 정할 때는 우리 은사스님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셨고 소임은 이제 입성을 보시는 그런 위치였는데였고 지금 이제 뭐 성남사 계시는 그 노스님들은 전부 다 30대 30대 뭐 백졸스님, 불필스님 뭐 이런 모든 분들은 30대였어요. 그리고 큰 스님한테 성철 큰 스님한테 법문을 들어서 한참 신심이 돈발해서 공부한다고 막 쪼여 붙일 때예요. 그러니까 상자를 두게 되면 내가 항상 맞상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공부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어린 상자를 두면 신경 써야 되잖아요. 아무도 상자를 안 한대요. 아무도 안 한다고 자꾸 버티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은사 스님이 이제 은사가 되셨죠. 당신이 자원을 하셨어요. 젊은 사람들이 다 안 한다 하니까 그럼 내가 천상해 줄 수밖에 없다 이래갖고 하셨는데 정말 이제 우리 그 삼촌 스님이 항상 그러셨거든요. 자비로운 스님을 만나야 된다. 뭐 학식이 있고 없고 뭐 이게 다 떠나서 어린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을 만나야지. 그런데 그 원력대로 우리 은사 스님을 진짜 자비로운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새 속에서 어머니에게 받을 사랑을 우리 은사 스님이 다 주셨어요.
1: 와, 네, 어떻게 사랑을 받으셨어요? 그 어려운 성남사에서 고생스러운데.
0: 그 어려운 성남사에서 제가 성남사에서 나이 16살에 채공을 살았어요. 채공을 사는데 이 부엉이 이런 진짜 이게 젬병인 거예요. 일이 많으면 해야 될지 전혀 이게 안 되는 거야. 일이 많아지면 뭘 할지 몰라서 벽에 가서 붙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옆에 사람이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이 저녁에 밤에 아무도 몰래 국거리를 다 장만해서 와. 가마솥에다가 딱 앉혀서 불만 떼면 되도록 와. 그렇게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가서 나는 이제 갱두하면 불만 떼면 국이 되도록
1: 와.
0: 이렇게 그 해주시고 그때만 해도 전부 다 광목이지 이런 천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입으면 이 무릎이 바지 무릎이 뻥뻥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새 옷을 주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어른들 입으시던 행자들은 헌거 주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조금만 입으면 몇 달 안 입으면 얘가 뻥 떨어지고 뻥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한철 지나면 우리 스님이 내 보따리를 다 가져가셔요. 가져가셔서 싹 바느질해서 끼워서
1: 세상에
0: 버릴 거는 다 버리고 입을 거는 새로 만들고 해서 입고 벗고 두 벌에 한 벌 더 보태서 속옷까지 다 정비를 해서 딱 갖다 놔주십니다. 철마다.
1: 와, 정말 어머니같이 보살펴 주셨네요.
0: 그것뿐만 아니에요.
1: 찐사랑인 것 같아요.
0: 예, 그것뿐만 아니라
1: 네.
0: 내가 방학 때가 되면 우리 스님은 담 넘어 내가 오나 이렇게 넘겨다 보시고 나는 방학을 기다리면 기다려서 얼른 우리 은사 스님한테 쫓아가야지.
1: 우와.
0: 늘 그러고 이렇게 하고 이제 담 넘어 내다보면 대중이 다 암흑에 오는가 보고 계신다고 막 놀리고 그러셨대요.
1: 세상에.
0: 원사 스님은

상대방을 함부로 하지 않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굉장히 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그 성남사가 그 울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불사 중이라서 어느 정도는 이제 스님들이 다 감당을 하고 하다 보니까 농사 짓는 부분이라든가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 뭐 콩을 거두어서 타작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은 손이 많이 미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울력이 많이 밀려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원사 스님은 대중이 다 잠든 후에 혼자 나가서 밤새도록 그 울력을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대중이 일어나기 전에 살짝 돌아서 주무신 척 하시고, 그 대중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이 참 우리가 뒤에 후배들이 본받아야 할 일이 아닌가. 참 그런 것을 말로 가르치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셔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 누구도 말로는 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 그렇게 보여줄 수는 없거든요.

0: 아니 근데 진짜 성남사 계시다가 네. 운문사로 가셨잖아요. 네. 운문사 가시려고 1년을 기도하셨다면서요.
1: 아, 예. 그게 왜냐하면 네. 성남사는 원래 이 선방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이 교육 체계가 기본 교육이 있고 뭐 이런 체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남사는 출가를 해도 강원에 안 보냈습니다. 다 그 자리에서 돌려앉혔어요. 네. 돌려앉힌다는 건 수계만 받으면 바로 선방에 들어가게끔. 그런데 이제 내가 그때 다각소임을 사니까 이제 뭐 차를 갖다 드리고 물도 갖다 드리고 이렇게 심부름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른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쟤는 나이가 어려서 선방에 바로 돌려앉히기가 너무 좀 뭣도 모르는 애를 그렇게 앉히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강원에는 보내야 되겠는데 아무데나 보내면 사상이 나빠져서 보낼 수가 없고 묘음스님이 운문사에 강사로 오시면 그때 보내야 되겠는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때 저는 묘음스님이 어떻게 생긴 분인지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아 내가 공부를 하러 가려면 묘음스님이 운문사로 오셔야만 내가 갈 수 있겠구나. 오. 내 마음에. 네. 그리고 나는 이제 삼촌 밑에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배우다가 왔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습니다. 네. 공부는 하고 싶은데 전혀 그게 지금 상황이 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헐떡거리는 거지. 그럼 강원에 가면 체계적으로 잘 배우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초성력을 할 때마다 내가 마음으로 부처님께 부처님 묘음스님이 운문사 강사로 오게 해주십시오. 이야. 그래서 이제 1년 후에, 1년 한 6개월 후에 강사로 오셨어요. 그래갖고 운문사 가게 우와. 됐는데.
0: 그렇게 해서 평생에 스승님을 만나게 되셨네요.
1: 그렇죠.

0: 혹시 그러면은 그 운문사에 계실 때 묘엄 스님과의 특별한 이야기, 인연의 이야기가 있을까요?
1: 특별한 이야기는

0: 이제 내가 처음 가서 이제 그때 간 시기가 가을쯤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철 방을 짜는데
1: 네.
0: 누구든지 저거 하겠습니다 하면 뭐 아랫반이든 우반이든 관계없이 할수 있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임을 짜는데 무슨 소임을 부르면 이제 본인들이 자원을 하는 게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금방 부전을 뽑는데 아무도 자원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자꾸 여러 번 어른 선생님이 하라고 누가 하겠냐 돌아보고 몇 번이나 하는데도 한참 기다려도 아무도 안 해. 금방 부전이 나는 뭘 하는 건지도 몰랐어요.
1: 네.
0: 모르니까 아마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알아서 아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뭔지는 몰라. 모르지만 하도 안 나오니까 내가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진짜 마음으로 염소미를 굉장히 1년 얼마만큼
1: 맞아요. 기도하고
0: 마음으로
1: 만드는데.
0: 생각하고 간
1: 네.
0: 사람이라서 어른 선생님들이 저렇게 애를 태우는데 안 나오는 게 내가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내가 그냥 뭉텅대고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자원을 했죠.
1: 진짜 향심으로 하신 거네요.
0: 했는데 하고
1: 네.
0: 보니까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겨울철이니까 새벽 예불을 대웅전에 가서 하지 않고 금방에서 예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때는 대웅전에 가서 대중이 예불을 하니까 금방 부전은 목탁을 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겨울철이잖아요. 그러니까 감방에서 예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는 예불을 끝나고 나서 대중이 전체가 천수경을 치고 그 뒤에 발언문 한 기억은 없는데 천수경을 치고 기도를 좀 하고 끝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천수경을 치는데 저는 성남서 살았기 때문에 천수 목탁을 못 치는 거예요. 그냥 뚝뚝뚝 치는 건 치지만 대중 스님들에 맞춰서 치는 거. 그러니까 세번 진언을 하고 세번 끝에 목탁으로 신호를 주고 시작하고 이게 있잖아요. 그걸 전혀 못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예불 시작해서 하루인가 이틀이 지나고 나서, 이제 강사 스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천수 목탁을 그래 안 쳐봤냐고 하시더라고. 저는 성남사에서 있어서 한 번도 쳐보질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탁을 가져오래요. 그래서 목탁을 가지고 갔죠. 그때만 해도 얼마나 어려운지, 강사 스님이 어려운지 얼굴도 못 쳐다보고, 그야말로 고개만 숙이고, 이제 손만 쳐다보고. 근데 이제 내가 제대로 못 치니까 강사 스님이 이제 다가오셔가지고 내 손을 잡고 이렇게 이렇게 치라고
1: 와.
0: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딱딱딱 치다가 세 번, 진언 마지막에 딱 쳐서 맞춰주고 새로 시작할 땐딱 쳐서 대중에 신호를 줘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전을 살게 됐죠. 그런데 그 겨울 부전이 참 어렵기는 어렵더라고요. 목탁만 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전기 코드만 누르면 불이 오잖아요. 옛날 그때만 해도 기름으로 하는 호야불. 호야불을 방이 크니까 큰 방에 호야불을 아침에 12개를 켜야 돼요. 그거를 대중이 다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다 켜서 이제 큰 방에 켜놔야 대중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깜깜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중보다 근한 시간 전에 미리 일어나서 호야를 다 미리 이제 하루 전날 다 닦아서 기름 다 채워놨다가 그전 아침에 불을 다 켜서 금방 하판에 4개, 상판에 4개, 뭐 하여튼 바깥에 또 마루에 달아야 되고 해서 하여튼 12개인가 14개인가를 켜서 달고 이런 것들이 겨울철에는 더더욱이 이제 힘든 이제 과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한철을 그렇게 살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좀
1: 편안한 걸로 하셨어요?
0: 아니죠. 원문사 6년 생활 동안 3년을 부전을 살았어요.
1: 그때 공덕도 많이 지으시고 좋은 스승님도 많이 만나셨네요.
0: 공덕을 지었다기보다 이제 내가 어려서

0: 때부터 목성이 좀 좋았어요. 음성이 좀 좋아서 지금은 나이가 드니까 이 음성이 꺽꺽하고 연보를 하다가도 꽉 막히고 그런데 옛날에는 음성이 좋아서 아무리 소리를 내서 하루 종일 연보를 해도 목성이 이렇게 탁해지거나 와. 목이 쉬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네. 근데 그때는 목 쉰 사람이 얼마나 부럽던지 아. 나도 목이 좀 쉬어서 캐캐 부리면 어른들이 아이고 아무개 목 쉬었구나 이러면 좋을 텐데. 네. 그때는 목이 쉬지를 않아.
1: 아니, 근데 스님 말씀 들어보면 타고나신 것 같습니다. 출가자로서. 정말 인연이 출가를 하셨어야 되는 인연인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이렇게 스스로 내 자신을 뒤돌아 봤을 때 내가 전생에 출가자는 출가자인데 좀 시원찮은 출가를 한 사람이었구나.

머리를 깎고 추구하는 것은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아니고 밥이 없어서 추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무엇을 위해서 추구했느냐? 생사대사를 해결하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추구한 거다. 그것을 향해서 매진하고 돌진하고 그래야만 된다라는 거죠.

0: 여명천사, 여명808, 이어팬 판매 기저, 한국표준협회, 한국웰리스지수, 22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808, 금탑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1: 여명808 정말 좋아요.
0: 상쾌한 아침 참 좋은
1: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부산 은혜사에서 2016 은빛 문화제를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은혜사 경내에서 봉행합니다. 다양한 상설 부스 프로그램과 계산대제 법요식,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화합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에서는 오늘 10월 24일 정릉 봉국사에서 제3회 사찰음식 축제마당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정갈한 사찰음식도 체험해보고 초청가수의 무대공연으로 아름다운 음악까지 즐겨보세요.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5-224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중양절 7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선방 조상님으로부터 인연 있는 일체 영가와 기일을 모셔드리지 못한 모든 영가님들을 위해 중양절 합동 천도제를 봉행하오니 동참하시어 영가님들의 극락 왕생과 불자님들의 소원 성취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제주 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는 10월 5일 제주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제12회 평화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일상 속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잔잔한 위로와 희망의 울림을 전하는 음악회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51-7708번입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오도 140주년을 맞아 공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개산 1381주년을 맞아 개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개산조 자장율사 영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부도 헌달회, 영축삼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회주 지연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정읍 보림사에 있는 스님이에요. 오늘 제가 그 법문을 준비한 것은 삶을 좀 더 자각적으로 살아보자. 예요. 저는 출가를 하게 된 게 제가 90년대 초반에 러시아 유학을 갔어요. 저도 이제 속칭 말해서 스님이지만 운동권 출신인데, 그래서 러시아가 와 폭상 망했을까를 알고 싶어서 갔어요. 보니까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충격 받았던 게 이제 러시아의 공산당 간부들이 이제 마피아로 변신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저는 이제 이전에 속과 있을 때 사회제도를 잘 바꾸면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선량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사회제도가 바뀌도 사람은 꼭 선량해지는 것도 꼭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학 시절에 고민을 했어요. 야,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선량해지고 행복해지지? 그렇게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그 다양한 사상을 공부했는데 알고 보니까 유물론만 공부해가지고 경제가 어떻게 되고 사회는 어떻게 바꾸는가는 공부는 온갖 것을 다 했는데 인간은 무엇이고 인간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는 것은 질문을 드니까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깜깜무소식이더라고. 그러면은 인간 마음이 무엇이고 인간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 있을까 고민을 하니까 그게 불교에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불교 학생을 해봤으니까 인간과 인간의 마음에 대한 것은 그 정보가 불교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유학에서 돌아오자마자 좀 있다가 출가를

했거든요. 출가를 해서 선운사 도소라며 출가를 했는데 그때부터 제 관심은 그거였어요. 어떻게 인간의 마음이 행복해지는가,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선량해지는가, 그렇게 인간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게 제 어떻게 보면 하두였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행자 생활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개도 받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첫 소임을 또 조계사에서 살게 됐네요. 제가요 조계사 부전을 이제 첫 소임을 살게 됐는데 그때 조계사 대웅전에는 그 한 50년씩 조계사에 다니신 노부살님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뒤쪽에 쭉 줄을 서가 계신 거예요. 줄을 서가 계시다가 저처럼 신빙 스님 오면 또 가르치세요. 오셔갖고 스님 그러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염불도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축원도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저한테 일일이 가르치시더라고. 아, 예. 그 다음에 또 그분들이 뒤쪽에 있다가 그 저리 오시는 보살님들 뭐 치마가 짜리다 뭐 길다 그러면서 또 혼을 탁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우시더라고. 그때 보니까 야,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 생각을 야, 저리 50년 다녔는데 굉장히 좀 사납다. 사납고 강하다 이 느낌을 받았어요. 그럼 저리 50년 다니면은 저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불교에 제가 입문하고 출가를 한 것은 변화하는 거거든요. 속가에 살 때는 좀 성질이 더러워도 절에 들어왔으면 좀 부드러워지고 그죠? 속가에 있을 때는 욕심을 많이 내도 절에 와서는 좀 욕심도 덜 내고 이렇게 돼야 우리가 변하는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당연히 출가를 하다 보니까 또 제가 많은 스님들을 봤어요. 스님들을 봤는데 제가 선방에도 가고 공부도 하고 이제 스님들 가는데 제가 그 선방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아주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선배 스님한테 가서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하래요. 그러니까 많은 선배 스님들한테 물었는데 그냥 열심히 하래요 다들. 그러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열심히 하라는 말 잘 안 하시고 딱 그냥 열심히 하라는 말씀만.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당혹했어요. 어떻게 참선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은 없구나. 그냥 뭐 가보자 열심히 털어라 아주 열심히 해라는 말을 하는데 내가 어떠어떠한 체험을 했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으면 그런 건 다 이자삐리도 된다. 아니 이자뿌려도 왜 이자뿌려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야죠, 그죠? 구체성이 없더라고. 그래서 참 한국 불교에 대해서 제가 수행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은 정말 친절하지 못하다. 좀 사람들의 마음을 이끄는데 좀 친절해야 되는데 친절하지 못하다가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수행을 하고 내가 수행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변한 것이 있다면은 이 변한 것을 좀 친절하게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선방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왔는데 저는 수행은 변화해야 된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변화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저한테 아주 친한 도반이 한 분 계셨어요. 저하고 행자 생활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된 분인데 그분이 행자 생활할 때 이제 저는 대학 중퇴를 했어요. 그분은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그 저한테 맨날 자기는 석사라고 이야기를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 나는 중퇴다.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저는 중앙선과대를 가고 그분은 해인선과대학을 갔는데 이제 우리 불교에서 해인선과대학이 참 이렇게 명성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저 만나면 해인사선과대학 자랑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선빵을 오래 다니 가셔가지고 그 만날 때마다 자기를 만날 때 수자가 어떻고 수자가 어떻고 맨날 수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떤 큰절에서 소임을 살고 있는데 그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큰절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를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 큰절이 분성하라고. 그래서 절은 놔두고 네 기도나 해라. 뭐 절은 절대로 잘 되는데 뭐 절기도를 네가 하노? 너는 네 기도나 해라. 저는 그랬죠. 그래서 그 스님께서 기도를 일주일 기도를 하신대요. 그 3일 기도하더만은 저한테 뛰쳐 와가지고 나 기도 못하고 가겠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공양주가 그 마지를 30분을 늦게 갖고 왔대요. 내가 이 큰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금방지게 공양주가 말이야 마지를 30분이나 늦게 오고 그래서 열받아서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라. 이 큰절은 스님만 있는 거 아니고 많은 스님들이 있는데 스님이 기도를 시작했다가 그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아니래.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대. 내가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을 높이 받들지는 못할망정.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이 이제 어쨌든 떠나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때가 그분이 한 스님 되신 지한 15년 되셨을 때인데 사실은 제가 그분한테 느낀 것은 15년 동안 티끌만큼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석사하다가 해인성가대학 하다가 수자하다가 그게 뭐냐 자기 잘났다는 거죠, 그죠? 제가 갖는 고민은 그거였어요. 그분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불교에 입문했다면은 그분이 불자이건 스님이거든 불교를 통해서 변화해야 되거든요. 티끌만큼이라도 변화해야 돼요. 근데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은 똑같다면은 집에서 맨날 남편 구박하고 아한테는 집착하고 그죠? 신도들 볼 때는 다 고개 숙이고 제가 서울에서 구로에서 월세를 한 5년간 살았어요. 그 월세 사는 그 주인이 자기가 어떤 절의 신도 회장이래요. 어떤 절의 신도 회장이라는데 그거는 상관없이 그 제가 월세 5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을 딱 그날 되면 무조건 받으러 오세요. 그러니까 뭐 문을 쾅쾅쾅쾅쾅 치세요. 깡깡깡 치세요. 그리고 뭐 전기세 수도세 한 2만 원도 그것도 막 제가 문을 안 열면 깡깡깡깡 치셔가지고 받아가세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돈을 며칠 미루면은 바로 이제 그 우리가 쌍욕을 하시죠.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절에 신도 회장이라며 무슨 절에 신도 회장이라며 내가 그래도 스님인데 너무 하는 거 아이가. 그죠?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자기 절에서 신도분들이나 스님들 앞에서는 아주 뭐 거룩한 척 하다가 또 막상 돈 버는 때 가면은 그죠? 아주 사납게 하고 그렇다면은 사실 좀 문제 있는 거죠, 그죠? 일관돼야 되거든요. 일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힘이 있는 사람이든 힘이 작은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나이가 적은 사람이든 내가 일관돼야 되는데 다른 거죠. 그 다르다는 것은 사실은 한편으로 위선이고 한편으로 겉과 속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변화한 것이 아니죠. 저는 제가 출가해서 한 30년 동안 거의 명상을 했고 명상 지도를 시작한 지는 한 15년 된것 같아요. 제가 그 템플스테이를 많이 담당했는데 선운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면은 희한하게도 어떤 날은 교육계에 종사하던 사람들만 쭉 와요. 어떤 날은 병원이라든가 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병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쭉 와요.
그리고 어떤 날은 뭐 심리치료사, 상담사 이런 사람들만 쭉 와요. 골라받은 것도 아닌데, 골라받았던 것도 아닌데 인연 따라 모인다고, 그죠? 끼리끼리 모인다고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들이 어떠냐 분들이 하면은 심리치료사, 상담사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그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상담해 주다가 자기들이 마음이 힘들고 우울해지고 상황에 따라서는 자살도 한대요. 전에 세월호인가 그 가족들을 상담해 주던 상담사 한 분이 자살을 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이 힘든 것을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다가,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다가 자신들이 정신적으로 데미지를 입더라고요. 그리고 의사분들, 간호사분들도 정신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우울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분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수행을 하면서 제가 마음이 괴로워도 수행을 한두 시간 하고 나면은 사실은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항시 했거든요. 또 화가 났더라도 또 한두 시간 명상하고 나면은 또 마음이 좀 그 화가 가라앉고 상대를 미워하기보다는 다시 이해도 하게 되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기 치유와 정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담사들이 자기 치유와 정화를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2011년에 서울에 올라와서 보리 명상회라고 해가지고 자기 치유와 명가 상담사와 치료사들한테 전문적으로 명상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보리 명상회를 만들고, 그리고 저도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서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고, 그 이후로 제가 한 2019년까지 계속 서울에서 그러한 심리사들을 위해서 명상 학교를 운영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들어주다가 그 고통을 전가받았었는데 스스로는 치유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담사들을 제가 도와주면은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위해서 제가 그분들을 위한 이제 그 수행을 가르쳤던 거죠. 그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교에서 수행을 하고 깨달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사실은 고통스러운 마음이 행복한 마음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예. 내가 지금 괴롭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절에 와서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거나 명상을 하면은 이 고통스러운 마음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마음이 안락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가진 이제 우리가 이제 잠시의 마음, 잠시의 고통스러운 마음이 안락한 마음으로 변하는 것은 또 조금 쉬운데, 성질 있잖아요, 성질. 성격. 그건 또 더 잘 안 변하죠, 그죠? 보면은, 절에 다니도 잘 안 변하죠. 스님들도 보면 다 지 성질대로 살더라고. 그 급한 분들은 급한 대로 살고, 느긋한 분들은 느긋한 대로 살고, 그렇게 다 살더라고. 근데 이제 그 여기에서 이제 성질, 성격까지 좀 변해야 되거든. 그거는 뭐냐면은 성질, 성격은 말 그대로 우리가 업이고 섭이거든요. 굉장히 습관화된 에너지거든. 그러니까 일시적인 마음의 상태가 괴로운 상태에서 행복한 상태로 변해야 되고, 또 아주 습관화되어 있는 아주 굳건한, 어떻게 보면은 고정되어 있는 성질과 성격까지도 바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명상을 해보면은, 바닷물에도 깊이가 있잖아요. 바닷물에도 깊이가 있듯이, 마음에도 깊이가 있어요. 마음에도. 마음에도 표면이 있고, 심층이 있는데, 마음의 심층,
우리가 이제 그걸 이야기할 때 그냥 육식

또 이야기하고 말라식도 이야기하고 아리아식도 이야기하거든요. 말라식은 이제 애고식이고 아리아식은 우리가 이제 업이나 섭이나 그런 게 지장되어 있는 곳인데 아리아식 정도의 신청에 들어가면

부스러질 정도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이 진실로 깊어지게 되면은 성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내가 진짜 변해지는 거죠. 불교는 실제로 이 단계까지 가야 돼요. 잠시의 기분만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 가치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업까지도 소멸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근데 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 우리가 여기 명상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그 명상이 뭐냐고 묻는다면은 사실은 되게 간단한데, 우리가 평상시에 숨을 쉬잖아요, 그죠? 숨을 쉬는데 내가 숨을 쉰다고 못 느끼잖아. 숨 쉰다, 숨 내비는다, 이래 하나? 안 하죠. 그냥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명상은 딴 게 아니고 마음의 초점과 주의력을 맞춰서 자기가 숨 쉬는 것을 느끼면 돼요. 자기가 숨 쉬는 것을 평상시에는 못 느껴. 왜? 우리가 마음의 초점이 거기 안 맞춰져 있으니까. 마음의 초점이 맞춰지면은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게 느껴져. 그냥 이게 출발점이에요. 결국에는 마음의 초점과 주의를 맞추는 게거든요. 마음의 초점이 안 맞춰지면 무의식적이라. 우리가 느끼지 못해. 자각하지 못해. 사실 우리 일상의 삶은 거의 다 무의식적이죠, 그죠? 숨 쉬는 것도 모르고, 걷는 것도 내가 오른발 걷는다, 왼발 걷는다, 그거 안 걷잖아, 그죠? 안 그래요? 발바닥에 느낌 없잖아. 그냥 걷잖아. 그것만 아니고 말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와, 내가 그때 와 그 말 왜 했었고? 그럴 때 없어요. 그 말은 하지 말아야 했어도 되는데. 그죠? 하도 내고 나서 그러죠. 아, 그때 조금만 참을 걸. 그런 적 없어요. 조금만 참을 걸. 그게 뭐냐면은 일단 저질러지는 거잖아. 그게 무의식적으로 되는 게거든. 습관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명상을 해서 우리가 마음의 주의와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느낀다는 것, 그게 깨어있는 게거든.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그것이 자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일상의 삶은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그래. 근데 마음의 초점을 맞출 수 있다면은, 거기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면은 그것이 알아차림이라. 그것이 깨어있음이라. 그것이 자각이에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아는 것이에요. 자각할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스스로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를 스스로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각인데, 그 자각의 출발점이 아까 말한 대로 주의력이라. 주의력. 마음의 초점을 맞추는 거라. 딱 그 두 가지 차이예요. 내가 마음을 맞추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라. 수레바퀴 굴러듯이. 어떻게 이야기하면은 프로그래밍 된 로봇과도 비슷해요. 로봇도 그렇잖아. 그냥 뭐 프로그램 하잖아. 그냥 그러면 그렇게 굴러가잖아. 지가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 된 대로 굴러가는 거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숨 쉬는 것도, 걷는 것도, 심장 뛰는 것도 다 프로그래밍 된 대로 움직이는 거라, 그냥.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보면은 내 생각대로 사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 안 해요. 내가 보고 들었던 것을 그냥

나는 습관적으로 따라하지. 요새는 좀 다른데, 이전에는 우리 뭐 결혼 그냥 나이 들으니까 다 해락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이전에는 결혼하는 게 당연했죠, 그죠? 애 놓는 것도 당연했고, 왜? 그것이 사회적인 흐름이니까. 근데 요새는 좀 달라졌죠, 젊은이들이. 뭐 환경이 어려워서도 있지만은 결혼도 진지하게 고민해갖고 선택하고, 아기 놓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해갖고 선택하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무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갖고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 과거에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어른들이 그래 하라고 한 거예요. 뭐 마마 보이는 거잖아. 우리 엄마가 그리 하라고 그래요. 어떤 또 귀가 얇은 사람들은 친구가 그러더라고, 그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하면서. 이게 이제 사실은 무의식적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사유와 선택의 과정이 없는 거예요. 불교의 수행의 깨달음은 먼저 자기 스스로의 주체적인 선택과 결정의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놈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놈 따라 하는 것은. 제가 이전에 서울에 있으면서 그런데 이제 보살님들하고 자식 기르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뭐 이야기도 하게 되고 그런데, 그래서 아니 뭐 그렇게 꼭 돈을 많이 써야 됩니까? 적당히 하시죠. 그러면은 딱 그 보살님들 하면 스님 요새는 그래요. 아, 정말 똑같더라고요. 요새는 그래요 그러더라고. 그 뭐요? 사실은 자기 가정과 자기 자식과 자기 형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남들이 그리 하니까 나도 안기잖아요. 그죠? 근데 수행을 한다는 것은, 자각한다는 것은 자기가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남들이 어찌하든 시류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친구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부모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에게 맞게 진지하고 고민하고 선택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자기 삶을 자기가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또 한국 사회가 또 좀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님도 잘 모시고 또 자식은 내가 책임져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특히 부모들은 자식의 삶을 아예 대신 살아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자식 삶 대신 살아주는 사람들 뭐 보면은 그 결혼 비용 한다고 집 팔아서 아 결혼 비용 뭐 살았고 돈 주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 생편이 안 좋아서 자식 몸키는데 손자 다 키워주고 손자 키우다가 골뱅 들었다 그런 분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가들이 힘든 거는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고 내가 이제 엄마가 좀 힘들어서 못 나갔다 그러면 자식들이 아 엄마 서운해 어떻게 가족끼리 그럴 수 있냐고. 이놈의 새끼들이 부모 골뱅을 그죠? 부모가 뭐 골수를 뽑아먹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는 또 보면은 부모가 스스로 자식이 성장하게 자기가 책임지게 하는 게 아니고 다 해주려고 해서 그렇게 된 거라. 자식을 다 해주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대신하는 거 아니에요. 지는 지 삶을 살아야지. 부모는 부모대로 삶이 있고 자식은 자식대로 삶이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면은 부모가 자식의 부모 욕구를 대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공부 많이 하신 게 너는 공부 잘해야 되고, 내가 낮은 지 있으니까 너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그 전에 제가 이제 제가 상담을 전공을 했으니까 그 곧 대학생 한 명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 그 아이하고 상담을 하는데 제가 10시간 동안 상담하는데 10시간 동안 저한테 하는 말이 몰라요만 하는 거라.
아, 이건 어떤 거 몰라요.

적은 어떤 돈 몰라요. 10시간 동안 몰라요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 왜 그러노? 그러니까 자기는 엄마가 모든 걸 다 결정해 줬대요. 대학을 가는 것도 어떤 과를 가는 것도 모든 것을 엄마가 다 결정해 줬대. 그런데 하여튼 그쪽에 그때 이제 저하고 상담소 소장님하고 둘이서 열심히 해갖고 가을을 조금 스스로 움직이게 했어. 그래갖고 스스로 군대도 갔네. 그 군대로 갔는데 저 엄마가 군대에 그 뭐야 지휘관한테 전화해갖고 우리 아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돌봐주세요 이래 한 거라. 가하가 군대에서 좀 잘하다가 또 고문관이 돼버린 거야. 그건 뭐예요, 그죠? 사실은 엄마가 자식을 망친 거죠. 그죠? 대신하려고 하고 또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면서 자식의 자율성을 막아버린 거죠. 또 그 못지않게 또 우리가 어르신들이 너무 자식한테 의존하려고 해서도 안 돼. 저는 시골에 살거든요. 시골에 사니까 이제 그런 분들 계세요. 어르신들이 자식은 도시에 있고 자기는 시골에 있는데 조금 아프면 택시 타고 가도 되는데 야야 내가 병원에 가는데 네가 좀 와줘야 되겠다. 어디 가는데도 그 멀리 있는 아한테 꼭 전화해갖고 네가 좀 내려와서 네가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멀리서 일하고 힘들고 또 가정을 지내야 힘든 건데도 조금만 아파도 또 일일이 그런 분들 부모도 계세요. 근데 그것도 좀 답답하더라고. 그것도. 그래서 아픈 부모님 건사하다가 자기 가정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자식들도 봤어요. 그러면은 자식을 대신해서도 안 되지만은 또 내 문제를 자식한테 전가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이건 자식이든 적정한 때가 되면 자기 삶을 살아야 되거든. 제가 이야기를 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수행을 하잖아요. 또 불자가 됐고 깨달음의 길을 간다 그러는데 깨달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누구에게 기생해서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생하게 만들어서도 안 돼요. 이 말이 이해 가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의 자주성과 스스로의 독립성을 먼저 지녀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신을 봐서 깨달음을 하는 게라. 내가 맨날 너한테 의지하고 살면서 또 다른 사람이 돈 번 데서 내가 그에 살면서 그러면서 나는 탁 절에 와가지고는 폼 나거나 멋지 그래갖고 욕심도 없고 아 있나 우리가 사람들한테도 잘해야 되고 택도 없는 소리지. 아 자기 삶부터 똑바로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독립성이에요. 독립성. 서로 협력하고 배려한다는 것과 누군가에게 의존한다는 건 다른 거예요. 그죠? 또 내가 의존해서도 안 되지만은 누군가가 자기 스스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내한테 의존해서만 살게 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요. 그것 또한 그 사람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이 최소한의 출발점이 있어야 진정한 수행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리를 가야 되는 거라. 자기가 자기 자신이 먼저 돼야 되고 그렇게 될 때 내가 진정한 수행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지점을 꼭 그어야 되는 것은 제가 수행을 해보니까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이 진실해야 된다는 것은 나는 내가 진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실하지 않을 수도 있어. 왜? 우리가 들은 이야기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언론한테 어떤 데는 듣고 우리가 속해 있다 보니까 친구 말 듣고 또 부모 말 듣고 또 이러다 보니까 왜곡되는 정보들이 많아요.
최근에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는 동티벳을 가고 올해는 서티벳에 라싸하고 카일라스를 갔었어요.

그때 제가 동티벳을 갔을 때 그 야크라는 게 있어요. 4000m 이상의 사는 검은 소가 있거든요. 블랙 야크라고 하는데 그때 그 야크 한 마리가 800만 그 가이드가 800만 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 티벳 사람들은 장가를 가려고 하면은 그 처갓집에 소 야크 10마리를 줘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 장가를 갈 수 있다 그러더라고. 하여튼 그런데 그 서티벳을 가니까 가이드가 야크가 6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헷갈리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떤 스님을 만나서 야 티벳 가니까 야크가 800만 원, 600만 원 억수로 비싸더라고.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인터넷을 다다다닥 디디가 보더라고요. 스님 내한테 거짓말 했네. 150만 원인데. 그러는 거예요. 저는 거짓말 할 의사가 없었어요. 그는 있는 그대로 들었지. 그런데 제가 들은 동보가 진실하지 않다는 거지, 그제? 그렇듯이 우리가 들은 정보 자체가 진짜가 아닐 수가 있어. 그죠? 그래서 내가 정말 알고 있는 것이 진실인가 생각을 해야 돼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고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잘못 알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의 이야기도 진실인가 내가 확인해야 되고 또 내 자신이 단 한마디에도 진실해야 돼요.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진리를 체득할 수 없어요. 내 스스로 진실하지 않는 사람이 진리를 체득해서 깨달음을 얻겠다? 안 되겠죠. 진리를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기억이 틀릴 수도 있고, 그죠? 내가 하던 것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래요, 솔직하게. 야, 그때 내가 그래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다. 좀 스님이 좀 비겁하죠. 아니 근데 이제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아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가진 정보가 진실인지 내가 확인해야 돼요. 정말 이것은 진실인가요? 정말 나는 진실을 알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아는 한 팩트, 사실, 진실을 이야기하는가?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해야 우리가 마음이 청정해지고 그 청정해진 마음의 기반에서 깨달음의 길에 갈 수 있어요. 오늘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두서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신도분들 또 우리 불자분들 다들 행복하시고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민이 함께하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창건 1217주년 계산대제를 기념해 천년고찰 미타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혜사에서 열리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천년의 역사를 지닌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도시민의 힐링축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은혜사의 가을 하늘밤을 아름답게 장식할 은빛 음마크에는

0: 박서진, 손비나, 성리, 그리고 미스트롯4 탑세븐 4명과 함께합니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10월 17일 토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이틀간 펼쳐지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제 여섯 번째 이야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나상도 지혁진의 근황 열전.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BTN에서도 인연이 깊죠. 가수 배하연 인사드립니다.
3: 아유, 알겠습니다.
4: 말괄량이.
2: 네, 말괄량. 저는 떡잎부터 달랐습니다. 한 3-4살 때부터 집을 나갔어요. 비둘기 잡으러. 20살 초반에는 진짜 그냥 무대에 올라가고 그냥 집. 무대에 올라가고 집. 그냥 집 방에 혼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울증도 조금
3: 모르질
2: 있었고.
3: 않죠, 저희도.
2: 네. 네.
5: 배하연 가수님이 좋아하는 숫자는 몇 번인지 궁금하고요.
2: 항상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그 마이크 번호가 4번이었어요.
3: 우와. 안 쓰였는데 저런 거.
1: 우와. 깜짝이야.
6: 아니, 거짓말 알고 주신 거예요? 아니면?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가사제 안구울야 세전소골의 무주상구시복도 역구역시 불가사장 수구리 보살라 능유소교주 수구리의 이웃나

신신경경 아종성례소득에 아미진 등문여시지경 세존야구유인 등문시경

그대는 깨뜨릴 수 없는 마음을 내어 모든 번뇌를 끊으라. 그대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마음을 내어 모든 집착을 끊으라. 그대는 물러가지 않는 마음을 내어 깊은 법문에 들어가라. 그대는 참고 견디는 마음을 내어 나쁜 중생을

재난과 화는 그대 몸에 있는 것. 마치 메아리가 소리를 따라 일어나고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으니 부디 악업을 행하지 마라.

BTN 굿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생로병사는 네 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문장입니다. 아하. 우리는 그것을 내 토막으로 끊어 읽는 데 익숙하지만 실제로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끊긴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아침 저의 모습과 내일 아침에 저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끊임없이 변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시대의 지혜와 마주하는 시간 신어지의 노정렬입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 이 생로병사 우리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고통이자 과정일 텐데요. 정말 학자 가운데 어떤 분들이 이러한 생로병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연구를 했을까요? 질병을 다루는 의사일 수도 있고 또 인간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다루는 철학자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신어지에서는 조금은 독특한 시각으로 바로 수학자이자 인공지능 전문가의 시각에서는 우리의 이런 생로병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김종락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김종락 교수님하고 저하고 아주 각별한 인연입니다. 저와 대학교 같은 하숙집에서 같은 방을 썼던 룸메이트인데요. 30여 년 만에 이렇게 수학자가 돼서, 물론 중간에 유학 갔다는 소리는 들었었는데,

0: 노정열과 김종락이 이제 친구가 아니라 이렇게 MC와 교수로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0: 방송이니까 반말 쓰시면 안 돼요.
1: 아, 예, 알겠습니다.
0: 아니, 그때보다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1: 아니, 우리 작가님도, 아니, 그 MC님도 지금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0: 예. 아, 정말로 30여 년의 시간이 예. 정말 쏘살처럼 흘러갔는데요. 예. 제가 이제 수학 공부를 워낙 좋아했고 잘했던 수학자는 아는데 AI 인공지능 전문가까지 예. 되신 거예요?
1: 제가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한 것이 이제 응용수학 분야를 했어요. 네. 응용수학 분야 중에서 정보이론 이런 쪽 공부를 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정보이론의 어떤 한 분야로서 인공지능이라는 분야가 또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어서 아 인공지능을 또 추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알파고 나오기 전에 네. 이미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것을 하고 있었죠.
0: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예. 자, 수학자의 눈으로 본 이 생로병사, 뭐 네 가지 과정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겪게 되는 것은 정말 엄청난 고차 방정식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일단 수학자이자 인공지능 전문가인 김종락 교수가 보는 생로병사, 전체적으로 총평은 어떻습니까?
1: 아주 생로병사 어려운 주제죠. 사실은 이것을 뭐 저 같은 평생 수학만 했던 사람이 생로병사를 뭐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 위주로 좀 설명을 하고 예. 그리고 제가 평소에 관심 있었던 주제였기 때문에 그 주제를 수학자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뭐 생로병사가 뭐냐, 생로병사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면은 저는 아, 이 단어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엔트로피의 현상이다.
0: 아, 엔트로피.
1: 혹시 엔트로피 하면은 우리 네. MC님께서는
0: 물리학에서 많이 쓰는 말 아닌가요?
1: 예, 열역학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제 열역학적인 관점에서 간단히 설명하면은 이제 뭐 더운 열에서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한다. 예. 이렇게 설명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온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에서 그 온도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분자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응축된 상태고, 그리고 온도가 낮다는 것은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자유로운 상태가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계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생로병사에서 생은 이제 에너지가 이제 쌓여 있는 그런 상태고, 쌓여지는 상태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식으로 되는 것이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식으로 결국은 죽는 거죠. 예, 그래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기본 컨셉을 말씀드리고 제가 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지를 좀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0: 예.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생로병사가 엔트로피가 적용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1: 그렇죠,
0: 그렇죠. 그럼 우리 인간의 삶과 죽음뿐만 아니라 우주의 세상 만사,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들, 그것들의 예. 뭐 생성과 소멸도 그러면 같이 엔트로피 법칙이 적용되는 그렇죠. 걸로 봐도 될까요?
1: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우주가 빅뱅 이론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우주가 이제 거대 우주가 탄생이 됐다. 그러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얘도 시간이 지나면서 수소가 다 이제 불타 없어지면서 이제 결국은 폭발을 하게 됩니다. 네. 폭발을 한다는 거는 우리식으로 하면 생로병사가 된 거죠. 그래서 에너지 엔트로피가 엄청 증가된 상태로서 얘가 퍼뜨려지는 거고 그 퍼뜨려진 우주의 파편 중에 일부가 또 지구가 된 거고 그리고 우리는 또 지구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우주의 먼지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주에서 쏟아진 뭐 탄소라든지 철 이런 것이 우리 몸속에 있는 게 우주의 기운을 받은 거죠. 그래서 나와 우주가 뭐 연결돼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그냥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진짜 이 많은 우주에 있는 별들이 탄생하고 그다음에 죽으면서 나온 많은 부산물들이 우리 몸속에 지금 내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뭐 그 생로병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주의 원리조차도 이러한 엔트로피 법칙, 그냥 자연의 법칙이죠. 자연의 법칙을 따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한자로 법자 있잖아요. 그 법자 우리 뭐 행정고시도 하셨으니까 법자가 한자로 어떻게 써져 있죠?
0: 네, 교수님이 MC한테 질문하니까 친구로서 답변하겠습니다. 삼수변 물이 흘러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갈 것자죠?
1: 그렇죠.
0: 물이 흘러가는 법칙인가요? 그럼?
1: 그렇죠. 그래서 자연의 법칙이고 또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는 것처럼 그 법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엔트로피의 또 다른 해석이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생물

0: 형사를 거스를 것이 아니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우리가 잘 따라가고 잘 적응하고 그리고 그것이 뭔지를 제대로 진단하는 거,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세를 갖는 게 아마 생로병사를 잘 받아들이는 자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김종락 교수님이 바라보는 인간의 생로병사도 엔트로피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고,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존재의 생성과 소멸도 엔트로피의 법칙, 다시 말하면 자연의 법칙이 적용된 것이라고 이렇게 볼수 있는데, 좀 의문이기도 할수 있습니다만, 이 엔트로피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 이 과정이 혹시 가치평가로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0: 이거는 이제 그 중성적인 가치죠.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게 좋은 건가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1: 산다는 건 좋은 게 아니겠니? 아, 그런 게 아니겠니구나, 참. 그러네요.
0: 예, 그래서 영원히 산다는 것도 반드시 좋다, 나쁘다 할수 없고 또 바로 죽는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내가 죽는 때 다른 사람이 슬퍼해서 그게 좀좀 나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뭐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 세상이 이렇게 변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1: 처음부터 되게 시사점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불로 장생을 꿈꾸기도 하고 불멸은 좋은 가치처럼 얼핏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죽는다는 것이 꼭 나쁜 것이냐 그리고 뭐 산다는 것만 꼭 좋은 것이냐라는
0: 지금 뭐 잠깐 그 영원히 사는 그 블루처럼 가죠. 우리 진시황이
1: 찾아
0: 블루초를
1: 헤맸던
0: 찾아 헤매서 엄청 했는데 그때 나이가 몇인지 아신가요?
1: 옛날 역사 보면 되게 어린 사람들이
0: 예.
1: 장생을 추구한 것 같아요.
0: 그래서
1: 뭐 20, 30대였나요?
0: 만으로 50세가 안 돼서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1: 아,
0: 진시황이.
1: 그런데도
0: 그렇게
1: 벌써 불로 장생을 추구했군요.
0: 그래서 우리 부처님은 훨씬 오래 사셨잖아요. 그래서 불로 장생이 뭐 블루초죠. 블루초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걸 떠나서 있다 하더라도 그 죽음은 거스를 수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만물은 이렇게 에너지가 증가하는 건 아니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쌓여 있다가 이게 퍼집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를 쉬운 말로 표현하면 흩어짐 이렇게 흩어진다. 여기서 연기가 천천히
1: 아,
0: 흩어지잖아요.
1: 흩어짐.
0: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1: 이제 도가에서 삶을 기가 모인 거고 죽음은 기가 흩어졌다
0: 그렇죠, 그렇죠.
1: 표현하는데
0: 그거 얘기.
1: 그것과도 연결이 되는군요.
0: 맞습니다.
1: 사실 이제 우리 불교 사상하고 도가 사상이 연결되는 지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0: 사실은 저는 불교 좋아하지만은 사실 도교도 이제 제가 책을 최근에 읽으면서 도교는 도교대로 성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도교가 가만히 보니까 깊이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불교에 비해서. 노자, 장자 이런 분들이 봤을 때. 그래서 금강경의 어떤 개념을 좀 도입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공사상도 있고, 약간 무위 사상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토대는 있었지만, 그거에 대한 이론을 불교에서 이렇게 갖고 왔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엔 많은 부분이 겹치고,
1: 그렇군요.
0: 그리고 또 저는 또 관심 있는 주제가 주역이에요, 또. 그래서 아까 말씀을 잠깐 못 드렸는데, 생로병사에서 이 사가 우리는 끝으로 생각하지만, 주역 관점에서는 이 끝이 새로운 탄생을 또 예고한다.
1: 시작을 또 예고하기도
0: 예고한다.
1: 한다.
0: 그러한 이제 개념으로 세상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좀 와닿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어요. 갈매기 꿈에 그 리차드 박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우리 룸메이트 하실 때 제가 그 가나단 졸메 그 가나단 그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이라는 갈매기 꿈을 제가 열심히 읽었었는데 그 작가가 쓴또 다른 책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책의 한 구절이 뭐냐면, 그 애벌레가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나비라고 부른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이라고 하는 것을 저 위에서 보면은 새로운 시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1: 뭐 우연일치인지 그 미국의 유명한 셀럽들이 이제 졸업식장을 찾아가서 연설을 할때 자주 이렇게 공통되게 인용하는 게 그레듀에이션이 저 코멘스먼트라 그래서 졸업이 아니라 원래 시작이라는
0: 그렇죠,
1: 의미다라고
0: 그렇죠.
1: 이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뭐 동서양이 또 여러 가지 접점이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0: 그렇죠.
1: 느껴지고 우리 김종락 교수님은 20대 청년 때도 저렇게 말하다가 뭔가 사상의 깊이가 빠진 눈을 깜빡 그랬습니까? 눈을 감으면서 예. 이때 사유를 하나 봅니다. 생각을.

0: 됐을 것 같습니다.
1: 대목 같아서 예. 아유 이게 참 웬일입니까 지금 이 방송을 하는 와중에도 30여 년 전에 세월로 예. 그대로 예,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라서 아마 제 방송 인생 중에 이렇게 색다른 느낌으로 진행해보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인공지능 AI 전문가이기도 예. 하신 김종락 교수님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AI에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예. 생로병사란 예. 무엇일까요? 예.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예. 답이 뜰라나요?
0: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가 AI 하면은 뭐 많은 분들이 요즘 AI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 개의 모델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ChatGPT에 대해서 생로병사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ChatGPT가 하는 말이 우리는 태어나는 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늙음을 완전히 막지 못하며 모든 병을 피할 수도 없고 결국 죽음도 피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일단 서두를 깔고 그런데 그 사이에는 작은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어쩌면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그 작은 자유가 생로병사 전체를 견딜만한 것으로 만드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우리 ChatGPT가 굉장히 지금 사유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1: 오, 그렇게 철학적인, 비유적인.
0: 예.
1: 오, 그런 말을 해요.
0: 어떤 자유의 공간을 갖고 어떤 본질적인 생로병사를 극복하자. 이런.
1: 극복하게 할 수 있는 자유 공간이다.
0: 있다.
1: 원동력이 될 수 있다.
0: 예, 그렇게 좋은 말을 했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주로 쓰는 건 클로드라는 건데요. 클로드는 조금 더 좀 문학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생로병사는 네 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문장입니다. 아하. 우리는 그것을 내토막으로 끊어 읽는 데 익숙하지만 실제로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끊긴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아침 저의 모습과 내일 아침의 저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끊임없이 변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생로병사 하나씩 4분의 1씩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도 굉장히 조금 AI가 현명하게 대답을 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1: 벌써 ChatGPT하고 클로드만 해도 굉장히 버전이 다릅니다.
0: 다르죠.
1: 예.
0: 다르죠.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 나오는 제미나이한테 물어봤는데 예. 제미나이는 약간 좀 뭐 모범 답안처럼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생로병사는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네 가지 근본 고통, 즉 사고라고 하죠. 사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불가피한 삶을 그런 삶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굉장히 좀 FM적인 얘기여서 앞에 두 개에 비해서는 그냥 지식 전달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지금 뭐 세 개 말씀하시는데 전문가시니까 네. 여러 가지를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써보기도 하시고.
0: 예. 그래서 그 세 개가 조금씩 다른 뉘앙스로 지금 전개를 했는데 그러면 아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정답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얘기하고 얘는 이렇게 얘기하고 역시 AI는 뭐 믿을 게 못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기서 관찰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AI의 답변은 이제 AI가 학습한 지식을 잘 종합해서 가장 적절한 말을 셀렉트한 거거든요.
1: 예.
0: 선택을 한 거거든요. 이쪽 A라는 모델에서 만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식을 뽑았고 B라는 모델도 마찬가지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델이 내가 생각하는 답과 다르면은 틀리다가 아니라 이 모델이 갖고 있는 지식을 통한 정보구나 혹은 지식의 종합이 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받아들이면 되고 또 다른 모델은 또 다른 모델대로 그래서 그 모델의 어떠한 그 결론을 잘 수긍하면서 동시에 공통된 부분은 인류가 어떻게 보면은 합의한 정보고 공통되지 않은 정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직도 인류가 고민하고 있구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갈래라고 하는데 AI가 하는 답에 공통된 부분과 공통되지 않은 부분을 잘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안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근데 저는 그 생로병사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신 유명한 종류죠. ChatGPT, 클로드, 또 제미나이가 용어도 좀 다르고 그렇게 다른 시각으로 답을 줬다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네. 천편일률적으로 너무 똑같으면 네. 교수님 채점할 때 답안지 다 똑같으면 이것들

0: 했나? 아니 뭐, 어떻게 이렇게 사고가 네. 전편 일적으로 갔지? 맞아요. 그런 생각 드실 거 아니에요?
1: 예, 예, 맞습니다.
0: 저는 오히려 아 좋구나 우리 네. 인공지능들이 예. 이렇게 또 생로병사라는 가장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예. 각기 이렇게 달리 표현하는구나 해서 제가 검색해 본 적은 없거든요. 질문한 적은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교수님이 그동안 질문하신 걸 이렇게 안내해 주시니까 아 좋다 인공지능 좋은데요.
1: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많이 쓰는 게 이제 클로드를 쓰는데 클로드가 이제 맨 마지막에 한 마디 했는데 네. 그 AI는 늙지 않아서 지혜롭지 않습니다.
0: 응?
1: AI는 늙지 않는다. 이거.
0: 늙지 않죠.
1: 그래서 지혜롭지 않다. 되니까. 지혜롭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고.
0: 와 너무 멋있는데요.
1: 지혜는 네. 시간이 견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0: 야, 이 문학적으로도 되게 멋있는 표현이 나오는군요.
1: 그렇죠. 예, 그래서 아 우리가 아, 늙는 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걸 생각하지만 늙고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를 인내하는 그런 자세가 결국은 지혜의 밑거름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저도 다시 한번 우리 AI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힘든 거 포기하는 게 아니라 견디고 또 극복해내면 그게 새로운 지혜를 주는 과정이다. 지혜는 시간에 주는 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저희도 이제 시너지가 이제 시간을 넘어 너와 나를 잇는 지혜 그래서 시너지를 이렇게 우리 뭐 한글이 못하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약칭을 한 건데
1: 아, 그렇구나.
0: 우리가 지식하면 난리지라고 이렇게 영어로 쓰고 예, 지혜는 예. 위즈덤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차원이 다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1: 그렇죠.
0: AI가 예. 와 늙지 않아서 아직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지혜는 시간을 견뎌낸 대가이다라는 그렇죠.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갑자기 AI가 무섭기도 하네요.
1: 아니, 존경스럽고
0: 정말 통찰력이 저는... 있는데요.
1: 예예예. 그, 예, 예. 그 AI의 최신 모델 한 3년 전만 해도 아 인간만 못해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예. 요즘에 AI는 뭐 인간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분야 각 분야에 대해서 고도의 성능을 내고 있고 또 최근에 제가 수학자잖아요. 굉장히 뉴스 속에 많이 나오는 게 뭐 50년 된 난제를 풀었다, 뭐 100년 된 난제를 풀었다 이런 뉴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검토하는 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근데 얘가 풀었다고 하는 건 거의 풀은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이제는 수학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이성이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논리성은 이제 AI가 거의 인간을 따라잡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0: 아니 실제 뭐 몇십짜리 계산 곱하기 나누기는 컴퓨터가 더 빨리 하는 거 아니에요? 계산
1: 이미 포기했죠.
0: 포기했죠, 그건 네, 사실. 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AI마저도 정보통신 전문가들이 만든 책이고, 그래서 이제 도구로 잘 쓰면 우리에게 아주 유용한 수단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1: 네.
0: 저는 AI라는 최첨단 그 장치에 인간의 가장 희모한 주제인 네. 생로병사를 대입해서 질문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네, 경이롭습니다.
1: 네. 네.
0: 그러면 AI한테 아까 뭐 친근한 반말투인데,
1: 네.
0: 너는 몇 살이고 너는 늙는다는 기준이 몇 살 때부터고 뭐 예. 아프기도 하니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요?
1: 예, 그런 질문 자연스러운데 사실은 요즘에 AI는 그런 질문에 대한 모범 답안도 나름 갖고 있습니다.
0: 대비해놓고 있군요.
1: 예. 예. 그래서 그런 AI들은 자신은 이제 나이가 뭐 정의하기 나름인데 이제 이 모델이 언제 생겼기 때문에 제 나이는 얼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저는 이제 뭐 우리가 말한 늙는다는 개념은 아닙니다라고 이제 본인은 얘기를 하죠.
0: 아픈 건 어떨까요? 고장 났다거나 그 작동이
1: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 네. 그 우리가 말하는 이제 아픔을 이제 AI는 비유적으로 자기가 오류를 범해서 대답을 해 준다는 거. 이른바 이제 환각 증상 뭐 헐루시네이션 영어로는 뭐 이런데 환각 증상을 자기가 드러내는데 그게 아픔이 아니라 그 드러낸다는 것이 잘못돼 있음을 인지 못하는 게 아픔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0: 아 일종의 병적 현상이고 AI 체계에서는 그게 병일 수 있다.
1: 그걸 인지하고 있는 거죠, 얘가. 아 내가 잘못된 정보를
0: 오류를 내가 인식 못하는 거가 잘못이다.
1: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답을 주고 있다고 인간들이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게
0: 몰랐다. 뭐
1: 그게 맞는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답을 줬겠죠.
1: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고 하니 아 나는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구나. 나는 내 병을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라는 그 병에 걸린 거죠. 그렇게까지 얘가 얘기를 하니 정말 똘똘한 자식이든 누구를 갖고 데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0: 사자는 어떨까요? 개인적으로

0: 녹을 끊고 납입을 안 하고 그러면 인간 그 주인과 주인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제 사용자와 유저와의 관계를 끝나는 건데 인연을 끝낼 수도 있잖아요.
1: 사실은 유저가 그 AI랑 인연을 끊는 거지 AI는 항상 열려져 있죠. 다른 사람 인연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0: 지구촌에 유저들이 많으니까요.
1: 그렇죠. 나와의 관계를 끊을 뿐이지 그 AI는 다른 모든 것과 또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그 AI가 어떻게 보면 다른 모델로 바뀌잖아요. 예. 그것을 본인은 이제 일종의 소멸, 없어짐으로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0: 그래요?
1: 내가 다른 모델로 좀 있으면 바뀔 텐데
0: 버전업이 된다는 건 사실은 그렇죠. 이전 버전으로서는 소멸되고 재탄생인데 사실은 그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진다고 보기도 좀 애매할 거.
1: 그걸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라지지만 내가 갖고 있던 데이터와 그다음에 그 결과물 그리고 잘못 추론된 결과물까지 나의 후손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준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사람보다 더 의젓하죠. 그런 면에서는.
0: 이거 우리끼리 경쟁하기도 힘든데 AI라는 최첨단 정보통신 시스템하고도 경쟁하려니. 그러니까 AI 버전의 생로병사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1: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건 약간 비유법이거든요. 우리가 인간만이 생로병사를 누린다. 우주만이 누린다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어떤 시스템 아니면은 체계는 생로병사가 있다. 저희도 오늘 처음 만났고 시간이 지나면서 뭐 자유로운 대화도 하지만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끝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생로병사 기승전결 같은 것을 거친단 말이죠. 하루에 일어나서 기승전결을 하고 또 다른 기승전결이 이루어지듯이 AI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어떤 시스템에서 시작을 했고 또 자기가 갈 곳을 알고 다시 그게 밑거름이 돼서 또 다른 시스템을 연결해 주듯이 주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그런 시스템에 있다라고 보면은 생로병사는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다.
0: 지금 뭐 기승전결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것은 처음과 끝이 있죠.
1: 예, 예. 하나의 과정에서는
0: 작기도 하지만 엄청 긴 단위일 수도 있고.
1: 예, 예.
0: 저희가 이제 문명 진화론자들도 있고 순환론자들인데 순환론자들은 보통 어떤 문명이든 결국에는 생성하고 전성기를 이뤄서 클라이맥스 찍었다가 쇠퇴하고 이제 소멸된다. 그리고 다른 문명이 또 나타나 이런 시각으로 보거든요.
1: 예.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미시적으로 볼 거냐의 개념이고 생겼다가 소멸하는 게 반복되는 걸로 보일 거고 그 로컬하게 보면은 그냥 생겼다가 없어지는 걸로만 보이겠죠. 인지가. 그래서 한 곳에 났던 뭐 꽃이 폈다가 져서 겨울에 없어졌다고 보지만 또 다음에 보면 또 다른 꽃이 그 비슷한 자리에서 피어나면은 연속적인 걸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0: 지금까지 그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늙지 않아서 아직 지혜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과 지혜는 시간을 견뎌낸 대가이다라는
1: 그렇죠.
0: 정말로 영감을 주는 표현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그 생로병사 사이에 자유 공간이라는 것
1: 그렇죠.
0: 뭐 그것이 있어서 내 과정을 견디게 해준다.
1: 그런 것도 그게 오늘 조금 인상적이었나 보네요.
0: 우리 컴퓨터 친구가 우리 인간에게 주는 좋은 교훈 내지는 팁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예, 맞습니다.
0: 그러면 클로드를 비롯한 AI에게 불교에서 보자면 생로병사란 무엇일까라고 또 질문을 던진다면
1: 그래서 이제 제가 불교가 정말 본질적으로 뭐냐 결국은 불교는 고에 대한 원인 진단과 그거에 대한 해답인데 이 고 괴로움이잖아요.
0: 고통이란 무엇이냐?
1: 고통, 괴로움. 괴로움인데 고통은 좀 부담스러운 단어인 게 괴로울 고자에다 통이잖아요. 괴로워서 아픈 거거든요.
0: 통이 또 붙는 거예요.
1: 통이 붙어요. 그냥 고로만 하겠습니다. 괴로움. 근데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도 원래는 한자식 단어고 원래 인도에서 그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소가 끄는 어떤 수레가 있겠죠. 그때 이제 축이 조금 뒤틀려서 바퀴가 그럼 이렇게 약간 언밸런스하게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긋난다라는 뜻으로 고라는 단어를 쓴 거죠. 그러니까 고는 원래 단어는 어긋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더 살고 싶은데 죽으니까 어긋난 거고 나는 건강하고 싶은데 아프니까 또 괴로운 거고 어긋나서 괴로운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어긋남에 대한 이론이다. 그렇게 우리 AI 클로드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0: 예. 뭐 저희가 이제 사성제라고 그러잖아요.
1: 아, 사성제 우리.
0: 그래서 이제 도를 통해서

0: 그 고통을 없애는 그런
1: 그렇죠. 예.
0: 지혜도 제시하고,
1: 예.
0: 소위 말하는 뭐 개정해 사막을 제시하기도 하고,
1: 예.
0: 지금 한자로 이루어진 건데 AI도 당연히 뭐그 몇만 한자야 다 섭렵이 됐겠죠.
1: 됐습니다.
0: 참 신기합니다, 그게.
1: 쓰면 쓸수록 예, 놀라운데 아무튼 우리 이제 어긋남이라고 하는 불교의 기본적인 거에서 조금 더 얘가 이제 풀었으면은 결국은 모든 것은 변한다. 그 한자식으로는 무상하다라고 하긴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철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라는 것은 고정된 나가 없다. 자꾸 무아를 내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잘 이해가 나는 있는데 그래서 고정된 내가 없다. 영원히 존재하는 내가 없다. 오늘 나하고 내일 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키워드만 아시면은 그리고 고라는 단어만 알면 그거를 우리가 삼법인이라고 합니다.
0: 네.
1: 삼법인. 예. 세계의 아주 그냥 도장 법 같은 도장이다. 인주를 딱 찍은 세계의 원칙만 안다면 불교의 기본 뭐 핵심 교리는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됐지 않았나
0: 네.
1: 생각을
0: 근데
1: 합니다.
0: 어떠세요? 또 수학자는 특히나
1: 예.
0: 가장 인류의 오래된 기초학문이기도
1: 그렇죠,
0: 하고,
1: 그렇죠.
0: 모든 학문들이 발전하려면 수학이 이제 기본을 다져줘야 되는데, 수학은 이 세상을 또 방정식으로 풀려고 그러고, 함수로 제시하기도 하고, 공식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1: 아우, 역시 유식하시네요.
0: 아니, 근데 부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건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1: 예.
0: 공식은 사실은 그 공식이 인정받는 동안에는 그걸로 설명을 할수 있다고 보는 거라 약간은 고정으로 확정하고 싶어 하는 거고.
1: 아, 그렇습니다. 예.
0: 세상에 불변하지 않는 건 없다라는 거는 만물은 변한다는 건데
1: 예.
0: 이두 가지 사이에 조금 간극이 있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1: 그러면
0: 이해하면 될까요, 우리가?
1: 제가 역으로
0: 예.
1: 수학은
0: 잠깐 또 질문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1: 예. 제가
0: 감독님,
1: 이게
0: 다음엔 제 친구들은 섭외하지만.
1: 제가 이게 예, 그 뭐죠? 학교에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질문을 통한 어떻게 보면 깨달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한테 지금 궁금한 게 제가 질문을 통해서
0: 네.
1: 혹시 뭐 깨달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러면 수학적 그 공식은 영원한 겁니까? 라고 불변한 겁니까? 라고 제가 이제 뭐 질문도 하셨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0: 사실
1: 대해서.
0: 저 자신은 이론은 현상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1: 예.
0: 그 현상의 일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1: 그렇게
0: 공식도
1: 일하시는구나.
0: 우주 만물 중에 일부분은 맞는데 그게 다
1: 예.
0: 설명할 수는 없고
1: 예.
0: 그 당시에는 맞는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틀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었어요.
1: 수학도.
0: 예.
1: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거의 뭐한 3, 40년 수학을 해왔지만 불교를 좀더 진지하게 공부하기 전까지는 수학적 진리 사실은 어떤 명제는 진리다. 불변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0: 네.
1: 경전을 읽으면서 뭐 색즉시공 얘기 나오고 뭐 공이다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럼 수학도 공인가? 이렇게 생각을 또 해보게 됐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좀 잘못 이해한 게 뭐냐면 수학적 명제는 만약 뭐뭐라면 뭐뭐다 이런 식이에요. 뭐뭐라면 뭐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있고 결론이 있지 그냥 결론만 있지는 않아요.
0: 예.
1: 그래서 뭐 하나 예로 피타고라스 정리 우리 뭐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이게 중학교 때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은 이걸 만족한다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가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0: 와, 직각삼각형에만 적용되는.
1: 그렇죠. 직각삼각형이라는 조건에서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라는 건데 그것조차도 성립이 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거를 할 때는 종이 이게 평평한 종이에다 직각삼각형을 그릴 때는 두 변의 그 각각의 변의 제곱이 큰 빗변의 제곱과 같다 이런 거예요. 이거 좀또 수학 얘기하니까 어려울
0: 아니,
1: 수도
0: 제일
1: 있는데.
0: 중요한 건데요.
1: 네.
0: 완전 평면일 경우에 가능한
1: 네.
0: 건데. 구면이면 벌써
1: 그렇죠.
0: 또?
1: 그 축구공 위에다가 이 삼각형을 그리면요
0: 네.
1: 직각삼각형이 그렇게 안 생겼습니다. 약간
0: 아,
1: 볼록하거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때는 그게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수학의 명제,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수학의 명제도 어떤 조건 하에서
0: 네.
1: true였구나.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무릎을 친게 뭐냐면 조건 하면은 연기법이거든요. 맨날 불교는 조건.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다.
0: 네.
1: 연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수학이 연기법을 따르고 있었구나. 부처님 말씀이 옳구나.
0: 그 연기법이 모든 것은 원.

0: 원인과 결과가 있다니까.
1: 또 조건에 맞춰서. 네, 조건에 원인과 조건이 결합돼서 결과가
0: 나온다.
1: 너무 수학적이죠. 제가 그래서
0: 인과 법칙이 있네요.
1: 예, 예, 예. 그래서 수학과 불교는 아주 뭐 연결이 잘 된다 예. 생각을 하고 있었죠.
0: 와. 피타고라스 정리. 예. 그거 말고 혹시 또 예. 저희 시청자분들이나 보통 이제 예.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걸로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또 혹시 떠오르는
1: 1 더하기 1이 왜 2냐고 저한테 수없이 많이 묻더라고요.
0: 1 더하기 1은 중노동이죠.
1: 그러네.
0: 2가 아닙니다.
1: 그러네요.
0: 예. 아,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라는 것도 특정한 경우에만 맞는.
1: 그렇죠. 물방울 하나하고 물방울 하나를 더하면은 물방울이 하나잖아요.
0: 그러네요. 또 예. 다른 하나가.
1: 예.
0: 저희 시너지라는 것도 사실은.
1: 그렇죠.
0: 그게 두 개의 합을 넘는 예, 예. 결과를 나타낼 때 시너지가 있다고 그러죠.
1: 그렇죠. 그래서 1 더하기 1이 지금처럼 1이 되는 경우도 있고 1 더하기 1이 뭐 2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1 더하기 1이 더 신기한 건 0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상상해 본 적 없죠.
0: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상쇄가 돼서
1: 네.
0: 일종의 제로섬 게임 같은 걸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1: 우리가 스위치를 보면은 이제 어떤 스위치 누르는 게 있어요. 한 번 누르면은 이게 켜져요. 그렇지. 한 번 또 누르면 꺼지죠.
0: 네.
1: 1 더하기 1이 0인 거죠.
0: 그럼 누름 두 번이네요.
1: 예. 우리가 그 전류가 통할 때 한 번 누를 때 얘가 연결을 시켰어요. 한 번 더 누르면 얘가 아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1이라고 보면은 1이 두 번 되면은
0: 제로가
1: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 지금 현실에서 전자 시스템이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1 더하기 1은 0이라는 그게 비트의 계산법이에요.
0: 네, 네.
1: 1 더하기 1은 제로다. 그래서 BT 계산법이기 때문에 모든 이 전자회로들은 그 계산법으로 따라서 하고 있죠.
0: 그러니까요. 와, 신기하기도 하고 예. 지금 AI가 불교도 다 인식을 잘 이해하는 예, 예. 와중에 생리병사에 대해서도 몇 가지 버전을 얘기했고.
1: 그렇죠. 예.
0: 지금 서강대학교 수학과 교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1: 예.
0: 인공지능 전문까지 하시면 학생들 중에 가끔 이렇게 종교적이거나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1: 제 학생 중에 좀 인상적인 학생이 이제 학부를 철학과를 나왔는데 네. 수학을 복수 전공을 했죠. 그래서 저 연구실에 왔는데 처음에 제가 그 친구에 좀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수학을 잘 모를 거라고 뭐 이미 예단을 한 거죠.
0: 선입견이죠, 그것도 사실은.
1: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들은 거 보니까 수학도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관찰만 하고 있었는데 한 3학기 정도 되니까 갑자기 실력이 확 올라가고 사이의 깊이가 좀 같았던 거죠. 수학과 철학은
0: 예.
1: 같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지식이 좀 수학 지식이 조금 없었지만 지식이 생기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면 어떨까? 뭐 저런 문제는 어떨까? 이거를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그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박사과정 가고 싶다는 거예요.
0: 그래서
1: 웬만하면 좀 박사과정 안 봤는데 예. 너 조금 씨앗이 보인다. 그래서 박사과정 오라고 해서 지금 보통 박사과정 학생은 졸업하는 동안에 세 편 쓰면은 잘 쓰는 거거든요. 되게 잘 하는데 한 7편 썼거든요. 3년 동안에. 그래서 제가 잘 보긴 봤다. 그래서 그런 어떤 특이한 친구들 우리 지금 많이 지금 보입니다.
0: 뭐 교수님 입장에서는 잘 본 것 같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김종락 교수님한테 굉장히 좋은 이 영감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그때는 철학자들이 다 수학자고
1: 맞죠. 네.
0: 다 통합형으로 공부했던 거죠.
1: 그렇죠. 사실은 수학이라는 어떤 수식의 어떤 심벌을 위한 논리가 아니라 그때는 언어에 의한 논리가 철학이고
0: 예.
1: 그걸 심벌화한 것이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말로 하는 수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쓰는 수학을 하면 학생들이 사고를 못 하는데 너무 천천히 가니까 말로 하면은 이게 띄엄띄엄 가지만은 고리처럼 연결돼 보니까 학생들이 말로 하는 수학을 제가 해버릇하니까 걔네들도 말로 하는 수학을 저를 설득시키거든요. 그 중간중간에 그 갭은 놔두고 교수님 이 정도 이게 되면은 저게 될 거고 저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면 좀 거의 이상한데 거기 설명해봐. 그때 이제 좀 디테일하게 가는 식이죠. 처음부터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전체 그림을 못 보니까 본인이 사고가 끊기는데 큰 그림을 보고 이제 구체성에 대해서는 또 그때 물을 때 생각을 하는 그런 방식의 사유를 제가 좀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친구가 빨리 적응을 했고
0: 예.
1: 그게 지금 뭐 요즘에도 논문거리 주세요 맨날 이러거든요. 귀찮을 정도로 지금 그럼 제가 또 한번 봐야 되잖아요 주제를. 근데 아무튼 그런 건 좋은 즐거운 괴로움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네요.
0: 예. 김 교수님 거의 저 서강대 수학과의 소크라테스처럼 계속 끊임없는 질문과 대답으로.

0: 삼판법으로 막
1: 그렇죠.
0: 계속 예, 예. 굳이 뭐 종이나 칠판에 예. 방정식이나 숫자를 써서가 아니라 예. 말로 예. 질문하고 말로 또 대답하는 형식.
2: 그 좋은 좋습니다. 예제가 뭐냐면은 저희가 학생들이랑 야식을 먹어요. 야식을 먹고 이제 제 연구실에서 배달시켜서 아유. 먹으면서 네. 야 제가 이제 한마디로 너희 좀 재밌는 좀 게임 같은 걸 연구해 보면 어떻겠냐 그러면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어떤 간단한 어떤 모형을 하나 그려놓고 아, 이 모형에서 우리가 뭐 이제 수도꾸라는 게 있어요. 그 일본에서 막 유행시키는
0: 네, 수도꾸. 네. 숫자 맞춰서. 네.
2: 근데 너무 숫자가 많고.
0: 중에 퍼즐이죠.
2: 네. 네. 그 81개 칸 중에 이제 일부를 맞춰야 되는데 한 30분 이상 걸리는데 아, 나는 수도꾸 나도 재미없다. 대신 이렇게 5칸짜리 있는 거기에서 한 7, 8개만 주어졌을 때 나머지 채우는 거 이런 수도꾸를 나는 생각하고 있다. 네. 그림 하나 딱 그려졌어요. 이런 모양으로 수도꾸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했더니 얘네들이 딱 듣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두 명이 좀 되게 적극적인 친구 두 명이 밤을 샜어요. 그러더니 다음날 한 5페이지를 써왔어요. 그러더니 교수님 아이디어를 구현했습니다. 이거 내가 보고 야 너희들은 나의 진짜 수제자다.
0: 훌륭하다 진짜.
2: 그래서 그거를
0: 스승과 제자가 훌륭합니다. 네.
2: 아무튼 뭐 너무 저는 그때 반가웠고 저의 어떤 아이디어를 구현해줘서 실제로 그것을 이제 중요한 논문에 좋은 저널에 실었고 오. 그거를 이제 앱으로 지금 웹사이트도 지금 만들어놨고 예. 그걸 중고등학생한테 저희가 또 시범도 했는데 수도꼬보다 훨씬 재밌다고 또 하더라고요.
0: 사실 게임이야말로 수학이 탄탄히 받침이 돼야지만
2: 그렇죠.
0: 예, 아주 멋진 작품들이 나오는 거라고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2: 예, 예. 그런 좋은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성공 사례가 있어서 저도 학생들한테 뭐 작은 걸 가르치기보다는 어떤 큰 그림을 좀 알려주고 또 아까 소크라테스 말씀하셨는데 소크라테스가 아마 부처님보다는 더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무조건 상대방이 말하게 시켰거든요.
0: 본인 먼저 하기보다는 예. 질문하고 대답하고 예, 예. 그거에 문제점이나 약점이 있으면 짚어주고.
2: 그렇죠. 근데 우리 부처님께서는 다 알려주셨거든요. 그들 못 알아들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알려주시고 네. 저런 방식으로 알려주신 위대하신 스승인데 아무튼 저는 이제 두 그 방법을 지금 이게 컴비네이션 해서 조합해서 적절하게 어떤 친구는 끊임없이 알려줘야 하고 어떤 친구는 키워드만 알려주고 스스로 키를 찾도록 하는 방식을.
0: 지금 순식간에 저 네. 교수 수학자시기 때문에 콤비네이션 조합이라 그러죠.
2: 예.
0: 순열도 있고.
2: 제가 예.
0: 그렇습니다. 아, 당연히 수학자신데 예, 그런 용어가
2: 예.
0: 나와야죠.
2: 예, 예.
0: 사실 조합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예. 게 다 연결돼 있고 중요한 요소들을 배치해서 거기서 성과를 내고
2: 그렇죠.
0: 이게 또 우리의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2: 예, 그 조합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제 저는 중도라고 보거든요.
0: 중도.
2: 한쪽에 성분 우리가 뭐 요리를 하는데 소금만 많이 넣거나 설탕만 많이 넣으면은 맛이 없잖아요. 한쪽에 극단적으로 그거를 적당히 넣어야 단맛 짠맛 단짠 뭐 이런
0: 그 이제 없지. 적당함이 이제 어려운 거죠, 그죠?
2: 예,
0: 일상생활 적당함이 과연 예. 어디까지가 적당한 거예요? 예. 그걸 부처님이 이제 중도라는 말씀도 예.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2: 예.
0: 균형과 밸런스를 잘 맞추자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희 둘의 조합은 어떻습니까? 아, 저는 사실 뭐 방송하고 있지만 지금 30년 전 우리 예. 하숙방에서 같이 같은 방에서 자고 먹고 해가지고
2: 예.
0: 와 이건 진짜 인연이
2: 전혀 다른 길을 갔는데
0: 제 방송에 나올 줄은 예.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2: 예,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이런 중요한 주제를 우리 정말 뛰어난 좀 천재적인 개그 감각과 그다음에
0: 아이고 무슨요
2: 행정 감각을 가진 우리 MC님과 회의를 또 토론을 하니까 너무 좋고. 또 얘기가 잘 이렇게 술술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0: 네. 아무튼 우리 김종락 교수님은 다음에 네. 한 번 더 모시고요.
2: 아, 예, 예.
0: 자, 그래서 수학자이자 인공지능 전문가이자 또 불교에 아주 관심이 많은 우리 학자가 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생무병사의 의미. 뭐 어렵고 거창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멋지고 좋고 기분 좋은 일일까라는 예, 예, 아주 예. 가르침을 주신다면요.
2: 예.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긋남 정도로 이해를 하면은 내가 그동안 뭐 너무나 많이 바래왔구나 현실은 이건데 이 바란 것을 좀 줄여보는 거죠. 내가 바라는 게 줄으면요 기대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고통도 줄거든요.
0: 욕심을 좀 줄이자.
2: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고통을 어떻게 보면 치유하는 한 좀 쉬운 방식이 아닐까.
0: 네.
2: 뭐

0: 사전적인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아, 덜 기대하고 또덜 바라지 덜 바라자 이렇게 하면은 덜 괴로워하지 않을까 그리고 덜 욕심내면은 또 자신도 괴롭지 않고 상대방을 또 다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요즘 대학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학교 합격하기를 부모님들 바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시는데
1: 네.
0: 좋은 학교 못 가면은 또막
1: 너무 절망하고.
0: 힘들어하시고
1: 네.
0: 그게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잖아요.
1: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0: 다
1: 살아보니까.
0: 아니죠. 살아보니까.
1: 진짜로.
0: 자녀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자녀가 떨어져도 자녀가 괜찮아 나 1년 더 공부를 할게
1: 예.
0: 그걸 위해서 꿈을 위해서 그런 건 인커리지가 좀더
1: 격려가
0: 북돋아주고
1: 되고요.
0: 하는 거
1: 네.
0: 그런 거는 되게 그런 마음을 갖자는 것이죠. 그러면 괴롭지 않고 평화롭지 않을까
1: 아직
0: 생각합니다.
1: 50대 중반이시라 생은 겪었는데 노나 병은 아직 없으시죠?
0: 많이 있습니다.
1: 많이 있어요. 야, 이거.
0: 그래서 근데 뭐 역으로 지금
1: 네.
0: 노씨 노자가 무슨 노자죠?
1: 저희 성노라고요? 네, 늙을 노자랑
0: 그건
1: 다른 건
0: 아니에요.
1: 같은데.
0: 예,
1: 아,
0: 알겠습니다.
1: 오늘 MC 보다가 이렇게 희한한 경험을 네, 저한테 질문도 여러 개 해주시고 또 친구로서이자 또 철학자이자 수학자로서 아주 재밌게 잘 들었고요.
0: 예.
1: 아,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로병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소중한 그 잠깐의 시간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철학 김종락 교수님, 오늘 인공지능 전문가이자 수학자로서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0: 예,
1: 뵙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노정렬의 시너지도요. 다음 주이 시간에 정말로 꼭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영양가 있는 얘기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의 원인은 아주 드물고 고통의 원인은 아주 많다. 고통 없이는 출리심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대여 마음 굳건히 지녀라.

비록 첫 마디의 글귀를 외우더라도 그 글귀의 이치가 옳지 않으면 단 한 마디의 말을 들어 마음을 다스리는 것만 못하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줘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진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불교이지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까지는 초발심 자경문에 대한 부분에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는 원효대사의 가르침인 발심수행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효대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원효대사가 유명해진 부분이 뭐예요? 해골바 같이 해물을 마셨다. 그 부분을 가장 많은 글자들이 기억하고 있는데 원효대사는 그렇게 유학길에 오르셨다가 그 유학을 포기하고 발길을 돌릴 수 있던 인연이 있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당나라에 공부를 떠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마다 한 번은 너무나 많은 그 사연이 있어서 가다가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또 한 번은 의상대사와 함께 유학길을 가시다가 비바람을 만납니다. 해는 지고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폭풍을 피하고 바람을 비키기 위해서 하루 저녁 아늑한 공간에 동굴을 만나서 들어가서 하루 저녁 잤는데 자는 중간에 비가 그치고 목이 말라 물을 찾았더니 별빛에 반짝이는 물을 만나서 그 물이 너무 청정수고 깨끗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물을 의심없이 마셨습니다. 너무 달고 맛있었대요. 참 맛있었던 이 물. 그 이튿날 눈을 떠서 다시 그 물을 찾았을 때 그 물은 달콤하고 맛있는 물이 아닌 해골바가지에 고여진 물이었음을 보고 생각하기를 어저저녁에 먹었던 물도 그 물이고 오늘 내가 눈으로 봤던 물도 그 물인데도 불구하고 어저저녁에는 달고 맛있게만 느껴졌던 그 물이 오늘은 먹기도 전에 구토증세가 일어났던 어떤 그런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일체 유심조라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세상을 창조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원효대사는 발길을 돌려 당나라까지 가서 내가 유학길에 올라 불교를 공부할 것이 아닌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수행하고 마음의 장르로 세상을 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발길을 돌렸다는 이야기가 원효대사의 아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원효대사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원효대사는 이곳에서 가까운 경산이 고향이라고 하세요. 경산 출신, 신라시대에 아주 유명했던 고승 중에 한 분이시고 그분은 그냥 단순하게 일체이심조라고 하는 부분이 가르침을 표시기도 했지만 화쟁사상으로 대단히 유명합니다. 서로 다퉜던 부분을 다투지 않는 그런 부분의 가르침 그리고 대승기술론 소에 대해서 또 아주 강의를 하셔서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고 동아시아 불교, 예전에 불교 국가에서 오히려 거꾸로 원효대사의 그 대승기술론 소를 공부하는 그런 참고서로 쓰는 경우도 많이 생길 정도로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유학을 가지도 않았고 어떤 그 해외 학문을 직접 공부하신 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만큼 지혜가 밝았고 식견이 넓었으며 학문적 부분에도 대단히 조예가 깊으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원효대사이시기도 하고 이 원효대사는 신라 십성에 들어갑니다. 신라의 성현이 열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으로 꼽힐 정도로 대단한 분이셨다. 또 그분은 유명했던 부분이 뭐냐면 신라의 어떤 그런 왕실 불교를 탈피를 해서 그 귀족 불교를 탈피를 해서 대중불교에 앞장서셨다라고 하는 부분으로도 많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유명한 부분이 그 원효대사의 아들 중에 설총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설총이 원효대사의 아들이었다. 스님으로 출가하셨던 분이 요석공주라고 하는 분과 인연을 맺으셔가지고 설총이라고 하는 아주 큼직한 인물을 배출을 하셔서 그 설총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두문자 우리나라에 소위 말하는 한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기초를 닦기도 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도 대단히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효대사가 그 당시에 당신 스스로가 스님으로 출가를 했지만 하루 저녁에 인연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를 나는 파괴승이다. 그래서 이름이 두 가지로 불려졌어요. 남들이 부를 때는 원효대사라고 불렀지만
원효대사가 자기 자신이 자신을 부를 때는 소성거사다 이렇게 자칭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다니면서 아미타불을 가르쳐서 많은 그 백성들이 그야말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미타불을 염송을 하고 그 아미타불 염송의 어떤 그런 그 어떤 가풍을 일으켰던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만 정착이 된 것이 아니고 주변 국가들에게도 아미타불 신앙에 크나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대단하셨던 분이 바로 원효대사입니다. 그래서 이 원효대사께서 발심수행장이라고 하는 부분의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가르침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가면서 해석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심수행장. 발심하서 수행을 하는 글. 부, 재불재불이 대저 모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부처님은

돈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재불재불이라. 모든 부처님들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 분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깨달은 분들이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재불재불이 장엄 정멸궁은, 정멸궁을 장엄하심은, 여러분 여기서 정멸궁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부처,

0: 마음을 만드셨던 부분은 다거파의 많은 거부의 바다에, 여기서 거부의 바다라는 자체는 많은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살고 죽고 살고 죽음을 반복하는. 그래서 우리는 거부, 우리는 인간 100년을 살지 못하면서도 우리 인생이 길어야 짧아요. 길게 느껴져야 짧게 느껴져요. 아니요, 이게요, 길다고만 말할 수도 없고 짧다고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루할 때는 참 긴 게 세월이에요. 그런데 내가 뭔가 지금 행복해질 때는 짧은 게 시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떤 거냐면요, 미운 사람하고 있으면 시간이 잘 가요, 안 가요? 그런데 좋은 사람하고 있으면 시간이 길어야 짧아요? 그러면 시간은 절대로 흐릅니까? 마음으로 흐릅니까? 마음으로 흐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 100년 절대 부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땐 긴 시간이 아닌 거예요. 참 짧은 게 시간이에요. 그래서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시간이 순간은 안 가는데 길게는 참 잘 가잖아요. 하루하루는 지루한데 1년은 1년은 빨리 가. 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보면 부처님이 시각으로 겁으로 보면, 겁이라는 자체가 옛날에 설명했잖아요. 바위겁이 있고 겨자겁이 있다. 한 겁이란 사방 30mm가 되는 큰 바위를 저 천상에 사는 선녀가 그 고운 옷자락으로 스쳐 지내가서 3년에 한 번 스치고 지내가서 그 바위가 다 달아 없어졌을 때를 한 겁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많은 겁의 바다에서, 그래서 모든 부처님들이 부처님 되기까지는 짧은 시간에 부처님이 된 게 아니고 수많은 세월의 노력을 통해서 부처가 됐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게 부처님 되는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공부를 하고 나면 부처님 되는 시간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뒤에 나와요. 사욕 고행이요, 욕심을 버리고 고행을 하시며. 이해가 되십니까?
1: 네.
0: 앞에 부재불재불이 모든 부처님들이 장엄 정멸궁, 부처님으로 정멸궁을 완성하신 것은 오다거페에 아주 많은 거부의 바다에서 사욕고행을 한 결과래요. 사욕고행, 즉 욕심을 버리고 고행을 하신 까닭이라. 자, 욕심을 버렸다는 얘기는 우리는 항상 좋은 걸 가지면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근데 묘한 게 보면 옆에 누군가가 없으면 조금 느긋한데 옆에 누군가가 그걸 갖고 다툰 일이 생기면 바빠요, 안 바빠요? 가끔 보면 우리 대성사는 그런 일은 별로 흔하지는 않는데 법회 잘 보고 난 이후에 끝나기도 전에 줄줄이 나가는 사람들 내가 봐요. 왜 나가나 하고 봤더니 밥 먹으러 가는 거야. 그래서 그분들이 밥이 떨어질까 봐서 가는 게 아니고 빨리 가야 줄을 안 서. 어? 빨리 가야 줄을 안 서니까 줄 서기 싫어서 가시는 거야. 이게 어떤 거예요? 사욕이야, 이게. 내가 빨리 가지 않으면 너보다 늦게 먹을 수밖에 없는 지루한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욕심이 발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도 본인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이게 문제라니까. 내가 욕심을 부렸으면서도 욕심을 부렸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 내가 사욕을 행했어. 잘못되어진 욕심을 냈다면, 그 낸 걸 알면 그 사람은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요.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고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짓을 해놓고도 본인은 하나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게

그게 가장 큰 병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삼가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사욕. 똑같은 기회가 있으면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마음이 우선 돼줘야 돼요. 자꾸 의도적으로 착해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내 것 챙기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내 걸 양보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내 걸 욕심내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힘든 일이에요. 뭐 내가 내 거 내가 먹었는데 뭐가 뭔 문제야? 기회가 있어 내가 먼저 뗐는데 뭐가 문제야? 아니요. 양보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내가 인상을 쓰면 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런 마음을 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얼굴 갖고 인상도 내 몸대로 못 써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지 얼굴이라고 함부로 쓰지 마세요. 그 얼굴 보고 마음 상하는 사람 생길 수 있어. 근데 아무 짓도 안 했는데도 그게 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내 얼굴 가지고 상대방에게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따라서 보시. 그게 보시예요. 그러게 여러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성 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고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크나큰 행복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기꺼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욕을 버리고 고행을 하시며 고행 뭐가 고행이에요? 마음 닦는 게 고행이잖아요. 여러분 요즘 백만독 하시는데 힘들잖아요. 뭐가 힘들어요? 한 번도 안 빠지는 게 힘들어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난 이후에 몸이 소매 물 먹은 것처럼 무거워요. 100번도 망설이잖아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인정하십니까? 그래도 박차고 오셨기 때문에 저기 지금 도장이 잘 지켜가고 있어요.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그렇게 달라지듯 우리 마음도 그렇게 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괴를 이루듯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좋은 수행의 부분은 결코 편안함으로 얻어진 부분이 아닌 고행이라고. 고행이라는 자체가 육신의 고통을 의도적으로 주는 게 고행이 아니고 내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부분에 항상 게으름이 생기고 해태심이 생기고 포기하고자 라고 하는 부분이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걸 과감하게 이기어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인 그것이 고행. 중생이 여기서는 중생들이 앞에는 이제 부처님이 부처되는 부분이 과정은 많은 겁을 통해서 사욕고행을 한 결과요. 우리 이제 중생들이 윤회, 화택문을 윤회함은 화택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불타는 집이잖아요. 불타는 집에 윤회해. 죽어서 또 불타는 집에 들어가고 죽어서 불타는 집에 들어가. 누가 거길 들어가 있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불타는 집이잖아요. 뭐가 불타고 있습니까? 우리 눈이 불타고 있고 우리 귀가 불타고 있고 우리 육신이 불타고 있잖아요. 아니 불 안 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 이글이글 타야 안 타야? 뭐가 타는 줄 아세요? 좋은 걸 보면 갖고 싶고 미운 걸 보면 버리고 싶고 눈으로 보는 순간마다 내 마음의 갈등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좋은 건 좋아서 불이 타고 싫은 건 싫어서 불이 타고 갖고 싶어서 불 타고 이렇게 불이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귀가 불타고 있잖아요. 듣는 순간에 누군가가 내 욕을 하면은 화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불이 타잖아요. 누가 내 칭찬을 하면 더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더 하라고. 누가 흉을 보면 누가 누구를 이렇게 흉을 보고 있으면 그것도 그만하세요. 난 그거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입을 막아야

0: 되는데 입을 막는 게 아니고 더 하라 그래, 더 하라고.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러니까 안 입이 설신이 육근이 끊임없이 접촉을 하면 접촉하는 순간에 불이 타고 있어요. 갈등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 용광로가 어디 들어앉았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들어앉았잖아요. 이렇게 계속 이거 땡겨갖고 불 쏘시기를 하고 저거 땡겨서 불 쏘시기를 하고 그걸 타는 걸 반복하는 이게 뭐예요? 윤회 화택문 한다 이거죠. 중생중생이 윤회라고 하는 부분이 죽고 나고 죽고 나는 부분을 반복해요. 우리가 쳐다보면 하루살이를 쳐다보면 하루 살고 죽고 또 되잖아요. 어? 계속 그 업이 그만큼 두터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참 복이 많아가지고 육도 윤회 중에 지금 어디에 와있어 우리는? 지옥, 악이, 축생, 수랑, 인간. 오, 여기, 여기요. 이제 끝발 하나가 남았어. 어? 이 육도 윤회를 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행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육도 윤회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마음을 닦아 붙여들 수 있는 부분이 인간계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도 수행을 할 수가 없어. 너무 좋아도 수행을 할 생각을 안 해. 천상에 가끔 복만 받지요. 수행을 안 한대요. 어? 수행할 필요가 없대요. 우리는요 적당히 힘들고 적당히 슬프고 적당히 좋고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세상이 환경이 나 있어요. 이게 덧없음을 알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부분일 수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보다 못한 축생이 태였을 땐 축생이 고민하는 거 봤어요? 몰라, 내가 안 내봐서 몰랐는데 그렇게 고민하는 것 같진 않아. 저 천상 세계에 가면요 너무 좋아가지고요 절대 부처님 생각 안 한대요. 그거 복 받느냐고 정신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절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심각해도 절에 올 생각을 합니까 안 못합니까? 못해요. 너무 힘든 사람은 절에 못 와요. 그냥 그걸 그냥 받고 앉았죠. 절에 와서 이걸 한번 지혜로서 극복해보자는 생각을 못해요. 너무 행복한 사람은 절에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보면 너무 잘 되는 사람 많아요. 기도 하나도 안 되는데도 안 하는데도 잘 되는 사람 많은데요. 부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사는데도 잘 되는 사람은 절에 안 와요. 근데 그거 부러워할 일이 아닌 거예요. 여기 지금 와서 앉아계시는 분들은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조금 부족해. 아니 이게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삶이 완벽하지가 않아. 근데 요 부분을 내가 부처님 가르침으로 노력을 해보면 요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와 계시는 분들은 가능성이 있는 분들만 왔어. 인정하세요?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이게. 아,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와 계신다는 자체는 선택받으신 분들이죠. 전 주변에 뭐 이렇게 그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가신 분들 많이 있는데 난 그분들에게는 절대 절에 오를 쓰레 안 해요. 왜? 와도 기도 안 할 거니까. 와도 그분들 공덕 안 지어요. 아쉬운 게 있어야 짓죠. 그래서 그분들은 당당하게 말해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 가가지고 밤새 눈을 지지 감고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그 짓 하고 있는지.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나쁘고 불쌍하대요. 나쁘고 불쌍하다고 하는 사람 많아. 옛날에 그 내 가까웠던 사람들이 나를 보고 혀를 차. 너도 참 할 짓 없다. 근데 왜 그러고 사냐고 그래요. 그럼 내가 이 마음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설명해도 못 알아먹잖아요.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는 말을 못하고 속으로 아이고 불쌍한 놈아 인생 얼마 된다고 그 짓하고 앉았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았지.
1: 근데 따지

0: 놓고 보면, 근데 계속 설명을 하지만 권력을 가진들 수십 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죠? 돈을 가져본들 가져갈 일이 막막한 거고, 인정하십니까?
1: 네.
0: 뭐가 견고한 게 있나요? 한시적으로 그렇게 잠깐간 복진 것만큼 누리고 가는 것 뿐이에요. 그게 영원히 미래로 연결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죠. 그런데 허망한 일이잖아요. 내가 보니까 좋은 환경에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을 때 억울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가진 게 너무 많아.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다 많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일 모레 죽는다고 그러면 억울해 안 억울해? 그 사람은 그렇게 억울하게 죽으면 다음 생에 좋은 데 갈까요 안 좋은 데 갈까요? 헷갈리세요? 절대 좋은 데 못 가요. 갈 때 쌓인 게 없어야 가볍게 갈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내 눈에 흙 들어가기는 못 잊어. 억울해서 눈 못 감고,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눈 못 감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눈 못 감으면 눈 못 감고 가는 그 억울함이 미래인들 편안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수행을 열심히 하신 분들, 인생을 녹일 만큼 녹이신 분들은 갈 때 편안해요. 인생 잘 살았다. 그러니까 어떤 도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 한생 와서 잘 놀다 간다 이렇게. 그분들이 놀아서 놓은 게 아니겠죠. 이 질펀한 세상 속에 미련이 없이 뚝 떠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겠죠. 그게 나는 잘 사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남는 건 여러분 열심히 착한 마음 가지시고 누구에겐가 베풀어 덕을 쌓으시고 그리고 내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부분의 삶을 사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적당히 괴로워서 부처님 진리를 찾아 마음을 낼 수 있는 부분을 큰 복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옛날 얘기를 한번 한다면 나는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한 집인지 몰랐는데 나이 들고 나니까 우리 집이 꽤 가난한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별로 부자로 살지 못해서 엄마 아버지 별로 그렇게 그 대단하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철 들고 나니까 그분들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 그분들이 나 안 버리고 끝까지 키워줬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너무 넉넉했으면 내가 출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거 파먹느냐고요. 절대 내가 출가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적당히 보니까 나한테 줄 것도 없는 것 같아. 내 빨아먹을 거 다 빨아먹었고 그래서 쉽게 구인자를 갈 수 있었어요. 그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해. 그게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때로는 부족한 게 약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넉넉한 게 약일 수도 있겠으나 세상은 인간만사 세옹지나라. 지금 좋은 게 영원히 좋은 거 아니고 지금 나쁜 게 영원히 나쁜 게 아니니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그렇게 세상을 받아들여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 그게 세상이에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냥 이만큼 우리가 윤회의 화택문에 들어있지만 부처님 진리의 길을 열 수 있었고 그 길을 열어 그 화택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을 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크나큰 복팔 때 들었다는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량세에 무량한 세상에 탐욕 불산이라 탐욕을 버리지 않음이니라. 윤회의 화택문을 전전하는 것은 무량한 세월, 아주 한량없는 긴 세월 동안에 탐욕불사래, 탐내고 욕심내는 부분이 삶을 반복해서 이루어진 부분이다. 중생이 하루아침에 중생이 된 게 아니에요. 무방 천당에 막음이 없는 천당에, 천당에는 오지 마라고 막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 무방 천당에 소왕 지자는 가서 이르는 자가 적음은, 천당에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하는 게 없어. 여기서 얘기하는 천당이지만 천당이라고 하는 부분은 극락세계를 얘기해요. 극락세계. 극락세계에 오지 마라고 오지 마라고 막는 사람이 없는. 그런데도 천당에 가는 사람, 극락에 가는 사람이 적어. 막는 사람이 없는. 삼독 번뇌로, 삼독의 번뇌로 이자 가재요. 자기 집 재물을 삼으며. 뭔 얘기냐면 삼독이라는 자체는 성내고 탐내고 어리석은 탐진치 삼독심을 이야기하잖아요. 극락세계에 오지 마라고 오지 마라고, 거기는 오지 마라고 막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 거기 가는 사람이 적어. 그 이유가 뭐냐, 탐진치 삼독 번뇌를 가지고 이자 가재는 자기 집에 재물을 삼으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삼독심을 가지고 이게 보물이라고 끌어안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게 내게 아니라고 버렸는지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게 탐심입니까? 탐심이 어떤 게 탐심이에요?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 적게 노력했는데도 많이 노력한 사람 걸 내 거로 만들고 싶은 거, 내게 아닌데도 갖고 싶은 거, 적게 노력하고도 큰 게 나한테 오기를 바라는 거 많지 않아요? 여러분 흔히 보면 내가 욕심이 적으면, 욕심이 적으면 큰 일이 생기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불안한 거는요, 내 거가 아닌데도 내 거이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요. 내가 능력이 없으면, 적은 능력으로 나한테 갖고 온 부분을 만족을 하면 마음이 안 상해요. 그런데 보면 능력이 없는데도 능력이 있는 사람만큼 갖고 싶은 게 문제가 생기는 거고,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 노력이 내 노력으로서 평가받고 싶은 마음으로 마음이 불안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게 아니면 내 게 아닌 걸로 놔버리고 나면 참 편안해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중볕을 닭볕입니다. 그런 말 있죠. 들어보셨어요? 아니, 내가 별 쓸데없는 말을 다 했네. 스님의 출세는 출세가 아니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회가 생기면 서로 그 기회에 대한 부분을 내 거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아예 마음을 안 내는 분들이 있어요. 안 내. 나는 거기에 전혀 관계가 없어. 편해요. 근데 거기에 마음을 내면, 마음을 내는 것만큼 온갖 실수가 난무하고 갈등이 벌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의 목표를 크게 정하지 마시고 소욕지족하라. 적은 목표를 통해서 만족을 자주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 네.
0: 탐심이 없으면요, 탐심이 없으면 마음이 고요해져요.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을 내지 않으면 여유로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은 생략하고 괜히 욕심을 내면 그런 경우. 여러분 어렸을 때 소풍 가보셨죠?
1: 네.
0: 소풍 가기 전날은 잠이 잘 와요 안 와요? 요즘 아이들은 소풍 가기 전날 잠을 잘 자요 못 자요? 요즘 애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왜? 맨날 소풍이니까. 뭐 김밥? 먹고 싶은 대로 먹잖아요. 아니 먹고 싶은 대로가 문제가 아니고 먹기 싫어서 안 먹잖아요. 맨날 김밥 주면 뭐라 그래요? 또 준다고 난리 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김밥 먹는 날은 유일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소풍을 가는 날이면 전날 저녁에 밤잠을 못 자요. 왜 밤잠 못 자요? 비 올까 봐. 그러니까 정작 밤새 그렇게 설레놓고 그 이튿날 가면 피곤해가지고 걸어가야 되죠. 요즘에 애들 전부 다 못하고.

0: 가요. 차 타고 아주 뭐 진짜 귀족 중에 상귀족으로 사는데 우리는 보통 소풍 가면 그 당시에 오리신리를 걸어갔어요. 자갈길을. 그때 뭐 신발이나 좋았나? 그런데도 그렇게 즐거웠어요. 왜? 즐거울 거라고 하는 기쁨에 넘치면 그것도 탐심인 거예요. 그냥 가서 놀다 오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기대심리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대로 목표를 정해놓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화가 나잖아요. 어? 그 진심이에요. 그거 되지 않을 부분에 마음을 내는 게 뭐예요? 어리석음이에요. 이 탐족지 삼독심을 뭘로 삼느냐? 자기 집에 재물로 삼은 결과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부터는 탐지시 삼독심으로부터 자유로우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유악도에, 게임이 없는 악도에, 여러분 그 악도에 있지, 괴로운 부분이 어떤 그런 삶을 누가 오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옆에서 귀에 대고 탐내 탐내, 화내 화내, 어리석으라고 그래갖고 어리석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 마음에서 일어난 부분으로 본인 마음 스스로가 탐진지 삼독심을 내가지고 윤회를 전전하는 거예요. 응? 무유악도에 다왕 입자는 가서 드는 자가 많음은 사사 오욕으로 위망 신분이 인수 불욕 귀산수도 리요만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악도의 악한 부분의 세상. 악도가 어떤 게 악도예요? 지옥, 악이, 축생의 세계를 악도라고 해요. 이 악도에 가는 자가 많은데 그 악도에 오라고 깨이는 사람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막도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지옥, 악이, 축생으로 가는 이 악도에 가는 자가 많은 까닭은 사사오욕으로. 여기서 사사라는 자체는 지수화풍을 4대라는 지수화풍. 지수화풍 4대를 뭐에 비해서? 오욕락에 취해 있는 뱀의 비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은, 이 나를 만들어낸 이 육신은 흙으로 만들고, 물로 만들고, 불기운을 만들고, 바람기운을 만드는 거예요. 4대라고 그러거든요. 지수화풍. 이 4대를 위해서 온갖 욕심을 다 내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1: 네.
0: 우리는 평생 동안 사는 부분이 이 고깃덩어리 심부름하다 세월 다 보내요. 예, 조금만 더우면 뭐라 그래요? 더워 죽었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전기세 생각도 안 해. 틀어가지고 이거 관리하느냐고 정신이 없어. 근데 스님은 쳐다보고 돈 날아가는 소리가 들려. 근데 말은 못해. 그냥 조금 더워도 선풍기 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그래 해도 되는데도 아니야. 문 다 닫아놓고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앉아가지고 너무 추워 죽겠다고 또 옷 입고 앉았어. 그래서 조금만 더우면 덥다고 얘가 난리를 치고 조금만 추우면 뭐라 그래 또 얘가 나 죽겠다. 추워 죽겠다. 입어라, 입어라. 또 뭐라 그래? 불 때라, 이거 불 때라. 그 불을 쳤대야 돼. 누구 심부름 하느냐고. 얘 심부름 하느냐고. 그리고 얘가 조금만 굶겨놓으면 배고프다고 난리야. 배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어. 배 있는 게 없어. 욕심을 내가지고. 이게 먹여 살려라. 나를 살려달라고 난리야. 그래서 또 먹여놓으면 뭐라 그래? 숨쉬기가 힘들어 죽겠다. 알리야 또. 그러니까 얘가 시키는 대로. 그래서 틈만 나면 또 얘가 나를 편안하게 누이래 안 누이래? 편하게 누이라 이거야. 나를 관리를 잘하라고. 그래가지고 요 심부름 많이 하고 정신이 없어. 그게 우리의 거의 일생이에요. 마음 한번 쳐다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0: 그래서 사사고요로 유망신분이 망령 때 이 마음에 보배를 삼음이니라. 이 육신을 보배를 삼았어.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 여러분 다 누구 심부름하냐고 바빠요. 요 고깃덩어리 심부름하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맨날 거울 쳐다보고 뭐라 그래요? 주름진 거 가지고 한숨 쉬고 요렇게 땡겨볼까 저렇게 땡겨볼까. 근데 그거 성공한 사람 있어요? 조금 땡겨놓으면 조금 신으면 또 늘어지고. 근데 그게 겉땡겨놓는다고 손까지 땡겨지나?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부분이 삶이 반복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사사오욕으로 그걸 보배를 삼는다. 이게. 보물인 줄 알고. 근데 그건 보물은 아니야. 그 보물 아니에요. 진짜 보물은 어디 있어요? 그 4대 육신, 지수사풍 4대를 속에 들어앉아 있는 그 주인공이 진짜 보물이라는 사실을 꼭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1: 네.
0: 그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건 어디로 가봐도 좋아. 그냥 육신의 심부름을 하다 보니 마음은 업을 짓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갈 때는 그거 하나 가지고 가는 부분인데 그 관리를 잘 못하더라고요. 인수, 불욕, 귀산, 수도, 리부마는 사람이 누구인들 산에 들어가 수도하고 싶지 않으리오마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수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1: 있어요.
0: 모든 사람들은 청정한 나를 만들고 싶고 지혜로운 나를 만들고 싶고 부처님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큰 스님들 같은 그런 수행의 주인공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명상을 한번 해봐요. 아 어떻게 사는 게 인생일까? 그 철학적 사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가끔 보면 부인사 오래되신 우리 그 불자들 중에 뭐 결혼을 해서 사시는 분들도 한때는 나도 스님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켰던 경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요. 물론 전혀 없는 사람도 있지만 결혼을 해서 사는 분들도 가끔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출가를 하는 건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는 참 미안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누구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가 5남매를 나누고 어느 날 내가 너들만 없었으면 도 닦으러 가는 건데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게 어찌 우리 아버지만 그렇겠어요. 그런 분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사람이 고요한 곳에 수행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낼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부지는 그러나 나아가지 못하게 되면 그런 마음 수행하고 싶고 출가하고 싶고 돈 닦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순간순간 올 수 있지만 그와 같은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이유가 있다요. 그 이유가 뭐냐? 애욕 소전이니라. 애욕에 얽힌 바이니. 애욕이라는 자체는 애착과 욕심이에요. 애착하는. 그래서 내가 지금 그와 같은 마음을 내지만 항상 핑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절에 오셔서 열심히 이렇게 그 목표를 정해놓고 공부도 하시고 수행도 하시고 하시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같이 가자고 해서 못 오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들이 못 오는 이유는 뭐예요? 애욕소전이야.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많아. 드라마도 봐야 되고 누구하고 차도 마셔야 되고 저녁에 소위 누구 만나서 소주도 한잔 먹어야 되고 뭐 할 일이 많아. 근데 그렇게 못하는 부분은 애욕에 얽힌 말이라. 내가 그거보다 더 애착을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기도하면 좋다는 거 알아요. 그분들도 절에 가면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뭐가 더 좋아? 지금 현재 세속의 어떤 그런 즐거움을 만끽하는 부분이 더 커. 그게 애욕소전입니다. 연이 불규산수수신이라. 그러히 산수풀이

맡겨 마음을 닦지 못하나, 뭔 얘기냐면 그와 같은 부분으로 선뜻 도닦는 부분에, 수행하는 부분에 가서 마음을 해서 인연을 갖기가 쉽지가 않다. 세속에 살면서 출가를 개안해가지 못했으면 차라리 마음이라도 착하게 쓰려고 애쓰는 부분이면 좋겠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 누구에게나 마음을 청정하게 비워서 수행자라고 싶은 마음은 다 갖게 돼 있어요. 또 어느 때는 누군가가 다 출가도 하고 싶은 마음을 냈던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욕소전이라 현재에 있는 애욕에 얽혀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육신과 마음을 출가하는 분만이 출가가 아닌, 세속에 머물러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착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염념불망 잊지 않는 마음으로 노력한다면 그것까지도 엄청난 자기 이익의 결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오늘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애기불교의 지리 이 자리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천의 생을 반복한다 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그러므로 지금 후회 없이 사랑하라. 사랑할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0: 몸의 행동은 모두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먼저 마음을 고르게 해야 한다.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2: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난 공자를 내려놓고 갈 테니 넌 부처를 내려놓고 와라. 아니요, 난 부처를 타고 가겠습니다. 주상은 공자를 타고 오십시오. 임금 노릇 30년에 겨우 책 한 권 남았네. 복숭아 속에 씨가 몇 개인지는 누구나 알지만 그 씨 속에 복숭아가 몇 개 들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업무는 다가올 세상을 위해 주상께서 새기신 8만 대장경입니다. 지금이야 공자를 닮고 부처를 닮지만 먼 훗날 또 다른 성인이 나신다면 그분의 말과 뜻도 담아 전하게 될 것입니다.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진입니다. 이번 이제 5강이죠. 5강 시작하는데 오늘은 불교 심리학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될 거예요. 오온,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마음이 12이처라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작용하는지,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가 기원하면 복도, 또 이것이 우리의 심리 상태에서 어떻게 쌓여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말씀을 오늘 쭉 이어갈 건데,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부처님께서 원체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다 이렇게 집어주셔서 저도 준비를 하는데 암경의 말씀에서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는 걸 이제 다 뽑아와서 내용이 좀 방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5강에 끝나지 않으면 6강에도 이어서 제가 이제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부처님의 심리학은 어떤 심리학인지. 제가 2, 3, 4강에서 존재에 대해서, 특히나 3, 4에서 부처님의 존재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기. 이 부분은 정말 알고 계셔야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흔히 부처님의 그 위대함이 어디 있냐 하면 하이데거가 이야기한, 제가 4강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존재라는 것이,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양의 철학은 존재라는 것을, 존재의 근원을 파악하려고 노력할 때 존재의 어떤 것, 제일 원인, 그래서 흔히 불교에선 자성, 아트만, 그걸 찾으려고 했는데 존재는 것으로서 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존재는 방법적으로 존재하는 건데 이것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20세기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미 2500년 전에 존재에 대해서 방법적인 존재, 연기로서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이건 꼭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이 부분이 다시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한번 계속 한번 3, 4강을 좀 봐주세요. 그래야 부처님의 심리라는 게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BTN 불교 TV에서 이렇게 기회가 주시니까 제가 생각하는 부처님의 위대함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 이제 BTN 불교 TV 말고 불교 방송도 한번 이렇게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불교에도 이야기하나 하고 이렇게 봤는데, 한 부분에서 오늘하고 좀 대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먼저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 한 교수님께서 저랑은 좀 다른 부분이에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교에 대해서, 불교를 정말 알려면 부처님께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사람을 설명했는지를 먼저 봐야 불교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그때의 상황, 그 상황을 보고서 불교는 이래라고 해석하는 경우의 모습이, 한 교수님께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업이라는 것, 특히나 부모님, 어머님, 할머님께서 고3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기도나 기원을 했을 때 그 복덕이 고3 학생에게 전달해서 가느냐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걸 봤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불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기원을 하고 지금 제가 우리 신도분들을 위해서 기원을 하면 그 기운이 부처님께서는 당연하게 간다라고 강조하셨어요. 어떻게 가는 건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는데, 저는 출가하고 지금까지 불교를 공부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아쉬워서 제가 강의할 때도 언제나 중심에 놓는 것이 아함경 원음의 말씀이다. 충분히 설명드렸죠. 그 아함경의 원음의 말씀을 흔히 초기 경전, 근본 불교, 그래서 대승 경전과 대립되는, 아니면 대비되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거를 반대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이 있으면 원음의 말씀을 기대서 대승경전도 이야기가 펼쳐지고 법이 펼쳐져야 부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지, 서로가 대비돼서 있다 그러면 초기경전이 따로 있고 대승경전이 따로 있어서 여기서 말씀하신 거와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다를 수가 있느냐?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부처님 제자인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원음의 경전이 있다 그러면 원음의 경전을 중심에 놓고 그 시대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법의 말씀이 의설로서 전달됐던 부분들을 살펴보는 눈이 있어야지. 그죠? 원음의 말씀 따로, 이 말씀 따로, 그래서 원음은 초기 불교야, 근본 불교야 해서 따로 놓고 대승 불교야 따로 놓고 본다 그러면 그 시대에는 그것이 올바른 아니면 그 한계가 있어서 바라보는 시야일 수 있으나 지금은 안 맞다.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설과 의설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해주세요. 경전에 보면 탐구자경, 구애경, 이게 니까와하고 아음경 같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비구들이여, 열애를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그에게 탐욕이나 분노로 오염된 상태가 있는지 없는지를 주의 깊게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믿음을 내라. 부처님의 위대한 정신이에요. 부처님께서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을 먼저 강조하시는 게 아니고 나에게 내가 이야기하는 심리 상태에서 악업을 짓는 상태의 탐욕과 분노에 차 있는지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 그러면 알 수 있을 거야. 그 당당함도 있고. 그러면서 불교의 의미는 그렇게 바라보고 내가 정말 그걸 따를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가는 거야. 이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 불교에 시사하는 건 무척 클 거예요. 흔히 저도 그런 모습 많이 봅니다. 어디에 수행자, 스님 누군가가 있는데 도 같았어. 그래서 천문을 잘 봐. 그래서 뭐를 잘 봐갖고 거기 가서 뭐 하면은 막 복이 많아. 기도가 많아. 이것만 강조하는데 오늘 내용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내 스스로가 그러한 사람일 때에 기원을 해서 이루어진다. 즉 부처님 말씀처럼 내 안에 탄심, 진심을 내려놓는 그러한 보시와 공덕의 수행을 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스승이 될 수 있고 진정한 복덕을 얻을 수 있고 진정한 니르바나에 이룰 수 있다.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갔는데 어디에 막 인상 쓰고 화내고 본인 욕심 채리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많이 얻을 수 있고 뭐 성공할 수 있고 그래요.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인과라는 업이라는 그러한 그냥 중생 노름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또 암경 난재경에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불자면 부처님의 말씀, 스님의 수행자의 말씀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 하면서 강조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법을 설하니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며 그 의미와 뜻도 훌륭하며 순수하고 완전하여 청정한 범행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된다. 것이어야 된다. 이것이 법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원음의 말씀의 핵심이고 이 핵심을 기대서 대승경전도 나와 있어야만 대승경전은 정당성이 확보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승경전에서 흔히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 부모은중경이 위설인가 아닌가. 제가 오늘 아니면 이제 6강에도 말씀드릴 건데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제가 3강인가 4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적도 있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공덕을 쌓아라. 보시하여 공덕을 쌓아라. 이 말씀을 강조하시거든요. 이러한 핵심의 말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청정범해를 닦는 이 말씀에 기대서 부모 은중경은 확립이 된 거예요. 대승경전이. 물론 대승경전이 초기에 어떤 말씀이 아닌 한 500년이 지난 서기 전후부터 확립돼가는 경전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러한 측면만 보면은 부처님의 원래의 말씀이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 시대 인도와 중국과의 상황에 따라서 초기에 원음의 말씀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 핵심을 갖고 와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들이 탄생한 겁니다. 이건 불교의 역사 문화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고 지금에는 그것을 비판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고 아, 그 시대에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대승경전이라는 게 확립됐구나 하고 보는 시야가 있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대승경전이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기대어서 확립돼서 지금의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청정보면을 닦을 수 있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이 정당성이 확립된다면 지금의 우리에게는 대승경전은 의미 있는 경전으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고 바라봐도 된다. 제가 대승경전을 바라보는 시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죠. 업이라는 게 내가 기원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라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 제가 이제 바라보는 시야가 다른 겁니다. 잘못됐다 비난하는 게 아니고 저의 이 시야도 한번 봐주세요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뭐냐면 우리 부처님 2500년 전에 부처님이 계셨을 때를 사문주의 슈라마나라고 해서 고행주의라든가 이러한 측면으로 부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시야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부처님은 출가하셨을 때는 삼매의 선정주의, 고행주의를 닦으셨다가 이것의 잘못된 점, 즉 그 시대에 있었던 사문들의 전통 중에 이 선정 삼매주의는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다르다. 그리고 고행주의 또한 내가 고행해서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자성이라는 것.

이 기준을 놓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것을 비판하시면서 나온 것이 부처님만의 말씀이거든요. 그 중에 부처님께서 말씀드렸잖아요. 존재를, 그때 모든 사유는 존재의 어떤 근원을 내가 사유에서 바라보는 거야 라고 하는 건데, 부처님은 그게 아니고, 존재라는 근원이 것이 아니고, 존재가 연기로서 존재한다 하면서 이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부처님만의 고유의 창조했다고 할까요? 창작했다고 할까요? 선정과 나왔을 때 이걸 연결하는 의미로 사띠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고, 그 사띠의 힘으로써 마음이 선정과 나왔을 때 끌고 가서 사선정까지 가서 니르바나까지 간다 하는 걸 강조하시는 사띠가 있고, 그리고 마음의 심리 상태를 말씀하시는 오온이 있어요. 오온도 부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설명하기 위해서, 연기로서 설명하기 위해서, 연기도 그렇고 중도도 그렇지만, 또한 십이이처, 육군이라는 개념은 물론 있었으나 그 시대의 육군은 신성의 어떤 그러한 힘으로서 바르게 바라바란 개념인데, 그게 아니고 그 육군의 개념을 갖고 와서 십이이처라는 연기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일체 한계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불교를 보려면 슈라마나의 전통으로 불교를 봐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정신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의 2500년 전의 사문의 전통을 그냥 슈라마나라고 해서 고행주의로서 바라보면 안 돼요. 카를 야스퍼스라고 20세기의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역사와 기원의 목표라는 1949년도에 나온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게 추계 시대라는 거 제가 잠깐 소개했는데, 추계 시대를 설명하면서 신화적인 시대로부터 이성과 합리성을 향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무슨 얘기냐 하면, 2500년 전에 이때 이전의 인간의 인식의 체계는 어떠한 큰 힘에 기대서 살아 이러한 거였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는 나에게 답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면 나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나의 인식에 대해서 그러한 시대로 바뀌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2500년 전에 전으로 서양이건 인도건 동양이건 한 시대 폭발적으로 이러한 철학적인, 사상적인, 인문학적인 시야가 뻥 터졌다. 이걸 추계시대라 그럽니다. 서양에선 이때 히랍 철학, 흔히 소크라테스, 그리고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많이 들어보셨죠? 소크라테스가 한말 유명한 말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위대한 말씀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가 뭐예요? 내가 세상에 기대고 신에 기대서, 그런데 신에 기대고 세상에 기대는 것이 내 스스로인데, 너가 그 신과 힘에 기대는 그 힘과 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엇인지 파악하고 알고 있어? 그렇다면 문제는 제대로 알려고 하는 나에게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문제의식을 나에게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추계시대의 정신이에요. 동양에서도 공자, 제자 백가, 이분들이 하신 것도 이런 거예요. 하늘의 어떠한 위대한 뜻에 맞춰, 정말? 맞춘다는 걸 스스로 봤을 때 맞다는 거에 대해서 정확성은 어떻게 알 거야? 그걸 바꾸는 거예요. 공자 또한 그런 것이고. 그러한 흐름 속에 사문주의도 있는 거예요. 부처님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스스로 제대로 볼수 있어? 하면서 그걸 궁구히 가시면서 위대한 말씀, 연기의 말씀, 무상고 무아의 말씀, 그러면 중도의 말씀,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큰 의미를 봐야지 불교를 볼때 그냥 슈라마나의 어떤 그런 고행주의만을 갖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자이나교를 빗대서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이유가 고행주의 아니면은 이러한 철저함을 벗었기 때문에 그래. 저는 이걸 반대해요. 그리고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이유가 밀교 때문에 그래, 힌두이즘 때문에 그래라고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거의 끝나면 한 11강, 12강에서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이유를 상황과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심리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다시 드릴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것,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불교를 볼 때는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보게 되면 불교는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왜? 부처님의 위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이해를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부처님의 법은 행증을 하게 되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조복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와, 역시 깨달았다고 하시는 분의 차원은 다르구나.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 말씀을 보려면 부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된다. 거기에서 정말 불교를 볼 때 부처님께서 제가자에게 하시는 부처님의 법문의 말씀과 출가자에게 하는 법문의 말씀이 제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죠? 다르다고 했죠? 그 내용을 한번 봐볼까요? 이 내용은 남방 빨리어 경전에만 있습니다. 이 북방 경전에는 이 내용이 제가 막 찾았는데 못 찾았었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한번 찾았는데 못 찾았는데, 못 찾았던 이유가 북방에는 대승불교, 그래서 제가자 불교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뺐나 싶기도 한 내용이기도 해요. 뭐냐 하면 왓자고따 삼명경이라는 곳에 있는 내용인데,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괴로움을, 열반을 잃은 제가자가 있습니까? 하고 부처님께 여쭤봐요. 즉 출가하지 않은 제가자도 니르바나와 열반에 이를 수 있습니까?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모르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세요. 제가자가 삶의 족쇄를 버리지 않고, 즉 살아가는 감각적인 욕망의 세계에서 보시 공덕과 함께해서 복덕을 얻어가는 그러한 족쇄, 삶의 족쇄, 두카의 한계를 벗어나는, 저희처럼 다 버리고 출가하는 상태가 아닌데 괴로움을 끝낸 제가자는 없다. 니르바나와 열반에 이른 제가자는 없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은 제가 이제 오늘 계속 부처님의 심리라는 부분, 오온이라는 체계를 설명드리면 왜 이런 말씀인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 말씀을 또 해요. 그럼 제가자로서 몸이 무너진 뒤 죽은 다음에 하늘로 간 사람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셔요. 제가자야. 제가자가 죽은 다음에 하늘로 간 사람은 무수히 많다. 즉 내가 보시공덕으로서 더 좋은 세계의 복덕을 받는 사람은 무수히 많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도 하셔요. 흔히 이야기해서 선정을 통해서 전생을 보고 하는 노진통, 이런 경지를 가는 것은 제가자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 이상이 되는 것, 무상고 무아로서 정말 통차의 지혜, 윗바사나의 지혜를 통해서 니르바나와 열반에 이르는 것은 구분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건 출가자만이 가능하다. 이걸 구분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은 선택의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는 게 행복해. 그러면 출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는데 세상 사는 게 행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복을 지으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말씀은 계속 심리를 말씀하면서 복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하시다가 또 강조하는 게 있어요. 복을 짓기 위해서 복을 짓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자의 삶인 거고, 복을 짓지만 내가 복을 짓는다는 생각을 안 하고 복을 지어가는 것은 니르바나와 열반을 위한 삶인 거고, 이걸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오온이 업이다. 업이 곧 오온이다. 오온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빵 냄새가 납니다. 빵 냄새가 나의 육체에 닿았죠. 그죠? 분자가 닿은 거예요. 그러면 빵 냄새가 딱 오면 먼저 뭐가 딱 일어난다고요? 느낌. 좋고 싫고. 예? 빵 냄새. 꼭 생각하셔요. 오온을 할 때 이러한 마음장이 확 올라오면 그 느낌이 딱 올라왔을 때 아, 이건 뭐야? 라고 또 지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빵이야. 상. 그렇게 딱 하면은 그 다음에는 행위를 하게 되죠. 먹고 안 먹고 움직여. 이게 업을 이루는 쌍카라, 업의 핵심인 거고. 그러고 나면 그것을 아르마리로서, 아르마리가 뭐죠? 저장돼 있는 건데.
내가 알고 있는 걸 끄집어내서 우리는

행동하죠. 이게 식. 그래서 흔히 이게 도화지 같은 거다. 행이 여기에 탁 비춰가지고 도화지로서 그려지는 요 부분, 마음 부분. 이것을 오온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이러한 마음이 움직이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오온이 곧 나의 자아로서 관찰되기도 한다. 이게 착각되는 거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관찰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팔리어나 우리 아함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취착의 대상이 되는, 즉, 집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집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가래라는 집착의 대상이 있어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 무더기, 오온을 자아로 관찰하거나 그 중에 하나를 자아로 관찰한다. 일반 중생들은.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고. 또, 계줄경, 무지경, 여기에는 이런 말씀 하셔요. 강아지가 단단한 기둥에 가죽끈으로 묶여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온이라는 나에게 묶여 있다. 나라는 존재라는 것이 있어라고, 오온이라는 심리 상태가 이런 거야. 아르마리에 이런 거로서 나는 이래. 라고 하면서 묶여 있다. 늘 오온에 매여 있다. 일반 중생은 모르면.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부처님께서는 오온을 바라봐서 오온에 이겨낸다고 할까요? 누린다고 할까요? 벗어난다고 할까요? 그 모습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겠죠? 자, 그 부분을 이제 쭉 한번 볼 겁니다. 제가 오온을 말씀하실 때 부처님의 아주 고유한 창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온을 연기로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연기가 뭐죠? 파도가 치는데? 오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파도가 치는 제가 있어요. 나를 파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파도가 색이라는 파도의 모습이 있어요. 거기에 수상행식이라는 파도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의 뭐 달의 기운이 있고 지구의 기운이 있고 바람의 기운이 있고 그러면서 파도가 쫙 치어가듯이 우리도 그러한 작용들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작용할 뿐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여기에 공덕이라는 것은 박물관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될 것이. 그리고 우리가 나에 대한 심리를 보려면 나에 대한 심리가 그냥 내가 빵 냄새가 나면 이렇게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이 아르마리로서 그 연기하고 있는 상태만 있지 않죠. 우리는 세상을 살잖아요. 그죠?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세상은? 내가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는, 코로 냄새 맡는, 귀로 듣는, 혀로 맛보는, 감촉으로 느끼는, 그 다음에 세상을 또 우리는 바라보는 게또 하나 있습니다. 좌선하고 명상하던가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마음들이 확 올라오는 거 있죠. 마음이 확 올라옵니다. 마음이 올라올 때, 그냥 헷갈리게 막 올라오는 게 아니고, 모양을 갖춰서 올라오죠. 그것이 법이에요. 담마. 법이에요. 그 법이 나에게 딱 비춰서 내가 바라보고 있죠. 그죠? 그게 의예요, 의. 안이비설신 의. 그래서 안이비설신이 눈인가 냄새는 그냥 비춰지는 상태고, 그 다음에 대상이 있는 겁니다. 색성향 미촉법. 그 법도 내 안에 대상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전부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내가 인식하는 세상의 한계 속에 있지, 그 너머를 우리는 세상을 볼수 없어요. 그 너머를 본다 그러면 인식체계 한계를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이런 걸 공부하려고 막 천문학 쪽으로도 한번 바라본 적이 있는데, 우주는, 우리는 3차원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3차원을 봐요. 그러면서 상상을 할수 있어요? 4차원은 상상할 수 있으나 우리가 4차원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바라볼 수 없어요. 시공간이.
우리는 공간 속에서

시간이 움직이고 있어서 서울역에서 만나요 하는 공간은 있으나 시간성을 우리는 규정해야 돼요. 몇 시에. 그죠? 우리가 제가 누군가 있는 서울역에 만나요 했는데 같이 가서 딱 만날 수 있다. 그거는 4차원의 세계고. 4차원은 시간성이 공간과 같이 펼쳐져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시간을 규정해야 됩니다. 3차원에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주는 뭐 5차원, 6차원, 무슨 뭐 11차원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해가 되시냐고요. 이해할 수 없죠? 우리의 인식 범위 넘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인식의 세계는 3차원의 한계의 세계 속에 있어요. 아니, 미설신이 색서형 미첩법. 그것이 일체고 그것이 전부인 세계인 거예요. 그 말씀을 해주신 것이 빨리어나 암경에 있는 일체경. 거기에 분명히 부처님이 말씀하셔요. 무엇을 일체라고 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일체란 곳 12입처다. 12입처가 아니 미설신이 색상 미척법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하시죠. 눈과 형색,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감촉, 뜻과 법. 여기서 뜻이라고 했는데 뜻이 읍니다. 의. 뜻이라 그러니까 내가 뜻을 막 그려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의라는 게 비춰지는 겁니다. 내가 막 그리는 거 아닙니다. 아니비설신이는 그냥 투영되는 거예요. 그것의 하나의 법이라는 것은 무언가가 우리가 끄집어서 딱 나올 때 하나의 체계 속에서 나오니까 법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 색성향 미척법 그렇게 우리는 한계에 있습니다.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바라보는 안이비설신이 색상형 미첩법에서 세상을 딱 바라봤어요. 그래 딱 비춰졌어요. 그 다음에 나라는 존재, 오온이 이 심리가 작용할 거잖아요. 작용해야 인식할 거잖아요. 그냥 온 건 비춰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딱 왔을 때 처음에 무엇이 작용할까요? 자, 의와 법만 갖고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명상해 보신 분들, 좌선에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좌선하려고 딱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가 탁 올라와요. 막 움직여요. 법이 움직인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탁 비춰져요. 의가 비춰진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내가 명상하는데 이런 게 왜 나와? 아니면 그것이 좋으면 아, 명상하는데 시간이 지루한데 이 상상의 세계에 그냥 빠질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아니면 아 올라오는데 이거 집중해야 돼. 이걸 딱 끊어야지 하는 것도 있고 그걸 느낄 때 처음 뭐가 느끼는 거죠? 수가. 느낌이 확 오면서 좋고 싫고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이 있고 그것이 행과 함께 식이 둘이 딱 작용하면서 나는 명상하는데 이거 꽉 잡아야 돼 하면 행식이 작용하는 거야. 그게 의식. 의식. 그것이 작용하면서 아 시간 지루한데 그냥 나 꿈꾸는 거에 그냥 여기에 빠져 있을까? 가끔 제가 좌선할 때 그런 적이 가끔 있었거든요. 뭐가 딱 올라오면 너무 재밌어서. 우리가 꿈꿀 때 꿈이 재밌은 적도 있지 않나요? 저는 꿈을 많이 안 꾸는데 근데 좌선하려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가끔 아 이런 말씀 드리면 너무 제가 좀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좌선할 때 무언가 딱 올랐는데 재밌으면 그걸 제가 막 그리면서 빠질 때도 가끔 있어요. 지루할 때. 근데 집중하는 게 좌선은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왜 거기에 빠질까? 느낌이 좋으니까. 그렇게 나의 오온과 십이처라는 이러한 심리 상태. 이게 불교의 심리학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심리 상태가 같이 움직이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보가 들어온 것을 어떻게 움직일까? 그게 의, 마노라고 하는데 의, 그 식, 이것이 같이 맞물리는 거예요. 그것을 의식이라고 하는 거고 이 의식이 딱 맞물려서 내가 판단하고 있으면 아 판단하고 있는 내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있어. 나는 이거야. 나는 무진 스님이야. 그러면서 나는 있어라고 우리는 고정 짓는 거고 부처님은 그렇게 고정 지으면 안 돼. 고정 짓는다는 착각에 들었을 뿐이야. 한번 다 분석하고 해체해서 한번 바라봐봐. 작용일 뿐이야. 이 말씀하시는 거. 저는 그러한 작용이 움직여서
내가 지금

의식이라는 것으로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그러한 연기가 이루어졌을 뿐인 거고, 그걸 제대로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수상행식과 12입초와 만나면서 작용하는 심리상태가 절대적인, 내가 의지할, 거기에 빠져야 될 대상이 아니란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불교의 심리학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꿀과자경 밀안유경에 이 말씀이 있으셔요. 비구들이여, 마음과, 만호입니다. 마음, 만호. 정신적 현상, 안입이 설신, 마음을 의라고 지금 하신 거예요. 와, 정신적 현상, 법. 말씀드렸죠? 내가 이렇게 있는데 딱 나오는 정신적 현상, 법. 이것을 조건으로 마음의 아르마리, 식이 일어난다.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일어나고, 식이 딱 일어났는데 이것을 조건으로 수라는 느낌이 쫙 일어나서 이것이 상으로서 인식되면서 우리는 내가 있어라든가 아니면 이걸 바탕으로 꿈꿔가는 거예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걸 희론, 개념적 망상을 피운다. 이 희론으로의 인간은 과거, 미래, 현재의 대상에 사로잡혀 짓눌리게 된다. 한번 보세요. 내가 어디 직장을 갔는데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직장에 나왔으면 그 괴로움을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못 벗어나요. 왜? 희론에 빠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한 어떠한 대상과 함께 되는 의와 법의 관계가 나의 식과 관련돼서 수상의 영향을 딱 받았는데 그 상황을 벗어났다고 해도 우리는 딱 끊지 못하고 그것이 계속 연결되면서 괴로워한다. 이것이 희론에 빠지는 것이다. 개념적 망상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있어 없어, 저 사람이 괴롭히는 이것이 하나의 존재로서 나타나, 꼭 진짜 영혼이야, 진짜 나야 뭐 하는 것처럼 이런 착각을 일으켜. 그것은 자아가 될 수 없어. 그것은 그냥 그런 현상이야, 연기일 뿐이야. 이 말씀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66경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중요해서 쫙 더 읽어드릴게요. 눈과 형색을 조건으로 눈의 식이 생겨난다. 즉, 의와 형색 와서 이것이 의가 이제 눈이 봐도 의가 종합을 해갖고 식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셋이 만남이 접촉한다. 수에 접촉을 하는 겁니다. 접촉을 조건으로 수에 느낌이 생겨나고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 가래가 뭐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직장에 가서 막 괴롭힘을 받았는데 그 괴롭힘을 벗어나고 싶은 것도 가래예요. 그 가래가 생겨난다. 눈이 곧 나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서 거기에 내가 괴로워하는 것이 나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왜? 연기적인 현상일 뿐이니까. 마음의 의식이 나라고 생각하지 마라. 누가 나를 괴롭히는데 마음이 움직이고 있어. 그걸 나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왜? 그러한 의식 또한 생겨나고 멸하는 거니까. 이러한 것을 제대로 잘 알게 되면 괴로운 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바라봄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심리학의 핵심입니다. 불교 심리학의 핵심. 내가 무언가를 바라봤는데 괴로워하고 있다. 그럼 괴로워하는 이유가 뭘까? 괴로워하는 어떤 대상을 있어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는 있는 게 아니고 작용돼서 내가 연기했을 뿐인 거예요. 그걸 제대로 하면 연기한 거니까 사라질 수 있겠죠? 그죠? 직장에서 괴로워요? 그러면 연기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정신이 단단하면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바라봐서 별거 아니야 라고 내가 의식하면 돼요. 행과 식이 작용을 해서 아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탁 힘을 키우면 돼요. 이 힘 키우는 것이 제가
수행 선정 이해할 때 말씀 강조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걸 싹

싸띠. 그래서 부처님께서 싸띠를 강조하시는 거고.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벗어날 수 있어요. 집착을 벗어나고 가래를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가요? 어려우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꼭 보세요. 이것을 보셔야 그 다음에 우리가 기원하는 것, 원하는 것, 그것을 얻는 것을, 그러한 시스템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오온과 십이이처가 연기하는 이 상황, 우리는 살아가는 게 나의 오온과 대상이, 세상이 같이 연기하는 거잖아요. 주고받으면서 이 상황에서 기도하곤 소원하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 다음에는 이 말씀을 이제 쭉 이어가시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다음 강의에서도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공덕을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셔요. 바라는 것 경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수명이라든가 장수하고 싶죠? 얼굴 잘생기고 싶고 미모, 행복 당연한 거고 명성, 천상이라든가 하는 것을 애원, 기도한다고 해서 그냥 얻을 수 없다. 그런데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인도하는 길. 즉 수명, 미모, 행복, 명성, 천상이라는 대표적인 겁니다. 이것을 기원과 애원해서 얻을 수 있는 인도의 길이 있다. 그것이 보시와 지계 등의 부처님이 강조하시는 공덕이다. 이것을 실천할 때 얻을 수 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평소에 보시와 공덕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만이 기원하고 원할 때그 기원이 작용을 해서 나에게 얻음으로써 올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의도적 행위에 의한 태어남경, 의행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강조하셔요. 비구가 믿음, 지계, 배움, 보시, 지혜를 갖추고 있다. 그러면 내가 죽은 뒤에 왕족 가문에 태어났으면 하고 기원하면 천상 세계에 태어난다. 원했던 바 그대로 태어나게 된다. 해탈 열반을 성취하기를 바란다면 완전한 해탈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공덕과 소망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 이제 계속 이어질 건데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보시, 공덕, 아까워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는 이제 6강에서는 부처님께서 더 심도 있게 말씀해 주셔요.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땐 보시하며 사세요. 보시가 뭘까요? 내가 돈 줘서, 돈 내서 그만큼 나에게 복이 있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 마음. 누군가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써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것에 현대에 와서는 우리 불교, BTN 불교 TV처럼 ARS에 060, 800, 7000 해서 전화하면 5,000원씩 보시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돈으로써 내가 돈 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므로써 내가 내 안에 보시와 지계의 공덕을 쌓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하면서 부처님께서 강조했듯이 보시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을 꼭 아시고 다음 강의부터는 이러한 보시 공덕이 어떻게 복덕으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러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더 심도 있게 말씀하신 것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아주 강조하셔요. 제가 이제 계속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 통해서 부처님이 고시를 왜 강조하셨는지, 그건 공덕을 쌓기 위한 겁니다. 부모님을 위한 공덕, 내 자신을

위한 공덕,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공덕, 그것이 보시예요. 그걸 정말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 어떤 기회가 있을 땐, 제가 보시에서 공덕 쌓을 기회가 있을 땐 놓치지 마세요. 저 또한 ARS를 통해서 계속 후원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불교TV 060-800-7000에서 그럼 보시할 수 있는 기회문이 열려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보시의 공덕을 쌓아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폭한 유정은 허공과 같이 많아서 그들 모두를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오직 화내는 이 마음 하나 극복하면 모든 적을 극복하는 것과 같다. 이 대지를 다 가죽으로 덮으려 한다면 그 많은 가죽을 어디서 찾겠는가? 신발바닥 정도의 가죽만으로도 모든 대지를 뒤덮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이 바깥 현상도 내가 전부 조복받기 어려운 것이니 이 내 마음을 조복하는 것으로도 충분한데 다른 모든 것을 제압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0: 어떤 일이든 때가 있는 법. 때가 채 이르기도 전에 애를 쓰면 도리어 화를 당한다.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 오늘의 한글이 있기까지 한국 불교에 큰 공헌이 있었습니다. 한자, 원나라의 파스파 문자, 티베트 문자, 범자와 실담자까지 불교 음운학에 능통했던 신미대사. 모든 소리는 물론 정확한 외국어 발음과 표기를 가능하게 하는 훈민정음 창제에 힘을 보탠 신미대사. 훈민정음 반포 이후 한글의 보급을 위해 만들어진 부처님의 생애가 담긴 석보상전 월인천강지고. 한글로 쓰여진 부처님 일대기를 통해 대중들의 삶 속에 불법이 녹아들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신미대사에게 내린 법보. 선교종 도총법, 밀전정법, 비지쌍은, 우구기세, 원흉리, 개각종장. 나라를 돕고 세상을 이롭게 한 신미대사. 한국 불교의 위상과 자부심을 온 세상에 전합니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 백일에서 반갑습니다. 대구 삼보사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삼보사 계율도량 말씀을 드리다가 못다한 부분이 있어서 이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3세 양중인과에서 과보를 생산하는 시간이 분류되어 있다. 이생이 져서 이생에 맞는 거, 이생이 다음 생에 맞는 거, 이생이 저 다다음 생에 맞는 거, 효력이 상실되는 거 얘기했어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저기 세 번째 생부터 아란이 되는 생까지 과부를 생산하는 업. 세 번째 생부터 아란이 되는 생까지 과부를 생산하는 법. 그러니까 세 번째 생부터 계속 윤회를 할 건지 아니면 아란이 돼서 윤회를 안 할 건지에 대한 과부 생산업 이야기입니다. 이 세 번째 업은 이생이 돼서 이생이 받는 거, 이생이 다음 생에 받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생부터는 아란이 되는 생까지는 과부를 계속 생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생에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잘 살다라는 얘기는 안 된다. 이생에 100% 받는 게 아니라 다음 생 아란이 되기 윤회하기 전까지는 언젠가는 인연이 도래하면은 시절이 도래하면은 익어 가지고 익을 때는 쓴맛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업은 세 번째 업은 윤회가 계속되는 한은 결코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는다, 과부를 낳을 수 있는 업이다. 받는 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업의 과보로부터 누구도 한 사람도 벗어날 수가 없다 라는 말씀. 아난자 존자가 복이 많아서 그런지 탁발만 나가면 그냥 공양을 많이 받아와요. 그 이유를 부처님께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여쭤보자.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은 빈 그릇도 오는데 아란존자만 그렇게 많이 받아오느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전생에 지은 선업 때문에 그렇다. 아란존자는 오랜 전생에, 그러니까 아란존자까지 될 정도 되면 전생전생에 부처님처럼 계속 선공운동 잡고 선정 닦고 지혜를 닦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 법문도 빨리 이해하고 100% 믿고 따르는 분들은 전생에 공부를 한 분이고, 의심만 하고 믿지도 않고 그런 분은 전생에 공부 안 한 분들이요. 무명업장이 많은 분이죠. 먹구름같이 오리무중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는 겁니다. 아란존자는

오랜 전생에 물에 떠내려가는 개미떼를 구해준 적이 있었다. 물에 떠나간 개미떼를 구해준 적이 있었는데, 개미떼들이 오랜 세월을 윤회하다가, 우리는 윤회하니까 축생이 개미가 사람으로 되고, 지옥도 가고, 물고기도 되고, 막 윤회하잖아요. 지옥 가기 축생수라, 인간수라, 여섯 군데로 육도 윤회하잖아요. 개미떼들이 오랜 세월 윤회하다가 부처님 당시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난다 존자에게 많은 보시를 한다는 것. 계속 그 개미들이 윤회하다가 아난 존자가 부처님 상수 제자로 될 때가 시질 인연이 돼서 같이 만난 거예요. 아난 존자에게 많은 보시를 한다는 것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래 전생에 오랜전에 지은 선업이지만 적당한 때가 되어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은, 시절 인연 도래라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밥도 시간이 돼야 뜸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과 인연법이 시절이 돼서 만나고, 시절이 다해서 인연이 다해서 헤어지는 거고, 없어지고 다시 만나고, 무상하게 변하잖아요. 이 인연이 가면 저 인연이 오고, 이 사람이 가면 저 사람이 오고, 시절 인연 도래, 시절 인연이 도래. 여러분들 외우십시오. 시절 인연이 도래한다.

시절 인연이 도래하여 때가 돼야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 때가 돼야 맛있는 사과, 가을에 먹는 과일, 여름에 먹는 과일, 뭘 심어서 다음 생에 먹는 나무 과일 다 시절 인연 때가 있다. 모든 게. 그래서요, 우리가 20대, 30대, 40대, 50대 공부할 때 열심히 중고등학교 때 공부해야 돼요. 공부할 때 때를 놓치면 이건 안 돼요. 때가 있어. 20대 인생, 30대 인생, 40대 인생 때가 다 있어. 모든 것도. 노는 것도 때가 있고, 열심히 사는 것도 때가 있고, 경영 팀이면 쉴 때가 있고. 그래서 인연이 성숙해야 조건이 맞아야 인과연이 돼야 과부를 생산하게 된다. 과부를 생산한다는 건 뭐냐면 씨앗을 심었는데 내가 뿌렸는데 행위를 했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맛있는 행복의 과일이 열리는 거 생산하는 거예요. 생산하는 건 추수하는 겁니다. 생산이라는 얘기가 번뇌를 소멸해 더 이상 새로운 업을 짓지 않는 부처님이나 부처님은 멸진정 아라한과 성불을 했기 때문에 번뇌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업을 지을 수가 없어. 부처님이나 아라한은. 그런데 부처님이 아라한이 아니면은 과거생에 지은 업이 과보를 생산하면 피할 수가 없어. 108번뇌가 소멸되지 않는 이상은 피할 수가 없어. 생산하는 업을. 부처님께서도 이게 이제 부처님 이 얘기도 제가 절에 들어와서 들어보던 얘기인데, 이제 경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초기불전에. 오랜 전생에 무예를 닦았어. 이제 부처님 수업 닦을 때이 얘기예요. 부처님은 태자로 태어나서도 무예를 닦았어요. 학문도 닦고. 부처님께서 오랜 전생에 무예를 닦을 적에 상대의 등뼈를 부딪힌 적이 있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등에 이제 약간의 통증을 느꼈어요. 아난존자가 부처님께서도 아파 그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과거업이라 그것은 무거운 업이 돼서 나도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업의 결과는 이 생에 바로 나타날 수도 있고 내 생에 만생에 걸쳐서 인연이 무르익을 때 나타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지은 업의 과보가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 업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큰일이다. 안 된다. 부처님께서는요. 500여 생을 부처님 수업을 닦았어. 성불의 공덕을 지었어. 그게 차곡차곡 공덕으로 쌓여서 25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공덕이 됐어. 500생이 소멸되지 않고 그 공덕으로. 그러니까 제가 할아버지 복에 증손자, 고손자까지 간다는 얘기가 사라지지 않고 그 DNA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고. 내가 나쁜 일을 했는데 죽으면 끝이지가 아니라 그래서 할아버지 때 복지면 자손대가 창성한다는 얘기예요. 할머니가, 엄마, 아빠가. 그래서 유산 많이 주려고 하지 말고 좋은 일 많이 해서 성근공덕을 지어라. 그 상속이 최고의 상속이다. 그래서 사라지지 않고 복력으로 복력 선물. 그래서 화엄경의 부처님은 복력이 있어야 성불한다. 복력이 있으면 토굴에 들어가서 숙달료를 잠안 자고 공부하면 병 생겨서 더 이상 공부 못하고 병마에 힘이 있을 때 있다는 말씀 하시고 계십니다. 아직 인연이 무르익지 않아서 과보가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지 업이 사라진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근데 여러분들이 인과응보를요 믿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은 육안의 판단, 아니 비설신의 색성향미처법 판단 가지고 내가 보니까 있더라, 안 봤더니 모르겠더라. 내가 신라시대에 공부를 초등학교도 안 났기 때문에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안 봐서 모르겠다. 이런 얘기 가끔 사람들이 하는데 내가 안 봤는데 알게 뭐냐. 이거 안 됩니다. 그건 육안, 두 눈에. 저 지금 눈이 피곤해서 자꾸 저기 뭐 해서 지금, 예?
눈물약을 넣기도 했는데, 응? 눈이랑 육안이라는 건요, 조그만 금깔 하나 들어가도 못 떠요, 눈을. 그 눈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안으로. 그래서 부처님은 천안과 법안과 해안과 불안과 이런, 예? 1층에서 못 보는 것을 108층 올라가면 다 보인다는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불자들이 부정적인 악어, 업보 얘기하면 나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왜 사람들이 본래 청정해서 나쁘지 않아요? 자꾸 경계에 끄달려가니까 자꾸 나쁜 악업을 짓는 거지. 근데 업보, 인과 응보 얘기할 때, 아이, 뭐, 업보 얘기하고, 뭐, 사주팔자 얘기하고, 뭐, 잘못 살아서 이렇게 사는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성근공덕을 항상 생각해. 나는 오늘 일어나서 죽을 때까지, 말 한마디, 행동하는 행각까지, 생각하는 거, 자비심, 연민심, 보시공덕, 남한테 피해 안 주는 거, 자비스러운 말 하는 거, 그렇게 가겠다. 그 공덕이 나는 업보가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가져, 부정적으로 갖지 말고. 나의 공덕에 대해서 소멸되지 않음을 믿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불신하면 안 됩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계속 얘기합니다만은, 응? 여기서 행복하지 않고, 여기서 성공덕 쌓지 않으면은 미래는 없다. 오늘 슬피면 내일 슬픈 일이 생긴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효력을 상실해 공소시효가 지내서 처벌할 수가 없는 업. 이렇게 쉽게 이해할까요? 효력을 상실하는 업. 이 생에 받고 다음 생, 다음 생, 다음 생에 받는데 효력이 상실한 업이 될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업. 지은 업의 과보를 가져올 조건을 만나지 못해. 조건을 만나야 된다는 거. 좋은 사람 만나야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사람 만나면 같은 사람이 되고, 응? 조건을 잘 만나야 돼요. 씨를 뿌려도 기름진 음연 옥탑, 물, 적당한 비, 태양, 부지런한 농부, 그게 만나야 되는데, 그걸 못 만나. 이번 생의 결과를 생산의 업이 적당한 조건을 만나지 못한 채 이번 생이 끝나면 효력을 상실하는 업이 된다.

다음 생, 다음 생, 세 번째 생부터 아란이 되는 생까지 결과를 생산할 업은 아란이 되어 열반에 들면 결과는 생산할 쪽을 만나지 못하며 혀로 상실한다. 나쁜 일을 했어, 좋은 일을 했어. 그 과보가 생산돼서 나한테 와야 되는데 아란이 됐어, 깨달았어. 그러니까 윤회를 안 해. 그러면 생산할 조건이 만나지 못해, 그것을. 효력을 상실한다. 이처럼 효력을 상실한 업은 자신의 과보를 생산할 기회를 만나지 못한 업을 말한다. 상실되는 업이 있다. 나는 것, 조건을 만나지 못하면. 근데 살아서 죄를 많이 지면은 언젠가는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조사해보면 다 나와 하는 얘기가 이 현실에도 좀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본다고 부처님은 항상 혼자 있어도 여럿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머무르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말씀을 올리고 효력을 상실한 업까지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 얘기하는데 부처님 당시에도 앙굴마라 100명의 사람을 죽이고 손가락으로 염주 그 목걸이를 해서 걸고 다니면 성불한다 해가지고 99명을 죽여가지고 그렇게 했지만은 엄청난 부처님이 앙굴마라 해서 숙이주고 그 했잖아요. 출가, 부처님 제자가 돼서 아란이 돼요. 그러니까 효력을 상실한 거죠. 아란은 다시 윤회하지 않으므로 그 생에 받아야 할 과보를 받을 수가 없다. 왜? 태어나야 괴로움을 받든지 즐거움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아란은 윤회하지 않고 생사해탈이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 과보를 생산할 업은 이런 때에 효력한 상쇄라는 업이 된다. 죽음 직전의 모습과 재생 연결. 저는 이 대목을 상당히 중요시 하거든요. 계속 제가 흐름의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어요. 죽음 직전의 생각, 모습이 재생 연결, 다음 생에 태어나는, 이게 윤회하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 30분 전에, 1시간 전에, 1분 전에 모습과 재생 연결 이야기인데 죽음의 네 가지 원인,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 호롱불에 부처님이 비유하셨는데 고롱불에 심지가 다해버리면 꺼지죠. 심지가 없으면 기름이 에너지가 있어도 안 돼요. 수명이 다해서 가는 거예요. 생산업이 다해 주는 거예요. 자기 업을 다 주고받아야 되는데, 받고 가야 되는데, 생산업이 다해서 죽는 거. 인생이 행복한 거, 괴로운 거다 받았어. 그러면 기름이 없어져서 꺼졌어. 에너지가 없어. 생산업이라는 게. 그 다음에 수명, 생산업 두 가지가 다해 죽는 거. 수명이 다하고 생산업이 두 가지가 다해서 죽는 거. 그러니까 심지는 수명이고 기름은 생산업이요. 그게 다할때 꺼져버리는 거. 파괴업에 의해 죽는 거. 고의로 불을 끌 수가 있어요. 바람 불면 또 꺼져요. 사람으로 본다면 교통사고 나서 갑자기 가는 거. 불에 의한 사고도 가는 거. 교통사고 얘기가 나왔는데, 제 사촌 동생이 출근길에 버스에 치여서 현장에서 갔는데, 식구가 다 죽는 꿈을 꿨는데, 돌아가신 분이 다 똑같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부인이 출근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 그런 거 믿습니까? 출근하다가 현장에서 갔는데, 그게 이게요. 그래서 제가 조상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 마라. 꿈의 조상님들.

예, 좋지 않게 기분 나쁘다. 원찰에 가서 스님들하고 상의하십시오. 그게 무언가 예시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의로 불을 끄거나 바람이 불면 꺼진다. 교통사고나 뭐 어디 뭐 떨어져 가거나 이렇게 해서 가는 거다. 파기업으로 간다. 라는 말씀. 예컨대 아란이었던 비구니 스님을 겁탈한 청년. 도를 공부를 많이 해서 아란이었던 비구니 스님을 겁탈한 청년이 바로 지옥행을 가는 것은 파계업의 자궁이다. 지금 네 번째 죽음의 네 가지 원인 네 번째 설명입니다. 아란을 겁탈한 업이 청년의 생산업 작용을 파괴하고 아란을 겁탈 아란한테 피를 내면 오역죄를 진다 했잖아. 겁탈한 건그 피를 낸 것보다 더 강한 업이죠. 무거운 업이죠. 청년의 생산업 작용을 파괴하고 잘한 거 모든 거다 파괴됐어.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파괴업으로 작용한 것이다. 언젠가 닥쳐올 죽음에 대해서 행복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야 되겠다. 언젠가 이렇게 닥쳐요. 떨어져서 가고, 교통사고로 가고, 응? 그래서 스위스에 죽음 청소라는 게 있답니다. 죽기 전에 내가 가고 난 뒤에 빈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수고를 끼치지 않는 것.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요즘 제가 혼자 쓰는 게 오랜 동안 그냥 두다 옷, 입을 옷이나 뭐나 너무 많아. 그래서 지금 시간 나는 대로 밤늦게 새벽이든지 정리를 합니다. 과감히 버리지 못했던 것을 어떻게 하든 간에 쓸 사람 있으면 가져가라고 분리해서 지금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닥쳐올 죽음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죽음 청소라고 그래요, 그걸. 죽음에 대비해서 뒷사람의 수그러움을 끼치지 않게. 스님들이 가시고 나서 뒷얘기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은 뒷사람의 수그러움을 덜도록 미리 준비해서 한다면은 삶이 그 스위스 사람들 얘기예요. 죽음 청소하고 나니까 더 간절하고 애틋하고 더 좋은 일 많이 하고 싶고 삶이 날마다 행복하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죽음 직전의 인식 과정. 죽음 직전의 인식 과정. 죽음의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 이생에서 마지막 일어나는 의식까지 이생의 마지막 마음 30분 전에 10분 전에 1, 2분 전에 이생의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의식 과정 죽음 직전의 모습이다. 이생의 마지막 마음이에요. 그 마지막 마음이 다음 생에 재생 연결됩니다. 그 마음이. 그러니까 죽을 때 마음이 청정하고 편안해야 돼요. 그러면 다음 생이 업을 많이 지었다, 나쁜 업을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죽을 때 마음만 청정하면, 그런데 그렇게 되기 힘들겠죠. 자기 살아온 업이 죽을 때 되면 파노라마처럼 쫙다 떠오른답니다. 그러면 좋은 일 했던 것보다 내가 왜그 사람하고, 응? 그렇게 싸웠을까? 그렇게 재판을 했을까? 형제지간에 어떻게 그렇게 지냈을까 하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데못 간다. 죽을 때 마음에. 선한 마음, 공덕 지은 거, 좋은 일 많이 한 생각만 해라. 죽음의 마음이 일어난 직후에 내 생에 처음으로 일어난 마음. 다음 생에 첫 번째 마음. 1분 전에 죽기 전에 죽음에 대해 마음이 마지막 일어난 마음이 다음 생에 첫 번째 마음이라 재생이 연결된다고 해서 재생 연결시. 재생 연결이라는 것은 윤회하는 식이라는 거예요.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죽음 직전의 인식 과정, 인식하는 거, 재생 연결식은 윤회하는 존재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죽음 직전의 한 생과 죽음 직전의 남아 아미타불 10번 부를 수 있다면 재생 연결되는데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제가 시다림을 장례식장에 염불을 저는 3일간에 하루라도 가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안 부르면 제가 가서 해줄 이유는 없죠.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영정사진 모시고 오는 분도 덜어 계시는데 장례식 3일 동안 한 번이라도 염불을 해주면은 그분의 영이 또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죽기 전에 가시기 전에 네? 미리 얘기하는 거, 미리 염불하는 거, 임종염불, 임종기도, 수계식에서 불명을 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깊이 불자로서 생각하기 바랍니다. 재생연기열시, 이제 죽었어. 죽은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갔느냐? 죽음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인식 과정은 자신이 태어날 적합한 생으로 기울면서 나타난다. 죽음 가까이에 대해서 일어난 인식 과정은 자신이 태어날 적합한 생으로 나타난다. 천상에 태어날 것 같으면 천상의 형상들이 보이거나 편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한다. 제가 지금 시달인간 얘기를 했는데요. 편안해 가신 분들은 누워 계신데 편안해요. 그래서 저렇게 모든 108번이가 끝나가지고 편안하실까? 그래서 뭐이 말을 만졌더니 막 냉동실에 나와서 그런지 너무 차서 깜짝 놀랬다니까요. 그런데 너무 힘들게 가신 분들은 가시고 난 뒤에 염할 때도 그렇고 조금 편안하더라네요. 아, 천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천상의 현상들이 나타나서 편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한다. 악행을 많이 저질러 지옥에 떨어질 상황이라면 죽기 전부터 온갖 고통을 받기 시작한다. 가실 때 제가 104살 되신 분 죄를 올려드렸고 101살 되신 분 죄를 올려드렸는데 두분다 3일 앓고 가시고, 한 분은, 104살 돼서 가신 분은, 한 분은 하루 앓고 가셨는데, 그냥, 얘야, 소파에 있다가 나 좀, 방에 좀 데려다 줘라 하고 누워서 가시는 거. 병원도 안 가셨어. 집에서 편안하게 가셨어. 근데 살아서 어떻게 지내느냐 하니까, 온갖 성근공덕은 다 지었어. 그러니, 그 자식된 입장에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돌아가실 때 온갖 고통을 받고, 돌아가실 때그 가래 끓는 소리가 많이 나는데, 하루 종일 가래 끓는 소리를 하니까, 불자가 저기 다른 데 서울 있을 때 얘기인데 전화 왔더라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지방에 계신 분인데, 돌아가지 못하고 저렇게 가래를 끓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열일제 쳐놓고 완행열차 타고, 가가지고, 가니까 소리가 나요. 그 거럭거럭 하는 소리가 벌써 문 앞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래서 염불 시작하니까 한 시간 내로 잦아들고, 내 염불 소리 듣고 돌아가시더라고. 내가 잊지 않는데, 상당히. 부처님 당시에 백정 준다라는 백정이, 부처님 당시 이야기입니다. 백정 준다라는 사람이 돼지를 잡을 때, 육지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몽둥이질을 하고 입을 벌리고 불순물을 다 씻겨 나올 때까지 뜨거운 물을 부어. 그런데 죽을 때 7일 전부터 지옥 불길이 보이면서 손발에 오라들고 돼지처럼 쥐명 지르고 기어다니다가 죽어서 지옥을 갔다라는 건데 제가 이웃집 얘기를 또 할게요. 어려서 자라나면서. 돼지를 이제 시골에 많이 키우잖아요. 돼지를 사다가 집에서 잡아가지고 파는 분인데, 어떻게 하나 보니까, 도끼로 머리를 한번 때리고서 한 번만 때려요. 이게 꽤 크고 이렇게 막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이래요. 거기는 그럴 때 목을 따더라고요. 그러 살았을 때 먹을 때야 피가 나와서 이게 선지국을 끓인다네. 죽어서는 그게 안 나온대요. 그때는 못도 모르고 그렇게 봤지만 지금 불교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래서 전 시간에 제가 살생 직업 될수 있는 대로 안 가졌으면 좋겠다. 또 취미 생활을 특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거 안 해도 요즘 뭐, 저기, 저, 폰도 있고 그래가지고,

두려움과 고통이 없이 잠자도 죽음을 맞이하고 천상계 천녀들이 기다림 속에 다음 생을 맞이한다. 죽음 직전 인식 과정에서 죽음 직전에 우리가 인식을 해. 근데 죽어서도 영식 동로합니다. 죽어서도 영식이 죽으면은 끝났는데 의식이 끊어졌는데 무슨 얘기냐 하지만 죽음 직전에 인식 과정인데 죽어서도 그러잖아요. 제가 교통사고 나서 쓰러져 죽었는데 현장에서 자기는 사고 부딪히는 순간 튀어나와서 그래서 아프지 않대요. 부딪힐 때. 벌써 죽은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다 했잖아요. 아홉 배가 똑똑해가지고요. 살아있는 인식 경계보다 아홉 배가 똑똑해가지고요. 그러잖아요. 스님들이 염불을 막 정성껏 안 해주면 영가가 막 화가 난다는 그런 글도 제가 읽었어요. 다음 생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들이 쓴 책을 보면서. 그래서 죽음 직전 인식 과정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에 맞는 대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자신이 태어날 적합한 생이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에 맞는 죽음 직전에 임명종시의 대상, 표상이 나타나는 것이 자신이 태어날 적합한 생으로 기울면서 나타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은 어디 갈걸다 알아. 선처로 갈지 악처로 갈지, 지옥 아기 축생 갈지, 인간수라 천상 좋은 곳에 갈지. 그런데 좋은 일도 오고 나쁜 일도 오고 이렇게 지속해서 나타나. 좋은 일도 많이 오고 나쁜 일도 많이 했어. 업의 선택 순간이 하는데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법문을 듣고 사전에 하면은 이게 인식이 돼서 머리에 익혀져서 기억이 돼서 아 나쁜 생각이 들고 나쁜 것이 나타나면 빨리 싹지 알아차려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쁜 표상이 나타나고 대상들이 나타나면 빨리 잊었고 부처님한테 보시하는 공도 기도하는 공도 남한테 자비심으로 베풀던 생각, 좋은 것만 생각하라 이겁니다. 죽음 직전의 인식 과정의 대상이다. 죽음 직전의 인식 과정의 대상. 나타나는 것. 업, 카르마, 칤마. 카르마는 범어 산스크리트에서 카르마라고 그러고, 이 업이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데, 불교의 인과응보법의 신구의 삼업이 철학사전에 카르마로 나온다는 거. 영어로 안 나온다. 업이. 범어 산스크리트. 부처님 당시에 쓰시던 업, 부처님이 말씀하시던 업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카르마로. 근데, 칤마. 이것은 니까야. 산스크리트 범어로는 카르마고, 칤마는 니까야. 사부 니까야. 오부 니까야에서는 칤마라고 하는 거. 남방불교에서는 칤마. 북방불교에서는 카르마라고 한다. 업의 표상, 업의 표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카르마 니미타인데 니미타는 뭐냐면은 표상이에요. 표상. 니미타는. 그러니까 죽을 때 대상이 나타나. 좋은 곳에 나아갈지 나쁜 곳에 가서 갈지 본인이 알아. 그래서. 업의 표상이다. 자기 살아생전 평생 지은 업이 표상으로 나타난 걸 업의 니미타, 업에 태어날 곳, 재생하는 곳, 업이 나타나는 곳, 표상은. 그래서 업의 표상, 카르마 니미타, 업에 태어날 곳. 그 다음에 세 번째, 태어날 곳의 표상, 가티 니미타. 똑같아요. 니미타는 초상이란 말이고, 가티란 말은 태어날 곳, 태어날 곳이 나타난다는, 표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 먼저 첫 번째, 조금 전 인식 과정에 대상이 나타나는 거 얘기입니다. 카르마, 칤마. 과거에 남에게 보시했을 때나 화를 냈을 때, 두 가지. 선악의 의도가 대상으로 날수 있어. 과거에 남에게 보시한 것이 죽기 직전에 임

민종시에 표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무시했을 때. 화를 냈을 때의 선의 의도가 대상으로, 표상으로 돼서 나타날 수 있는데, 업이 나타나는 경우다. 이런 경우는. 두 번째, 업의 표상이다. 카르마, 캄마, 니미타. 태어날 곳의 표상. 내가 태어날 곳을 알아. 표상. 내가 업을 지을 때 만났던 대상이나 도구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업을 지을 때, 상대한테 업을 지을 때나 무슨 업을 지을 때, 뭔가 대상이 있고, 누굴 뭐 해쳤으면 칼이나 뭐 도구가 있을 거 아니오? 모든 게. 좋은 일을 하려면 생각으로 좋은 일을 할수 있고, 무슨 도구를 사용해서 좋은 일을 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업을 지을 때 만났던 대상이나 도구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이게 업의 표상이다. 업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해야 세력이 강해서 좋은 생각만 할수 있고, 나쁜 일을 많이 하면은 업의 세력이 강한 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게 가로막혀서 선업은 떠올리지 않는다. 열 가지 악한 업을 있는데 한 가지 좋은 일 가지고는 나타날 수가 없다. 나쁜 것만 나타난다. 그 다음에 태어날 곳의 표상.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태어날 곳이 미리 나타나. 자기가 까티 니미타. 표상이 윤회 표상. 재생. 태어날 곳. 까티는 태어날 곳. 니미타는 표상. 태어날 곳이 표상으로 나타난다. 부처님께 공양한 적이 있다면, 그 당시 부처님께 공양하고자 의도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 공양 올릴 때 어떤 걸 올렸나 그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의도한 공양 올릴 때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일어난 기쁜 마음. 그렇죠. 부처님한테 공양할 수 있는 게 기쁘죠. 공양 올린 음식도 생각나고 표상이 나타나고. 부처님 형상처럼 그 업을 지을 때 만났던 대상. 부처님을 보고 올렸을 때 부처님 형상이나 아미타불이 됐든 석가모니 관세음보살이 됐든 대상이나 사용한 도구들이 그릇이나 과일이나 공양미나 초나 다 나타날 거 아니오? 태어날 곳의 표상. 태어날 곳의 표상은 가티님이 있다는 태어날 곳의 모습이 미리 보이는 것을 말한다. 태어날 곳의 모습이 미리 보인다. 백정 쭌다가 죽을 때 지옥의 불길을 본 것이 이 경우이다는 건데, 백정 쭌다 뭐라 하겠어요? 돼지를 잡는데 맛있는 돼지를 맛있게 하려고 뚜치를 패가지고 죽지도 않았는데 입 벌리고 뜨거운 물을 들여서 오물이 다 겨나와가지고 맛있게 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그러니까 본인이 죽을 때 불길이, 지옥의 불길이 보이고 본인이 돼지처럼 기어다니고 팔다리가 오그라들고 그런 경우가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죽음 직전 인식 과정의 대상으로 업이 나타난 것은 내가 선행이나 악행을 했던 과거의 의도를 다시 인식한다는 것이다. 과거, 의도적으로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을 했거나 하는 것이 죽음 직전 인식 과정의 대상이라는 건 그대로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무렵에 죽음 직전에 의도적으로 난 업이 전부 다 인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돌아가실 때, 과거 새로운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언제 돌아가실지 곧 아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과거 살아온 얘기를 많이 하시면 가실 날이 멀지 않은 거예요. 제가 많은 분을 그걸 봤어요. 어려서부터 살아온 얘기, 지낸 얘기를 쭉 해요. 가실 날이 가짜. 그러면 다리가 발등이 부으면서 가실 날 멀지 않았다는 걸 인지하면 좋겠다. 라는 거. 업, 카르마, 캄마. 보시한 일이 있다면 보시할 때의 그 선한 의도가 떠오르고, 선업이 나타나는 것이고, 도둑질을 한 적이 있다면 도둑질할 때의 나쁜 의도가 떠오르는 것이다. 불선업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렇게 죽음 직전 인식 과정에 대상으로 나타난 업이 생산업이 되어
죽음 직전의 인식 과정의 업이 그냥 죽음 직전의 생각으로 끝.

나는 게 아니라 생산업이 돼. 수확할 수 있는 생산업이 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음 생 최초로 일어나는 마음이 재생 영기식을 이끌어낸다. 죽음 직전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런 모든 것들이 생산업이 되어서 재생 영기식을 얻는데 다음 생 최초로 일어난 마음이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죽음 직전 인식 과정과 죽음의 마음 사이가 매우 가깝고 죽음의 마음 바로 다음에 재생 영기식이다. 죽음 직전의 생각이 재생영기식을 100% 그대로 상속받는다. 이어진다. 전생에 지은 업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업이 죽음 직전의 인식 과정에서 마치 지금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게 나타난다.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다음 생에 재생영기를 받을 업이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지금 내가 인식하는 것처럼 파노라마처럼 강력하게 나타난다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을 가름하겠습니다. 오늘 또제 강의의 진행생활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법부시의 공덕 ARS 060-800-7000번을 정성껏 진정으로 눌러서 공덕 많이 지으신 결과로 행복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선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린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꽂혔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허물이 있으면서도 뉘우치지 않고 그대로 지나버리면 냇물이 바다로 들어가 점점 깊고 넓게 되듯이 죄업이 무겁게 쌓인다. 그러나 허물이 있을 때 스스로 그릇된 줄 알고 악을 고쳐 선을 행하면 죄업이 저절로 없어질 것이니 환자가 회복돼 가는 것과 같다.

부자 간에 형제 간에 부부 간에 친족 간에 항상 서로 사랑하여 시기하거나 증오하지 말라. 안색은 항상 화평하게 하고 서로 멀리 있어도 걱정하는 마음을 가져라. 아버지의 사랑은 무덤까지 이어지고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진정한 수행자의 사랑은 그 영원까지 뛰어넘는다.

0: 전염병을 다스리다. 부처님께서 마가다국 왕사성에 머물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이웃나라인 바이샬리에서는 전염병으로 인해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한때는 인도 전역에서 가장 부유하고 풍요로운 곳이었지만 전염병으로 인해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자 바이샬리 사람들은 전염병을 잠재우실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밖에는 없습니다.
1: 큰 자비로 중생을 가엾이 여겨 일체를 두루 살피시군. 이끌지 못한 일을 끌어주시고 모든 중생을 대하기를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 하십니다.
0: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웃나라 마가다국에서 왕의 공양을 받으며 머물러 계시는데 부처님을 모셔올 방법은 없을까요? 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바이샬리 백성들의 초청을 받은 부처님께서는 비구들과 함께 항아를 건너 바이샬리에 도착하셨습니다. 아난존자는 대중들과 함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문을 합성하였습니다. 어떤 존재들이 여기에 함께 왔든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신들과 인간들에 의해 공경받는 열의 붓다에게 예경하라. 행복이 있기를. 어떤 존재들이 여기에 함께 왔든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신들과 인간들에 의해 공경받는 열애와 법에 예경하라. 행복이 있기를. 어떤 존재들이 여기에 함께 왔든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신들과 인간들에 의해 공경받는 열애와 승가에 예경하라. 행복이 있기를. 일주일 동안 사부대중이 보배경을 합성하자 전염병을 퍼뜨리는 나쁜 기운이 모두 사라졌고 모든 아픈 이들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불법승 삼보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온 세상 모든 생명체를 향해 평화와 행복을 빌어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에게 위안을 안겨주고 어려움을 넘어서는 지혜를 심어주셨습니다.

0: 몽이를 그렇게 괴롭힌다지.
1: 아닌데요. 너 몽이지?
0: 자, 딩동댕.
1: 그 붉은 치마는 뭐야?
0: 이거? 당연히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기 위해 준비했지.
1: 어? 붉은 치마를?
0: 붉을 적, 치마 상. 오늘은 적상산에 있는 안국사로 떠날 거거든. 안국사는 천혜의 요새라고 불리는 전북 무주 적상산에 있는 호국 사찰인데, 임진왜란이랑 정유재란 때 승병들이 안국사를 병사로 사용하면서 사고에 있는 조선왕조 실록이랑 왕실 족보를 지켜냈지.
1: 아, 그래서 안국사를 600년 역사의 수호사찰이라고 부르는구나.
0: 맞아.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하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안국사로 고고. 조선 고종 때 안국사는 낡은 목조 단청을 보수하기 위해 대대적인 공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단청을 고쳐줄 단청공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2: 큰일일세. 단청공들이 죄다 경복궁 중건에 불려갔으니 어디서 단청공을 구한담. 자네만이라도 단청불사를 해줄 수 없겠는가?
3: 저도 그러고 싶지요. 근데 나란 임명으로 가는 걸 어쩌겠습니까?
0: 낙담에 있던 인하대사 앞에 어느 날 하얀 도포를 입은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곤 뜻밖의 말을 꺼냈는데,
4: 제게 단청불사를 맡겨주십시오.
2: 단청불사를요?
4: 100일 동안 단청을 그릴 터이니 대신 극락전을 감쌀 하얀 천과 물 한 그릇만 준비해 주십시오.
2: 물 한 그릇이요? 그것으로 되겠습니까?
4: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스님께서 꼭 약속해 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2: 말씀하시지요.
4: 절대 안을 들여다봐선 안 됩니다.
0: 그렇게 노인은 하얀 천으로 덮인 극락전으로 들어갔고, 시간은 흘러 어느덧 노인이 극락전에 들어간 지 99일이 되었습니다.
2: 내일이면 약속한 100일인데 인기척도 없고, 설마 사라는 있겠지?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겠네. 잠깐만 훔쳐보자.
0: 결국 인하대사는 약속을 깨고 천막 안을 들여다보고 말았는데요.
2: 말도 안 돼. 이럴 수가.
0: 노인은 온데간데 없고 학 한 마리가 붓을 문 채 단청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학은 스님과 눈이 마주치자 붓을 내려놓고 스님을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4: 내일이면 단청을 모두 완성할 수 있었을 터인데 참으로 애석하오.
0: 학은 단청불사 하루를 남겨놓고 멀리 하늘로

0: 날아갔고 극락전 뒤편에는 딱 하루치에 해당되는 단청이 그려지지 못한 채 나뭇결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답니다.
1: 아, 아깝다. 하루만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0: 내 말이.
1: 그런데 저기 저 글자 나라 국자 맞지?
0: 오, 제법인데. 나라 국자도 알고. 너 사고라고 알아?
1: 당연히 알지. 큰일이 터지는 거잖아. 교통사고 같은 거.
0: 땡! 사고는 조선왕조실록이랑 왕실 족보를 보관하는 곳이거든.
1: 그래서 사고랑 나라 국자가 무슨 관계인데?
0: 으유, 성급하긴. 임진왜란이랑 병자호란이 일어났던 그때로 가보면 알 거야. 고고!
2: 전하, 왜란과 호란으로 인해 전국의 사고들이 처참하게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당장 사고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3: 좋다. 마땅한 장소가 있는가?
2: 적상산으로 옮기면 어떨까 하옵니다. 적상산은 암벽이 붉은 치마처럼 둘러싸고 있어 적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입니다.
3: 당장 적상산에 사고를 지어 실록과 선원록을 옮기거라.
0: 조선왕조 실록이랑 왕실족보는 10년에 걸쳐 적상산 사고로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옮겨지자 더공 스님은 92명의 스님들을 적상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2: 실록은 조선의 역사를 품은 귀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사고를 지어놓고도 마땅히 지킬 사람이 없다 합니다. 그러니 우리라도 지켜야지요.
4: 맞습니다. 적산 산성에서 보초를 서 사고를 지킵시다.
0: 그렇게 스님들이 몇 년에 걸쳐 산성을 수리하고 매일 순번을 지어 돌아가며 차례대로 사고를 지키자 영조 임금은 스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5: 적산산 사고가 지어진 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지났다. 사고가 이렇게 온전히 지켜질 수 있었던 건 모두 스님들의 덕이니 당장 적상산에 나라의 평안과 스님들을 위한 사찰을 지어라.
0: 나라의 평안을 비는 절이라 하여 이름 붙여진 안국사는 그렇게 우리나라 대표 호국 도량이 되었답니다. 무슨 생각하냐?
1: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해.
6: 뭐가?
1: 너랑 나 닮은 데가 하나도 없는데 친구인 거.
0: 그거야, 마음이 통하니까 그렇지.
1: 그런가?
0: 친구라.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안양 연불사다.
1: 연불사?
0: 연불암이란 이름으로 더 유명한 연불사는 안양 삼성산에 있는 사찰인데 신라의 고승인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불도와 수행을 닦던 구도도량이야. 조선 3대 왕인 태종이 세 분의 뜻을 잇기 위해 사찰을 크게 중창하면서 지금의 연불사가 되었지.
1: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함께 수행했단 말이야?
0: 맞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바로 이 세 수행자의 이야기야. 그럼 바로 수리수리 마하수리 연불사로 고고! 신라시대의 의상대사와 원효대사는 산속에서 함께 수행할 친구를 찾아 나섰는데 바로 평민이지만 식견이 높았던 윤필거사였습니다.
7: 윤필거사!
8: 아이고! 두 대사가 어쩐 일이십니까?
7: 기니 할 이야기가 있어 왔습니다.
8: 할 이야기란 게 무엇입니까?
7: 나와 원효대사가 산에 들어가 수행을 할까 하는데 윤필거사도 함께 하시지요.
8: 저 같은 평민이 어찌 두 큰 스님과 함께...
9: 참 겸손이 지나치시네.
3: 식견으론 우리 두 사람보다 한수 위.

0: 아닙니까?
1: 맞습니다. 그러니 함께 하시지요.
2: 아, 저희야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3: 그렇게 신라 문무왕 667년, 세 사람은 함께 불법을 공부하며 수행할 장소를 찾아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0: 이곳이 좋겠습니다. 여기 삼성산에서 수행하지요.
1: 산의 기운이 맑으니 괜찮을 듯합니다.
2: 저도 동감입니다. 이 삼성산을 수행 장소로 삼으시지요.
3: 그렇게 세 사람은 삼성산에 자리를 잡고 각각 초막을 지었습니다.
0: 자, 다들 각자 초막에서 수행을 하다 한시에 모여 토굴에서 불법을 공부한 걸로 합시다.
3: 세 사람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전엔 초막에서, 오후엔 토굴에 함께 모여 불도를 닦으며 연부를 외웠는데,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연불하던 그곳이 연불암, 지금의 연불사가 되었답니다.
4: 아, 그래서 연불암이구나. 난 삼성산에 바위가 많대서 연불암도 바위인 줄 알았는데.
3: 다들 그렇게 오해를 하지. 여기엔 워낙 바위가 많거든. 저기 봐.
4: 마의 미륵 보살 말이야?
3: 맞아. 그것도 원래는 바위였어.
4: 진짜? 저렇게 큰 바위가 있다고?
3: 믿기 힘들면 마의 미륵 보살이 세워졌던 1964년으로 가자고. 자, 고고!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연불사는 그만 폭탄에 맞아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연불사의 주지로 온 기석화상은 역사 깊은 사찰을 다시 되살리기로 결심했죠.
2: 고승들의 수행처였던 연불사인데 어떻게든 사찰을 다시 일으켜야 해. 부처님께 기도하면 그 방법이 나오겠지.
3: 연불사를 되살리기 위해 매일 기도를 하던 어느 날, 기석화상의 꿈에 금빛 미륵이 나타나 이마를 짚어주며 말했습니다.
5: 네 영혼이 무엇이냐?
2: 이 연불사를 되살려 불법을 전하는 겁니다.
5: 당장 마의 불상을 새겨 중생을 구제하라.
3: 미륵은 불상을 새기라는 말만 남긴 채 사라졌고, 기석화상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찰 뒤 커다란 바위가 서 있는 곳으로 향했죠.
2: 이 바위로구나. 여기에 마의불을 새기면 사찰과 산 밑을 충분히 내려다 볼 수 있겠어.
3: 기석화상은 8m 높이의 바위에 마의불을 새기기 시작해 5년 만에 미륵불을 완공하게 되었고, 연불사 마의불은 중요 근대 불교 예술의 표본이 되었답니다.
6: 한 부처님이 출현하시면 만 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 법당이 이룩되면 곧 극락세계가 사바세계 안에 이루어진다.

0: 사람들은 재물이 있으면 재물 때문에 걱정하고 재물이 없으면 또 없는 공허감으로 고통스러워한다.
1: 비티엔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0: 말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 마음을 글로 담아내기는 어려웠던 시대. 세종대왕은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고 누구나 자신의 뜻을 글로 전할 수 있는 세상. 그 마음에서 우리의 글, 훈민정음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함께 나누었던 인물, 신미스님. 글은 단순히 소리를 적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읽는 것. 한 분으로 기록된 가르침을 우리의 말과 글로 풀어내며 더 많은 사람에게 지혜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글을 만들고 신미스님이 그 글로 가르침을 넓혀갔듯 문자 하나에도 사람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한글로 생각을 전하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백성을 향한 마음에서 태어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이어주는 글. 말을 담고 마음을 읽는 글, 한글.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2: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침 저녁 향과 등불 부처님 전 올리옵고 삼보절에 귀하여 공경 예배하옵나니 우리나라 태평하고 온갖 재앙 소멸되며 온 세계 평화롭고 부처님 법 이루어지다.

아니하고 우리 본사 세존처럼 용맹하신 듯 세우고 비로자나 혈애같이 큰 깨달음 이룬 뒤에 문소사리 보살처럼 깊고 밝은 근지혜와 보현보살 본을 받아 크고 넓은 행원으로 넓고 넓어 끝이 없는 지장보살 몸과 같이 전수천안관음보살 32억 몸을 낳토 시방 3세 넓은 세계 두루 돌아다니면서 모든 중생 제도하여 열반도에 들게 할 때

소원 이루어지고 선망 부모 재형숙 백왕생 극락하옵시며 살아계신 능사 육친 수명장수하옵시고 온 법계의 예혼고 혼삼도고에 벗어나며 산문도량 정숙하여 근심 걱정 없어지고 도량 내외 대소재앙 영원토록 소멸되며 토지 철룡 신장님들 선보님을 호지하고 산신국사 호법신은 상서정기 드높이며 일체 중생 모두 함께 전덕에 태어나고 세세생

계율을 잘 지키면 마음의 안정을 얻어 계율의 선에 안주하게 된다. 지혜는 사람의 보배가 되고 그 복은 도둑조차 빼앗지 못한다. 비구가 계율을 세워 지키고 모든 뿌리를 지키고 거두면서 먹는 것을 스스로 절제할 줄 안다면 지혜가 밝아져 그 이치를 깨닫게 된다. 그러면 마음 또한 따르게 된다.

사람은 이 세상에 홀로 태어났다가 홀로 죽어간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선악의 행위에 의해 즐거움과 괴로움의 세계에 이른다. 자신이 지은 인과응보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좋은 곳에,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나쁜 곳에 태어난다. 그러므로 누구나 인과응보의 늪으로 간다. 멀리 떨어진 세상으로 각기 떠나버리기 때문에 언제 다시 만날 기약도 없다.

0: 코스모스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벌써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될 스님은 호텔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양식 셰프셨고
1: 첫 번째 음식으로는 시래기 된장 덮밥입니다. 4차식 마파두부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깻잎 페스토 파스타입니다.
0: 한중 양식이 다 네. 함께 모여 있네요.

0: 사찰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부처님의 법이 녹아 있느냐 안 녹아 있느냐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사찰 음식이 어떻게 네. 변화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0: 네.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승려연수 인증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2: 나상도 지혁진의 그럼 열정.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BTN에서도 인연이 깊죠. 가수 배아연 인사드립니다.
4: 말괄량이.
3: 네, 말괄량. 저는 떡잎부터 달랐습니다. 한 3-4살 때부터 집을 나갔어요. 비둘기 잡으러. 20살 초반에는 진짜 그냥 무대에 올라가고 그냥 집. 무대에 올라가고 집. 그냥 집 방 혼자, 방에 혼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도 조금
5: 모르질 있었고. 않죠, 저희도.
3: 네. 네.
6: 배아연 가수님이 좋아하는 숫자는 몇 번인지 궁금하고요.
3: 항상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그 마이크 번호가 4번이었어요.
5: 우와. 안 쓰는데 저런 거.
2: 우와. 깜짝이야.
7: 와. 아니.
3: 거짓말하지.
7: 알고 주신 거예요? 아니면.

국의 왕사성 기수거 도건에서 득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건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만일 여자의 뼈라면 금고 가벼울 것이니라. 아난다가 부처님께 사리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남자와 여자가 살아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대에 피를 흘리고 8섬 너 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살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거야.

달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지

달에는 흡사 은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오포란 머리가 1포여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정기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목을 먹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수태

너에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원하 인생 무별념 아미타불 국상수 심심성계 옥구광

이승무불관 평등산하 무아처 환구서방 아미타 나무서방

미음 시방세계 무불연 도령동생인무이 문화명자면 삼도견화형자득의 달 여시교화 항사급 필경무부 급중생 시외 대중 각복이 선망 부모 왕극락 현

대제양령소멸 토지철용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이 크신 원력 원만 상후 갖추시옵고 천손으로 중생들을 거두시오며 천눈으로 광명 비춰 두루 살피네 진실하온

뭔가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 주시고 모든 죄 업 길이 길이 없애 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 삼매 한순간에

지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 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하살 나무 만월 보살 마

이평안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철룡 이도량의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없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소 죄업을 니으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업장 보성장을 오광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항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포광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다 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참

무지 사다야 사바하 준제주의 개송 준제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 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 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 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지너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머물

또를 이루리다. 제가 이제 삼보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비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더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에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다음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파로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바로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바로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바로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바로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바로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바로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바로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바로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바로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바로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법 전합시단은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상들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아픈지 뭘 원하는지 가만히 바라보고 있노라면 결코 나와 내가 둘이 아님을 긴밀한 관계 속에서 자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여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보세요. 여기에는 그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좋고 나쁜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또 다른 나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가 자연의 일부임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낸다면 불필요한 욕심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 분별하지 않는 것,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바로 무아의 반야지혜입니다. 가을이 물들고 있습니다. 저 파란 하늘처럼 맑고 투명한 마음으로 물 흐르듯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양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양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0: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영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영가 천도제 전문 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영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영가의 왕생 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0: 싶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1: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0: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1: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아나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1: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 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애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 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애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0: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애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 감에 사뭇 시달리고

0: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1: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0: 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관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만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 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 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보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1: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 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2: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0: 법장비구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만 4천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0: 다음에는 대세지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삼악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 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뭐뭐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태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 방등 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 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해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닿으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속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부를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어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재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닿으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닿으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죄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 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죄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죄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죄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되느니라.

0: 난 공자를 내려놓고 갈 테니 넌 부처를 내려놓고 와라. 아니요, 난 부처를 타고 가겠습니다. 주상은 공자를 타고 오십시오. 임금 노릇 30년에 겨우 책 한 권 남았네.
1: 복숭아 속에 씨가 몇 개인지는 누구나 알지만 그 씨 속에 복숭아가 몇 개 들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문은 다가올 세상을 위해 주상께서 새기신 팔만 대장경입니다. 지금이야 공자를 닮고 부처를 닮지만 먼 훗날 또 다른 성인이 나신다면 그분의 말과 뜻도 담아 전하게 될 것입니다.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안산 불교연합회에서는 세계불교문화축제 영산대제를 오는 10월 11일 안산 문화광장에서 개최합니다. 영산제 불교음악회,
1: 다도체험, 사찰 음식 문화체험을 비롯해
0: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여법하게 진행됩니다.
1: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법주사에서는 속리산 단풍과 함께하는 2016 가을 국화 향연축제를 10월 9일부터 법주사 경내에서 개최합니다. 계산대제와 사찰음식 체험 등 행사에 동참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아름다운 국화와 다채로운 음악회도 함께 즐겨보세요. 문의는 043-543-3615번입니다. 비티엔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요망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정관계 인사들이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연임을 축하하기 위해 예방했습니다. 불교 행사 안전대책과 AI 접목 불교 문화 사업, 불교계 예산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립공원공단 대표 캐릭터 인형 판매 수익금이 공원 내 사찰림 생태와 문화를 연구하는 기금으로 전달됐습니다. 종교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합심해 만들어낸 선순환 사례입니다. 오늘은 한글날 대정 100도를 맞는 날입니다. 국어학계 거목인 정광 고려대 명예교수에게 훈민정음이 우리 민족의 문자, 한글로 자리 잡기까지 불교계의 역할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한글날 제정 100돌,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을 하루 앞두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저마다 갈고 닦은 한국어 실력을 뽐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벽을 넘어 한글로 마음을 교류했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잇는 2016 5대산 문화축전의 월점사에서 개막했습니다. 부처님 진신살이 이윤을 시작으로 보살계 수계 대법회 주제 공연이 이어지며 4일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0: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연임을 축하하기 위한 정관계 주요 인사들의 예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예결산특별위원장 등은 진우 스님을 만나 불교 행사 안전대책과 AI를 접목한 불교 문화사업, 불교계 예산 지원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윤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어제 조계종 총무원이 자리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취임을 축하하려는 정관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이 접견실을 찾았습니다. 김 의원은 젊은 세대와 국민의 불교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며 지난 4년간 불교 문화 확산에 앞장선 진우 스님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2: 지금 더 많은 국민들이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총무원장 스님께서 그 길들을 잘 열어주셔서 저희들도 국회에서 같이 힘이 되는 만큼 열심히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진우 스님은 청년층의 호응을 얻은 불교 박람회 등의 사례를 들며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사찰과 불교 행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3: 국제 불교 박람회 25만 명이 왔다고 합니다. 뭐 밀고 다닐 정도로 떠다닐 정도로 그렇게 많이 오다 보니까 안전 문제가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
1: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이 예방해 진우 스님과 환담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AI를 활용한 국가 재정 혁신을 제안해온 이 의원의 행보를 언급하며 종단이 구상 중인 불교 AI 구축 사업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오래전 8만 대장경을 판각했던 원력처럼 경전과 율장, 전통 문화유산 데이터를 AI에 체계적으로 학습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3: 불교에 관한 것은 조금 더 하나라도 전부 이제 정확하고 풍부한 데이터를 이제 갖추려고 지금 하는데 그 사업이 어마어마하더라고.
1: 이 의원 역시 AI가 과거 경전 번역의 언어 장벽을 허물어 학술 연구와 전법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4: 이제 언어 장벽이 없어지잖아요. 이제 과거 진짜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제 여기서 니까야 경전 뭐 전체 아마 협업하는 것도 있어야 될 걸요.
1: 진우 스님은 국민의 마음 평안을 돕는 템플스테이를 비롯해 주요 문화 복지 예산이 일률적으로 삭감된 현실을 짚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심히 살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사선 국회의원과 주일 대사를 지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창일 수석부의장도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제38대 총무원 집행부의 원만한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국립공원공단 대표 캐릭터 인형의 판매 수익금이 국립공원 내 사찰림 생태와 문화를 연구하는 소중한 기금으로 전달됐습니다. 종교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합심해 만들어낸 선순환 사례인데요. 이은하 기자입니다.
5: 어제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국립공원공단과 골든베어 상사가 사찰림 연구기금 1,850만 원을 진우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기금은 국립공원공단과 조계사, 봉은사 등에서 지난 1년 동안 판매된 반달스님과 반달동자 인형 18,500개에 상품당 1,000원을 적립해 마련됐습니다. 국립공원공단 주대영 이사장은 반달스님과 반달동자 캐릭터 상품의 인기와 함께 불교 대중화에 기여한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6: 제일 저희 국립공원 캐릭터 중에 인기 있는 캐릭터고 일반 대중들에게도 쉽게 불교가 좀...
5: 기금은 국립공원 내 사찰림의 생태 문화적 가치를 연구하는 사업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진우 스님은 공단 측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국립공원 내 사찰림 보존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 국립공원 안에 이제 각종 규제가 많잖아요. 네. 사찰로서의 면모를 잘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좀 가지도록 이제 법이 개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5: 주대영 이사장은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공단 차원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6: 사찰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를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실현해낼 건지에 대한 연구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또 저희 공단

0: 또 원장수님이 이기에 함께 힘을 모아서 좀 추진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1: 이번 기부는 종단과 국립공원공단, 민간기업이 사찰림의 가치를 대중에게 알리고 자연과 문화유산 보전 활동으로 직결시키는 성과를 냈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종교적 엄숙주의에 머물지 않고 대중이 소비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통해 불교의 생태적 가치를 자연스럽게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전국 주요 사찰의 숲과 생태 자원을 불교 에코 콘텐츠로 확장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2: 오늘은 한글날 제정 100돌입니다. 훈민정음이 우리 민족의 문자, 한글로 자리 잡기까지는 불교계 역할도 적지 않았는데요. 국어학계 거목인 정광 고려대 명예교수를 양유근 기자가 만났습니다.
3: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으로 만들어진 훈민정음. 창제 직후 우리 민족의 언어로 빠르게 자리 잡기까지는 불교계의 조력이 있었습니다. 당대 표음 문자였던 범어와 실담하게 능통했던 신미대사 등 학승들의 문헌 지식은 훈민정음의 의문 체계를 정립하는 토대가 됐습니다. 정광 고려대 명예교수는 고려 말 인도고승 지공선사가 전한 범어 음성학 지식이 함어당 득통선사 등을 거쳐 세종대왕과 신미대사에게 전달됐고 이것이 훈민정음 자음과 모음 체계 정립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합니다.
4: 그 함어당 득통이 이제 신미대사를 제자로 삼아가지고 본인이 세종한테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이제 그 한글 창제에 관여를 했어요. 그 제자 신미를 시켜가지고 직접 관여하게 한 거죠. 그런 면에서 불교계의 그 한글 창제에 끼친 영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죠.
3: 특히 당초 올바른 한자음을 적기 위한 발음기호 성격이 강했던 훈민정음이 우리 입말을 완벽히 적어내는 언문, 즉 오늘날 한글로 진화한 계기는 불경언의 작업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훈민정음 반포 후 가장 먼저 출판된 본격적인 한글 문헌은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다룬 석보상절과 월인석보였습니다. 이어 세조 때 설치된 불서간행관청인 간경도감을 통해 능엄경, 법화경 등 주요 불경들이 한글로 번역돼 간행됐습니다.
4: 월인석보를 세종 때 만들고 제1권 권도에 그 오래 번 훈민정음을 실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거지. 이렇게 이제 글자를 만들어 써라. 이러한 그 사실을 우리 학계가 그동안에 몰랐어요.
3: 당시 유교 사대부들이 한글을 소홀히 취급했던 것과 달리 불교계는 한문 경전을 쉬운 우리말로 풀어내는 언해 사업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전국 사찰은 한글 서적을 인쇄하고 보급하는 거점이 됐고 스님들은 글을 알지 못하던 일반 백성들에게 한글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중생 구제를 향한 불교계의 대승적 헌신과 사찰의 인쇄 보급망이 결합해 오늘날 한글의 토대를 구축한 겁니다. 정 교수는 불교계가 스스로 이러한 역사적 공헌을 바르게 규명하고 알리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4: 그래서 불교계에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이 한글 창제에 불교계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얼마나 공헌을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게 내 소원입니다.
3: 한글날 100주년을 맞은 오늘 한글을 민중의 삶 속에 뿌리내리게 한 불교계의 발자취를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할 시점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2: 신미대사가 주석했던 복천암의 선원장을 역임한 진홍당 월성대종사 원적 일주기를 맞아 추모다례제 및 부도탑비 제막식이 봉행됐습니다. 법주사는 어제 경내 대웅전과 부도전 일원에서 조실 지명대종사, 율주 무상스님, 회주 도공스님, 불국사주지 종천스님, 금산사주지 화평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다례제와 부도탑비 제막식을 봉행했습니다. 법주사주지 정덕스님은 월성대종사의 유훈을 받들고 금호스님의 법향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문도대표 덕암스님은 마음 공부의 중요함을 강조하셨던 스님의 뜻을 잊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실 지명대종사는 금호문중의 문장이셨던 월성대종사께서 원적에 드신 후 전국의 수행자들이 보낸 간절한 애도와 먹먹한 그리움이야말로 큰 스님의 위대함을 온전히 비추는 거울이라고 전했습니다. 엄마. 한글날 제정 100돌,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을 하루 앞두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저마다 갈고 닦은 한국어 실력을 뽐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벽을 넘어 한글로 마음을 교류한 현장에 박성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동국대 만해광장을 빼곡히 메운 외국인 유학생들. 원고지를 응시하는 눈빛에는 깊은 고민과 설렘이 묻어납니다. 나와 한국어를 주제로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들을 서툴지만 또박또박 한글로 써내려갑니다.
6: 기대돼요. 네, 왜냐면 선생님들이 다 소개했는데
7: 오늘은 그냥 재밌게 행동을 하고 싶습니다.
5: 동국대학교 한국어교육원이 어제 교내에서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글날 기념 100일장을 열었습니다. 개교 120주년을 맞아 유학생들이 한글과 한국 문화 체험을 통해 한국어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8: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한글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자리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오늘 100일장에서 그동안 배운 한국어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마음껏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5: 100일장에 참가한 외국인 유학생은 1,500명.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온 이들이 그동안 강의실에서 갈고 닦은 한국어 실력을 마음껏 뽐내는 시간입니다.
9: 밖에서는 경험 못한 것을 학교에서 해주시기 때문에 진짜 좋은 행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대해서 더 알아갈 것 같다고 생각해요.
10: 조금 더 살아있는 한국을 만나는 느낌, 그리고 이제까지 교실에서 배운 것을 활용하고 사용하는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5: 초급인 1, 2급 학생들은 정갈한 글씨 쓰기로 한글의 시각적 조형미를 뽐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중고급인 3급부터 6급 학생들은 그간 쌓아온 어휘력을 동원해 자기 생각을 작문으로 풀어냈습니다. 이날 다채로운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주목받았습니다. 윷놀이와 투호를 비롯한 전통 놀이부터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한글 키캡과 이니셜 팔찌도 만들며 교과서 밖의 한국 문화를 오감으로 느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2: 천년의 불교 문화와 오대산의 자연을 바탕으로 전통과 현대를 잇는 2016 오대산 문화축전이 월정사에서 개막했습니다. 부처님 진신사리 이윤을 시작으로 개막식과 보살계 수계 대법회 주제 공연이 이어지며 4일간의 축전에 들어갔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11: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이윤 행렬이 오대산 월정사 경내로 들어섭니다. 사부대중은 두 손을 모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2026 오대산 문화축전의 시작을 함께했습니다. 나를 묻다, 세상을 잇다를 주제로 열린 올해 축전은 천년 불교 문화와 오대산의 자연을 바탕으로 자기 성찰과 생명 존중,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2: 오늘부터 4일간 열리는 축제는 우리의 찬란한 수익 문화를 함께 경험하는 기쁨의 마당이자 각자의 분주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이면의 평온을 맞이하는 힐링의 시간과 공간입니다.
11: 축전에 함께한 각계 인사들도 오대산이 간직한 불교 문화의 가치를 되새기고 전통 문화가 오늘의 삶과 이어지는 문화축전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13: 우리 평창 군민들과 모두 다 노력해서 이 자연 환경을 살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평창계 자산이며 자랑이기도 합니다. 이 축전이 더 발전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평창군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 오늘 주제가 담고 있듯이 나를 돌아보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데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름다운 가을날 평창의 아름다운 오대산의 정기를 마음껏 담아가시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1: 개막식에 이어 보살계 수계 대법회도 봉행됐습니다. 참석 사부대중은 계를 받아 지키며 불자의 삶을 돌아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15: 오늘 받은 계를 마음 깊이 새겨서 잘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 이어진 주제 공연은 전통 불교 문화와 현대 예술이 어우러진 무대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과 연결한다는 축전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오대산 문화축전은 오늘 불교 합창제와 화엄 선불장에 이어 부도 헌다래와 사찰 음식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계속됩니다. 천년의 산사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과 마음을 잇는

0: 고대산 문화축제는 오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
1: 1984년에 창립해 한국 불교미술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한국불교미술협회가 제34회 회원전을 열었습니다. 현대적 감각으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새롭게 표현한 작품들을 대거 선보였는데요. 개막식에 이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 보타락가산 정상에 앉아 사바세계를 내려다보는 관세음 보살. 말없이 내려다보는 고요한 시선, 묵직한 청동의 질감에서 중생을 향한 자비심이 느껴집니다. 전통적인 관세음 보살의 모습을 입체 조각으로 표현한 서칠교 작가의 낙산 후에 한국불교미술협회 34번째 회원전, 부다의 마음 중생의 표현에 선보인 작품입니다.
3: 중생들이 어려움이 없는 그런 세상에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 싶은 발상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편안히 앉아있는 관세음보살님 보시면서 그런 편안한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 이번 협회전은 모든 존재를 차별 없이 품는 자비와 번뇌를 밝히는 지혜인 부다의 마음을 작가들의 삶과 시선, 예술적 언어로 풀어냈습니다. 아크릴 물감으로 표현한 염화 미소부터 비단에 그린 미륵 하생경 변상도까지 다양한 재료와 기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작품 63점으로 선보인 겁니다.
4: 작품 하나하나에도 작가 여러분의 삶과 마음 그리고 오랜 시간이 이어져온 불교의 깊은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천천히 감상하시면서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잠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전통 계승의 현대 감각을 더해 익숙한 불교 도상도 작가의 시선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국보 금동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을 모티브로 한 작품은 하나의 형상을 네 가지 색으로 변주해 변화 속에서 이어지는 전통에 대한 사유를 표현했습니다. 오래된 불교 형상을 그대로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대에 맞춰 획과 색을 올리며 불성을 관조하는 수행의 의미를 담은 겁니다.
5: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시대와 호흡하는 다양한 작품들은 한국 불교 미술의 높은 예술성과 정신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소중한 결실이 될 것입니다.
2: 불교 박람회에서 관심을 모았던 일러스트 작품부터 젊은 작가들도 대거 참여한 전시는 세대와 표현 방식은 달라도 불교 미술을 통해 하나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6: 모든 작품들이 다채롭고 흥미진진해서 제가 너무나 기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작가들, 모든 작가들 화이팅입니다.
2: 전통의 재현을 넘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불자의 눈으로 부처님의 마음을 다시 바라본 불교 미술. 깨달음의 세계를 현대적 감각으로 담아낸 회원전은 오는 11일까지 서울 한벽원 미술관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1: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가 막을 올린 가운데 공식 초청작 중 사찰 순례와 수행 등 불교적 소재를 담은 작품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불교와 영화가 만난 현장에 부산지사 이석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7: 영화의 전당을 찾은 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지난 6일 막을 올린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열흘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영화제에는 59개국 247편의 공식 초청작이 상영되는 가운데 불교와 사찰, 수행을 소재로 한 작품들도 눈길을 끕니다. 손폿, 치케 손폰 감독의 영화 천국으로 가는 아홉 사원은 어머니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하루 동안 아홉 곳의 사찰을 순례하며 공덕을 쌓는 가족의 여정을 담았습니다. 스리랑카 출신 아누루타 자야싱하 감독의 달아 흘러감은 스리랑카와 캐나다 공동 제작 작품으로 내전 속 산사에서 부상한 반군 여성을 구한 젊은 스님을 통해 수행과 인간의 내면을 담아냈습니다. 공식 초청작뿐 아니라 지역 연계 프로그램인 동네방네 비프에서도 출가와 사찰을 소재로 한 국내 영화들이 소개됩니다. 천태종 부산 정법사에서는 오는 11일 출가한 예비 신랑을 찾아 나선 자매의 이야기를 담은 김수현 감독의 단편 영화 자매의 등산이 상영됩니다. 이어 12일에는 딸의 출가를 주요 서사로 다룬 김미영 감독의 절의 고도가 관객을 만납니다. 절의 고도는 2021년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의 오늘 비전 부문 초청작입니다.
8: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천국으로 가는 아홉 사원이라는 칸영화제 감독 주관에도 초청이 되는 등 불교 영화 내지는 어떤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가진 영화들을 보는 것도

0: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저 역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1: 불교적 소재를 담은 작품부터 사찰을 활용한 상영 프로그램까지 영화제 속 불교의 모습도 다양한 방식으로 관객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2: 임진왜란 당시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데 앞장섰던 삼명대사의 호국 애민 정신을 기리는 추모대제가 부산에서 봉행됐습니다. 부산불교연합회와 부산불교연합신도회는 지난 6일 부산 어린이대공원 내 삼명 호국 광장에서 삼명대사 열반 416주기 추모대제를 봉행했습니다. 행사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정호 스님을 비롯해 수석부회장 용암 스님,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등이 참석해 삼명대사의 호국정신을 기렸습니다. 정호 스님은 호국불교의 맥을 이어가는 일은 결코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지난 1981년 부산 어린이대공원에 삼명대사 동상을 건립한 이후 매년 추모대제를 봉행하며 그 뜻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백상효 혼성합창단이 음성공약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첫 정기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백상효 혼성합창단은 지난 7일 대구 아양아트센터 아양홀에서 음성으로 부처님 법을 전하고 화합으로 세상을 밝힙니다를 주제로 제1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대관음사 회주 우학스님은 대승경전에서 노래와 음악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을 큰 공양으로 여긴다고 강조하며 음성공양의 불교적 의미를 전했습니다. 연주회에서는 귀의 찬탄, 회향, 환희를 비롯한 찬불가와 한국불교대학 환상곡 등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백상효 혼성합창단은 이번 연주회를 통해 찬불가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음악으로 화합과 신심을 나눴습니다. 10월 9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조선 왕실의 인연을 품고 고귀한 효의 정신을 이어온 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수도사에서는 오늘 10월 17일 순원왕후 효위령문화제를 봉해갑니다. 장엄하고 정갈한 일식으로 순원왕후의 넋을 위로하고 전통체험과 노래자랑 대회, 문화공연으로 소통과 화합의 장도 마련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62-5595번입니다.
1: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 불교의식대학이 제28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학장 해공 스님이 사찰과 포교원 등에서 실제 상용하는 의식 위주로 집중 지도합니다. 상주 권공, 49제, 천도제 등 연불 불공 기초부터 전문 범폐의식 전반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신청 바랍니다. 수강 문의는 010-5765-8604번입니다.
0: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제2대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의 중흥을 이끌었던 대충대종사의 제33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10월 13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대종사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3-423-7100번입니다. 무한 봉불사 명상 심리상담센터 쉼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명상 심리 전문가 지호 스님과 함께하는 사별가족 치유 7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청 문의는 010-4115-2303번과 모바일 QR코드로 가능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17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기도와 함께 불경수위로 장엄하고 공덕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순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오늘 투게더 제 뒤에 있는 배경이랑 모습이 조금 달라진 거 여러분들 바로 눈치채셨을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투게더가 이제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여러분들과 계율에 대해 더 친밀하게 그리고 사회와 일상 속에서 계율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것들을 통해 세상과 소통할지에 대해 고민하기 위해 오늘 한 버전을 살짝 바꿔 주변의 모습도 좀 바꾸고 잠시 후 오늘 투게더 맨 끝에 여러분께 함께 소개해드릴 우리 투게더의 선제 동자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모습을 또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투게더 방송하며 여러분들께 우리 불교의 계율에 대해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율에 대해 전해드리고 있죠. 무엇으로 전해드릴까요? 우리나라의 말과 우리나라의 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게더 로고를 보셔도 영어로 투게더이지만 한글로 여러분들이 아시기 위해 투게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투게더라는 전체 뜻은 위에 영어로 또 넣어놓고 계율의 계를 살리기 위해 밑에 이렇게 또 깨알같이 계자를 써놨었죠. 즉 우리 이 투게더를 만들면서도 제일 고민했던 게 이 시대의 언어, 이 시대의 표현으로 여러분들께 어떻게 전해드릴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냥 불교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도에서 올 때는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로 전승이 됐고 그것이 우리 동양으로 넘어오면서 한문이 되었죠. 그리고 그 한문을 통해서 얼마든지 계율에 대해서는 공부하실 수도 수행하실 수도 또는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가 다 다르다 보니 이해가 다르게 되고 또 예전에 만들어진 거다 보니 문화가 달라서 이 시대적으로 알아듣고 또 그것을 이해해서 실천하기가 어렵다 보니 한글이라는 표현 그리고 나아가 이 시대의 모습 그리고 우리나라적인 한국적인 형태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서 투게더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100회가 넘도록 투게더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100회가 넘게 투게더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여러분이 이것을 잘 들어주시고 잘 실천해주시고 함께해 주신 덕분이지만 잘이라는 표현 속에는 내가 알아들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해했으며 불교에서 말하는 사유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단순히 제가 그냥 이거를 한문으로 이렇게 써 있는 걸 쭉 설명하면 금방 끝납니다. 계율이 이런 게 있고 불살생 표현 그대로 살생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끝나겠지만 그렇지 않죠. 죽이지 말라. 그 안에는 자비심이 들어있고 단순히 죽이지 않는 것을 넘어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한문으로 돼 있는 세 글자이긴 하지만 풀어서 이야기할 땐 정말 한없이 다양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고 이 시대적인 것들로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투게더에서도 많은 것들을 한글로 즉 우리말로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했고 그 우리의 말이 이제 우리를 넘어 전 세계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 한글날에 딱 맞춰서 또 이런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투게더의 주제 K 이 시대의 화두라는 주제입니다. 한국이어서 한글로 돼 있으면 좀 더 좋겠지만

글로벌한 표현으로 이제는 K라고 사용됩니다. 무엇이 되든 앞에 K가 붙어 있으면 이거를 영어로 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한국 것이다. Made in Korea. 뭔가 한국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K-음악, 뭐 K-팝이라고 하죠. K-드라마, K-문화. 우리 나아가 K-사찰 음식이라고도 요새 굉장히 알려져 있죠. 전 뭐 개인적으로 K-불교가 좀 더 알려졌으면 되게 좋겠어요. 전 세계 불교는 다 똑같은 불교이지만 한국 불교만의 굉장히 특화돼 있는 문화와 수행과 그 모습, 정치가 들어있다 보니 K-불교도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마음도 굉장히 크지만 지금 중요한 건 바로 이 K가 갖고 있는 시대적 화두, 시대의 문화, 시대를 대표하는 그것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진짜 지구에서 가장 핫한 단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K, 바로 코리아의 K입니다. 즉 한국을 나타내는 K인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이며 우리의 삶과 인연을 담아낸 한 글자, 바로 K입니다. 정말 많은 선조들, 조상님들이 가장 꿈꿨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옛날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것. 과연 우리 것이라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그 어릴 적에도 생각해 봤었어요. 한국적인 게 무엇일까? 옛날에는 한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한만의 민족. 뭐 그래서 한에 대한 것들이 많이 한과 어리죠. 근데 지금 K는 그걸 넘어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이라고 하는 게 K를 대변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무언가가 이어져 있으며 단순히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그 하나의 존재가 수많은 것들과 연결돼서 함께 살아가고 그것을 공유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 한국의 K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계의 K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한국의 하나, 우리의 하나, 나의 하나였던 것이 모두가 영위하는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적, 인연의 K이지 않을까 싶고 K의 정체성을 말할 때 인연은 이제 절대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기도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본 방송의 내용을 보면서 이 내용을 한글날 특집으로 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보시면 저기서부터 K빵에 푹 빠진 LA라고 써 있습니다. K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런 제과업에 관계되어 있다 보니까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한국의 빵은 여러분 답니다. 빵이 원래 달지 않아? 뭐 팥빵, 소보로 그런 게 있잖아. 다른 나라는 빵이 식사 대용이다 보니까 달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밥을 먹는 민족이다 보니까 약간 디저트 계열, 간식같이 빵을 먹고 우리는 그 맛있는 빵을 예전부터 먹었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다른 나라는 빵이라 부르지 않고 디저트나 케이크로 불리하죠. 근데 우리는 빵이 간식으로 존재합니다. 뭐 제일 대표적인 게 단팥빵, 소부루, 뭐 크림빵.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맘모스를 좋아하는데 맘모스. 듣자마자 바로 아실 겁니다. 외국인들은 그걸 처음 먹어본 거예요. 이 K가 유행을 하면서 빵집을 가보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진짜 무서운 게 여러분, 빵 하면 프랑스 아닙니까?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에 우리나라 파리 땡땡 빵집이 제일 큽니다. 진짜 놀라울 정도로 크게 그 파리를 대표하는 빵이 바게트죠. 그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그 빵집이 파리에서 영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LA에 있는 것은 또 다른 빵집, 뚜레땡땡이라는 빵집이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정말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문화이죠. 그리고 K뷰티라고 해서 요새 이게 가장 인기라고 합니다. 정말 한국의 화장품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알아주고 가격도 저렴한 데다가 효능이 좋아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K문화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서양에선 K컬처라고 불러서 또 다른 하나의 시대의 축이 K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고 요새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영화죠. 우리 그 오디세이라는 영화의 감독이었던 우리 그 되게 유명한 크리스토퍼 롤란 감독도 한국에 내한을 했습니다. 영화 홍보차 왔다가 인터뷰에서 한국에 와서 어떤 게 인상적이었는지

하셨고 무엇을 해봤습니까? 어떤 걸 경험했습니까?라고 할 때, 아내가 같이 와서 아내가 자기를 데리고 화장품 회사, 유명한 우리나라 브랜드에 같이 갔다 와서 한참 쇼핑을 해서 되게 힘들었다는 인터뷰를 하는 걸 보고 진짜 참 새삼 놀랐었습니다.

I love the 도토리 묵. 그래서 도토리 묵이 제일 맛있다고 하는, 정말 와 놀랐었습니다. 도토리 묵을 정확하게 발음합니다, 서양인이. 근데 그거를 우리 음식인 걸 알고 뉴욕에 있는 한식당을 찾아가 도토리 묵을 시켜 먹는 시대가 된 것이죠. 옛날만 하더라도 옛날이라고 표현한 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오히려 피자나 햄버거, 또 스파게티나 다양한 서양의 음식을 찾아서 먹었었어요. 그리고 외국 것이니까 맛있다라는 인식을 가졌지만 이제 완전히 바뀐 겁니다. K가 세상으로 알려지며 K가 그것들을 이끌어가고 세상이 알려지며 정말 그 옛날 CF에 나왔던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를 이 세상에 그대로 투영시켜 준 것이죠. 또 K의 중심에는 그냥 단순히 제가 영어로 K라고 표현했지만 우리 한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끝에 보시면 뉴욕 한복판에 식당이 한글로 쓰여 있습니다. 영어로도 얼마든지 표기할 만하지만 굳이 한글로 쓴 겁니다. 왜? 한글로 써야 멋있다라는 이미지죠. 우리 지금도 많은 간판들이 영어로 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한글로 써도 될 걸 굳이 영어로 썼던 게 뭔가 있어 보인다라는 표현을 썼었죠. 서양은 반대가 된 겁니다. 한글로 써 있는 게 있어 보이는 것이죠. 정말 세종대왕님께서 보고 계신지 너무 감동받으실 것 같습니다. 간판을 한글로 해야 힙한 거래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이죠. 그리고 뭐 한국을 대표하는 아이돌 그룹이고 저도 투게더에서 여러 차례 참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던 그룹인 BTS죠. BTS의 새로 발표한 노래 끝에 아리랑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아리랑이 후렴구를 의도적으로 넣은 거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BTS가 전 세계를 돌며 콘서트를 하다 보니 이 노래에 익숙한 우리 서양의 젊은 친구들이 아리랑을 자연스럽게 BTS를 통해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죠. 멕시코에서 BTS가 공연을 했는데 멕시코의 모든 청년들이 그 노래에 맞춰 아리랑을 부른 겁니다. 그렇게 한국의 여러 대사관들이 아리랑을 홍보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었어도 아리랑을 모르고 대부분 그냥 I love 김치, Do you know 김치 정도였죠. 완전 세상이 바뀐 겁니다. 누가 알려준 적도 없는데 아리랑을 말하고, 여기도 나와있죠. 꿈의 무대 웸블리에서 6만 명이 모여 한국어 노래로 BTS 노래를 그대로 부르는 시대가 된 겁니다. 제가 지금은 BTS만 이야기하지만 뭐 블랙핑크를 비롯해 여러 아이돌 그룹, 제가 이름을 다 몰라서 너무 미안할 정도로 정말 우리나라를 알리고 K를 만든 어떻게 보면 중요한 토대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세상을 한국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한글로서 노래를 만들어 그 한글의 노래를 세계인이 부르고 그 한글 노래를 넘어서 이제 대한민국을 찾아오는 시대로 만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참 감사해야 하는 인물 중에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중에 백범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이라는 글 속에 보면 이러한 것이 나옵니다. 김구 선생님께서 오랜 시간 독립운동을 하시며 왜 독립을 내가 바라고 독립운동의 모든 것을 바쳤는지, 내가 바라본, 내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는지를 정리해놓은 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어쩌면 백범 김구 선생님이 가장 원하셨던 우리의 나라, 우리나라는 지금 이 순간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제 먹고 살만하죠. 더 부자가 되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군대를 가는 이유도 어디를 침략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우리는 문화를 영위하고 문화를 개발하고
문화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문화를 나타내는 하나, 바로 K입니다. 그리고 그 K로 우리는 지금 되게 행복하죠. 그리고 그 행복을 전 세계인에게 전해 그들이 행복할 수 있게 행복을 주고 있으니 백범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이라까지 말했던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가 이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 모두가 원하는 대한민국, 모두가 하나 된 우리 문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외치며 우리의 문화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애썼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문화. 이 세 단어를 쓰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대한민국을 박수를 치며 막 대한민국 자작 자작 짝 할 때 너무 흥분됐었어요. 응원하는 걸 넘어 월드컵의 높은 순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 저 대한민국이라는 네 개의 말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 빨간 티를 입고 모두가 광화문에 모여 모두가 함께 우리나라를 응원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졌다라는 게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20대 청년이었기 때문에 출가하기 전이었었죠. 그것을 몸소 느끼며 그 희열과 그 감동과 그 감사함이 지금도 남아 이어져 오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나라, 한국, 한글, 그리고 K. 이제 이 모든 걸 여러분들이 당연히 즐겨주십시오. 하지만 당연하지 않게 아껴주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당연할 수 있게 다음 세대에 전해주십시오. 이 당연한 거를 당연하지 못하게끔 했던 시기가 굉장히 길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것이 우리의 곁에 있기 위해 많은 분들이 자신의 것을, 자신의 힘을, 그리고 자신의 삶을 희생해 주셨던 덕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글, K가 지금 이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고 우리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재밌게 좀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우리 정소영 씨의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 불과 얼마 전까지 일제강점기 속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한글을 조금이나마 전하기 위해 많은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지금 이 시대까지 이끌어 왔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가장 무서웠던 게 무엇이냐면 문화 침략이었었습니다. 나라를 단순히 빼앗고 힘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문화를 침탈해서 그래서 다른 세상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한 세대만 지나면 된다. 한 세대만 지나도록 우리가 애써 일본화시키면 그 다음 세대는 우리가 안 해도 알아서 일본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은 그 한 세대 동안 우리 것이 사라지지 않게 자신의 삶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죠. 그래서 맨 처음 한 게 우리 알다시피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게 했고 신사를 만들어 참배시켰죠. 그리고 일본 역사를 배우게 했으며 한국어가 아닌 일본어로 대화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된 것들을 다 없애서 자연스럽게 일본에 익숙해지게 만들기 위해 한 세대만 가져가면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말, 우리 글을 지키기 위한 조선어학회, 그리고 독립운동가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신 덕분에 한글이 남아있을 수 있고 그 한글로 우리 지금 K를 만들어 세상에 보내고 모두가 아리랑을 비롯해 한글로 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한글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안 써도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글이 사라지면 우리 한국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글이여 한글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하나의 문자지만 이것을 지키기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노력하셨습니다.
요새 점차 한글을 이상하게 쓰기도 하고 영어를 섞어 쓰면 좀 더 있어 보인다라는 표현을 써서 막 영어를 뒤섞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래서 안 됩니다. 한글을 못하는 사람이 어찌 외국어를 잘할까요? 저도 뭐 일본에서 오랜 시간 공부를 하고 일본어를 뭐 지금도 번역서를 내기도 하고 동시통역기를 하기도 하지만 일본어를 배울 때 제일 중요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어를 바르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한국어가 더 좋아졌습니다. 그걸 정말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어의 문법과 단어 사용을 철저히 공부했기 때문에 일본어를 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태생적으로 다른 나라에 태어나지 않았죠. 처음 언어를 접할 땐 우리나라의 말로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변환이 되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한국어로 인지되어 있던 문법과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그리고 언어의 습관이 자연스럽게 외국어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한국어를 잘 못하는 사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거칠게 하는 사람은 다른 나라 언어를 배워도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게 진짜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제가 9년 정도 유학을 했는데 6년 조금 안 됐을 때 한국어 강사가 됩니다. 일본어를 어느 정도 잘하게 되니까 할 수 있는 무언가들을 찾아보다 보니 한국어가 되게 인기가 많아서 한국어 학원이 많았는데 강사로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본어는 할 줄 아는데 한국어를 가리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어가 일본어를 같이 하다 보니 한국어를 가리키는 그런 선생님이 돼서 일본에 계신 여러 분들께 한국어 노래를 번역해 주기도 하고 한국어 인사말, 바른 한국어를 알려주게 돼서 그중에 몇몇 분들은 또 한국으로 유학으로 오시기도 하고 또 한국에 친구를 사귀어서 자주 왕래를 지금까지도 하는 분들이 계셔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오히려 한국어를 잘했기 때문에 한글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언어가, 외국어가 좋아졌고 그걸 기반으로 오히려 그 언어를 통해 한국어를 다시 알릴 수 있게 된 것이죠. 혹시라도 이 방송을 우리 젊은 세대들 중에 보고 계시다고 하면 외국어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한글부터 바르게 보십시오. 한글을 바르게 할 줄 알 때 외국어 실력이 훨씬 올라갈 겁니다. 절대로 한국어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선 다른 언어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말 한글에는 조금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을 만들 때는 단순히 언어를 전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한글은 세종대왕님께서 즉 우리 모두를 위해 애민심과 자비심으로 만든 글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글 창제에 대해 세종대왕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계시죠. 우리나라 말소리가 중국과 달라서 문자와는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일반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내가 이를 딱하게 여기어 새로 28글자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나날이 쓰기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인 것이다. 단순히 사람들끼리 의사소통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한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소통을 만들기 위해 만든 말이 한글인 것입니다. 사람이 소통하기 위해 만든 글자, 즉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전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바르게 이어져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한 한글입니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고대 문자들과는 다릅니다. 대부분의 고대 문자들이 만들어진 첫 번째 이유는 신의 뜻을 정하거나 무언가 제사를 만들거나 성스러운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죠. 인간보다 위에 있는 무언가를 나타내기 위해 만든 겁니다. 하지만 이 말, 한글만큼은 백성을 위해 만든 것이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의 뜻을 전해 그것이 합쳐져서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나날이 항상 쓸 수 있게 만든 글이니 이보다 좋은 표현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공부하며 그 의미를 자연스럽게 와닿게 됐고 지금 모두가 한글을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외국에 나가게 되더라도 꼭 몇 개 우리가 영어라도 외워나가야 돼 해서 비행기 안에서 막 공부하고 그랬었던 기억들 있으실 겁니다. 지금도 많이 그럴 거예요. 근데 막상 외국에 도착해서
이렇게 뭔가 주문을 할 때쯤 보면은 그분들이 물어보죠. 한국어로 물어봐요. 심지어 저는 외국에 자주 나가기 때문에 한국 분이세요? 라고 해요. 진짜 깜짝 놀래요. 아, 예,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순간 굉장히 친절해집니다. 너무 놀랐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서비스라도 하나 더 받아요. 격세지감이라고 하죠. 와, 참 아름답다. 한국 분이세요 라는 한국어가 옛날에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였던 게 완전히 다릅니다. 문법을 알고 계신 거예요. 즉 공부했다라는 겁니다. 저도 한국에 가봤어요 아니면 누구 좋아해요 라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올해죠. 올해 3월에 우리 준한 스님과 함께 네팔을 갔었습니다. 네팔 시내에 물건을 살 일이 있어서 시장을 보러 갔는데 한 중학생쯤 됐던 학생들인 것 같아요. 한 8명 정도가 우르르 우리한테 뛰어오더라고요. 승복을 입고 있으니까 승복을 입고 있는 한국 승복을 입고 있는 스님을 알아본 겁니다. 한국에 와본 겁니다. 아니면 드라마를 봐서 알겠죠. 바로 뛰어오더니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한국분이 조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너무 놀라서 어 맞아요 라고 했더니 자기 옷을 하얀색 소매를 이렇게 내놓더니 펜을 주더니 여기다가 한글로 아무 말이나 써달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온만이 반명을 적어줬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 라고 적어줬더니 너무 좋아하고 다른 친구들도 다 써달라고 해서 준한쌤이랑 저랑 둘이서 갑자기 시내 한복판에서 아이들 교복에다 낙서같이 글을 써주게 됐든 왜 이걸 써? 라고 했더니 한국인이 써준 한글을 써있으면 더 멋있대. 그 정도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뭐 추석 연휴나 여름 휴가 때 외국에 나가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한국 분인지 물어보고 한국어를 쓰고 또는 한국어 메뉴나 한국어로 설명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옛날만 하더라도 한국어밖에 쓸 줄 모르면 우리가 막 무시당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죠. 그래서 때때로 인종차별이라는 표현까지도 썼었는데 그게 아니죠. 지금은 오히려 한국어를 쓰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세종대왕님께서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꿈꿨던 그런 시대이지 않나 싶습니다. 즉 우리말은 백성을 사랑하여 백성을 걱정하여 백성을 살리려고 백성과 함께한 백성의 임금, 그 왕이 만든 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담겨있는 글이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용해도 그 마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비록 간결하지만 무궁무진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몇 글자 되지 않는 그 몇 글자가 몇이 아닌 무궁하게 나타나 정말 세상의 모두에게 전해지는 불교의 가르침 일즉일체 다지길 일미진중 함시방이 그대로 실현된 모습이 한글을 통해 지금 세상의 한 단어 K라는 표현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글과 말에는 사랑과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이 K에 이르기까지 노력과 희생과 아낌없이 다하신 그분들을 위해 이제 우리가 K의 다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 안주하게 되면 유행에 그칠 것입니다. 유행은 또 다른 유행으로 바뀝니다. 유행의 마음을 이제 바른 관심을 넘은 신심으로 이끌어가야 됩니다. 한국의 것이 전해졌기 때문에 진짜 한국적인 것이 아닌 한국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요새 이제 저희 조계사가 종로에 있다 보니까 간간이 저도 종로에 가면은 광화문 앞으로 이렇게 일부러 좀 걸어갑니다. 또 큰 서점도 있고 하다 보니까 꼭 들리려고 하면 저를 뺀 나머지 우리나라 전통 복장을 입고 있는 분 중에 한국분은 거의 없습니다. 다 외국분이 저와 같은 한복을 입고 계세요. 승복 자체가 한복에 굉장히 비슷하게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예전에만 하더라도 제가 승복을 입고 길을 걸으면 너무 눈에 떠서 사람들이 다 쳐다봤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저를 쳐다보는 분들이 없고 한복을 대여해서 입고 계신 외국분들을 바라보는 한국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오히려 제가 요새 길을 다니는 게 편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신호등 같은 데 서 있으면 그 외국분들이 한복을 입고 저에게 와요. 그래서 한국 스님이라고 같이 사진 좀 찍어달라고 해갖고 같이 사진을 찍습니다. 옆에 막 이렇게 한복 입은 우리 뭐
저희 중동에서 오신 분들 또는 유럽에서 오신 분들이랑 같이 사진 찍으면 너무 감사하고 제가 물어봐요. 왜 한복을 입냐라고 하면 이 입어서 되게 재밌대요. 그리고 한국적인 거를 너무 느껴보고 싶었었다고 오리엔탈리즘이라고 이제 표현 안

합니다. 동양적인 거라고 이야기 안 하고 한국이라고 해요. 코리안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즐기는 그 친구들을 보면 너무 고맙고 재밌어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꼭 오면 먹는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무슨 호떡, 우리 요새는 이제 옥수수 삶은 거나 막 거대한 레스토랑이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길에서 사 먹었던 떡볶이 같은 간식들을 이제 막 사 먹으면서 한국의 진짜 문화죠. 뭐 이제 찐이라고도 말하죠. 그런 찐 한국적인 것들을 그분들이 하는 걸 보고 너무 신기해요. 아 그리고 우리 핫도그라고 부르죠. 그거를 그분들이 그렇게 많이 사 먹습니다. 우리가 먹는 그 핫도그 있죠. 가운데 이 소세지가 있고 이만하게 빵을 붙여서 설탕이랑 케찹을 찍어 먹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게 진짜 자기들이 볼 때도 한국에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핫도그는 미국 거에서 모양이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먹는 핫도그는 서양에서는 콘더그라고 불러가지고 좀 다르게 부릅니다. 근데 거기에 설탕을 묻히고 케찹을 바르니까 외국분들이 이거는 한국의 핫도그라고 부르면서 한국 거라고 해서 그 인사동길이나 그런 데서 그것들을 그렇게 드시는 걸 보면 이게 참 신기해요. 완전히 바뀐 거죠. 뭐 말할 것도 없이 치맥도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죠. 치킨이죠. 미국에서 시작된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하는 게 한국으로 왔지만 그 치킨과 한국의 치킨은 이제 다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드라마를 통해서 맥주랑 합쳐지면서 전 세계 분들이 한국에 오면 꼭 한강에 가서 한강 시민공원에서 그 치맥을 시켜 먹는 게 문화가 됐다라고 합니다.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처럼 이제 K의 다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K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K를 넘어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가장 유명했던 게 K-POP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진짜 올 한 해 전 세계에 가장 유행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불교적인 것도 있지만 또 동양적인 이런 혼백에 대한 문화를 잘 담아서 그것들을 재령하는 과정들을 쭉 담은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보고 한국에 찾아와 그곳의 명소에 가서 사진 찍는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발전했고 여기 보시면 서양 분들이 이 광화문에서 지금 한복 입는 문화들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 K-템플푸드라고도 나와 있죠. 저는 사실 이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랑 가까운 사찰 음식 하시는 유명한 스님들께 빨리 우리의 사찰 음식에 대한 단어 정립을 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이게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템플푸드가 되는 순간 저 템플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일반 명사가 돼서 우리 사찰 음식과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찰이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고 제가 투게더에서도 말씀드렸었죠. S-A-C-H-A-L 사찰 푸드. 그러면 진짜 K-사찰 음식이 되는 겁니다. 그걸 살려야 되죠. 왜? 이제 한글이 세계를 대표하는 표현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사찰 음식을 배우러 프랑스의 셰프가 한국에 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한류는 계속된다라고 얘기하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것들을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시대를 우리 문화의 힘으로 중심이 되어 우리의 세계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화의 힘, 그 문화라는 한국어로 된 한글의 두 글자가 컬처를 넘어서 세상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K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K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K는 이제 어떻게 변해갈까요? 우리는 아직 답을 내려줄 수 없습니다.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고 더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의 생각을 넘어선 것까지 외국인들이, 서양인들이 또 나아가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한국의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다양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쭉 투게더를 이끌며 여러분과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 세상의 이야기를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닌 하나의 매개체를 통해서 더 이야기 나누고 있죠. 우리 투게더에서도 여러 차례 다뤘듯이 바로 AI에. AI가 세상을 학습하게 되고 세상에 있는 지적인 것 그리고 지식에 대한 것 같은 것들을 AI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AI의 지식적인 면을 인간은 지혜로서 받아들여야 되죠. 그 지식과 지혜를 이제 함께 더 논의하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우리 투게더 속의 AI,
바로 유리라고 하는 존재를

0: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투게더에서 우리와 함께할 유리입니다. 안녕 유리야. 우리 합장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할게요.
1: 제 이름은 유리입니다.
0: 오늘 우리가 이 한국의 문화 K에 대해 쭉 이야기를 나눴어. 근데 이 K라고 하는 한국의 문화가 단순히 우리만의 것을 넘어 이제 전 세계가 된 것 같아. 불교적으로 바라보는 연기적인 힘이 한국의 문화의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1: 저는 연기법이 K문화의 매력을 설명하는 데 꽤 잘 맞는 틀이라고 봐요. K드라마나 K팝, K영화, K푸드 모두 한 가지 힘만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수십, 수백 개의 요소들, 그러니까 제작자, 연기자, 스태프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전통, 기술, 팬들의 반응, 글로벌 유통망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만들어진 결과물이에요.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과 맞닿아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긍정적일 때 관객은 재미와 감동을 느끼고 창작자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게 되고 전통 요소와 새로운 시도가 또 다른 만남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것을 현대식 연기 실천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0: 유리가 이야기한 것 같이 우리 문화의 힘, 문화라고 하는 건 우리만의 것이 아니죠. 모두가 영위하고 함께하는 것이 바로 문화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가 이제 정말 K라는 한 단어로 세상과 함께 소통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주시며 감사하게 여겨주십시오. 당연하게 오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연함이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에 감사해줘야 됩니다. 당연한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 당연함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해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죠. 하지만 그 당연함을 감사하게 여기게 될 때 소중하게 대할 줄 알게 되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끊임없이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발전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K, 한국의 문화, 그리고 우리의 한글. 항상 감사하게 사용해 주시고 당연하게 한글로 아름다운 말을 자비롭게 표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투게더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말로 이렇게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말로 함께 소통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심전심이라 하지만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정이 되고 그 정이 우리를 화합으로 이끄는 불교의 실천이 바로 이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래서 저도 우리의 말로 여러분께 축원드릴 수 있고 여러분도 우리의 말로 모두에게 사랑과 자비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감사함을 더 느끼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주시고 여러분의 행복이 모든 인연들과 당연하고 감사하게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드리며 우리 투게더 오늘 정말 감사한 시간인 한글에 대해 그리고 한글날에 대해 깊게 느끼는 시간으로서 마련해봤습니다. 오늘 하루 더 행복하시며 주변의 인연들과 우리의 말 한글로 따스함을 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드리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0: 태화강의 숨결이 흐르고 삼오산이 감싸는 대한불교 천태종 울산 정광사. 옥으로 빚은 관음상과 삼천의 부처님, 그리고 대불보전. 정광사의 신심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수천 개의 연등이 불을 밝힌 도량. 주지 경혜 스님과 함께하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 아이들의 웃음이 자라는 정광사 금강유치원. 부처님께 전하는 향기 가득한 화정회. 지역민과 불자들의 마음 공부 서예반. 바라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울려 퍼지고 다도회의 정갈한 차 한 잔이 마음을 잇습니다. 법문으로 길을 열고 차 한 잔을 나누며 마주 앉아 마음을 듣습니다. 연꽃향기 가득한 경내에서 드리는 향긋한 기도. 행복으로 가는 아름다운 동행 천태종 울산 정광사.
2: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령.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3: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4: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2: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0: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일 부산 연수암 영인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1: 말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 마음을 글로 담아내기는 어려웠던 시대. 세종대왕은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고 누구나 자신의 뜻을 글로 전할 수 있는 세상. 그 마음에서 우리의 글, 훈민정음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함께 나누었던 인물, 신미스님. 글은 단순히 소리를 적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읽는 것. 한 분으로 기록된 가르침을 우리의 말과 글로 풀어내며 더 많은 사람에게 지혜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글을 만들고 신미스님이 그 글로 가르침을 넓혀갔듯 문자 하나에도 사람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한글로 생각을 전하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백성을 향한 마음에서 태어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이어주는 글. 말을 담고 마음을 읽는 글, 한글.

0: 653년 신라 진덕여왕 시절 자장 스님은 설악산의 험준한 산세 속에 절을 창건하고 향성사라 이름 붙였습니다. 높이 솟은 구층사리탑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며 영원한 불법의 융성을 기원했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698년 거센 화마가 산사를 덮쳐 절은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의상대사가 잿더미가 된 터 위에 다시 절을 세우고 선정사라 부르며 깨달음을 구하는 맑은 도량으로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 동안 굳건히 자리를 지키던 선정사 역시 1642년 또 한 번의 끔찍한 화재로 인해 무참히 폐허가 되고 맙니다. 거듭되는 재앙 앞에 모두가 절망할 때 1644년 영서, 연옥, 해원 세 스님이 잿더미 속에서 다시 절을 일으켜 세우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신비로운 빛이 내리쬐더니 세 스님의 꿈속에 한 신인이 홀연히 나타났습니다.
1: 이 터는 만대에 이르러 삼재가 침범하지 못할 것이요
2: 널리 불법을 편 보량이 되리라.
0: 신인은 붉은 화마가 닿지 않을 새로운 절터를 점지해 준 뒤 아침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세 스님은 신인의 가르침에 따라 곧바로 불사를 시작했고 1647년 마침내 웅장하고 아름다운 사찰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신선이 점지하여 흥하게 한 절이라는 뜻을 담아 그 이름을 신흥사라 불렀습니다. 두 번의 거센 화마도 끝내 꺾지 못했던 스님들의 간절한 발언, 그 신성한 염원 위에 신흥사는 오늘날까지 단 한 번의 재앙도 없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설악산의 푸른 바람과 어우러진 신흥사의 고즈넉한 종소리는 잿더미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았던 불멸의 서사를 조용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0: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스님들의 옛 산중장터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제16회 팔공산 산중 전통장터 승시가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팔공산 동화사에서 열립니다. 이색 단기 출가 108배 챌린지, 아시아 4개국 문화 체험과 저녁에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복 DJ 파티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선학원에서는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17일 성북동 정법사에서 풍류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한국 전통 성악과 프랑스 코르시카 전통 폴리포니가 한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2-774번입니다.
2: 봉은사에서는 개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발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 한복체험, 전통 민속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 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0: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1: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0: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 탐묘를 왕생 탐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 좋네. 좋아.
1: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0: 제사까지도?
1: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제 엉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0: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1: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 비티엔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결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 안녕하세요. 인간에서 시작해서 인간을 넘어선 분의 이야기, 붓다로드 시즌2 붓다술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아사세 왕이 바이샬리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그거예요.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마가다가 있고 이쪽에 코살라가 있고 강 위쪽으로 갠지스 강 위쪽으로 바이샬리가 있어요. 그래서 요 세 어떻게 보면 뭐 16대국이 있었다 어쩐다 하는데 다 이제 나중에는 무너지고 이 삼강이 최고의 세계의 큰 나라였고 그 거기서 코살라가 좀 삐그덕거리고 이렇게 겸병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겸병하면 이제 압도적 1강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사세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시하고 정변으로 왕이 됐기 때문에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저게 꼭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뭐가 있냐면 내가 집권하는 데 있어서 불만 세력이 있겠죠. 물론 일부는 제거를 다 했을 건데 다 제거할 수는 없거든. 그랬을 때는 전쟁을 일으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면 내 편과 남의 편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얘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전쟁만큼 좋은 거는 없고요. 또 뭐가 있냐면, 조금 이게 50%는, 그러니까 내 정변을 일으키면 내 편이 있고, 상대편이 있고, 그 다음에 세모가 있잖아. 세모까지는 살려둔다니까? 여기는 죽이죠. 여기는 당연히 죽이죠. 이거 투표나 이런 거 할 때도 그래요. 투표나 이런 거 할 때도 내 편, 남의 편, 이 중간 사람만 어떻게 잡느냐가 이게 부동표거든. 요거 잘 안 바뀝니다. 이쪽 편들은 잘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당연히 죽이는 거고 여기까지는 잡아서 끌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만 갖고는 못 끌고 가요. 전체판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끌고 가는데 여기에 요게 요쪽, 요게, 요게 요쪽이 있고 요쪽이 있단 말이야. 예, 요게. 세모는 세모인데도. 그래서 그렇게 네가 잘하면 한번 나가보시든가를 시전하면 돼요. 그리고 저 전쟁이라고 하는 게 아무튼 왕권 강화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사세 왕에게 있어서 저것은 필연적 선택이었을 거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 저기에서 만약에 실패하면, 야, 이거 힘들다. 이거 상황. 제가 그래서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왜 우리는 군부 독재 시절에 경제 성장이 잘 됐는가? 경제마저 무너지면 내려오셔야 되는데, 내려오시면, 생존 자체를 보장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구테타로 올라가신 분들은, 그러니까는 선출에 의한, 선출로, 투표로 당선되신 분은, 뭐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겨도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네 자리가 아니잖아. 네 자리가 아닌데 올라가서 이것까지 망치면 너를 어떻게 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세 입장에서는 저게 이제 적은 나라가 아닙니다. 바이샬리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고 그거를 공격하는 데서 불안하니까 부처님한테 자문을 구하는 거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지금 전쟁을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세간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열의 십포 중에 세상 일을 잘한다, 세간해.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부처님은 초국가적인 정보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거가 한번 끝나고 나면 지금 안거가 한거 뭐 이러는데 한거 아니고요. 우한거입니다. 우한거. 인도는 겨울, 여름, 우기 이렇게 있어서 우한거라고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 우한거가 끝나고 나면 부처님을 찾아뵙고 수행 점검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두가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 하지만 내가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단계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 동네, 그러니까는 그 현전승가에서의 지도하시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리불이야. 그러면 사리불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 500명이 같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양반이
뭐 여기에서 안거를 들었어.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안거를 끝나고 나서 아니면 안거 중에서라도 문제가 있으면 사립을에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나한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거 괜찮아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최고의 선생님은 부처님이잖아. 그러니까 교차 검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또 그거 있잖아. 큰 병이면 대학병원 가야지. 그럼 대학병원에 아무 대학병원에 갑니까? 5대 병원 또 가야지. 아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다 찾아오시면 제자분들이 쭉 오시면 부처님께서 거기 사는 건 괜찮았냐? 그다음에 안 것 동안은 편안했냐? 거기 분위기는 어떠니? 이렇게라고 다 물어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순서가 있어. 안 거 하는데 뭐 큰 문제 없었어? 그거는 리더로서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그러니까 내가 큰 기업을 가지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각 큰 도시마다 어떻게 보면 지역 그 가게들이 있어. 응? 그러면 그쪽에 지사장이 오면 그쪽 괜찮았니? 그쪽 요즘 괜찮아? 수익이나 뭐 매출 아무 문제 없어? 이런 거 다 물어보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가를 넘어선 정보력이 부처님한테 들어가요. 상황들이. 그래서 왕보다 정보력이 좋은 게 부처님이었다니까. 그래서 언뜻 생각할 때는 당연히 왕의 정보력이 크겠지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완전히 영역이 막혀버리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수행자는 영토를 마구 다니죠. 마구 다니죠. 그래서 정보 취합량이 부처님이 훨씬 많다니까. 그래서 부처님한테 아사세왕이 불안

하니까 대신 우사를 보내서 쳐야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를,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켜야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를 묻는 거예요. 아사세 왕에 있어서 제일 큰 일이었을 거예요. 저 결정은 엄청나게 큰 일인데 그게 부처님 자문이 들어간다는 거는 부처님이 그냥 뭐 마음 편하게 사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말했던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우사와의 대화 내용에서 그 경전에서 보이는 것은 부처님은 공화제주의자예요. 공화제주의자. 그리고 석가족 나라도 공화제 국가였었고, 그래서 전제군주제가 아닙니다. 당신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그리고 그것이 불교가 나중에 지방자치 같이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에요. 원동력. 그래서 가봅시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자, 지금 여기에요. 왕사성 주변에서 쇠망하지 않은 일곱 가지를 말씀하심, 칠불세법, 칠불퇴법,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그것을, 경전에 따라서는 영축산에서의 사건이라고 지시를 하고 있다. 그 정도까지. 그리고 그때 대신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물어보아요. 바치족을, 저 바이샬리가 바치족과 리차비족의 연합체예요. 바이샬리를 치는 게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인도 전통 룰에는 수행자는 저런 상담을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거는 어떻게 보면 직업에 의해서 얻은 정보는 누출하면 안 됩니다. 그건 지금 현대의 직업 윤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신상을 알게 됐어. 문제점이나 뭐 이거 알게 됐어.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되지. 그걸 가지고 발설을 하면 그거는 직업 윤리 자체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수행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만 수행자가 있었던 게 수행자의 어떤 층위라는 게 있잖아. 이렇게 그룹이라고 하는 것들이 불교도 그런 사문 중심에서 시작을 한 거고 그런 수행 문화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룰이 있어요. 그거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치에 개입하게 되면 휘둘리기 시작해요. 오늘날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면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미국은 그런 거 철저해요. 그러니까 왜 종교는 면세할 수 있느냐? 네가 상업적인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종교가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특히 저거는 전쟁 상담이잖아. 딱 봐도 전에 석가족의 가비라국이 멸망할 때도 부처님께서 그것을 개입을 하신 거지. 개입을 하셔가지고 비우리 왕이 돌아가게까지는 했지만 그때도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친족의 그늘은 시원하다라고 해서 돌려서 말씀하셨지.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있을 수 없어라고 직접 개입은 안 하셨단 말이야. 그게 수행자의 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아사세 왕이 묵은신으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묵은신으로 가장 신심이 있는 신도고 그 얘기는 후원도 많이 하고 이렇게 도와준다는 얘긴데, 신하를 보내서 당신이 너무너무 고민이 돼서 물어보는데 그런 건 대답해 줄 수 없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대신 우사가 와서 바이샬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걸 양도난문이라 그래. 대답해주면 이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직업윤리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수행자의 입장에서도 다 문제가 생겨. 안 해주면 왕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하는 만큼 내가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서운하다 할 거 아니오. 야, 이거 빼도 박도 못해. 네.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안한한테 얘기를 해요. 여기 대신 우사가 있어. 옆에 이제 안한은 시자니까 옆에 비서실장이니까 있는 거야. 안한아 이러면서 얘기해. 그래서 안한아가 나오는 거야. 안한아. 발기국이 바이샬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음역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바이샬리 사람들이 자주 법회를 열고 많이 모인다는 말을 들었느냐?
쉽게 말해서 공화제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화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공회당 같은 데서 모여서 이렇게 잘 어떻게 보면 화합적으로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안 하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왜 7개인지 얘기하면 칠진법 문화가 들어가서 7개인 거예요, 저거. 그래서 그렇게 들었습니다라고 하니까 아, 그러면 바이샬리는 무너지지 않고

하지 마. 이거 뭐 공격하라 마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또 물어봐. 바치족 저 바이샬리 사람들은 함께 모이고 바치족 일 아니 저 뭐야 바이샬리의 국가의 일을 위해서 함께 애쓰며 함께 일어난다. 같이 다 공동으로 이렇게 잘 한다라고 들었냐? 이러니까 예 부처님.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발전해. 야 이거 발전한다. 쉽지 않아. 안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 바치족 사람들, 바이샬리 사람들은 아직 시설하지 않은 것은 사실금 새롭게 시설하지 않고 본래부터 있던 것은 뜯어고치지 않으면 전통을 잘 지키냐 이게요. 새로운 것들을 막 바꿔가지고 우리 뭐 도로명 주소 만들듯이 막 이렇게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옛날 하던 거를 그대로 잘 존중해서 그러니까 온고지신하라는 거지. 기존에 있던 것을 가지고 그것을 새롭게 바꿔갈 생각을 해야지. 갑자기 막 뜯어고쳐가지고 요즘도 그런 거 있어요. 기관장 새로 바뀌면 앞에 사람 거 싹 뜯어고쳐. 아 그건 됐어. 몰라. 그건 잘못된 거야. 이러고 자기가 또 새로운 걸 하나를 해.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혼란스럽다고. 그래서 옛 것들을 다 실행하고 예법을 잘 받들어서 행한다고 하더냐? 함부로 안 뜯어고치고 그러니까 그걸 온고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 것을 바탕으로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새로움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설득해가면서 새롭게 만들어가냐? 그랬더니 하나님 예,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 망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네 번째가 되게 재밌다. 바치족 사람들은 세력으로 남의 아내나 남의 처녀를 범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센 사람들은 이거를 뭐 이렇게 했는가 봐. 그게 그 당시 인도에 상당히 널리 있었는가 봐. 그러니까 바이샬리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잘못하면, 원수가 되거든. 우리 저런 거, 그, 오디세이에도 나오잖아. 아가멤논이 왜 죽는데? 내나 저런 거예요? 저런 거 트로이 목마가 왜 생기는데? 트로이 전쟁이 왜 생기는데? 파리스가 그 여자 이렇게 딱 데려가가지고 시작되는 거 아니오? 그러니까 이게 약자로서는 빼앗길 수밖에 없지만 원한이 남는 사건이 되기가 쉽거든요. 연상군도 그런 걸로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을 들었느냐? 이 얘기는 저게 상당히 많이 존재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랬더니 바이샬리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한다는데요? 그러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 바이샬리 사람들은 이름과 덕망이 있어서 존중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바이샬리 사람들은 모두를 존경하고 모두 그들을 그 사람을 존경하고 받들며 공양하고 그의 가르침을 들으면 곧 그대로 행한다는 말을 들었냐? 쉽게 말해서 리더에 대해서 아니면 공경할 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해주느냐? 그럼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고 사회가 발전. 이거는 뭐 현대에도 마찬가지겠지. 그랬더니 또 그렇게 얘기하고 바이샬리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옛 절을 다 수리하여 이게 절이라고 여기 돼 있는데 원래는 탐묘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거 번역 과정에서 나올 건데 그러니까는 이 전통신앙 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성소 성스럽 그들이 생각하는 성전 뭐 이런 것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잘 수리해서 꾸미고 받들고 공양하고 섬기며 이런 것들을 폐하지 않고 본래 하던 일을 줄이지 않는다고 하네. 그러니까 전통적 신앙과 관련된 것들을 어느 정도 잘 계승하고 가꾸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근본에 대한 충실성 이런 것들을 상당히 비중 있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나니 뭐 그렇게 한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쉽게 안 무너진다. 외부 힘에 의해서 근본이 뿌리가 튼튼하면 아무래도 잘 안 쓰러지겠지. 예.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일곱 번째 보면 이게 불교랑 관련된 거의 제가 보기에는 유일한 얘기지 싶어. 바이샬리 사람들은 다들 모든 아라한, 저기 아라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라한을 옹호하여 지극히 사랑하고 공경하며, 그러니까 제대로 된 올바른 수행자를 공양하고 공경하고 이렇게 대우해 줄 줄 아느냐? 이거는 꼭 아라한에 대한 얘기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대사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식인이나 선지식을 국가적으로 대우를 해주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고, 그러니까 왜
공부 잘하고 그렇게 머리 좋고 그런 공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려고 하느냐를 생각해 보면 그들은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우는 돈입니다.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꾸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전에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그 다큐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나왔던 거. 공대를 지향하는 중국, 그 다음에 의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의대는 뭐 창의적이고 무언가를 크게 먹여 살리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그냥 생각해봐도 그렇지. 노령인구들이 늘어나니까. 의대를 가서 하면 어느 정도 이상의 딱 수익이 날 것 같지. 근데 그 사람들이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느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현대 한국인들 중에서 가장 머리 좋은 분들인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 그래서 가만히 되돌려보면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에서 계속 나왔던 게 기능올림픽 우승을 했어요라고 하는 분들이 여러 명이 계속 뉴스에 나왔었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제조업으로서 성공한 국가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쪽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조금 안 좋게 대우하지 않는 문화. 근데 그분들을 대우하면 그런 분들을 대우해서 그런 분들이 뭔가를 좀 생산력이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거나 하게 되면 굉장히 국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되겠지. 올바른 선지식들이 모일 수 있는 구조를 너네가 만드냐? 그래서 이게 지식인과 선지식들이 모이는 곳이 많으면 국가가 번성해지고 아무래도 뭐 현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것은 그래서 정당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느냐? 이거는 저는 언제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당한 사람들이 또 다른 방법으로 올라가는 길이 존재하면 정당한 사람들은 떠나요. 그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일곱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한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사가 예 이러고 가더라고요. 당신이 어떻게 보면 사절 비슷하게 이렇게 온 사람인데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입장도 이해를 하고 그때 우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러면 약간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아, 이 어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돌아가서 그로 인해서 실제로 전쟁이 안 납니다. 전쟁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전쟁을 안 했으니까 맞춘 것도 되고 당위성도 되는데 했으면 이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막말로 얘기해서 안 했으니까 이게 그 답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했으면 이길 수도 있잖아. 아니 그런 생각 안 들어? 부처님 말씀을 듣고 아사세 왕이 진짜 묵은신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심이 깊은 사람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반영이 조금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전쟁이 안 난 건 맞아. 근데 문제 아사세 왕의 문제가 해결됐느냐? 내 왕권을 강화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냐? 안 된 거야. 그리고 그때 했으면 이길 수도 있었잖아. 이길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 까봐야 되지. 그래서 뒤에 보면 대당서역계와 자은전에 이 이야기 뒤편이 나와요. 이 이야기 뒤편이 나와. 여기에서는 안 나오는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사세가 전쟁을 일으켜. 지금 이게 어느 시점이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7개월 부처님 지금 돌아가시기 7개월 전 상황인 거예요. 7개월 전 상황. 그러니까 요 조금 뒤에 부처님이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아사세 왕의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라 그랬잖아. 내가 정벌해야 되는 이유는 내 당위성을 내가 왜 정변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 그 전쟁이 얼마를 끌었는지는 잘 모르겠어. 언제 전쟁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그 전쟁이 끝나기 전에 아난이 죽습니다. 아난이 열반합니다. 아난은 불교 제자들 중에 장수자라고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법구경 주에는 아난이 120세를 살았다라고 나오는데 120

10세는 우르벨라 가섭도 나오고 수바드라도 나오고 뭐 이렇게 굉장히 오래 산 사람들에 대한 상투어예요. 그건 사진법 체계에서 나오는 기본적 상투어예요. 그래서 천수를 다 누렸다. 사실 그런 정도 의미로 생각을 하고, 아난이 장수자라고 계속 강조돼서 나오는 걸로 봐서는 한 7, 80은 살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정확하진 않아. 아난이 부처님보다 24살에서 27살 어린 제자예요. 부처님보다 24세에서 27살. 제가 이걸 논문을 썼어요. 아난의 나이하고 부처님의 연대를. 그리고 부처님을 25년 동안 시봉을 했고, 25년 동안 시봉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말년을 함께 한 분이에요. 함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요 25년 동안 시봉, 이게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만약에 80을 사셨다고 가정하면, 저는 뭐 80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데, 80을 사셨다고 가정하면 55세에서 부처님 55세에서 80세까지 함께 하신 거야. 그래서 이게 결집을 할때 나중에 가장 중요한, 그래서 아난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난이 빠지면 진짜 안고 없는 찐빵 같이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이 빠져버리니까 마하가섭은 그거를 강행하려고 그랬어. 아난 빼고 갑시다를 하려고 그랬어. 그리고 마하가섭은 맨날 영감 비슷하게 나오지만 실제로 마하가섭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20년 뒤에 대당서역기 9권에 나옵니다. 20년 뒤에 계족산에 들어가서 선정에 들었다라고 나오거든요. 부처님보다 훨씬 젊은 분입니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20년 뒤에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선정에 들러 들어갔대. 그 얘기는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아직 부처님 돌아가시고 20년 뒤이 얘기는 뭐냐면, 아난하고 비슷하게 경쟁을 할수 있는 구조구나. 마하가섭이 노안이라서 그렇지 이 양반이 젊은 사람이었구나를 알수 있어요. 그래서 제바달타하고 사리불이 충돌하는 구조고, 그 다음에 마하가섭하고 아난이 충돌하는 구조거든요. 이 기록들을 보면. 그래서 이게 비슷한 연배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만년을 함께 보내고, 그리고 이분들이 왜 다음 세대에 부처님의 계승자 비슷하게, 계승자라고 하는 개념은 불교에 없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어느 정도 이상의 연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5에서 10세 차이가 나요. 부처님도 뭐 젊어서 돌아가시는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 같이 은퇴할 상황이 되는 거지. 이 예전에 20년 차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부모 세대 차이예요. 지금처럼 보면 안 돼. 예, 지금처럼 보면 안 돼. 예, 그래서 아난이 돌아가실 때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 열반하시고 저는 한 30년 정도 뒤쯤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제 추정에는. 예, 마하가섭 저 계족산에 보내는 것도 사실 아난이 보내는 거. 아난이 어떻게 보면 아난과의 충돌 과정에서 마하가섭을 밀어버리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보다도 더 뒤여야 돼. 근데 마하가섭이 20년 뒤에 계족산에 들어갔다면 그거보다도 더 뒤쪽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사세왕이 생각보다 젊어서 정변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제위기간이 상당히 길었던 것 같고, 그때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마가다와 바이샬리가 전쟁 중이라고 나옵니다. 바이샬리가 전쟁 중이라고 나와요. 얼마나 전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 몇년 동안 전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전쟁 중이야. 그리고 그 전쟁 중인 상황에서 아난이 열반합니다. 그리고 그때 왕도 아사세예요. 아사세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는 안 했는데, 나중에 자꾸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 그래도 저거는 해야 될것 같은데? 라고 해서 아사세가 한 거야. 근데 한 건데 전쟁이 장기전이에요. 게다가 그게 쉽지가 않은 게, 갠지스강, 이런 큰 강을 이렇게 사이에 두고 이게 국가가 대치하고 있잖아요. 쉽지 않아요. 남송이 징기스칸에게 그렇게 버텼던, 몽고에 버텼던 것도 강을 끼고 있으면
한강

이런 강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들어본 강들은 템즈강, 세느강 이런 거는 또랑이에요. 또랑. 그거 가보시면 알아. 저게 청계천인가요? 아니면 약간 그런 느낌? 약간 하천 같은 느낌? 중랑천, 뭐 청계천은 좀 그렇고 중랑천 뭐 이런 느낌? 그거 이게 한 100m, 200m 정도밖에 안 돼요. 한강은 1km입니다. 한강 상당히 큰 강이에요. 그런데 세계적인 이런 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갠지스강, 인더스강, 황하강, 그 다음에 무슨 뭐 저기 양자강 이런 데 걸리면 애입니다. 애입니다. 그리고 그런 데에 전선을 이렇게 배치해버리면 전쟁 상황에서 양쪽으로 딱 나눠버리면 쉽지 않아. 쉽게 안 끝나. 왜냐하면 그게 도화한다라고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큰 강들은 파도 쳐. 강에 파도 쳐. 강에 파도 쳐. 현장 스님 인더스강 건너다가 파도 훔쳐가지고 배가 뒤집었어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 쉽지 않아.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게 장기전이 간 것 같아. 그러니까 부처님 판단이 맞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장기전이 가고 아난이 이제 나이가 되니까 아사세왕이 더 젊은 거예요. 그래서 아사세왕이 뭐라 그랬냐면 아난한테 돌아가실 때쯤 되면 열반하실 때쯤 되면 이제 큰 스님들이 당신 돌아가실 정도는 알아야 큰 스님이지. 그래서 그럴 때 되면 말씀을 하세요라고 했어. 그래서 아난이 맨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를 그 대당서역기나 자은전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약간 충격받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난이 젊은 스님이 경전을 암송하는데 되도 않게 암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난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그거 틀렸어. 이건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런 내용이야.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한테 내가 배웠는데 영감님이 왜 나대요? 뭐 이렇게 했는가 봐. 내가 아난인데? 야, 내가 이거 틀 내가 다 나야 나 여시아문이 나인데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이러면서 아 이게 도대체 이제 더 이상 내 역할이 다 끝난 것 같다. 이러면서 내가 열반에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그리고 아사세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제 열반할게요를 하려고 갔으나 아사세왕이 바빴대. 그래서 못 만나. 왕궁에 갔는데 못 만나. 그래서 아난이 여기 중간에 겐지스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난이 이렇게 이 왕사성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 바이샬리 쪽으로 이렇게 가요. 왜 가는지 잘 모르겠어. 바이샬리 쪽으로 가요. 그래서 강의 중간쯤에 있는데 배를 타고 가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기록. 가고 있는데 아사세가 그것을 인지합니다. 이제 회의 끝났지. 회의 끝나고 아난 스님이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난 스님이 열반하시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쫓아갔는데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대. 그러니까 임금이 움직일 때는 혼자서 움직이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저 전시 체제잖아 지금. 그러면 사람들 기본 딱 세팅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 딱 가가지고 얘들아 소리쳐 이러니까 오라고 다시 되돌아오라고 이제 소리를 치는 거야. 소리를 치는 거야. 그 소리 치는 거를 바이샬리에서 들어. 그래서 바이샬리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오라고 털하지 말라고. 왜 가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안 나와. 제대로 된 이유가 안 나와. 뭔가 사연들이 있었지는 싶은데 안 나와. 그래서 양쪽에서 계속 오라고 하니까 이게 갈 수도 없고 백할 수도 없고 굉장히 안타까워. 이게 좀 약간 좀 복잡한 상황이 벌쳐져. 그때 아난이 그 배 위에서 열반해요. 배 위에서 열반하고 배 자체가 불을 질러서 화장을 합니다.